0: 우리 다른 애들 올 때까지 우리끼리 딱지 칠까? 나 짠! 딱지 이만큼 가져왔다.
1: 이래! 어? 이것도 내 거야.
0: 뭐야?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1: 싫어 싫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0: 크크.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욕심부리면 나 너랑 못 놀아. 난 너처럼 이기적인 애가 제일 싫거든. 흥!
1: 홍나영 친구 최고. 좋아, 이제 정호재만 남았구만.
2: 크크야. 나만 남았다니? 뭐가?
1: 친구 없애기 3단계 때리기 작전. 야!
2: 왜 그래?
1: 왜냐고? 왜냐하면 난 친구를 내 맘대로 때리는 크크거든. 야!
2: 야! 저리 가! 난 때리는 친구가 진짜 제일 싫어. 너 이제 내 친구 아니야.
3: 정우재 친구

0: 지겨운 녀석들 또 왔군.
1: 너 어린이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잘난 척하고
2: 욕심 부리고
3: 심지어 때리기까지. 그러면 안 돼.
0: 내가 왜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살.
2: 왜 그러는데?
0: 뭐야?
2: 울다
0: 울려.
2: 나 아니야. 네가 울렸잖아.
0: 에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 너희들 미워. 쏴봐라. 간다.
1: 얘들아 피해 있어.
2: 응.

0: 지금이야. 징징. 동동.
1: 징징.
0: 한때 친구였던 녀석이

0: 가자.
1: 크크! 크크야 왜 그래?
2: 어디 아파?
3: 친구 없애기 4단계.
4: 얘들아, 아까는 내가
3: 미안하다는 말 절대 하지 않기.
4: 미안 하지 않았어. 전혀 안 미안했어. 나 앞으로도 계속 잘난 척하고 못되게 굴 거야.
1: 가자.
4: 보았나 어린이들, 친구를 없애고 싶으면 이 악당 크크처럼 하면 된단다.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옛날 옛날에 가난하지만 착한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어요.
1: 숲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답니다.
2: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배고파?
2: 크롱!
1: 잠깐 기다려봐.
2: 크롱!
1: 얼마 안 남았네. 자, 맛있게 먹어.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2: 크롱!
1: 크롱! 오늘은 숲에 가서 열매 찾아볼까?
2: 크롱!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숲으로 왔어요.
1: 열매가 어딨지? 어? 루피랑 패티네. 도와주자.
2: 크롱! 크롱!
1: 우리가 도와줄게.
2: 크롱!
3: 뽀로로! 크롱!
1: 다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1: 뭘.
2: 크랑, 크랑.
1: 우린 이만 갈게.
2: 크랑, 크랑.
3: 잘 가. 뽀로로랑 크롱은 정말 착한 것 같아.
4: 맞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3: 아,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2: 좋은 생각이야.
0: 뽀로로와 크롱은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녔어요.
2: 크롱, 크롱.
1: 어디?
2: 크롱!
1: 내가 올라갈게.
2: 크롱.
4: 안 돼.
2: 크롱.
1: 안녕.
2: 안녕.
1: 왜 열매를 따면 안 돼?
2: 크롱, 크롱.
5: 이 나무는 에디 거야.
1: 응. 에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5: 응. 따라와.
2: 좋아.
5: 다 왔어.
2: 아, 맛있다.
5: 에디.
1: 아, 맛있겠다.
2: 무슨 일이야?
5: 얘들이 열매를 따고 싶대.
1: 응, 몇 개만 주면 안 될까?
2: 안 돼, 다 내 거야.
5: 에디, 열매 많잖아.
2: 그래도 안 돼.
1: 너무해.
2: 크롱. 하나라도 따가면 혼날 줄 알아.
1: 크롱, 가자.
2: 크롱. 흥, 감히 내 열매를.
1: 좀 쉬었다 갈까?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오, 크롱. 오, 아.
2: 크롱.
1: 여기 있다. 크롱 먹어.
2: 크롱.
1: 크롱.
2: 보여요, 크롱, 크롱.
1: 아니야, 난 괜찮아.
2: 크롱, 크롱.
1: 너 뭐 그래도?
6: 안녕.
1: 안녕.
6: 너희들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온 거지?
2: 크롱.
1: 오, 아닌데.
6: 부끄러워하기는. 한번 불러주지 뭐.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듣는 사람 없어서 따님을 쫓아.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또 개굴 개굴 개굴. 목청도 좋다. 어때?
1: 잘한다.
6: 한 곡 더 들려줄까?
1: 아니야, 괜찮아.
2: 크롱, 크롱.
6: 자, 그럼 시작한다. 펌퍼라, 펌퍼라, 펌퍼라, 뿌야, 뿌야, 뿌야, 뿌야, 뿌야.
1: 괜찮아?
2: 크롱, 크롱.
6: 다리를 다친 것 같아.
1: 잠깐 기다려.
6: 자, 여기 있다. 이거면 되겠지?
2: 크롱.
6: 우와, 이거 괜찮은데?
1: 다행이다.
2: 크롱.
1: 왜 그래?
2: 크롱.
6: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2: 크롱.
1: 이거 먹어.
2: 크롱.

0: 뭐?
1: 나는 괜찮아.
0: 잘 먹었다. 아, 참, 줄 게 있어.
1: 어, 이게 뭐지?
0: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1: 먹을 거야?
2: 크랑크랑.
0: 그보다 훨씬 좋은 거야. 집에서 열어봐. 그럼 나 간다.
2: 크랑.
3: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1: 크랑크랑.
0: 아! 크랑. 이거 열어볼까? 크롱?
1: 크랑크랑.
4: 아니야, 난 소원의 요정 퍼디야.
0: 소원의 요정?
1: 크랑.
4: 응, 오. 뭐든지 말해봐.
0: 정말?
1: 크랑크랑.
0: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4: 그 정도야 쉽지. 퍼비비 퍼펌펌. 얍. 다른 소원은 없어?
0: 멋진 집을 만들어줘.
4: 멋진 집? 좋아. 퍼비비 퍼펌펌. 얍.
0: 정말 고마워.
1: 크랑크랑.
4: 너희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야.
0: 착하긴 뭘.
4: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갈게.
5: 그 녀석들이 열매를 가져가진 않았겠지.
6: 에디, 어? 저기 좀 봐.
5: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6: 저기.
5: 어? 어디? 어? 저기 저렇게 큰 집이 있었나? 가보자.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한 번 더 탈까?
1: 크랑! 크랑!
5: 우리 집보다 크잖아.
6: 응, 놀이터도 있어.
5: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7: 나는 크롱이 좋아할까?
5: 숨자.
7: 저건 뽀로로 집이 아닌데.
0: 그렇네.
1: 우와! 크롱! 뽀로로!
0: 안녕.
1: 크롱!
7: 어떻게 된 거야?
0: 집이 커졌네.
7: 놀이터도 생겼고.
0: 아, 숲에서 다친 새를 도와줬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어.
1: 크랑크랑.
7: 요정?
0: 응, 맛있는 것도 많이 줬어.
1: 크랑크랑.
7: 잘됐다.
0: 응, 정말.
7: 그럼 이제 배 안 고프겠네.
0: 우리도 음식을 가져왔는데. 또 먹을 수 있어. 그치, 크롱?
1: 크랑크랑.
7: 정말?
0: 응, 들어가서 같이 먹자.
1: 좋아.
5: 크랑. 다친 새를 도와주면 선물을 줘. 로디, 당장 수프를 가져.
6: 알았어.
5: 빨리 새를 찾아봐, 로디.
6: 응, 찾고 있어.
5: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랄랄랄랄라!
5: 무슨 소리지?
6: 저기.
5: 어?
0: 여기 있어!
5: 찾았어!
0: 우와!
5: 선물이다, 선물!
0: 랄랄랄랄라!
5: 그게.
0: 아, 너희도 내 노래 듣고 싶어서 왔구나.
5: 아닌데.
6: 아니야.
0: 아우, 바쁜데 정말. 아휴, 한번 불러주지 뭘.
1: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노래를 해줘. 아들 손잡이.
5: 그만.
0: 하세도록 가려줘.
5: 그만하라니까.
0: 아, 다른 노래 불러줘.
5: 아니, 안 들을 거야. 너 노래도 못하잖아.
0: 뭐, 노래를 못해.
5: 그게 아니라.
0: 됐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5: 안 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떨어뜨려버려.
6: 그건 나쁜 짓이야.
5: 로디, 그냥 해.
6: 알았어.
0: 내가 노래를 못 불러. 범벌이 범벌이 범벌이 범. 이렇게 잘 부르는데.
5: 이런 다리를 다쳤구나. 내가 고쳐줄게.
0: 너희들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6: 맞아. 미안.
5: 아니야. 그럴 리가. 저기 다리 고쳐줬는데 선물 같은 건 없어? 자. 나도 선물 받아.

0: 축하해.
1: 어디 한번 열어볼까?
2: 안녕, 나는 통통이 요정이야.
1: 요정? 그럼 소원 들어주는 거야?
2: 뭐든지 말해봐.
1: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어.
2: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얍!
1: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탔잖아.
2: 그래도 맛은 좋을 거야.
1: 로디, 먼저 먹어봐.
0: 난 로봇이라 못 먹어.
1: 아, 참.
2: 어이,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1: 어떻게 된 거야?
2: 물 달라고 했잖아. 다른 소원은 없어?
1: 다른 소원? 그럼 집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줘.
2: 좋아. 꾸리꾸리 텅텅텅. 얍! 아, 왜 이러지? 얍! 얍!
1: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2: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피해.
1: 어디 가?
0: 괜찮아.
1: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안 돼, 돼지.
0: 힘내, 애기.
2: 다 됐지? 그럼 난 이만.
1: 가면 어떡해?
0: 잘가.
1: 돼지 돌려내, 돼지.
3: 저런,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애디.

0: 기가 빌다 출동!
1: 그래 좋아 하빈!
0: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 빌다 출동!
3: 수고했어 기가 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4: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5: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6: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7: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6: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3: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4: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5: 포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3: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4: 알았어, 아빈.
5: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3: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 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아니!

0: 우리는 하나! 기가빌더 이모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1: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3: 그럼 난 2등!
4: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2: 진짜 못 말린다니까.
5: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유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

0: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1: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0: 그럼요. 이제는 차례네. 할게요.
1: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3: 모두 피해요.
2: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완벽해.
1: 보자마.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1: 안돼, 세차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 밀다 출동. 레이브 변신 완료. 마이티브 변신 완료. 변신!
4: 어라, 이게 왜 이러지?
1: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4: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1: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5: 알았어, 아빈.
1: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5: 우리한테 맡겨.
6: 알았어, 아빈.
5: 어스, 제게 출력으로!
1: 와, 도와줘! 와!
4: 포키,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1: 와,
4: 잡아!
1: 뭐야?
4: 모든 게 빙빙 돈다.
1: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5: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1: 물론이지, 레이.
6: 멈추세요.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포키,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4: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4: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오늘? 그래. 이야.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오늘도 AI와 함께 재밌는 것들 많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저희에게 재밌는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0: 저는 궁금한 게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네. 답이 일단 딱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 명쾌함에 되게 끌렸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수학

0: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0: 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1: 밥만 구하라고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에 넣어라. 유형으로 풀어라. 이게 재미없죠.
0: 아, 그럼 재미없을 만하네요.
1: 우리 영화를 보면서 알아요. 저 사람은 살 거야.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네. 알면서도 보잖아요.
0: 그쵸? 왜?
1: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네.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넘어서서 저 주인공이 살아남았는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수학의 재미는 사실 거기 있는데.
0: 아, 맞아, 네. 맞아. 왜냐면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게임 같다고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이 몬스터를 잡아야 돼. 네. 근데 몬스터를 잡는데 게임이라고 치면 아이템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1: 네네네.
0: 내가 마법을 써서 잡을 수도 있고 네. 칼로 잡을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이 몬스터를 잡을 건데 뭘로 한번 잡아볼까?
1: 네.
0: 칼을 해봤더니 아 칼은 별론 것 같아.
1: 네.
0: 마법을 해볼까? 마법이 잘 먹혀. 아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마법으로 잡는 네. 게 맞는 거구나를 막 하면서 그런 데서 희열을 또 느끼고.
1: 저는 이 과정을 즐겨야 된다. 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언어처럼 배우는 수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AI로 또 수학을 또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0: 문제, 네.
1: 네. 30개씩 사탕을 6명한테 나누어 줬어요.
0: 네.
1: 이걸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 30 곱하기 6이죠.
1: 네. 아,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0: 다른 식이 나올 게 있네. 10개씩 6명인데.
1: 30 나누기 6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말문을 잃으셨네요.
0: 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1: 네.
0: 왜냐면 마지막에 나누어준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일상생활에 자기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30, 6, 나눠?
0: 나누기.
1: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틀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이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제가 한번 AI랑 그걸 한번 해볼게요.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 AI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랑 약속을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AI는 여러 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0: 네.
1: 좀 우리나라 수학에 맞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하.
1: 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모든 수학 기호는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표현해달라. 곱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 또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주고 분수는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달라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친구들이 말을 식으로 변환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달라. 요 연습하고 싶은 거니까 얘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좀 반드시 설명해주고 답을 내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더 중요하게 설명해줘 라고 말을 해주면 요거에 맞춰서 또 AI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설명하면 맞았어 하지 말고 맞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
0: 다시 한번 준비해. 네.
1: 내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풀이 쭉 말하지 말고 내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고 질문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0: 이거 중요하네요.
1: 네. 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야. 반 학생이 30명인데 그 중에서 10번째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식을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곱하기와 나누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탕이 4개씩 들어있는 봉지가 5개 있다.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네요. 4개씩이라는 말은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4개씩이면 봉지가 하나면 4개. 봉지가 2개면 8개. 3개면 12개. 그러면 4개면 16개. 어렵지 않죠?
0: 네.
1: 그러면 5개면 20개. 4 곱하기 5 아니야? 설명 아주 좋다. 특히 하나씩 늘려가면서 생각한 과정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5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봉지에 5개인데 4개씩 들었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4 곱하기 5라고 표현하는구나
0: 그쵸.
1: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걸 하고 싶다.
0: 맞아요, 맞아요.
1: 실제로 많이 틀리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릴 거예요.
0: 기대된다.
1: 네. 자, 분수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내가 먼저 설명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할게. 자, 물 5리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 라고 물어봤어요.
0: 지금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전체중 일부를 낮춰내는 건지? 네. 아니면 양이 정해져 있는 건지? 네. 5분의 1리터라고 하면 또 전체랑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건지?
1: 그렇죠.
0: 와.
1: 이렇게 물어봐 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까지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 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분의 1은 전체중 일부야? 양이 정해진 거야? 5분의 1은? 1분의 1부.
0: 전체중
1: 1부죠. 5분의 1리터는 전체랑 관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정해진 거 같아요. 정해졌어요.

0: 더 중요한 건 뭐냐. 5리터의 5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5리터의 5분의 1은 5리터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 아니야? 어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많이 헷갈려 하니까.
1: 헷갈려 하니까.
0: 근데 지금 말한 건 살짝 헷갈린 상태야. 5리터의 5분의 1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빼는 거야, 전체 중 일부야. 5로 나누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거 같아요.
2: 그쵸.
0: 5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 맞는 거 같아요. 5를 5로 나누고, 그 중에 한 개. 5의 5분의 1은, 어떻게 5 곱하기 5분의 1이네. 5리터의 5분의 1은 전체 5를 5등분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오는 거다. 요걸 말을 식으로 바꾸면, 아, 이런 걸 우리가 곱하기로 쓰는구나.
2: 그렇죠.
0: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비교 문제. 아까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2: 네네.
0: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쓰면 빼기가 맞아. 그러면 5 빼기 5분의 1 리터야. 맞지? 맞아. 식은 정확해. 잘 썼어. 5리터에서 5분의 1 리터를 뺐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나 봐요. 5는 5분의 25잖아. 거기서 1분의 5를 빼면 그럼 5분의 24가 되는 거지. 맞지?
2: 맞지?
0: 맞지? 자, 네. 계산 과정은 5리터를 분수로 바꾸면 5분의 25니까, 네, 분모가 같으니까 5, 분자끼리 빼면은 5분의 25에서 1을 빼서 5분의 24. 핵심도 정리해주네요.
2: 야.
0: 모모의 5분의 1은 곱하기. 곱하기. 모모에서 5분의 1리터를 빼면 이건 정해진 양을 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네.
2: 이런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AI랑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확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답을 내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2: 음흠.
0: 하지만 식으로 바꿔봐, 설명해봐라고 해야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네. 실제로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울 건데,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는 다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죠.
2: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연습해놓으면 나중 가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수학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0: 블랙다이아의 침공!
1: 여기! 여기! 여기도! 저기!
2: 어쩐지 항상 공주들의 공경에 빠질 때마다 블랙허스가 나타나더라니.
1: 핑크스타 진짜 멋져.
3: 놀라지 마. 퍼플이 갑자기 사라졌어. 핑크스타, 네가 퍼플을 좀 찾아줘.
2: 어라, 신호가 안 잡혀.
4: 너도 모른다고?
3: 퍼플이 우리 버블잼을 가지고 있어.
5: 그러고 보니 뭘 지키고 싶다고 했어. 어?
3: 레오, 오늘 그레이 만난 적 있어?
1: 형 오전에 조퇴했어.
4: 퍼플이 그레이 선배랑 같이 어딜 갔다는 거야? 우리 버블잼으로 뭘 하려고? 모두의 버블잼이 필요할 만큼
6: 위험한 일?
7: 화이트 골드, 네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거라.
8: 안돼!
7: 아, 그래. 공주들 또래의 왕자를 내가 왜 굳이 깨웠겠느냐. 네가 공주들과 친해져 나를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다.
8: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계획이었구나. 형을 찾아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7: 서로를 배신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해하지 말거라. 가서 형이나 찾아보던지.
8: 버플, 일어나.
4: 너무 늦었어. 다 나 때문에.
3: 버플. 뭐? 아직 너의 버블잼이 생기지 않았잖니.
4: 하지만 저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찾지 못했어요. 전 항상 꼴등이라고요.
3: 꼴등이라는 건 그저 차례가 마지막에 오는 것뿐이란다. 기회는 아직 남았어. 블랙다이아의 버블잼은 완벽하지 않아.
7: 자, 지켜봐 주십시오. 암흑의 힘으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세이렌님을 부활시켜드리겠습니다.
3: 난 여기 남아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가거라, 어서.
4: 화이트 골든님, 반드시 구하러 올게요.
3: 바다의 가오가 있기를.
8: 야!

0: 어디 간 거야, 퍼플? 뭐야? 뿌리 왜 이래? 어서 안으로 옮겨줘요.
1: 화이트 골드님이 블랙 다이아에게 붙잡혀 있어.
2: 뭐?
1: 블랙 다이아가 모두의 버블잼을 가지고 있어.
2: 너 그레이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었어?
1: 그레이 선배는 블랙 코스였어.
2: 뭐? 마스크 쓴 그 녀석이구나.
1: 어머, 믿을 수 없어. 그럼 왜 우리랑 친구가 된 거야?
3: 저게 뭐야?
1: 우리 왕궁이랑 육지도 위험해.
3: 엄마, 난 해마왕국으로 돌아갈래.
1: 인간들을 도와야 해. 우린 친구잖아.
3: 넌 인간들 편이지만 난 아니야. 내 집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1: 어디로 가야 해?
2: 화이트 골드.

0: 찾아와서 미안해. 용서 못해, 블랙다이아!
1: 아이쿠! 어허! 위험하다!
2: 블랙다이아의 공격이다! 모두 피하라!
1: 샅샅이 살펴보거라! 해하! 아니! 이럴 수가! 이미 늦었어!
2: 우리가 막을 거예요! 야!
3: 아마마마! 여십시오!
4: 블루들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5: 네.
6: 글쎄.
5: 공주들의 비밀을 캐자고 집요하게 인터뷰까지 하다니. 하지만 이 스니빌이 지키는 한 어림도 없지.
4: 정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6: 그래, 난 모른다니까.
4: 저게 뭐야?
5: 헤이리다! 모두 피해!
0: 브리클, 최대한 버텨줘!
5: 해볼게요! 버블 타임! 스타트!

0: 충성스러운 부하들아, 가서 인간 세상을 파괴하여 다가올 어둠의 미래를 맞이하라.
1: 모두 따발이야.

0: 넘지 못하게 막아!
1: 나인 커비! 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게! 박해요! 레드에서 도와줘!
2: 너희가 지켜준다고 인간들이 과연 고마워나 할까? 타임스탑을 깨뜨려야겠다. 야!
3: 저 이상한 능력은 뭐야? 잠깐!
1: 이러지 마세요! 우린 당신들을 지키는 거라고요! 왜 이러는 건지 정말 너무해!
4: 내가 뭘 했어! 우리의 진심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고!

0: 공격하라! 야!
1: 좋아. 바다의 왕들까지 모두 모여. 야! 인간들로 클럽을 만들면

0: 두 세계가 하나가 되면 감히 우리를 위협할 수도 배신할 수도 없게 됩니다. 모르겠니?
1: 인간과 우리가 진심으로 우정을 나눠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야.
0: 역시 어린애랑 말이 안 통하는 거.
1: 그림자로 도망가! 나도 이 손도 잘 알아.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맨아. 그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다!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뭐래?
11: 김재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초대.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2: 어?
3: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 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4: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5: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4: 멈춰. 어때? 어때?
5: 네.
4: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3: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4: 번개맨밖에 없지!
3: 와, 번개맨과 한번개.
5: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3: 그럴지도?
4: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0: 도도력
1: 찍찍 넷 조그만님
2: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2: 아, 아.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일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그것만 갖고 올게. 기다려.
2: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3: 잡았다!
2: 얘는 누구야? 이거나! 놓으라고!
3: 됐다! 알지?
4: 모르지? 멀리멀리 가지!
2: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5: 자몽몽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4: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6: 초능력을 발휘해 여길 찾아오겠지.
2: 도와줘.
7: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톤이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7: 괜찮아?
2: 개맨아, 난 어. 괜찮아.
7: 어떻게 된 거야?
2: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동개맨?
7: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5: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8: 나는 봤지. 그럼 이만.
7: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4: 예?
8: 잠깐!
4: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빠지기, 묵직빠지기 터뜨릴 테지!
2: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7: 어쩌지?
5: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4: 어? 안 해? 좋아. 그럼 5, 4, 3, 2,
0: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4: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9: 이걸 왜 이렇게 피키! 괜찮아?
10: 다행이다.
11: 일단 도망가서.
9: 괜찮아?
11: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10: 다행이다.
9: 대신?
10: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9: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뭐 다 봐요?
9: 아니 뭐
0: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9: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 번개로 변신하는 거.
12: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을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9: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12: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13: 한봉개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0: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9: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0: 내가 안목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9: 내 얘기가 아니구나.
0: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14: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0: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9: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0: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9: 어?
0: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14: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0: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14: 그런 게 없어.
0: 번개쌤, 하나씩 맞죠.
14: 규칙이잖아요.
9: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0: 나도 새우 좀 사줘.
14: 5g은 나보다 크든가?
0: 아빠, 가요.
14: 나는 왜 빨리 안 가?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1: 용서할 수 없어.
0: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2: 김기쌤, 전 빵두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개 찍을게.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3: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3: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4: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2: 아니야.
3: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5: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0: 하루 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1: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2: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3: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2: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3: 그니까. 너 사람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2: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3: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2: 어, 그래, 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3: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4: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0: 오, 대박. 오.
1: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2: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3: 응원하시는 미호 나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4: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2: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순회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3: 배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야.
6: 조그마 왕님. 저입니다. 알지?
7: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7: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0: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안돼! 잡힐 수 없어!
0: 이게 바로 어른 노사랑이다!
1: 잡았다! 번개팀 수리!
2: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3: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4: 우와, 맞아요.
5: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0: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0: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또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 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0: 암흑보석 내놓으라옹.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4: 어떡해.

0: 저기 있다.
1: 당장 잡아.
2: 이젠 다 끝났어.

0: 그만해.
1: 봉개맨, 우린 악당이 아니다.
2: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야옹.
0: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3: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4: 어? 할머니네?
0: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저기 여보, 그땅 있잖아요. 지금 도토리 문화센터 자리 지분이요. 오늘 센터 갔다가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대기업에서 땅을 사러
1: 아,
0: 다닌다고.
1: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야? 그땅 처분한 지가 수십 년인데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닌 거 그거 알아 몰라? 아, 내가 뭘 했어? 거기 아줌마들하고 엮이지 말랬지?
0: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2: 찾았다. 미남크림. 또뭐살거 있나? 부장님! 뭐지? 왜 빙글빙글 도시는 거야? 샤머니즘인가?
3: 동물원의 사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2: 부장님!
4: 좋았어. 이번 달엔 만사처럼 벌었다!
2: 비타민 B가 스트레스성 정형 행동 같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0: 네? 여보, 어디 가세요? 가게는 어쩌고요?
1: 약속 있어서 나갔다 와서 열 거야.
2: 부장님, 이거 별건 아닌데요.
5: 소은 씨,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상당히 계획성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5: 이제 소은 씨도 30대인데 슬슬 노후 대비를 해야죠.
2: 노후 대비요?
5: 회사에 믹스 커피 놔두고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이나 사 마시다뇨. 커피 두 잔이면 8,000원인데 하루에 8,000원을 이대로 받으려면 예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2: 부장님, 저는 행복을 이자로 받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내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는 행복이 좋아요. 지금 내 입에 딱 맛있는 게 좋고요. 포인트 그거 좀 싹했다고 맛없는 김밥 먹으면서 사는 인생은 저는... 그 부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스티커 모으시죠? 예, 제 거 드릴게요.
0: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2: 와, 금방 다 채우시겠네요. 선물이 뭐려나?
5: 허접한 에코백 같은 거 주기만 해봐.
2: 부장님?
5: 딜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0: 2번 역은 유니버스 그룹 본사, 유니버스 그룹 본사역입니다.
1: 저는 붉은색 곱슬머리에 연두색 상의, 핑크색 땡땡이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2: 저는 카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자켓에 검정 바지, 보이십니까?
1: 이건 콘서트 티켓이고요. 이건 우리 집 공식 응원봉. 그리고 이건...
3: 저는 절대 탈덕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리 씨. 부탁인데 언니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2: 그럼 왜 다 팔아버리시는 거죠?
3: 다 파는 건 아니고 몇 개 남겨뒀는데.
2: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 콘서트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사실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2: 하고 싶은 일이요?
1: 사실은 저 예전에 미용일을 했거든요. 사기당하고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4: 미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그땐 언젠가 제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아이를 다 키워내고 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사는 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깜깜해진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고 세상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저는 그때 사라져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5: 오비서님, 요즘 사업부 고부장님이랑 다닌다면서요? 무슨 프로젝트예요?
6: 그건 비밀.
5: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아, 뭔데요?
7: 아니, 그 책임자한테 말하면 바로 안다니까. 그러네.
8: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말해. 설마 미행한 거 들킨 건가?
9: 이러시면 곤란해요.
10: 부장님, 빨리 돌아오세요.
1: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오리진을 만난 것. 노랫소리가 살에 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까. 놀이동산에 간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 다짐했어요.
2: 그러니까 오리진의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는 그 지루, 아니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3: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지켜내고 싶다.
1: 어머,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흥분을. 아무튼 덕질은 나를 집 밖으로 꺼내줬어.

0: 사라져가던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줬죠.
1: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겁니까?
0: 자꾸만 초라해져서요. 오리진이 빛날수록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빛나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외로워진다고. 나도 알아요. 남에게 빌려온 불씨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거. 불이 꺼지고 나니까 다시 내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하기만 한 내 모습이. 얼마 전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위를 꺼냈어요. 사기당해서 다 뺏겼지만 팔지 않고 남겨뒀던 내 가위. 상자 속에 묵혀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반짝거리더라고요. 다시 미란 헤어샵을 열고 싶어요. 다시 오리진 앞에 섰을 땐 지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2: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0: 어머,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떠들었죠. 그럼 이제 정산할까요? 티켓이랑 굿즈 일괄 지인 할인해서요.
2: 몸이란 당신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3: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유니버스에서는 도토리 문화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했는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뭐 일단 계약 조건부터 들어봅시다.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후려칠 생각 말고.
3: 그 전에 소유주인 모미라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4: 그냥 우리 집사람이죠 뭐. 애 엄마 부부 공동재산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랑 얘기하면 빨라요.
3: 실례지만 모미라님과 결혼 시점은 언제인가요?
4: 그런 건 왜 물어요?
3: 결혼 전 매입한 땅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모미라님 소유라는 뜻이죠.
4: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는데 집사람 가게 넘어갈 때 직원 퇴직금도 내 돈으로 챙겨주고 내가.
3: 그럼 당시 직원분과 연락 가능하실까요? 혹시 소송을 원하시면 기여도 증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언니 드리세요.
3: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미라님과 함께 동석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모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6: 다들 현생 잘 살고 있지? 곧 생일콘이다.
7: 콘서트 날에 스트레스 다 풀 거야.
0: 언니들 보고 싶다.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7: 어머, 미란쌤. 나예요. 양곱창집 주영엄마.
0: 밖에서 뵈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요.
7: 괜찮아요. 오늘 모임 갔더니 동창들도 못 알아보더라고. 애들이 나보고 인생머리 찾았대.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0: 즐거웠어? 남편 속이고 딴 따라 쫓아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1: 여보,
0: 나 정말 충격받았어. 당신이 날 속일 수도 있다는 거. 남편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답답한 게 가라앉았어. 근데 당신은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2: 야, 네 남편은 왜 우리 모임 날만 아프냐?
1: 미안해 얘들아.
0: 야,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부부간 신뢰를 깼다는 거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 날 가장으로서 존중하긴 해.
1: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여보.
0: 그럼 증명해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1: 콘서트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 잘 버텨요. 덕친 미란.
3: 아, 타기식 콘서트에 안 가면 티켓은 필요 없잖아. 되팔아야겠군. 소은 씨, 작전을 좀 바꿔야. 어, 오셨습니까 사장님?
4: 아, 고부장, 나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어? 아, 에어컨에서 곰팡이 바람 나와?
3: 네가 결제했잖아. 저희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좋습니다.
4: 빨리빨리 메인 마무리하고 최강 좋은 탑층으로 올라가야지.
3: 네 사장님. 그렇잖아도 지금 비고역 소유주 모미란 씨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타깃 성향상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곧 설득될 것 같습니다.
4: 뭔 소리야 고부장, 오비서한테 아직 못 들었나?
3: 네? 무슨...
4: 비구역 계약 소유주 남편이랑 진행할 거야.
3: 네? 네?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회원, B구역은...
4: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지 알지?
5: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4: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긴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소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5: 온도 내리겠습니다.
4: 아, 추워.
5: 온도 올리겠습니다.
4: 아, 건조해.
5: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4: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5: 네, 사장님.
4: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 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5: 오늘 도토리문화센터 수강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4: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얄짤없이.
6: 그래서 좋아.
5: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3: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 네? 무슨 말씀을?
3: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5: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3: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5: 무슨 의미지?
3: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백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5: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3: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5: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 원? 10만 원? 15만?
3: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0: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1: 부장님!
0: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1: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0: 꿈 팔았다.
1: 더 크게요.
0: 꿈 팔았다.
1: 꿈 샀다. 아,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최고야!
0: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1: 네, 부장님. 부장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해야 하는데.
0: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1: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0: 이강주 선생님께선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1: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K 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 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아,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2: 스승님.
3: 괜찮다, 얘야.
1: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 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4: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잖아.
1: 아니,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해시태그 외곽내요. 해시태그 겉바속초.
3: 뭐야 이게? 관찰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난리야?
1: 부하직원의 소비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는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트! 그리고 부장님이, 부장님은 부장님,
3: 부장님. 뭐야 이게? 오서훈이 자식 어딨어?
5: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3: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6: 오라. 두 번째는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1: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3: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
3: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난 간다.
0: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어?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3: 고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7: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8: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난 거야.
3: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7: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3: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8: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3: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8: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3: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0: 네, 사장님.
7: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8: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그거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을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그게 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방금 웃어주는 거라고. 그것도 뭐라.
9: 그럼 넌 왜 안 친절한 건데?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 처먹은 넌 왜 방긋방긋 안 웃는데?
8: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쳐.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10: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0: 뭐, 오너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자아는 잠시 꺼둬야죠.
11: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12: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13: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12: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11: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선생님,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1: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0: 저한테요? 어떤?
2: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주세요, 남사미 씨. 남사미 씨, 에이전트 씨 콜!
1: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0: 네? 팔다니요, 뭘.
1: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0: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1: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사장 승질 아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봐.
2: 망했다.
3: 싫은요, 선생님.
0: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1: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0: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1: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비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0: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 원이라고.
1: 세상에, 그게 없겠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0: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1: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2: 아주 좋아요.
4: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0: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1: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2: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0: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었네.
5: 그쵸,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0: 네? 아이, 저는...
5: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4: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0: 오늘은 뭘 하지? 어? 2차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1: 어? 아편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
0: 어, 나쁜 건데?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4: 시간을 달리는 2차 아편 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이야기. 1856년.
1: 또 왔네.
5: 안녕하세요.
6: 잘들 있었어?
5: 네.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빨리 해야겠네.
4: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내가 먼저.
1: 오, 예! 7칸.
3: 우리야, 아주 봐도 신기해.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8: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2: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4: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과 청나라는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2: 또 전쟁을 해요?
6: 영국이 우리

0: 청나라랑 아편 전쟁을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1: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0: 청나라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면서까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악랄한 짓을 했었지.
2: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3: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4: 아주 좋은 거
0: 싸게 해드리지요.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급속히 퍼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적자를 보게 됐어.
1: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칠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0: 결국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해버렸고 이 일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어서 항구 4개를 더 열게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무역을 간섭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영국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
5: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무역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오?
1: 그게 항구를 4개밖에 더 못 열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6: 거기다 평민들까지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차를 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랬어. 아편 전쟁 이후 차값이 싸지는 바람에 영국의 노동자들까지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
7: 차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린다.
8: 이 좋은 걸 여태 부자들이랑 귀족들만 마셨다니.
9: 난 이제 차 없으면 못 살아.
0: 이러니 영국은 차를 더 많이 수입해야만 했지. 그런데다가 아편 전쟁 이후로
5: 아편을 안 사고 본인들이 재배해서 핀다고요?
10: 예, 지난번 전쟁 때문에 아편법이 더 강해지고 영국 건 쓰지도 사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핀답니다.
11: 이러다 차만 잔뜩 수입하고 우리 영국만 또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5: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12: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13: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0: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광저우 항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12: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5: 입에 허가되지 않은 해적선이잖아.
12: 아니야 이거 영국 배 잉글랜드 시프.
5: 영국 배는 무슨, 주인이 청나라 사람인데 영국 국기만 달면 누가 속을 줄 알아?
12: 아니 영국 배 맞다 해. 맞지? 영국 배 맞아.
5: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
12: 아니
0: 그랬지. 당시 해적선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영국 국기를 달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때 단속하던 청나라 군사가 영국 국기를 건드린 게 문제가 됐어.
5: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11: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5: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6: 근데 그 배가 우리 영국의 배가 아니랍니다.
5: 뭐? 우리 배가 아니래? 아니지. 그래도 우리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렸잖아.
1: 그럼 바로 전쟁이죠.
5: 그렇지.
0: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영국은 전쟁 자금 문제로 의회를 열었는데.
12: 부끄러운 일은 한 번이면 됐소. 그만합시다.
5: 부끄러운 게 뭐가 됐어요? 우리 영국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14: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지만 이번엔 아니요.
12: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5: 우리 배든 아니든 전쟁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0: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영국 총리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15: 영국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16: 맞습니다. 거기다 청나라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15: 내 말이 전쟁한다고 해!
0: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아편전쟁이야.
17: 아, 정답!
18: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이 청나라와 또 한 번 하게 되는 전쟁은
17: 2차 아편 전쟁!
18: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국기훼손을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속셈은 청나라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1: 이번엔 제가.
14: 굿! 우와! 열차! 많이 난다, 많이 난다.
18: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18: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14: 뭐? 개혁운동이요?
0: 일단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러자 청나라 황실에서도 대처를 했지.
2: 아유, 왜 자꾸 쳐들어와. 이번엔 프랑스도 같이 온다며.
19: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2: 이런,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막아!
10: 예. 예.
0: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은 광저우를 점령해 불도 지르고 약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수도인 베이징 근처 텐진까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2: 벌써 텐진까지 왔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16: 빨리 조약 맺으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게.
2: 나라 빼앗기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 조약 맺자.
10: 예.
0: 결국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편까지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고 말았어.
11: 그러자
2: 태아, 이 조약은 우리 청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그치? 이게 너무한 거지. 전쟁은 지들이 다 일으켜놓고 우리더러 배상금 다 내라고 하고.
10: 아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2: 나 이 조약 인정 못해. 죽어도 못해!
20: 맞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조약 다시 맺어야 합니다.
0: 이렇게 청나라가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수도인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와 유적들과 군전들을 불태우고 약탈을 했어.

0: 북한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야. 결국 청나라는 베이징에서 퇴진 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유럽 강국들에게 반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그러자 청나라 관리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아편전쟁에서 진 건 군사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군대가 무기,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니, 서양 걸 배운다고요?
1: 가만히 앉아서 또 서양 세력에게 당할 순 없어.
2: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부터 세워보자고 말씀드려봅시다. 아,
1: 그럽시다. 응, 갑시다.
0: 그랬지.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기계와 기술을 사오는 한편 군사 교육을 받게 했어.
2: 자, 이제부터 이 서양식 무기로 우리 청나라가 왜 세상의 중심인지 보여주거라.
4: 예, 더 이상 서양 것들이 우리 청나라를 무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5: 서양 무기로 서양을 확실히 치겠습니다.
0: 이렇게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지.
6: 아, 정답!
7: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개혁운동은
6: 양무운동!
7: 네, 정답입니다.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청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양의 기술을

0: 배우려면 양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변법 자강 운동 등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1: 움직였다. 잘들 있어. 이제 진짜 간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2: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3: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4: 얘들아, 더우니까 수박 먹기 얼른 내려와.
1: 수박! 아니요, 같이 가요. 아, 같이 가.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형 빨리 와.
1: 오늘은 뭐 할까?
0: 그러니까.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 좋은 건가?
1: 형아, 이럴 땐 해보면 되지.
2: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 이야기. 1800년
0: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4: 안 되지요.
0: 안 되겠지요.
5: 연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머 잠시만 잠깐만.
0: 여기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6: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면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네 도전!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 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 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0: 어? 산업혁명? 그게 뭐예요?
9: 아, 산업혁명을 모르는구나. 그럼 산업혁명부터 알아야겠네. 그게 뭐냐면
10: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방적기와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0: 걸 기계가 만드니까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1: 아, 이거 문제요, 문제. 살 사람은 다 사서 물건이 통 팔리지를 않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2: 아, 이거 우리 공장도 그래요. 이 공장 멈출 수도 없고 이걸 이게
1: 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정부에 얘기해 봅시다.
2: 오이,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0: 결국 자본가들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3: 물건은 자꾸 쌓여가는데 더 팔리지도 않고, 아, 이러다 공장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2: 공장들이 망하면 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대책 좀 세워주세요.
4: 가만,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5: 오, 그래요. 식민지가 많으면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토도 넓힐 수 있겠네요.
2: 해봅시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영국은 힘이 약했던 인도 일부부터 식민지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영국의 제품을 독점해서 팔았고, 식민지의 원료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보자 식민지를 더 넓혀나갔지.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거야. 하지만
6: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0: 청나라는 인도처럼 식민지로 만들기엔 쉽지 않은 나라였지.
1: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7: 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1: 응?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7: 그렇긴 한데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랬어. 영국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8: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9: 예, 폐하.
0: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자 결국 아편 금지령을 내리며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지. 이 일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두 번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번 다 영국이 승리했어. 이때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어. 그러면서 영국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갔지.
10: 저는 우리 대영제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11: 저 폐하, 이 아프리카 남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좋습니다. 좋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1: 예.
0: 이렇게 영국은 무력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 큰 이득을 챙겼는데.
6: 빨리빨리 안 움직여!
12: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13: 아유, 저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6: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야!
0: 그랬어.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식민지의 자원을 빼가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점점 부강해졌어. 이런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13: 우리도 영국처럼 식민지가 있어야 남아도는 물건도 팔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11: 폐하, 인도 쪽은 영국이 다 먹었지만 베트남 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3: 그래? 그럼 영국이 먼저 손 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1: 다들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0: 이렇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늘려나간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14: 아, 정답.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15: 제국주의.
14: 네, 정답입니다. 예!
1: 아니, 근데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14: 맞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

0: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배하면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1: 진짜 나빴다.
2: 진짜 나빴다.
3: 다들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오, 많이 갔다. 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이번엔 제가.
3: 잘해.
4: 일곱 칸.
3: 오, 야. 이런 숫자 진짜 신기하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0: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땡땡 우월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뭘까?
6: 너희들 힘세다고 약한 친구들 때리면 돼, 안 돼?
1: 안 되죠.
3: 그렇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런데
7: 당시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1: 왜냐하면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을 그냥 두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3: 안 되지요.
1: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종, 아시아 황인종들을 우리 반이라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2: 아, 맞습니다.
1: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7: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우월한 백인들이 열등한 유색인종들을 깨우쳐줘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자기들이 지배하기 쉽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거라고 세뇌까지 시켰지.
3: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쟤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2: 우리처럼 잘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3: 해지기 전까지 다 채워놔.
1: 예, 알겠습니다.
2: 저 이거.
1: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2: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7: 세뇌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심지어
8: 어머, 얼마나 안 씻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
9: 동물이랑 똑같다니까.
10: 엄마, 쟤네들 불쌍해.
8: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10: 이거 먹어?
8: 봤지? 먹을 거 주는데도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 저게 다 미개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9: 그래, 불쌍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8: 아, 가자. 교육이 안 좋다.
7: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가둬놓고 전시하기도 했어. 이런 악행도 모자라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는.
3: 뭐야? 할당량을 못채웠네?
1: 콩고 더 안 나와.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자른다고 했어, 안 했어? 야, 너 따라와.
7: 이렇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부를 늘렸는데, 이때 죽은 콩고인이 무려 천만 명이 넘었어. 백인들은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빼가기 위해 놓은 철도와 공장을 자기들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지.
10: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철도도 놔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4: 미개해서 그래? 네, 미개해서.
3: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7: 이렇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야.
0: 아, 정답!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땡땡 우월주의는
1: 백인 우월주의!
0: 네, 정답입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식민지를 침략해서 지배하였고, 우월한 백인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 진짜 나빴다.
2: 진짜 나빴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어? 문 열렸다. 어? 얘들아, 안녕.
2: 잘들 있어.
1: 어, 안녕.
2: 건강해.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3: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4: 얘들아, 더우니까 내려와서 빙수 먹자.
1: 어, 빙수.
2: 빙수.
1: 녹지마, 녹지마.
2: 아, 낚시가 형아.

0: 어느 날 아름다운 들파미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깡총깡총깡총깡총. 사슴을 빠르게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치타다! 치타는 그만 지쳐버렸어요. 이어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이 나타났죠.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엄청 컸어요. 쿵! 과광! 쿵! 과광! 쿵! 과광! 쿵! 코끼리가 갔어요. 후! 그리고 그 다음엔 거미가 나타났지요. 저리 가, 거미야. 이상한 동물은 이제 그만. 어, 잠깐만, 뱀이잖아. 개구리다.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구리가 가고 이제 귀여운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1: 오, 안 돼.
0: 괜찮아, 빙고. 고양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발톱으로 샥, 샥, 샥, 샥, 샥, 샥. 고양이는 잠이 들었고 고요해졌어요.

0: 형아, 오늘은 뭐 할까? 오? 제국주의 충돌?
1: 충돌? 무슨 일이 일어나나?
0: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의 충돌 이야기. 1914년.
4: 전쟁이 터졌답니다.
1: 전쟁이라고요?
4: 예, 예.
5: 빨리 알리라고.
6: 그래서 빨리 갔어.
1: 왔네.
7: 안녕하세요.
8: 연기리 승환이 안녕.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9: 아저씨들,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가면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7: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아시아에서요?

0: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17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공장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남아도는 제품을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어.
1: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2: 오, 해봅시다.
0: 이렇게 영국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영토와 부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지. 제국주의 정책으로 영국이 점점 부강해지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식민지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영국과 프랑스, 청나라가 벌인 2차 아편 전쟁 때 러시아가 청나라의 연해주를 차지하는 일이 생긴 거야. 러시아는 아시아를 장악할 욕심이 있었거든.
3: 만주부터 먹고 아시아를 장악해야겠어.
2: 그러려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자꾸 조선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3: 뭐? 에이런, 그럼 안 되지.
0: 그랬지. 당시 조선은 청과 일본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4: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0: 이렇게 해서 조선은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했어. 이 소식을 영국이 알게 된 거야.
5: 저 폐하, 러시아와 조선이 비밀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6: 러시아가 조선이랑요? 이런, 러시아가 또 남아 정책을 하겠다 이거군요.
5: 저 그리고 이 러시아가 조선에 항구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6: 막으세요! 러시아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0: 이렇게 영국은 러시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며 조선 남쪽 해안에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었지. 그러다 1894년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싶어했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청이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7: 청나라도 이겼으니 이제 러시아만 떼어내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다!
2: 러시아와 전쟁 준비할까요?
7: 그걸 말이라고 하나?
8: 폐하,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9: 심상치 않아 봤자지. 아시아는 우리가 장악할 거야. 어디 섬나라 따위가 까불고 있어.
0: 이렇게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곧 전쟁이라도 벌일 것 같은 상황이었어.
5: 저 폐하,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5: 예.
3: 일본이 러시아만 이겨준다면 우린 손 안 대고 고프는 거 아닙니까?
5: 그렇긴 한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3: 그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세요.
0: 이렇게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기로 했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전쟁을 벌였지.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지.
4: 일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오?
10: 청나라와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했고 영국 또한 일본의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사옵니다.
4: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지켜야 합니다.
0: 그런데 그만!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과 비밀 조약을 맺었었더라고!
11: 영국도 인정했으니 이제 미국도 조선에서 손을 떼시는 것이 어떻겠어?
12: 좋소. 대신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갖는데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선은 일본 마음대로 하시오.
11: 좋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0: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이 일본에 패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따라 일본 편에 서는 바람에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
13: 아시아에서 우리 일본이 최강입니다.
14: 그렇지. 이제 아시아에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조선도 먹었으니 만주, 중국 싹 다 먹어버려!
0: 예!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였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며

0: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발판을 만들었고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 전쟁에 뛰어들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1: 정답!
2: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은 나라는?
1: 일본!
2: 네, 정답입니다. 예!
3: 너희들 왜 속상해?
4: 조선이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2: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서구 열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는데요. 일본의 전쟁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군사나 성노예로 희생시키는 등 제국주의적 만행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5: 우리 유럽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네.
4: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6: 잘못을 알면 사과를 해야지. 저런.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엔 제가 잘해.
8: 여섯 잔.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2: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4: 네? 전쟁이 일어나요?
3: 다들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잖아. 이때
0: 작은 나라인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지.
10: 감히 조그만 벨기에 따위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당장 다시 빼앗아 오시오!
0: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프랑스랑 벨기에가 반대를 한 거야.
10: 그런 게 어딨어! 이럴 거면 전쟁해!
0: 이러다가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 그런데 뒤늦게 제국주의에 뛰어든 비렐름 2세가 다스리는 독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10: 와, 이게 뭐야!
9: 우리 독일은 아프리카에 변변한 땅도 없고. 안 되겠어. 모로코라도 가져와야지.
11: 태야, 거긴 프랑스가 이미 깃발을 꽂아서 안 될 텐데요.
9: 깃발은 무슨 깃발이야! 그냥 아무나 힘센 나라가 먹으면 되는 거야. 프랑스 쫓아내고 모로코 가져와!
11: 네.
0: 이렇게 독일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모로코를 차지할 야욕을 드러내자.
4: 모로코를 독일이요? 왜? 제정신인가? 모로코는 우리가 이미 차지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12: 이 독일의 군사력이 세다고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9: 이건 안 되겠어.
4: 영국이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0: 프랑스는 급하게 영국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자 독일은 할 수 없이 물러섰지. 하지만
9: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11: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좀...
9: 늦게 뭐가 늦어!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4: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0: 그래서 당시 군사력이 막강했던 독일은 식민지 경쟁에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만!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야. 이 소식으로 온 유럽이 술렁이고 있었는데
9: 드디어 전쟁할 기회가 왔다.
11: 전쟁?
9: 일단 오스트리아한테 우리가 밀어준다고 하고 세르비아랑 전쟁하라고 해.
12: 아니, 그러면 세르비아랑 같은 민족인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9: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온 유럽이 전쟁을 해야 우리가 판을 뒤집고 식민지를 뺏어오지!
0: 이렇게 독일의 비렐름 2세

0: 오스트리아를 부추겼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야.
1: 아, 정답!
2: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전쟁은
1: 1차 세계대전!
2: 네, 정답입니다. 예! 제국주의 나라들의 충돌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졌는데요. 탱크, 잠수함, 전투기, 독가스 등 신무기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1: 아유, 어떡해.
2: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문 열렸다. 얘들아, 안녕.
4: 잘들 있어.
1: 다음에 꼭 만나자. 약속. 아우, 머리야.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저도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5: 얘들아, 시원한 냉.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1: 부럽다. 나는 언제 타냐.
2: 아, 재밌겠다.
1: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진짜 무서워. 대박. 속도 완전 빠르고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엄마,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살려줘.
3: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직 10분 남았어.
1: 10분을 어떻게 참아요? 얼마나 지났어?
3: 아직 3초밖에 안 됐어.
1: 와, 3초가 이렇게 느리다고?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야, 뭐야?
0: 시간은 왜 다르게 갈까?
4: 저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5: 없었어.
4: 없었어?
6: 없었어?
7: 좋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싫어하는 걸 뭐 예시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진짜 1초가 1시간 1년 이런 거 같아.
6: 그렇지는 않아.
8: 나도 이런 경험이 한 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원이 있었어. 근데 이게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4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동안 했어. 근데 하필 수학인 거야. 가장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딴짓을 한 거지. 근데 딴짓을 하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이 터졌던 경험이 있지.
9: 딴짓 할 때 더 빨라지는 거잖아.

0: 딴짓할 때 1분까지 탄 건 줄 아는데 5분 하고 있었어.
1: 근데 나도 딴짓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시계를 벗어 1, 2초, 3초.
0: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 엄마가 매를 들고 나옵니다.
2: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 것 같아.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
3: 아니지, 중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0: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4: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거에만 약간 몰두하게 되잖아.
2: 아, 그치.
4: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시간을 신경 쓸 수 없어.
1: 맞아.
4: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이제 맞아, 공부 맞아. 같은 거는 막 하다가 딴짓도 하고 싶고 그래서
2: 시계 한번 보고 해야 돼.
4: 그래가지고 계속 딴 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
0: 그거 맞다. 나도 공부를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 못 가.
1: 나도.
3: 질문 있는데 혹시 시계가 있던 꿈을 꾼 사람 있어? 시계를 본 꿈을 꾼 사람.
1: 나
2: 한 번도 못.
1: 나 한 번 있는 것 같아.
5: 언제 이렇게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던 그 무의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3: 나는 너랑 반대거든. 결국엔 두 세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0: 근데 꿈이라는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꿈이. 그래서 더 시간 더 빠르게 간 거 아닐까 생각해.
4: 꿈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몇 시간도 안 되고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러니까 꿈속에도 흐르긴 흐르는데 엄청 빠르게 흐르는 거야, 현실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느낌이니까 자기 느끼는 나름으로 흐르는 거지.
5: 다르게 갈 것 같은데?
2: 다르게 가지.
1: 같이 가지.
0: 근데 형도 촬영 많이 해봐서 알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2: 나 빠르게 가는데. 나는 재밌어.
0: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4: 과학적으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 시간을 원래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시간은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3: 오감의 시간도 추가해야겠다.
0: 시간은 감각이다.
4: 시감과.
1: 그렇기에 표준을 만든 거야. 국제표준연구소에 가보면 그 표준 시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슘 시계, 원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서 1초가 지났어. 그럼 우리도 1초가 지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3: 그게
1: 우리가 그게 맞다고 정해놨으니까.
3: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시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틀렸다면.
1: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의 기준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셀 수 없지. 감각으로만 활용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
5: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지.
1: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걸?
3: 근데 배꼽 시계도 시간이잖아.
0: 아 근데 왜 빅뱅까지가 우린 지금 인간 이야기라고 있네. 내 맞아. 생각에는 시계라는 건 예전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1초라는 개념도 인간이 생기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 생겼을 테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1: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시간은 이미 존재해. 근데 시간을 재는 건 각각의 마음에 따른 거야.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니까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3: 그럼 우리는 결국 시간이라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
1: 응, 맞아.
0: 시간이라는 걸 그냥 때려치우면
3: 어떻게 될까?
1: 그러면 우리가 시기야. 완전히 혼돈이 될걸?
5: 예전에 하나 책을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미래에 나는 뭐 어디서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위대한 위인들을 그 과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0: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 말 했어? 형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그

0: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상 가설일 수 있는 거지.
1: 응? 우린 그냥 가설로 세워진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2: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3: 근데 영원하게 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초 또한 영원인 거야. 오.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니까.
1: 터크 에버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 나와. 한 신비스러운 물을 먹고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영원히 살면 삶의 가치가 없어진대.
4: 어? 왜 이러는 거야?
1: 저게 뭐야? 왜 듣던 뭐야?
3: 무슨
1: 우와, 어떤... 멋있다.
0: 뭐야, 뭐 가슴에 뭐 차고 있어.
4: 죽기 직전 사람인가?
3: 어, 어쨌든.
4: 보니까 약는 기야.
0: 관리자?
3: 부자? 안녕하세요?
4: 시기 사람인데?
0: 뭐야, 저거?
3: 순금이에요?
0: 시간? 시기인데?
3: 얼마예요?
0: 뭐야, 시기네?
5: 요구르트 마실 시간일까?
3: 아, 네.
4: 잘생긴 척.
5: 슬기다.
3: 잘생긴 척.
1: 예? 예?
3: 아니,
2: 목소리 좋으시다.
1: 일단 맛있겠다.
3: 슬기로. 이거 민들 것 같은데, 나중에?
1: 아니, 이거
3: 짤릴 것 같은데.
0: 오늘 녹화 빠르게 갔어, 느리게 갔어?
2: 아, 나 되게 빨라. 진짜 빨랐어.
4: 이 촬영이 재밌긴 재밌거든? 엄청 재밌어.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게 느리게 아니라 시간이 긴 거야. 이게 영원을 촬영이라.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6: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7: 엄청이라더니. 쟤야 쟤,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8: 조심해야겠다. 화나서 또 때리면 어떡해.
9: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10: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11: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12: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3: 그렇지.
12: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13: 지금은 니네 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11: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4: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13: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1: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12: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0: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1: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2: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3: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보자.
0: 그치. 명확하게 줄순 없지 않나?
3: 그래도 최대한.
0: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요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2: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본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0: 의미가 있긴 있어.
1: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는 나쁘지 않다.
0: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
1: 아.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2: 죄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에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3: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0: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왜냐면
3: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죄들?
0: 근데 그러면은
3: 잠깐만, 나말안 끝났어.
0: 아, 말안 끝났어, 미안.
3: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놓는 게더 나을 것 같아.
1: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3: 그럴
1: 마음으로는.
3: 수도 있지.
1: 그치?
2: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0: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몇줄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빠 입에서.
3: 인정.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의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2: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1: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자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0: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랑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 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1: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0: 왔다.
2: 오셨냐?
3: 아까 그 회장이다.
0: 반장. 감사합니다.
3: 뭐야, 틀 안에 갇혀 있어.
0: 안녕히 가세요.
4: 반장 슬퍼 보여.
5: 굉장히 잘하시네.
0: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3: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0: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4: 정성
0: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1: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아.
3: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선물 보고 안 받아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5: 얘기하는 거지?
0: 쿨해.

0: 시티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3: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5: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아!
1: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3: 큰일 났어.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4: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4: 기다리다 출동!
1: 낭타기 대장 쿠키! 낭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 큰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6: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3: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7: 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6: 근데 어떡해.
1: 얘들아, 이것 좀 봐.
4: 어? 이게 뭐야?
7: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부랑 두더지들 뿐이야.
6: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7: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8: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1: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8: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1: 어디 가?
3: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6: 잘 모르겠어요.
7: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1: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9: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7: 포부,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9: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7: 어? 저게 뭐지?
9: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7: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9: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7: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겠다 안 올 것 같아!
1: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4: 기가빌더 변신!
1: 포키봇 변신 완료!

0: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1: 이 쬐구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2: 모두 조심해!
3: 파워가 엄청난데?
4: 그러게.
1: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2: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누루!
1: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2: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1: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2: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노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2: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1: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2: 네 전기 아니거든! 헤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1: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4: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5: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4: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다려라 오늘도 예뻐 만세!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2: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2: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5: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수고했어, 기가 들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1: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2: 복희,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3: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4: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3: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1: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2: 복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1: 알았어, 아빈.
2: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 빌더, 시작해볼까?

0: 기능 하나! 기가빌더 이모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정말 멋진데?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3: 그럼 난 2등.
1: 빨리 나와, 내가.
4: 쉐,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1: 진짜 못 말린다니까. 뭐,
5: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게.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류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4: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보고자만.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똥이.
5: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0: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3: 레이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스케이봇 변신 완료.
7: 기봇 변신.
5: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5: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0: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3: 알았어, 아빈!
0: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3: 내한테 맡겨!
7: 알았어, 아빈!
3: 어스, 제대 출력으로!
5: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3: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5: 물론이지, 레이.

0: 그러다가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포키,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어슬어슬한 임무였어.
1: 포켓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0: 포켓,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2: 당연하지.
0: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2: 오늘? 그래. 예.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5: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직업이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반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 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 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 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싶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틀고 힘친 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현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서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그 자신이 극복해야 될 환경을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 못 하겠더라고요. 다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네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우리 형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가 너를 스스로 도와서 진짜 멋있는 삶이 뭔지,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고요.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경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고시를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과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척이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0: 한 주의 시작을 든든하게 속 채워줄 특별한 한식 한상. 제철 햇마늘의 풍미를 확 올려줄 황금 꿀팁을 공개한다. 치즈를 듬뿍 올려 부드러움까지 사로잡은 햇마늘 볶음밥부터 올여름 무더위는 냉국으로 극복. 아삭아삭 콩나물의 식감이 살아있는 시원한 콩나물 냉국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경숙의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마늘은 익혀놓으면 달큰해지잖아요.
2: 네.
1: 이 강한 마늘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일 것 같은데요. 햇마늘 볶음밥 재료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마늘이라 네. 제가 오늘 마늘을 듬뿍 넣고 예.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 마늘 그다음에 오늘 주재료인 소고기 불고기 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마늘.
1: 마늘 준비하셨고 네. 올리브유까지 준비했어요. 네. 그 옆에 보니까 또 밥도 있고. 네.
2: 밥은 뜨거운 밥으로 준비하고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약간 매운 소스가 있어서요.
1: 네.
2: 고추장하고 맛간장하고 이제 섞어서 할 거고요.
1: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2: 네. 아이들도 좋아할 치즈 토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1: 네, 모짜렐라 치즈와
2: 아삭아삭한 맛의 에멘탈 치즈 조금 예. 넣으려고요.
1: 마늘이 풍부한 제철에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여기
1: 예.
2: 불고기감인데요.
1: 네.
2: 조금 얇은 불고기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자,
2: 볶음밥이니까 밥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몇 센치 몇 센치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아, 내가 볶음밥 먹었을 때를 기억해서
1: 네.
2: 예.
1: 내가 먹기
2: 예.
1: 좋은 크기.
2: 우리 강희 씨 같은 아들 큰 아들은 크게
1: 네. 네.
2: 오늘은 조금 제가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1: 네.
2: 여기에다가 자, 후춧가루
1: 네.
2: 이렇게
1: 좀 넣으시고
2: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맛간장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마늘이 많이 들어갔어요.
1: 네.
2: 여기에는 생강즙을
1: 생강즙 네. 확실히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특히 이 소고기랑 돼지고기에는 아, 생강 조금 넣으시면
1: 네.
2: 더 냄새를 잡아서 고기 맛이 더 살죠.
1: 자, 네.
2: 됐습니다. 이렇게
1: 네.
2: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추장하고.
1: 네. 고추장하고 간장.
2: 네.
1: 요 재료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밥이랑 같이 할 건가요?
2: 네. 밥 볶아가지고
1: 예.
2: 밥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2: 간 대신에.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시판용 고추장을 샀는데요.
1: 네.
2: 시판용에 가시면 매운 고추장이 있고 그냥 고추장이 있어요.
1: 맞아요,
2: 근데
1: 맞아요.
2: 밥 볶으실 때는 조금 매운 고추장으로 하시는 게
1: 네.
2: 기름 넣고 볶는 밥이라 더 개운해져요. 그래서 매운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간장 조금 넣어서
1: 네.
2: 섞어 두시면 돼요.
1: 확실히 오늘 고추장이 조금 소량이 들어갔어요.
2: 네.
1: 너무 많이 들어가면
2: 줄지요 밥이 볶음밥이. 예. 자 해서 이렇게
1: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보죠.
2: 자, 보세요. 지금 팬을
1: 네.
2: 아직 불을 안 켰잖아요.
1: 네.
2: 반드시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1: 아, 오늘 올리브 오일을 넣고.
2: 넣습니다. 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 좀 넣어주세요.
1: 마늘요?
2: 마늘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1: 네. 마늘 기름을 먼저 넣으시나 봐요.
2: 네. 이렇게 넣어서
1: 네.
2: 불 켜지 마시고요.
1: 네.
2: 마늘 전부 다 올리브유를 골고루 묻혀줬는지 확인하시고
1: 예.
2: 불을 켜도록 하세요.
1: 오.
2: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넓잖아요.
1: 네.
2: 여기다 그냥 기름 붓고 마늘 붓고 그러면 이 넓은 면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0: 오늘.
1: 지금 오늘 올리브 오일이.
0: 올리브 오일이.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해야지 개운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럴 때는
1: 안 돼요.
0: 예, 이렇게 차가운 팬에다가 기름을 넣으시고 네. 기름에다 마늘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볶으시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1: 예,
0: 맛있는 네, 마늘 기름을 낼 수가 있어요.
1: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0: 네.
1: 왜냐하면 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제 막 기름을 끓고 있고 막.
0: 옆에 튀고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실패도 적고요.
1: 예?
0: 영양 손실도 적고 그래서 좋아요.
1: 오.
0: 자 이번에 전보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리를.
1: 네.
0: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좀 센 불에다 놨어요.
1: 예?
0: 팬이 달궈져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작게 썰어진 거가 먼저 색깔이 나기 시작해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때 한번 살짝 뒤집어 두시고
1: 네.
0: 그리고 색깔이 나기 전에 꺼내셔야 돼요.
1: 아, 색깔이 나기 전에.
0: 네.
1: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마늘이 하루 권장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0: 그쵸?
1: 좋은.
0: 예.
1: 그렇죠?
0: 예.
1: 한 몇 알 정도가 적당할까요?
0: 근데 그거는 몸 무게 하고
1: 아.
0: 나이하고
1: 예.
0: 그래서 틀린데 마늘을 주재료로 먹을 때는 좀 조심을 하시지만
1: 네.
0: 오늘같이럼 주재료가 고기나
1: 네.
0: 밥이 있을 경우에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하루에 몇 알 먹어야지 거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 그쵸, 예. 오늘 우리는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 오늘 한 몇 개, 두 개 정도 들어갔네요, 두 세 개?
0: 오늘 한 다섯 개 정도 했는데 2인분인데요. 예. 그리고
1: 예?
0: 고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많이 드셔도
1: 예.
0: 이럴 경우에는. 마늘만 우리... 먹을 때가 뭐, 자, 냄새 났죠? 그리고 보실래요? 이렇게. 약간
1: 색이 났어요.
0: 색이 났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불에서 내리셔야 돼요.
1: 불에 내리고
0: 불에서 올려놓고 하시면
1: 네.
0: 타요. 자 이렇게 하시고
1: 네.
0: 자 마늘을 이렇게 건져서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1: 네.
0: 색깔 나잖아요. 자 건져서 여기 또
1: 이렇게
0: 네. 넣도록
1: 하고. 오 너무 먹음직스럽게 사실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때는 마늘이 타버려가지고 까맣게 되고 아주 그냥 뭐 쓴맛도 나게 되고 기름까지
0: 그렇죠. 자
1: 엉망이 됐는데. 오늘 굉장히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또 씹히는 재미가 있거든요. 바삭하기도 하고 어떻게 안쪽은 촉촉하고 뭔가 저는 이게 먹을 때 밤 같은 식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늘을 통으로 이렇게 익혀서 먹었을 때는.
0: 그렇죠. 다 건져 놓으시면
1: 네?
0: 아직 불 안 켰어요.
1: 네.
0: 이 상태에서 바로 고기.
1: 고기 아 이 상태에서.
0: 네. 넣도록 할게요. 자
1: 네.
0: 고기를 넣어서 이게 불이 달궈져 있잖아요. 지금
1: 아직 불 안 켠 상태예요.
0: 네. 불 아직 안 켜도 달궈져 있어요.
1: 예.
0: 마늘을 볶았기 때문에
1: 예.
0: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쪽 색깔이 이렇게 이 소리가 잦아들면 제가 불 켜도록 할게요.
1: 네.
0: 이게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런데 불이 너무 싸면 아무리 투풀이라든가 비싼 고기를 사도 질겨져요.
1: 맞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런데 예. 이렇게 불 조정을 잘 하시면 투풀 아니고 보통 가볍게 살 수 있는 고기들도 부드럽게 조리를 할 수 있어요.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1: 네?
0: 약 한 반 정도 익었나?
1: 피트가 조금씩 없어질 때쯤.
0: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해지잖아? 그러면 그때 불을 켜도록 할게요. 불을 켜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불을 중불 정도로.
1: 중불 정도로.
0: 네. 해놓으시고
1: 네.
0: 자, 이제 이거는 가상자리로.
1: 가상자리로? 그럼 오늘 팬이 좀 큰 사이즈를 조금 선택을 했네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0: 그렇지 않으면 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제 볶아서 내놔야죠.
1: 아, 그렇죠. 덜어놨다가.
0: 그럼 이제 설거지감이 자꾸 늘어나요. 자, 여기에다가
1: 예.
0: 밥 주세요.
1: 자, 저희가 뜨거운 여기, 걸 준비했어요.
0: 네, 여기 있는 기름, 마늘 기름으로 자,
1: 네.
0: 할 텐데 밥이 뜨거워야만 잘 볶아져요.
1: 아, 맞아요. 찬밥 뭉쳐있거든요.
0: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자, 가운데 이제 불이 있는 쪽에
0: 예.
1: 이제 뜨거운 밥이 올라갔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밥을 볶으실 때는
1: 네.
0: 눌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네.
0: 이 밥에 수분을 날려야지 고실고실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밥에 수분을 날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밥이 잘 볶아져요.
1: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꾹꾹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0: 이렇게 헤쳐가면서
1: 아,
0: 이렇게
1: 고슬고슬하게
0: 네, 고슬고슬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을 뜨거운 밥을
1: 아~
0: 하셔야죠. 차가운 밥으로 하면 이게 네. 바슬바슬 안 돼요.
1: 아,
0: 안 풀었어요.
1: 뭉쳐 있어서.
0: 뭉쳐 예. 있어서. 예. 밥 알이 뜨거워지면서 이 기름을 다 먹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이거 좀 넣어주시겠어요?
1: 자, 양념 예. 어디 넣어요, 선생님?
0: 자, 그냥 밥에다가.
1: 가운데.
0: 네. 자, 이렇게.
1: 자, 저희가 양념을 가운데
0: 네.
1: 넣었는데요. 아까 이 고추장하고 간장을 섞었던 거죠.
0: 네.
1: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0: 예. 그래서 예. 고추장 그냥 섞지 마시고요. 고추장도 이렇게 한번 볶아지면 생 고추장 냄새가 없어져요.
1: 날래가 날아가죠.
0: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날래를. 자, 이렇게도 아까 옆에 놨던 고기들이 이제 예. 겨우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볶아서.
1: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고기를 이렇게 볶아주듯이 하지 않고 이제 얼음도 핏기가 사라졌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익혀내듯이 펼쳐서 예, 예, 예. 그렇게 익혀지면 고기의 예. 맛이 좀 달라지나요?
0: 그럼 센 불에서 안 익히고 예.
1: 은은하게.
0: 중불에서 은은하게 하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잘 안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1: 진짜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미 끝인 것 같은데.
0: 여기다가 아까 볶은 예. 그거 넣어주시겠어요?
1: 사실 이거 마늘 후레이크라고 하나요? 요거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 오, 건강에도 좋고. 네.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마늘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넣어서 편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기까지만 해도 맛있지만 네. 오늘은 이 양에 손을 댔으니까 조금 더 맛있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밥을 이제
1: 예.
0: 여기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1: 자, 사실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는 이 햇마늘 볶음밥인데 오늘은 또 선생님께서 특별히 예. 우리 맛있는 치즈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 한 가지 배우고 네. 이제 다시 치즈에다 넣어서 하는 거 한 가지 더.
1: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소고기의 고소함과 그다음에 마늘의 그 좋아하는 향, 그다음에 매콤함과
0: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낸 치즈예요.
1: 네, 항상 이 모짜렐라 치즈는 냉동 보관하세요. 네, 근데
0: 냉동실에 거를 그냥 얹으면 잘 녹지도 않고 그래요.
1: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0: 보통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넣기도 네? 하는데요. 오늘은 밥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우유를 조금 넣어서
1: 좀 놀랐어요. 이제 볶음밥 하는데 우유가 나와서 예. 이게 우유를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한번 적셔주는 예. 이유는 뭔가요?
0: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볶아졌잖아요. 예. 근데 물을 넣으면은 풀어지지만 우유를 넣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촉촉한 감이 우리 그라탱이라고 해서 약간 촉촉하게. 촉촉하잖아요.
1: 예. 이렇게 살까요?
0: 그 맛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1: 고소한 맛도 있고요.
0: 네.
1: 이야. 그리고 아까 치즈가 저희는 이렇게 깡깡 얼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잘 풀어진 것 같아요.
0: 풀어지죠. 자, 이렇게.
1: 이야.
0: 이 에멘탈 치즈가 있어요.
1: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0: 이거는요, 구워서 이렇게 두들겨본 딱딱딱딱 소리가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요.
1: 알 것 같아요.
0: 예, 그쵸.
1: 바삭바삭하게 예, 되는.
0: 그래서 예, 그 맛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에멘탈 치즈를 조금 네. 준비를 했지만은요, 에멘탈 치즈가 없어도
1: 예.
0: 아까 우유하고 예. 치즈만 좀 뿌려서 구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1: 이렇게 해서 예. 넣어볼게요. 그래서 네. 10분 동안
0: 네, 180도에 10분
1: 네, 180도에 10분 자,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이렇게 큰 오븐 아니고요. 예. 빵 굽는 조그만한 오븐 토스터에도 잘 거져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가 10분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장갑을 끼고.
0: 조심하세요. 네.
1: 제일 기대되는 순간. 예. 자, 오븐의 문이 열리는 순간.
0: 구운색이 살라네.
1: 이야, 우와!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0: 쭉 빼서 갈래.
1: 선생님. 와, 진짜 뭔가 외식하는 기분이에요.
0: 오늘은 이름이 마늘이라 마늘들 조금 더 구워서 위에다가 이렇게.
1: 와, 선생님 제일 궁금한 건데 이 치즈가 그다음에 이 밥이 이 볶음밥이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궁금해서.
0: 한번 떠볼까요?
1: 예, 예. 이렇게 한번 쭉 늘려주세요.
0: 아까 우유를 넣어서 예. 생각하실 때 이거 지름은 어쩌나 그러시겠잖아요.
1: 예. 자,
0: 보시겠어요? 우와.
1: 자, 이야! 선생님, 안에는 굉장히 촉촉해요.
0: 촉촉하죠?
1: 우와, 선생님, 향도 너무 좋고, 겉에 있는 그 치즈는 아주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고, 쫄깃쫄깃한데, 안에는 촉촉하기도 하고, 또 마늘도 씹힐 것 같고요. 예. 소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마지막에 하신 예. 소고기가 지금 먼저 굳잖아요.
1: 예.
0: 구운 다음에 밥 볶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다시 오븐에 들어갔지만, 소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1: 예.
0: 그게 오늘 요리에 가장 중요한 중불에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0: 저의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만
1: 네, 공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햇마늘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후춧가루, 맛간장, 생강즙을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맛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 편썬 마늘을 넣어 고루 무치고 불을 켜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기름에 먼저 버무리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구운 마늘을 건져낸 뒤 팬에 소고기를 올려 볶다가 불을 켜고 볶아줍니다. 팬 가운데에 뜨거운 밥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구운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내열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모짜렐라 치즈에 우유를 섞어 볶음밥 위에 얹어주세요. 볶음밥 위에 에멘탈 치즈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오븐에 볶음밥을 넣어 18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볶음밥 위에 구운 마늘을 얹으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불볕더위에 시원한 냉국만큼 반가운 건 없는데요. 이 아삭한 콩나물 냉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여기 지금 콩나물 많이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1: 예?
2: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여기 재료인데요. 베트남 고추, 그다음에 국물을 위주로 해서 제가 다시마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고추 같은 양념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폭염 속엔 차갑고 시원한 메뉴가 이 구원투수 같아요. 자, 시원한 콩나물 냉국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콩나물은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2: 사실 콩나물을 봉지에서 따서 이렇게 볼에다 담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 좀 큰 냄비를 준비를 했어요. 큰 냄비에다가 그냥 씻지 않고 그냥 콩나물을 이렇게 다 담아요. 이렇게.
1: 씻지 않고?
2: 씻지 않고 이렇게 담잖아요. 담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듬뿍 붓고.
1: 분량의 물을 좀 넣었어요.
2: 물을 좀 많이 넣고요.
1: 많이
2: 수도꼭지에서 이 물 따라보려고 한 두 번 따라보니면 이렇게 설거지할 그릇이 없잖아, 필요 없잖아요.
1: 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콩나물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물에 씻으면 된다고 하신 거고.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씻어놓은 거라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국물이 맛있어야 돼요.
1: 네네.
2: 그래서 제가 육수 낼 때처럼 이렇게 양파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1: 오, 우와, 냉국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2: 그리고 마늘.
1: 예?
2: 햇마늘이니까 마늘도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넣어주시고요.
1: 예.
2: 그다음에 다시마.
1: 다시마.
2: 다시마도 한 조각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넣어주시고.
1: 감칠맛도 내주네요, 또.
2: 그리고 소금. 자, 소금도 이렇게.
1: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2: 조금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자, 그러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매운 고추.
1: 매운 고추, 이 베트남 고추.
2: 네, 매운 고추를 고추는 잘라야지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이거를
1: 가볼까요?
2: 불로 가지고 가서
1: 한번 끓여볼게요.
2: 자, 이거를 처음부터 센 불에다가 그냥 올리도록 하세요.
1: 처음부터 센 불로.
2: 센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기도록.
1: 재료도 다 잠기도록.
2: 오늘은 콩나물에 비해서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익어서 부피가 줄어지면 국물이 많아져요. 근데
1: 수분이 나와서 또
2: 국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싱거워져서.
1: 그럴 것 같아요.
2: 더구나 냉국으로는 진해도 차갑게 하면 맛이 싱겁게 느끼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부시면 안 돼요. 자, 끓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요.
1: 그럴까요?
2: 가상자리에 이렇게 끓잖아요. 그럼 바로 불을 끄시고요. 조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번 정도.
2: 천천히. 그러니까 1, 2분 정도 기다리면 그 사이에 콩나물 머리, 대가리 쪽 딱딱한 게 맞아 익어요.
1: 물을 끈 채로.
2: 끈 채로.
1: 불을 끈 채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됐습니다.
2: 그럼 이제 그 옆에 거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맑은 간장이에요.
1: 맑은 간장.

0: 간장, 그다음에 이렇게 붉은
1: 네,
0: 고추,
1: 홍고추.
0: 그다음에 이거는
1: 네.
0: 청양고추고요. 지금은 그냥 풋고추도 매워요. 그래서 파란
1: 맞아요.
0: 게 조금 고추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제철이니까
1: 네.
0: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쪽파도
1: 네.
0: 조금 넣었고요. 자, 제가 지금
1: 네.
0: 이거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약한 2%가
1: 항상 왜
0: 모자라요.
1: 2%는 부족할까요? 예.
0: 그 2%,
1: 예.
0: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머니들이 다 맛을 내세요.
1: 네네.
0: 그런데, 아니, 어디서 맛을, 요거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1: 네.
0: 정말 더 맛있는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1: 자, 어떤
0: 그런데,
1: 걸까요? 2%.
0: 예, 여기서 하실 때,
1: 네.
0: 이거를, 마늘을 여기서 넣으면 이제 국물이 막지가 않고 지저분해져요.
1: 네,
0: 그러니까,
1: 아무래도요.
0: 이렇게 풀으셨잖아요?
1: 예?
0: 여기서 살짝 집어넣지 말고, 마늘 향만 살짝 내게.
1: 와,
0: 응.
1: 이 마지막에
0: 네,
1: 살짝.
0: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게 뭐 그럴까? 하지만,
1: 예.
0: 여러분들이, 아, 최고의 요리 비결 보기 정말 잘했구나. 맛이 이렇게 틀렸었구나. 하게 맛이 변해요.
1: 이거야말로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0: 네.
1: 마지막, 그쵸? 정말 간단한.
0: 자, 해서
1: 예.
0: 요거는 이제 내놓고.
1: 네.
0: 자, 됐으면 이제는 더 끓이시면 안 되고요.
1: 네.
0: 됐습니다. 이대로 차갑게. 될수 있으면 빨리. 얼음이 있으면
1: 네.
0: 얼음에다가 넣어서.
1: 예. 자, 콩나물까지 다 해서,
0: 네.
1: 우와. 아, 콩나물이 아주 그냥 실하게.
0: 네.
1: 또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잘 조리가 됐어요. 그죠?
0: 아까 부으면서
1: 예.
0: 여기에 다시마도 보이고
1: 예.
0: 이것도 하는데
1: 우와, 선생님, 사실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0: 이거
1: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하게 먹고
0: 예
1: 싶으니까.
0: 근데 이게 조금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1: 네.
0: 그냥 잡수셔도 되긴 하지만
1: 네.
0: 제가 조금 손님 대접용이라
1: 냉국이니까
0: 네
1: 또.
0: 뺐습니다. 자, 이대로 냉장실에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얼음물이나 물에 흘려서 완전히 좀 식힌 다음에 네, 될
1: 오.
0: 수 있으면 빨리 식히는 게
1: 네.
0: 콩나물을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잡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1: 네.
0: 준비해왔거든요.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뜨거운 김이 날아가면 냉장고에
0: 네.
1: 보관을
0: 아니,
1: 했다가
0: 식으면. 네.
1: 예.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와! 야!
0: 맛이 틀리죠?
1: 아, 뭔가 뜨거울 때랑 차가울 때랑 향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더 칼칼한 향도 나고. 오, 그럼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시원해진 냉국이 된 거죠?
0: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면 아삭아삭아삭해요.
1: 그러게요. 정말 탱글탱글할 것 같고, 국물도 좀더 깨끗해요. 아니,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을 때가
0: 네.
1: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사실 부담 없는 게또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
0: 그렇죠.
1: 구입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1: 예.
0: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무엇보다 이 향으로도 느껴지는데, 물론 이 콩나물국 맛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콩나물 냉국은 칼칼한 맛이 더해져서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든
1: 예.
0: 날은 한 이틀은 이렇게 그냥 잡수세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잡수시고요. 여기 이렇게 고추장을
1: 네.
0: 조금 떠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1: 오.
0: 고추장 풀어서
1: 예.
0: 이렇게 잡수셔도 일품입니다.
1: 그러게요. 이렇게 칼칼하고 시원한 콩나물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콩나물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씻은 콩나물, 물, 양파, 편썬 마늘, 다시마, 소금,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국물에 맑은 국간장, 어슷선 홍고추, 청양고추, 풋고추, 쪽파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면 국물의 풍미는 살리고 맛은 더 깔끔해져요. 그릇에 콩나물국을 담고 양파, 다시마를 건진 뒤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고추장을 풀면 콩나물 냉국이 완성됩니다. 집밥이 즐거워지는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최고의 요리 비결.

0: 요리의 핵심은 손질에 있다. 비린내 단박에 없애는 비법 대공개. 기분 좋은 매운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운 오징어 구이부터 두부 하나로 일주일이 끄떡없는 쌈장 가능. 채소만 있으면 쌈이 되고 밥에 쓱쓱 비비면 꿀맛. 건강 만점 두부 쌈장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오징어를 맵게 구워 비린내가 전혀 없는 오징어 구이라고 들었는데요. 질긴 식감 하나 없이 촉촉함 그대로 그 자체인 오징어 요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오징어를 맛을, 진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잡냄새를 없애게 한 두 가지 재료입니다. 밀가루, 네. 소금, 그리고 이렇게 고추장도 준비했고요. 예? 나중에 같이 짜잡을 깻잎, 마늘채 준비했습니다.
1: 저는 정말 재료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오징어 말고는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자,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매운 오징어 구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2: 네.
1: 자, 제가 진짜 오징어 좋아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징어 요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잘 씻어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맞아요. 잘 씻어내야 하나, 네. 그 의문을 가진 사람만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오징어를 예. 슈퍼에서 이렇게 손질을 해왔어요.
1: 맞아요.
2: 오징어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1: 네.
2: 자, 두 마리 가지고.
1: 네. 이 오징어 손질이 그 요리 초보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깔끔하게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지.
2: 특히 네. 이 여름철이 오징어가 제철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오징어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데쳐서 잡수시잖아요.
1: 맞아요, 처음에.
2: 데쳐서 잡수시면 영양소가 첫째 많이 수용성이 많이 풀려서 나가고요.
1: 빠져나가는구나.
2: 조금만 불 조정을 잘못하면 딱딱해져요.
1: 맞아요. 질겨지고요.
2: 예, 오늘 그래서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고
1: 네?
2: 두 번째는 누가 해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법으로 설명드릴게요.
1: 네네.
2: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징어에 있는 나쁜 맛을 빼야만
1: 네.
2: 오징어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1: 네.
2: 자, 보세요. 재료는 간단해요.
1: 네.
2: 오징어고, 자, 여기에 오징어를 사면 이렇게 다리 놓잖아요. 다리 넣고.
1: 네.
2: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넣느냐면은, 자, 소금이에요.
1: 아니, 소금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조금 새로운 것 같기도 해요.
2: 근데 이 소금이 네. 입자가 굉장히 굵잖아요.
1: 네.
2: 굵어야지 이게 고운 소금을 하면
1: 예.
2: 여기에 짠맛이 다 들어서 오징어가 질겨져요.
1: 아, 간이 되는구나. 네,
2: 그래서 이제 저는 손끝에 거품이 잡히는 거를
1: 느낄 수가 보여요, 여기.
2: 있죠, 이렇게.
1: 이 그런 옆에. 예.
2: 예,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금에. 그렇지만 소금은 안 녹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녹으면 안 돼요. 자,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1: 살짝의 거품이 느껴질 때.
2: 네, 손끝으로. 자, 아,
1: 얼마큼 넣을까요?
2: 밀가루로. 네, 괜찮아요. 비누 뭐 얼마나 써도 괜찮잖아요.
1: 네.
2: 자, 이게 이렇게 샴푸 같처럼 역할을 해줘서 지금 생겼던 나쁜 냄새 소금이 걷어냈던 거를 얘가 이렇게 밀가루가 잡아주죠.
1: 그렇죠? 잡아주면서 흡수하면서
2: 그렇죠.
1: 오징어에 있는 잡내들을
2: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밀가루만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이걸
1: 담궈내 볼게요.
2: 네. 자, 조리 방법은 간단하고요.
1: 네.
2: 이 밑손질만 잘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1: 이렇게 깨끗하게.
2: 네,
1: 지금은.
2: 그러면 정말 깨끗해져요. 이렇게 하면 자, 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네. 새물로 뽀얀 물이 없으시죠?
1: 오늘 아주 그냥 오징어가 목욕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예.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게.
2: 네.
1: 근데 한 번에 모든 선생님 진짜 깨끗해졌어요.
2: 깨끗해지고 반짝반짝해져요.
1: 네.
2: 오징어가. 됐습니다.
1: 이 오징어가 아무리 좋은 오징어를 갖고 와도 손질 잘못하면 그리고 조리를 잘못하면 약간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그치. 식감도 너무 질겨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또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요리비가 될게 네. 비결을 알려주셔서
2: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1: 네.
2: 자, 이제 누가 해도 이제 오징어는

0: 단맛만 맛나요.
1: 맞아.
0: 비린내는 없이.
1: 단맛도 나요. 그렇죠? 진짜 네. 맛있는 오징어는.
0: 자, 다 됐습니다. 이제 프라이팬만 네. 있으면은 간단히 됩니다. 여기 올리브 오일 이렇게. 근데 정말 작지 않아요? 네. 올리브 오일이?
1: 이 팬에 예. 비해서 네. 정말 양이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 기름이 많으면 이게 느끼해지고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골고루 김 바를 때 기름 묻히듯이 예.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골고루 묻으면 돼요.
1: 올리브유가 잘 묻을 예. 수 있도록.
0: 예, 이렇게.
1: 다 묻힌 후에.
0: 네,
1: 올리브유를.
0: 그러면 적은 양의 기름으로 다 됐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 여기다 놓으시고요.
1: 예.
0: 그리고 뚜껑을 덮을게요.
1: 뚜껑을 덮은 예. 상태에서요?
0: 예. 찌듯이 구워야지 오. 부드럽게 구워지니까요, 빨리.
1: 아, 맞아요. 사실 오징어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굽다 보면은
0: 그쵸,
1: 너무 맞아. 오래 하면 또 안 돼서 불을 또 약하게 하면 너무 길게 되고 네. 전체적으로 익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하면 네. 찌듯이 금세 되겠는데요?
0: 그래서 지금 불을 제가 세게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불 보세요. 굉장히 세잖아요.
1: 네.
0: 센 불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시간을 언제 되시냐면
1: 예.
0: 이 오징어가 익어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약간의 이렇게 안개가처럼 조금 수증기가
1: 맞아요, 맞아요.
0: 돼요. 예? 그러면 그때 2분이에요.
1: 그때부터 2분.
0: 예. 그리고 뒤집으시면 돼요. 자, 예? 한번 기다려볼까요? 자, 2분이 이제
1: 예.
0: 거의 다 됐어요.
1: 맞아요.
0: 그럼 이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가 되잖아요.
1: 네, 막 올라오죠.
0: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제가 불을
1: 네.
0: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 중불로.
0: 중불보다 조금 약한 불로 이렇게 줄이고
1: 네, 중불로
0: 잡으세요.
1: 약간.
0: 그리고 나서 이렇게.
1: 우와, 거세 진짜 안 탔어요.
0: 예, 예. 약간 수분이 있죠?
1: 예.
0: 지문에서 나온 수분으로 이렇게 거져요.
1: 예.
0: 이젠 딱 1분이에요. 자.
1: 야. 자, 사실은 이 오징어는 이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양념.
0: 그렇죠.
1: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
0: 예. 자, 여기 지금 고추장이에요.
1: 네.
0: 오늘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판용 네. 오늘은 매운맛이어야 돼요. 그래서
1: 매콤하게.
0: 네. 매운맛이라고 써진 고추장을 사시고요. 자,
1: 예.
0: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넣게요.
1: 맛술. 네. 아무래도 비린내를 잡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네. 맛술을 좀 넣어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실액.
1: 아,
0: 제가 매실액을 쓰는 이유는
1: 예.
0: 산미 때문에 그래요.
1: 산미.
0: 약간의 산미가 있어야만
1: 네.
0: 더 매운맛이 살고
1: 예?
0: 맛이 텁텁하지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텁텁하지 않아요.
0: 그래서 저 이렇게.
1: 사실은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이 매실액이 들어가서 좀 텁텁함을
0: 네.
1: 잡아줘서
0: 네.
1: 굉장히 간단하게 예. 양념을
0: 쉽게,
1: 만들었어요.
0: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1: 참기름. 아니 진짜.
0: 정말 쉽죠.
1: 예, 오징어 구이 양념인데 정말 간단해요.
0: 워낙 오징어가 맛있어요.
1: 아~
0: 지금.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맛이 필요 없습니다.
1: 선생님, 저희가 아까 맛있게 구워놓은 찌듯이 구워놓은 오징어 여기 준비됐고요.
0: 네.
1: 양념도 준비됐습니다.
0: 네. 자, 이제 1분이 지났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여시고요.
1: 네.
0: 불 켜도록 할게요.
1: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0: 자, 네. 이렇게 해서요. 한쪽에 네. 이건 이렇게 놔두시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고추장을.
1: 아까 만들어 놓은
0: 네,
1: 양념을.
0: 양념을 이렇게
1: 넣으시는데요.
0: 예, 예.
1: 자, 빨간 양념만 봐도 입맛이 아주 군침이 돌아요.
0: 자, 이렇게 아까 이거 오징어 굽면서
1: 네.
0: 맛있는 국물이 여기 있어요.
1: 맞아요.
0: 이거랑 같이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 네.
0: 반드시 바글바글 끓은 다음에 오징어하고 섞여야 돼요.
1: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0: 맛술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알코올분을 날려주셔야 돼요.
1: 아, 이 맛있는 양념들이 잘
0: 예.
1: 어우러져서?
0: 예.
1: 아니,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쓰는데 이렇게 또 반쪽은 이렇게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 바닥에 맛있는 국물도 졸아있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오징어에서 나왔던 맛있는
0: 네.
1: 국물이 또 이 양념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런 농도인 것 같아요.
0: 그쵸?
1: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면서.
0: 잘 보셨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1: 예, 예.
0: 자,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넣고
1: 예.
0: 이걸 이렇게 묻히시면.
1: 우와.
0: 자,
1: 선생님, 통으로 해서 그런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분위기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다 됐어요. 이제.
1: 벌써요?
0: 예.
1: 자, 선생님, 그럼 옮겨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를 좀 썰어볼까요?
0: 네. 이렇게 넣어서 썰으면,
1: 예.
0: 썰기가 쉬워요.
1: 아,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선생님.

0: 자, 그리고
1: 남은 양념도 아까워요.
0: 예. 이거는 이렇게 싹 훑어서 넣어서 위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1: 우와, 우와. 오,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그 왜 오징어 순대 같은.
0: 예. 예.
1: 진짜 별미예요, 별미, 별미.
0: 이렇게 칼 들어가오는 거 보면 예. 되게 부드러운 거 아시겠죠?
1: 예.
0: 그래서.
1: 이야, 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나네요.
0: 쉽게 하실 예. 수 있잖아요, 그쵸?
1: 사실 이 오징어 안에 우리가 부대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꽉 찬 것처럼.
0: 정말 썰면서도 정말 요리 잘 됐네.
1: 예. 군침들 선생님. 네. 근데 진짜로 이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징어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0: 자.
1: 예. 자, 저희가 준비한 그 양념, 맛있는 네. 양념.
0: 소면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네.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넣고요.
1: 예, 사실은 물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수분이 많으면 양념이 겉돌아서 맛이 좀 덜한데.
0: 자, 요거 이제 여기다가 네. 조금 곁들여.
1: 싸먹을 수 있는.
0: 네, 넣으시고 여기 이렇게. 놔주시면 우와. 여기에다 이렇게 싸서 한 조각씩 싸서 이거 조금 얹어서 잡수시면 오징어가 제철일 때는 예? 깻잎도 제철이고요. 마늘도 햇마늘도 맛있어서 그냥 잡수셔도 돼요.
1: 그냥 하나의 요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쌈요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오징어 구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에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 줍니다. 오징어에 밀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찬물에 깨끗이 헹궈 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오징어에 골고루 무친 뒤 뚜껑을 덮고 수증기가 차오르면 2분 정도 익혀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히면 오징어의 식감이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중불로 낮춘 뒤 오징어를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매운 고추장, 맛술, 매실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양념을 넣어 끓인 뒤 오징어를 버무려주세요. 매운 오징어 구이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깻잎, 마늘채를 곁들이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다음 요리가 두부로 만든 쌈장이에요. 이 쌈 싸먹을 때 좋고 밥이랑도 궁합이 잘 맞아 그냥 밥 비벼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0: 두부,
1: 네.
0: 그다음에 고기 조금 좀 넣었고요.
1: 다진 고기죠.
0: 네, 돼지고기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쌈장과 예. 그 재료들입니다.
1: 오, 재료들은 정말 간단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쌈장만 준비돼도 든든하게 또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1: 자, 양배추나 상추만 곁들이면 정말 건강식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식재료 두부가 준비됐어요.
0: 예.
1: 살짝 으깨신 것 같은데.
0: 예. 두부 그냥 네. 이렇게 놓고 칼로 이렇게 으깼는데요.
1: 네네.
0: 예. 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1: 어? 두부를 전자레인지예요?
0: 네.
1: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0: 어머, 쌈장에 두부 넣으면 예. 만들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어쩌려고 저렇게 두부는 빨리 쉬는 거라
1: 맞아요. 지금 또 여름철이라
0: 여름철이라 오늘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되게 네. 1분 30초 네. 정도
1: 네. 키친타월을 깔고
0: 네.
1: 자, 1분 반 정도
0: 네
1: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나요?
0: 전자레인지 돌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1: 네.
0: 수분 좀 빼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쉬는 거를 막아줘요.
1: 조금 막아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0: 그래서 일주일 정도 두부 드셔도 쉬지 않습니다.
1: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분기를 좀 빼내거든요, 항상. 네. 쌈장인 거 할 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0: 두 가지 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저거 할 동안. 예. 자, 우리 양념 좀 한번. 네. 해볼까요?
1: 자, 양념 어떤 것부터 들어갈까요? 자,
0: 우선 여기 지금 돼지고기가. 네. 여기 지금 목살 부분, 앞다리살 쪽, 기름이 별로 많지 않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를 양념을 하려면 뭐 생강, 마늘, 뭐 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1: 고기 누린내를 잡아줘야 네. 하니까요.
0: 그러는데 양파만 예? 많이 넣으셔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1: 아, 양파 하나로만?
0: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후추나 조금 뿌리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제가 양파 반 개 네. 정도.

0: 양파는 항상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양파를 이렇게 강판에다가 갈아서 네. 쉽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거나 뭐 하실 거 없이 집에 강판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그러면요?
1: 예?
0: 이거 조금 썰어서 넣죠, 뭐 그냥. 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일단 넣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지고기는 정말 훨씬 더 부드럽고 냄새도 아. 안 나고
1: 예?
0: 그렇게 조리하실 수 있어요.
1: 이 자. 돼지고기와의 조합이 양파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0: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썰어서 넣으면 되니까 너무
1: 집에.
0: 어렵게 항상 돼지고기를 만지면 제 얘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
1: 네.
0: 최 선생이 양파 좀 갈아 넣으랬지
1: 예.
0: 양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되고 조금 덜 들어가도 하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수분이 조금 있어야 더 맛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양파를 조금 많이 갈아 넣으시면 돼요. 자, 다 됐나요?
2: 자, 지금 예. 자 1분 30초 정도 저희가 전자레인지 돌려봤는데요.
1: 어, 수분이 많이 나왔어요.
0: 이렇게 수분을 딸 정도로 나왔죠? 자,
1: 네.
0: 자 이제 우리 불옆으로 가서 볶기만 하면 돼요.
1: 그럴까요? 한번 자 볶아볼까요?
0: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말 쌈장 안에
1: 네.
0: 이게 전부 다 돼지고기를 고기를 넣는데 씹히는 건 전부 두부같이랑 부드럽게 씹혀요. 냄새가 하나도 없이.
1: 네.
0: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참치통조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참치통조림이랑 같이 곁들여서
1: 네.
0: 드시기도 했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쌈장을 만들어 놓고
1: 네.
0: 일주일이고 냉장고에 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시켜주셔도 돼요. 오늘 만든 쌈장은.
1: 예, 예. 네.
0: 자, 보세요. 이렇게
1: 예.
0: 고기가 시시 소리 나면 이제 팬이 달궈졌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불을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1: 살짝 핏기가 아닌데 안 보이고 살짝 익었을 때.
0: 예. 시시 소리가 나면은 귀를 듣고 이렇게 하셔서
1: 네.
0: 중불에서 이제 볶도록 하세요. 그래서
1: 중불에서.
0: 조금 더 구워져야죠. 돼지고기는 완전히
1: 예.
0: 익어야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익으면 하얗게
1: 맞아요.
0: 되니까.
1: 근데 선생님 진짜로 제가 이제 왜 마늘이랑 생강 같은 생강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진짜 양파즙만으로도 지금 그 돼지고기의 그 비린 향이 안 예. 나요. 비린내가.
0: 비린내가.
1: 예. 혹시나 뭘 누린내도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0: 자, 다 있지 않았어요?
1: 예, 완전하게
0: 거의 다 그러면
1: 익었어요.
0: 자,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놓고
1: 예?
0: 이 안에다가 두부 좀 넣어주세요.
1: 두부 넣어드릴게요. 수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또 뺐고요.
0: 네.
1: 살균도 해서 자 보관이 좀 용이하게. 수분이 엄청 나오네요, 선생님, 진짜.
0: 네. 자. 그리고
1: 네.
0: 이거를 쌈장이랑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붉은색이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1: 고춧가루요. 자, 이 고춧가루 바로 넣으면 되나요?
0: 네.
1: 여기 가운데요.
0: 예, 예. 그런데 보시면 고춧가루가 굉장히 곱죠?
1: 예, 예.
0: 예. 이때는 고운 고춧가루를
1: 고운
0: 쓰시면
1: 고춧가루.
0: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따로 고운 고춧가루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있는 고춧가루를 체에다 한번 채치시면 밑에 떨어지는 게 고운 고춧가루니까
1: 네네.
0: 그거 넣으시면 돼요. 큰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입자가 좀 돌아다녀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맛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1: 맞아요. 아니,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0: 네.
1: 그 보면요, 지금 선생님께서 고기를 할 때랑 달리 약간 이렇게 두부를 으깨주는 것처럼 주걱으로 눌러주시는데. 네.
0: 잘 섞이라고요.
1: 잘 섞이라고.
0: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얼마나 몇 분이나 볶아요가 아니라
1: 예.
0: 돼지고기랑 두부랑
1: 예.
0: 골고루 잘 섞이면 아까 그럼 두부의 흰색이 많이 빨갛게 됐죠?
1: 맞아요.
0: 이렇게 그러면 돼요.
1: 진짜 자. 먹음직스럽게.
0: 자 그러면 이제.

0: 거기 여기에다가 우리 쌈장 넣을까요?
1: 쌈장이요? 네. 자, 갖고 우리 쌈장 넣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만약에 집에 쌈장은 없고 된장 고추장만 있다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0: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집 된장을 아는데.
1: 그러네. 네,
0: 그러니까
1: 본인들 그냥... 기호에 맞게.
0: 네.
1: 예. 본인들이 드시기 좋아하는 그 쌈장 비율에 맞게 예. 해서 만드셔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0: 자.
1: 깔끔하게 해서.
0: 네.
1: 아니 저는 이렇게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예. 이렇게 쌈장 왜 예전에 그 이런 고기도 막 썰어놓고 된장이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0: 강된장.
1: 네, 강된장.
0: 예, 예, 예.
1: 그런 것처럼 만들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아, 밥도, 강된장. 밥도 예. 정식은 아니지만 예. 이 쌈장을 가지고 물 조금 넣고 있는 뭐 호박이나 그런 거 조금 잘게 썰어 넣으시면
1: 예. 짜글이 되는 거예요. 짜글이?
0: 예, 그러면은 밥 비벼 먹기 좋은 쌈장 강된장 같이 이런 비슷하게 되죠. 그렇게도 예, 두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맛이 납니다. 강된장 맛이. 자, 이제 나머지 재료 마요네즈만 빼놓고 다 넣어주도록 하세요.
1: 자, 먼저
0: 청양고추 다짐.
1: 청양고추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0: 청양고추 다짐.
1: 송송.
0: 예, 그다음에 이제 된장 맛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시판용 네. 된장을 조금 섞으려고 해요.
1: 구수한 맛을 예. 해주시네요.
0: 예, 물론 집에 좋은 집에서 잠근 재래식 된장이 있다면 그거 넣으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1: 네.
0: 마늘이 마늘. 너무 많이 안 익어도 괜찮으니까.
1: 예, 다 넣을까요?
0: 네,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1: 예. 자. 확실히 이 쌈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양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깨, 통깨 살짝.
1: 네.
0: 예.
1: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살짝 예, 통깨로 돌아다닌 것보다는 예. 좀 부수어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깨소금 상태로 부어서.
1: 선생님, 응?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정말로.
0: 이제 다 됐어요. 불 끌게요. 너무 예? 끓이지 마세요.
1: 마요네즈는요?
0: 마요네즈는 불 끄고 이건 좀 식어서 넣어야지.
1: 아, 불 끄고 식은 상태에서. 자, 옮겨볼까요?
0: 자. 자, 이거를 뜨거울 네. 때 넣지 마시고요. 네? 식을 때.
1: 식은 후에.
0: 네, 저 그래서 제가 좀 식혀왔어요.
1: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셨나요? 아니면 냉장실에서 보관하셨나요?
0: 아, 이건 지금 이거를 식힌 거예요.
1: 시켜서.
0: 네, 식힌 거에다가 네, 이제 마요네즈를 마무리로 넣으면.
1: 네. 마지막에 혹시나 너무나 간이 세거나 네. 너무나 매울 수 있으니까.
0: 이제 그런데 여기다 제가 예. 마지막으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놓으시잖아요.
1: 네.
0: 그럼 참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쌈장에.
1: 좀 더 고소하고 찰기도 조금, 돌고요, 그렇죠?
0: 네, 찰기가처럼 돌잖아요.
1: 우와.
0: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네. 냉장실에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입맛 없을 때 그냥 딱 꺼내서 이것만 얹어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짤 것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0: 네, 별로 안 짜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그냥.
1: 제철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두부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두부 쌈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으깬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강판에 양파를 갈아 다진 돼지고기에 넣고 섞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볶다가 으깬 두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쌈장을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 된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식힌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섞어주세요.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고소하고 찰기가 돌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두부 쌈장이 완성됩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사랑하게 만들어줄 최경숙의 한식 레시피. 지금까지 알았던 우동 요리가 아니다. 우동면에 양념이 쏙쏙 스며드는 꿀팁 대공개. 새콤한 김치와 우동면을 같이 볶아 개운하면서 칼칼한 김치볶음 우동부터 애호박하면 가성비, 가성비하면 애호박. 여름 반찬으로 차갑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 나물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의 귀염둥이 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김치 요리를 좋아한다면 모두가 다 좋아할 요리인데요. 자, 김치볶음 우동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냉동 대패 삼겹살이 아니고 네. 대패 목살.
1: 네.
0: 하고 짝꿍인 김치. 하고요.
1: 그다음에 이 두 재료만 봐도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
0: 그렇죠. 우동으로 예. 한번 볶아 보려고요.
1: 자, 이 냉동 우동 면을 준비하셨죠?
0: 네.
1: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 뭐 김이랑 여러 그쵸? 가지 재료 준비했어요.
0: 특별한 거. 김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재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자재 중에 하나예요.
1: 예,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자, 매일 먹는 밥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우동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0: 네, 우선 집에 제가 이걸 좀 잘라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살을 네. 좀 우동 면이 기니까 조금 길게 잘랐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치가 있는데요. 김치는 여름에는 정말 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넣도록 네. 할게요. 여기 참기름 여기다 넣어서 특별히 뭐 마늘이랑 준비 안 하셔도 이 안에 마늘이랑 다 넣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동면이니까
1: 네.
0: 여기 면을 준비했는데 이 면은 그냥 냉동면이 아니고 냉장면이에요.
1: 냉장면.
0: 예, 이 냉장면을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동 할 때는?
1: 우동하면 그냥 바로 저는 삶아버리는데.
0: 그죠. 예. 삶아버리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면이 수분을 먹어요.
1: 맞아요.
0: 그럼 볶음 우동면을 하면 이런 맛있는 맛을 먹어야 면이 맛있는데 예. 삶아서 이미 물을 먹었으니까 예. 안 먹잖아요.
1: 약간 겉돌더라고요.
0: 그죠. 맞아요. 겉돌아요.
1: 예.
0: 단 한마디로.
1: 예.
0: 그러니까 이거를 랩을 씌워서
1: 예.
0: 전자레인지에 뜨겁게 할 거예요. 다 익은 거니까. 한 두 개니까
1: 예?
0: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
1: 자, 그럼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0: 예.
1: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잡아다니지 말고 조금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1: 아, 좀 널널하게.
0: 예, 바싹 잡아다녀서 하면
1: 예.
0: 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닿고 어떤 데는 안 닿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벌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 아, 그냥 덮을 정도로만.
0: 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1: 아,
0: 그렇지 않으면 꺼낼 때 이렇게 뜨거운 김에서 손 다치고 하니까
1: 예.
0: 좀 여유 있게 이렇게.
1: 여유 있게.
0: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세요. 됐습니다.
1: 이 우동면이 이미 익혀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0: 그렇죠. 뜨겁게만 덮이면 됩니다.
1: 자, 1분 30초.
0: 그리고 예? 우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볶음면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우동에다가 간을 줘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시판용 간장 코너에 가면 메밀 전용 간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기는 힘드시니까
1: 네?
0: 그런 간장 이용하시면 좋아요.
1: 선생님, 혹시 만약에 집에 메밀 전용 간장이 없으면 어떤 간장을 좀 대체하면
0: 될까요? 그럼 이제 될까요? 그때부터는
1: 어려워져요. 안 됩니다.
0: 간장만 가지고 안 되니까
1: 예?
0: 다시 육수도 조금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1: 살짝 감칠맛
0: 때문에
1: 내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다음에
1: 네.
0: 되기는 되는데
1: 예.
0: 맛있는 맛이
1: 오늘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0: 네, 맛은 네, 간장 조금 넣고
1: 예.
0: 설탕 조금 넣고 하시면 돼.
1: 네.
0: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위에다가 있다가 놓을 거니까
1: 것.
0: 네 예. 올릴 거니까 이건 위에다 올릴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 불로 가서 시작을 할게요.
1: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볶음 우동을 만들어 볼 텐데요.
0: 여기 대패 목살을
1: 네.
0: 집어넣고요.
1: 네.
0: 오늘은 김치를 나중에 넣기 때문에 얘네들 잡냄새는 김치가 다 잡아줄 수 있어서
1: 네.
0: 그냥 이대로 놓고 불을 켜도록 할게요.
1: 이대로 놓고
0: 네. 센 불에서
1: 네. 센 불에서
0: 네. 센 불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냄새 나는 거가
1: 네.
0: 어디서 나냐면 기름에서 나요.
1: 아,
0: 그렇죠. 그래서
1: 이런 느린 애들이
0: 예, 지금 몸에 있는 잡냄새를 제거하려면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 녹은
1: 예.
0: 기름 팬에 그거를 닦아주면 기름을 냄새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1: 기름을 좀 빼내주면.
0: 네, 여기 지금 나죠. 냄새 아무것도 안 하니까.
1: 예, 맞아요.
0: 그렇죠.
1: 나요.
0: 아, 요즘 뭐

0: 작품들이 잘 나와서 되게 누리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래서, 모를 예.
1: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그냥 구울 때는 예. 이렇게 종이 티슈를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접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0: 아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 많이 나오긴 하죠.
1: 그렇죠. 기름 많이 나오죠. 이 기름 냄새 이 기름만 잡아줘도 예. 냄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0: 맞아요. 적당한 양은 고소한 향도 주고 네.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게 해주지만 너무 많다 보면 향도 약간 이제 너무 과할 때도 있고 기름도 너무 느끼하고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네요.
1: 이렇게 기름을 닦아서 움직이다 보면 예. 있죠 이렇게
0: 예.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 기름이 어느 정도만 남아 있으면 되나요?
1: 고기가 네. 익기 시작하면 돼요. 고기가 이렇게 자.
0: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막 자작한 느낌이 아닐 정도로만
1: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 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자.
0: 확실히 조금 기름을 덜어내서 그런지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에 예, 이제 그 향이 남아있어요. 먹음스러운.
1: 너무너무 정확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예. 그거를 못 느껴서 어떡하나 하고 제가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네.
0: 그냥 자, 했다면 아마 기름이 아주 많았을 텐데 적당하네요 지금은.
1: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이제 고기는 가장자리에 놓고요.
0: 네.
1: 자, 이제 불을 중불로 줄일게요. 중불로 줄이고, 우리 김치, 참기름 섞어 놓은 거 안에 네. 넣어주세요.
0: 이것도 가운데다가?
1: 네, 가운데다가. 자. 이제 먼저 들어서 뜨거워진 건 가상자리,
0: 네,
1: 연한 불에 있어도 되고, 자, 센 불에서는, 자, 이렇게 김치를,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볶을까요? 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김치는, 고기는 빨간 게 익으면 하얗게 되는데 김치는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0: 맞아요. 이미 빨간데요.
1: 그렇죠. 자,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예. 볶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이걸 이렇게 저어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볼 때요. 네. 그럼 아까보다 많이 뜨거워졌어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뜨거워지면 볶아진 거 아니겠어요?
0: 아,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자 이제 이거는 네. 이렇게 섞어서 두 개는
0: 고기랑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1: 네, 뜨거워졌으니까 고기도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섞어서
0: 이 선생님께서 며칠 동안 이 팬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1: 네.
0: 저희도 진짜 요리에 저희가 할 때 활용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자 이제 골고루 섞이잖아요. 그러면 예. 또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면 좀 넣어주시겠어요? 면.
0: 면이요?
1: 삶은 면.
0: 저희가 아까 이 냉장면을 예, 전자레인지 1분 반 정도 했어요.
1: 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예. 덮여놓은 면을 자.
0: 게요.
1: 자 이렇게
0: 저희가 많은 분들은 이미 한번 익혀져 있는데도 한번 삶아내거든요.
1: 예.
0: 내가 오늘 삶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1: 예, 예. 물 먹으니까. 자
0: 예.
1: 그리고 이제 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아까 우리 소스 만들어 놨죠. 김치 국물하고 같이
0: 네.
1: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0: 자, 김치 국물 넣고 뭐 예. 별다른 재료 없었어요.
1: 예.
0: 갖고 있는
1: 예.
0: 것들.
1: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국물이 증발하면서. 불은 중불이잖아요.
0: 예.
1: 이렇게 되면 풀어져요. 이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0: 맞아요.
1: 네, 자 이렇게 억지로 풀으면 끊어지니까
0: 예.
1: 가만히 놔두면 수분을 먹으면서 풀어져요.
0: 맞아요. 그리고 이 맛있네요. 아까 기름 있잖아요.
1: 네.
0: 베페 목살에 기름이 네. 기름으로도 잘 풀어지면서 그 맛있는 양념들이 잘 배는 것 같아요.
1: 그치.
0: 우동 면에
1: 예.
0: 물론 우동도 맛있지만 볶음 우동만큼 이제 맛있는 게 없어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선생님도 예전부터 이 볶음 우동 좋아하셨어요?
1: 저는 국물보다
0: 예.
1: 이렇게 제 맛을 듬뿍 깊은 맛을 간직한 이렇게 볶은 거 국물이 예, 국이나 예 국이 나와도 건더기 위주로
0: 맞아요 저도예요
1: 먹어요 국물보다는
0: 뭐, 물론 국물 요리할 때 국물 먹긴 하지만
1: 예.
0: 이렇게 우동이라든가
1: 예.
0: 이런 볶음으로 네. 같이 면을 해 먹는 걸 땐 정말 그게 맛있더라고요 볶음이
1: 한쪽에는
0: 예.
1: 이렇게 젓가락을 쥐고 한쪽에는 이렇게 주걱을 들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0: 와, 이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정말 우리가 물에 삶지 않아도
1: 예.
0: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1: 예.
0: 맛있는 양념 쏙 먹으면서.
1: 자, 저 이제 불 끄고요.
0: 예.
1: 불로 가서 놔볼까요?
0: 면이 풀리고 잘 볶아주셨어요 재료들과.
1: 네. 이제 접시에다가 담는데요.
0: 네. 이야,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그 볶음 김치의 향이 정말 가득하게 납니다. 아, 이거 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양념들을 아주
1: 그쵸,
0: 또 먹었기 때문에.
1: 자, 그리고 면이 하나도 안 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0: 아주 탱글탱글하게, 그리고 촉촉해요.
1: 자, 여기. 이거는 오늘 2인분이에요.
0: 네.
1: 듬뿍.

0: 이렇게 실파가 없으시면 부추도 괜찮고요.
1: 부추도
0: 실파가
1: 맞아요.
0: 정말 저기 보면 되게 비싸서요.
1: 네.
0: 자, 우동값보다 쪽박값이 더 비싸요.
1: 재료가 있으시면
0: 네,
1: 활용하시고.
0: 이렇게
1: 김치.
0: 해서 넣으시고요.
1: 예.
0: 자, 저는 이제 이대로 완성이 됐는데,
1: 네.
0: 마음속으로는 여기다가 뭐한 가지 더 넣으면 맛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면서 놨어요.
1: 이 정도로도 뭐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볶음 우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김치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우동면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주세요. 우동면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물기가 없이 삶아져서 양념이 더잘 배요. 그런 다음 국수 잔국, 김치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돼지고기를 넣은 뒤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으며 볶아주세요. 중불로 줄인 뒤 김치를 넣어 볶다가 우동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김가루, 다진 쪽파, 깨소금을 얹으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됩니다.
1: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애호박 나물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애호박 제철이죠. 정말.
1: 맞아요.
0: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전부 다 제철이에요. 양파, 마늘.
1: 예.
0: 그리고 애호박 할 때는 우리가 새우죠. 이렇게.
1: 맞아요.
0: 네, 그리고 기름 조금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애호박 나물 하면 새우젓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나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애호박을 한번 손질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오늘은?
0: 이제 애호박 하면
1: 네.
0: 지금은 뭐 전도 부쳐 먹고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찌개도 끓여 먹고, 예.
0: 찌개도 끓여 먹고 하잖아요. 근데 나물은 젊은 사람들이 잘안 먹더라고요. 왜 그런 물렁물렁 너무
1: 맞아요.
0: 불고.
1: 이름부터 나물이라고 하면 뭔가가 감을
0: 그렇죠.
1: 먹을게요 하게 되는데.
0: 그래서 근데 오늘은 식감이 정말
1: 네.
0: 애호박의 식감이 정말 맛있는
1: 맞아요.
0: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조리를 할 텐데요.
1: 네.
0: 자, 애호박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1: 예.
0: 썰기 힘든데 왜 가늘게 썰으셨냐면
1: 예?
0: 잘 익지를 않아요.
1: 맞아,
0: 조금만
1: 두꺼워요.
0: 식감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물러지고.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오늘은 그런 단점을 피해서 이렇게 아예 크게 썰어요. 이렇게.
1: 아.
0: 마탕 가치름
1: 맞아요,
0: 이렇게. 네,
1: 맞아요. 이렇게.
0: 이렇게 반 썰어서 요
1: 예?
0: 길이의 반 정도로 이렇게 썰어 가시면 돼요.
1: 큼직큼직하게 써시네요.
0: 큼직큼직하게.
1: 예. 자,
0: 그래서
1: 이렇게 선생님께서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셨는데, 이렇게 분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0: 그쵸.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1: 네.
0: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1: 네.
0: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살살.
1: 소금을
0: 네.
1: 살짝 간이 배도록.
0: 살살, 예. 조금 이렇게.
1: 근데 선생님 살짝 조금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아까 애호박은 우리 어머님께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써실 때도 조금 두껍게 썰어도 잘안 익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더 두껍게 썰었어요.
0: 더 두껍게 썰었죠?
1: 그래서
0: 어떻게 익힐까 어머니들 같이처럼 냄비에다 하지 않고요.
1: 예.
0: 이거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익힐 거예요.
1: 아, 어머니 전자레인지를.
0: 예. 그럼
1: 알겠습니다.
0: 향과 영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1: 그러면서 조금 더 익혀주나요?
0: 네.
1: 오.
0: 익는 게 이제 불에서 직접 따서
1: 네.
0: 익는 식감하고 좀 틀리죠.
1: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배웠듯이 너무 탈탈하게 하지 않는다.
0: 네. 한
1: 예.
0: 번만 알려주시면 다 하네.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나와도 괜찮아요. 자,
1: 예.
0: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1: 네.
0: 자, 600g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한 300g 정도예요.
1: 네.
0: 그러면, 했는데 700g이다. 그러면 7분 하시고요.
1: 네.
0: 100g에 1분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100g에 1분이니까 600g에 6분.
0: 네.
1: 자. 네, 6분. 자,
0: 자,
1: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에어박을 전자레인지 돌려놓은 후에 저희는 다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이제,
1: 예.

0: 채소부터 볶도록 할게요. 자. 아,
1: 기름을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0: 맞아요.
1: 올리브오일이 있는 거 보니까.
0: 근데 이제 애호박은 네. 향이 되게 부드러운 향이라 무민 이 포도씨유를 제가 쓰고 있어요. 올리브는 향이 강하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역시 후라이팬에는 불을 달구지 않고요.
1: 불을 켜지 않은 상황이에요?
0: 네. 네. 거기에다가 자, 파. 이렇게.
1: 근데 마늘 기름을 내는 줄 알았는데.
0: 아니요. 이게 전부 향신료지 다 넣어서 채소 이렇게 마늘 넣고 그냥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1: 양파까지요?
0: 양파까지요. 우와. 대신 이렇게 하실 때 네. 조금 이렇게 지지직지지직하고 네. 달구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불 네. 중불로 해서 하겠습니다.
1: 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오늘 애호박나물 정말 많이 먹는 국민 반찬이에요.
0: 그럼요.
1: 근데 이제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맛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0: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 왜 호박나물을 안 먹나, 예. 호박전을 안 먹나, 왜 가지전을 안 먹나.
1: 맞아요.
0: 씹을 게 없어요.
1: 맞아요.
0: 물렁물렁해요.
1: 맞아요. 뭔가 물컹거리고 예.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게 너무 첫 기억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그래서 예.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약간 씹는 맛이 있으면 네.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씹는 맛을 살려서 제가 크게 썰어서 네. 익히기 위해서
1: 준비를 해줬죠.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저희가 예. 6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0: 색깔 그대로 있죠.
1: 예. 색깔 그대로고 오히려 더 예뻐졌고요. 예. 촉촉하게 안쪽까지 조금 익은 것 같아요.
0: 제 생각에 이거 예. 한 60% 정도밖에 안 익었어요.
1: 그래도 사실 이 60%를 팬에서 익히려고 생각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골고루 안 익고 껍질만 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가운데부터 익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 애호박 넣어주세요.
1: 애호박이요. 자, 양파가 제일 여기서 두꺼운데 네. 양파가 좀 투명하게 변했을 때 네.
0: 됐어.
1: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향채소에 그 맛있는 그 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60% 익은
0: 여기 국물까지 다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애호박 네. 있는 쪽에다가 새우젓 하고
1: 저희가 좀 다졌죠?
0: 네.
1: 애호박 있는 쪽에 네. 이 새우젓. 네. 사실은 이 새우젓으로 맛을 내면 네. 확실히 약간 고급져요.
0: 고급지죠?
1: 예. 네. 감칠맛과.
0: 네. 그리고 거기에 예. 맑은 청장 간장인데 이렇게 네. 맑은 게 있어요.
1: 예. 이거 뭐예요?
0: 간장인데 색깔이 없는 간장인데.
1: 간장. 네.
0: 그다음에 여기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겠어요?
1: 네. 아무래도 색감을 위해서 맑은 장 썼어요.
0: 네. 해서 이것도 여기서 네. 확 젓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여러분들이 막 급해서 젓는다고 얘가 빨리 익는 게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놔두었다가 젓고 해서 몇 프로만 익히시냐면 네. 한 80%? 아니면 85% 정도만 익히세요.
1: 나머지 20%는 어디서 익혀요, 네. 그러면?
0: 그래서 제가 예. 저기 용기,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1: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익은 거예요, 지금은?
0: 지금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1: 조금만 더 익혀볼까요, 예. 그러면?
0: 네.
1: 자. 젓가락을 찔렀을 때 이제 쑥 들어가긴 해야 되죠?
0: 아니요, 자꾸 쑥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무르다고.
1: 오늘이 너무 무른 애호박이 아니라.
0: 네, 네. 자기 열로 익어야죠. 자기 열로 이렇게.
1: 여열로?
0: 예, 여열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1: 자, 그러면 예, 예. 밀폐 용기 한번 담아볼게요. 네. 진짜 향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저는 애호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향도 좋지만 예. 색감도 그대로 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색이 살아있으면 애호박이 가지는 영양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저희가 평소에 애호박 나물 할 때랑 좀 달라요. 오늘은 조금 두껍게 썰리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익히지 않았어요.
0: 자, 여기 깨 좀 뿌려주시겠어요?
1: 중간중간.
0: 깨 좀 뿌리고 예. 예.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참기름 조금 넣어주실래요?
1: 중간중간.
0: 여기다 나머지 네. 잊어버렸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자.
1: 네.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그리고 양파도 너무 숨이 죽지 않아서 네. 부들부들하지만 씹는 식감이 있겠어요. 네. 촉촉하게.
0: 단맛을 더 호박의 애호박의 단맛을 이 양파 단맛하고 또 네. 다른 단맛이에요.
1: 맞아요.

0: 아빠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주면 그 매운맛, 그 알싸한 맛은 없어지고 오히려 단맛 나면서 부들부들하게. 그쵸?
1: 자, 여기에. 자, 쟤 맞아?
0: 예, 맞아. 괜찮나요, 선생님?
1: 네네, 됐습니다. 이대로 예. 뚜껑. 정말 중요한 겁니다.
0: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저 여기 이렇게 이제 김이 서리는데 네. 이 상태로 두는 게 맞나요?
1: 네, 이대로 예. 완전히 식은 다음에 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예. 일주일 정도 잡수셔도 돼요. 제가 미리 식은해서 예. 가져온 게 있는데
0: 맞아요.
1: 보도록 하죠.
0: 이야, 선생님 오히려 더 약간 생기가 있으면서 정말. 왜 갖고 있는
1: 이건 아직 센 것 같은지만 이건 익어서 부드러워지죠.
0: 그러게요.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이거 그냥 밥에 얹어가지고 쏙쏙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1: 차갑게 드세요. 예. 이거는 차가워서 더 맛있어요.
0: 우와 진짜 우와 아니 이 에어박 나물 진짜 맛있게 하나 있으면 열 반찬 안 부러워요. 고기 반찬 안 부러워요. 아니 또 씹을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큼지막해서
1: 그리고 일단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0: 이 새우젓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근데 확실히 원래 이렇게 반찬을 해두면 에어박이 이렇게 많이 풀어지고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정말 모양을 딱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에어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2: 애호박 나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은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큼직하게 빚어 썰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손질한 애호박은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익혀주세요. 애호박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색감과 향은 살면서 속까지 잘 익어요. 팬에 포도씨유, 어슷선 대파, 편썬 마늘, 채썬 양파, 소금을 넣은 뒤 센 물에 볶아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애호박, 새우젓, 맑은 국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애호박 나물에 깨소금, 참기름을 뿌리고 밀폐 용기에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깨소금을 뿌린 뒤 뚜껑을 덮어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애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최경숙의 황금 조합 레시피. 고등어 비린내 없애는 황금 재료들 총 출동. 피리릭 볶아 고슬고슬한 식감을 살린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부터 고소한 멸치와 아삭한 피망이 만나면 밥 한 그릇 순삭. 영양의 균형과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지리멸 피망 볶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3: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0: 네. 선생님, 이 통조림 참치 볶음밥은 수없이 많이 맛을 봤는데요. 자, 고등어를 이용한 것도 처음이에요. 자,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3: 그래서 고등어랑 네. 김치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0: 네.
3: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것만 해놓으면 볶음밥은 언제든지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0: 네.
3: 두 가지를 합한 볶음밥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재료들이 굉장히 또 어렵지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럼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0: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통조림 고등어의 맛의 대변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 이거 통조림 고등어잖아요.
3: 네.
0: 좀 많은 분들이 통조림 꽁치는 많이 드시는데 통조림 고등어는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해야 되나 좀 고민할 그쵸? 때가 많아요.
3: 여름철에 사실 이런 기름진 생선은 잘 사게 되지가 않아요.
0: 손질이 번거롭기 때문에. 네.
3: 그래서 오늘은 이 통조림을 가져가는데요.
0: 저 네.
3: 김치
0: 네.
3: 좀 넣으시고요. 김치에다가 자 그다음에 오늘 고춧가루, 고등어기 때문에 예. 제가 고춧가루 조금 네. 더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0: 마늘도 넣고요.
3: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기름은 고소.

0: 맛에만 쓰는 줄 아는데
1: 네.
0: 참기름을 하면 잡 냄새도 없앨 수가 있어요.
1: 아, 잡내나 비린내를 또 잡아줄 수 있다고요?
0: 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참기름 좀 넣으시고요. 자 됐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 조물조물하게
0: 잘 섞은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거
1: 이게
0: 통조림에
1: 뭔가요?
0: 있던 국물이에요.
1: 아 통조림에 있던
0: 네 다 넣지 마시고요. 반컵 정도 이렇게.
1: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있겠어요.
0: 네,
1: 그렇죠.
0: 네. 깊은 맛이 있어서 육수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는요.
1: 버리지 말고.
0: 네, 네.
1: 자, 이게 한 양이 얼마큼 됐죠?
0: 반컵 정도
1: 반컵
0: 됐어요.
1: 정도.
0: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볶음밥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기름 요거 가지고 전혀 뭉치지 않는 바슬바슬한 볶음밥 하는 거를 먼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1: 보슬보슬하게 먹을 수 있는.
0: 예.
1: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0: 그래서 우선 여기 기름 여기 준비했고요.
1: 네.
0: 저기 밥 좀 주시겠어요?
1: 그렇죠.
0: 밥이 어때요? 뜨겁죠?
1: 뜨거워요.
0: 예, 뜨거운 밥에다가 여기 달걀.
1: 네.
0: 예. 자, 흰자 노른자를.
1: 아니, 원래 볶음밥에 달걀 들어갈 때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0: 그쵸?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밥이?
0: 여기다가, 예. 자, 넣어서.
1: 예.
0: 젓도록 할게요.
1: 네.
0: 자.
1: 진짜로요?
0: 예.
1: 아, 사실은 이런 과정 볶음밥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0: 이렇게.
1: 예. 이 달걀을 뭐 스크램블해서 올리거나, 달걀 후라이를 해서 올리거나 하는데.
0: 여기서 밥이 엉켜붙지 않도록 이렇게 달걀 물에 이렇게. 골고루 되게.
1: 근데 지금 밥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0: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죠. 달걀 밥 하나하나를 달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1: 그런데 코팅이 된 것 같지.
0: 맞아요.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1: 정말 고소할
0: 자, 이걸 이제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말고 중불 정도에서 익혀가면. 고슬고슬고슬 떨어지죠. 하나하나 코팅해서 자 이제 부르르 갈까요?
1: 네. 자, 그럼 한번 조리해볼게요.
0: 이번에는 자, 불을 켜고 기름을 넣고 기름이 조금 달궈져야 돼요.
1: 좀 달궈진 상태에서.
0: 자,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오늘도 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0: 자, 이제는 조금 소리 나죠?
1: 네,
0: 이렇게 소리가, 됐죠?
1: 예, 네. 아주 바글바글.
0: 그러면, 그럼 이걸 넣기 전에 자, 이걸 넣기 전에 불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센 불에다가 바로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1: 아, 나달나달.
0: 자, 해서 이렇게.
1: 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확인하신 후 불의 색을 살짝 줄여줍니다.
0: 됐어.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볶아갈 거예요.
1: 이제 고슬고슬하게 갈 거예요.
0: 자, 불 줄인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불 줄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0: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레비에서 중국 노련한 셰프들이 하듯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안 돼요.
1: 엉망되죠, 정말.
0: 엉망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놓고요. 고무주걱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1: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썰어주듯이 이렇게 잘잘하게.
0: 그렇게 해서 달걀이 익으면서 하나하나 우와. 떨어지게 이렇게.
1: 저는 사실 부침개처럼 이렇게 엉길 줄 알았는데
0: 떨어지죠.
1: 나달나달하게 돼 있고 그 무엇보다 정말 대박인 게 카레가루 부친 것처럼 색이 예쁘게 노랗게.
0: 노랗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밥알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쪽에다 내놓고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자.
1: 저희가 늘 했듯이 팬 사용 방법입니다.
0: 네,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그거 좀 부어주세요. 김치.
1: 자, 저희가 통조림 국물과 김치를 넣은.
0: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국물이 다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1: 너무
0: 밥이.
1: 찌쩍찌쩍해질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래서 여기서 김치를 익혀가면서 이렇게 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밥 이거를 밥을 내놓고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밥을 내놓잖아요. 그럼 밥이 너무 식어요.
1: 그렇겠네요. 또.
0: 그래서 큰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1: 설거지거리도 생기고.
0: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도 해도요. 고등어 여기 살이 약간 수분이 없어서 괜찮아요. 여기다 넣어주시겠어요?
1: 자,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다 익혔을 때 고등어를 넣어볼까요?

0: 자, 해서 이거 너무 크니까
1: 네.
0: 여기서 이렇게 살살 부숴가면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1: 진짜로 사실 고등어는 조림으로만 많이 먹었지 아니면 구이로도 먹고 이렇게 볶음밥으로 먹는 거는 좀 새로워요, 선생님 진짜.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어를 구이를 하거나 조림을 하거나 일단은 저희들의 손에 올 때까지 고등어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지만 통조림은 받은 바닥가에 같이 통조림 공장들이 있어요.
1: 간단해요.
0: 그래서 사른 거 잡아서 바로 통조림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통조림입니다.
1: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체육에서도 볶음밥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볶음밥을 해먹어야 좀 새롭고 맛있고 건강까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오늘 볶음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졸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그렇지만 이 밥을 달걀이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섞어도 밥이 질어지잖아요.
1: 이미 코팅이 돼 있기
0: 네.
1: 때문에.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강한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도록 할게요.
1: 진짜 선생님 그냥 흰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0: 흰밥에 올려
1: 야,
0: 먹어도
1: 진짜.
0: 맛있어요.
1: 근데 이 고등어가 주는 이 감칠맛과 이그 뭐라 해야 되지? 풍미라고 해야 되나? 그
0: 깊은
1: 땡기는
0: 맛?
1: 맛.
0: 깊은
1: 깊은
0: 맛.
1: 맛. 깊은 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고등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김치하고 고등어만 좀 졸여 넣으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담아 보도록 할게요.
1: 야, 진짜 먹음직스러운 향이 그냥. 이야. 우와, 선생님, 진짜. 나달나다, 진짜. 아주
0: 자,
1: 먹음직스럽게.
0: 이렇게 놓고요.
1: 영양식이에요, 영양식. 진짜. 시식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0: 저도.
1: 우와, 이 향이 너무 좋은데, 고등어의 향. 맛있는 냄새.
0: 이렇게 놓으시고요.
1: 찜이야.
0: 그리고 지금 여기 레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1: 레몬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0: 레몬을
1: 하시는데요?
0: 여기에다가 식초를 조금 뿌리면 걱정했던 조금
1: 혹시나 모를.
0: 잡냄새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서 새로운 맛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식초보다는 레몬이 우리 몸에 더 건강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1: 향긋하기도 하고요.
0: 그래서 제가 레몬을 이렇게 해서,
1: 레몬즙이.
0: 여기다가 이렇게.
1: 또 레몬즙만 따로 이렇게 있는 거 파시더라고요.
0: 근데 될수
1: 팔더라고요.
0: 있으면 이렇게 직접 짜서 드실 수 있는 게 좋죠.
1: 그래요. 레몬을 구입하실 일이 있다면 함께 사용해보세요.
0: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한쪽은 놔두겠고요. 그리고 깻잎을 채 썰어서
1: 잘 어울릴 것 같네요.
0: 이렇게
1: 와, 정말. 자, 고등어 통조림의 대변신이에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진 김치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고등어 국물을 넣어 섞어줍니다. 뜨거운 밥에 달걀, 달걀 노른자를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충분히 달군 뒤 달걀 섞은 밥을 넣어 중불에 볶아줍니다. 팬 가장자리에 김치 양념을 넣어 졸인 뒤 고등어를 넣어 볶다가 밥과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따로 졸이면 밥이 질척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 그릇에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을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뿌린 뒤 레몬, 깻잎채를 올리면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멸치볶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0: 그렇죠.
1: 자, 그만큼 익숙하고 맛있는 반찬이에요. 자, 지리멸 피망볶음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오늘은 지리멸을 피만하고 같이 먹는데 정말 이질감 있잖아요. 이거는 작고 딱딱하고 이거는
1: 맞아요, 맞아요.
0: 크고
1: 이렇게 보면 지리멸 있고 피망 있고 여기는 다진 마늘 있어요.

0: 네. 그 밖의 재료들은 우리가 늘 집에 있는 재료들이고요.
1: 있는 것들이죠.
0: 예. 자, 멸치 하나로 입맛에 딱 맞는 칼슘 영양 반찬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오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예전에 안 좋아했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이 지리멸.
1: 네.
0: 예, 너무나 맛있죠. 아주 그냥 씹는 식감도 좋고. 자, 이건 어떤 지리멸인가요, 선생님?
1: 지리멸은 우리가 똑같은 양의 멸치 라고 하지만 작을수록 다시국물이 빨리 빠지면서 이게 칼슘 뼈도 가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훨씬 섭취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그냥 항상 똑같은 멸치 하지 마시고 이렇게 멸치 크기를 바꿔 보시면 요리도 재밌어집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지리멸 준비했고요.
0: 이거 어떻게 손질하신 거예요?
1: 이거는 그냥 파는 거를 이렇게 뭐가 있나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이대로 그냥 밑손질 없이 그냥 볶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멸치랑 반찬할 때 많은 분들이 꽈리고추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피망을 이용하셨어요.
1: 예. 오늘 이렇게 피망을 하는데요. 피망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0: 아주 가격대가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때도 있고 한데.
1: 근데 저도 전 사실 피망을 매운 걸 싫어해서 피망을 하지만은 여름철에 과일보다도 더 맛있는 게 피망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에요.
0: 그 특유의 향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네,
1: 그래서 이제 피망을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옆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집에서 먹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다 쓰세요. 이렇게 다 잘라서 옆구리도 이렇게
0: 버리지 말고
1: 이렇게.
0: 우리가 물론 방송에서 할 때는 이게 위쪽을 좀 안 쓸 수도 있지만 다 활용은 하지만
1: 그럼요.
0: 그래도
1: 저희는 가족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진짜 집에서 하듯이 한번 또
1: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0: 저도 물론 이 파프리카도 좋아하지만 파프리카는 뭔가 새콤하고 상큼한 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1: 네.
0: 이 피망은 그 특유의 그 알싸한 아주 약간의 그 향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그래서 이렇게 파프리카도 지금 이렇게 넣고 썰으면 미끄러워서 잘 안 썰리니까는요. 이렇게 뒤집어서 넣고 이렇게 썰으시는데 오늘 제가 피망이지만 이렇게 비슷한 오이맛. 고추?
0: 오이 고추. 자, 오이 고추.
1: 근데 그걸로 볶으면 2-3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0: 그러면 사실 이제 꽈리 고추, 오이 고추도 가능하지만 오늘 피망을 쓰신 이유는?
1: 오래 보관은 밑반찬으로요.
0: 이유가 있으셨네요.
1: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싱싱하지만 얼음물 좀 주시겠어요?
0: 네. 자, 얼음물 준비했어요.
1: 제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탈수기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있는 얼음물을 이렇게 떠서 여기다 넣어서 이 얼음물에서 넣으면 왜 야채는 도로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게 살린 다음에 볶으면 일주일이 돼도 아삭거려요.
0: 먼저 이렇게 조금 아삭아삭하게 물을 올린 후에 볶으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1: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피만을 썰어서 두시고 그리고 조리를 시작하시면 돼요.
0: 자,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이 상태로?
1: 글쎄요. 오늘은 싱싱해서
0: 뭐
1: 바로 뭐 한 5분만 건지셔도 돼요.
0: 자, 피망 상태에 따라서 조금 숨이 죽었거나 뭔가 처져 있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두시면 되고 뭐 신선하면 금방 꺼내셔도 됩니다.
1: 그쵸,
0: 지금 굉장히 아삭아삭한 상태예요.
1: 이렇게 보면 뚝 부러지게 아삭아삭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물기를 받쳐야 되는데
0: 거기다 다시 볼까요?
1: 받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물 빠질 때까지 두세요. 그러면 정말 한두 시간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야채 탈수기에 넣고
0: 채소 탈수기에 넣고
1: 네.
0: 아무래도 이 볶음은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냐가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수분이 없이 먹어야 좀 더 맛있거든요.
1: 이거 조금 돌려주시면
0: 제가 돌려볼게요. 자, 탈수기 자, 빨리 올릴게요.
1: 됐어요.
0: 자, 완벽하게
1: 됐습니다.
0: 자, 볶음 요리는 수분이 없어야 돼요.
1: 보세요. 물 빠진 거 보세요. 여기
0: 그쵸? 물도 많이 빠졌고, 자, 아주 그냥 뽀송뽀송합니다. 아삭아삭하게.
1: 이제 불을 가서

0: 예. 조리해 보도록 할게요.
1: 자, 합쳐놓고 가볼게요.
0: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참기름.
1: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참기름 먼저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마늘편 좀 주시겠어요?
1: 마늘편이요. 네. 자.
0: 됐어. 넣어서 정말 적은 양의 기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름을 다 묻힌 다음에.
1: 아,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늘 그랬듯이. 네. 먼저 재료에다가
0: 그런 다음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적은 양 가지고 볶을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타버리기만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 참기름의 고소함과 그 마늘의 우리가 좋아하는 향이 잘 어우러져서 네. 거품이 막 일면서
0: 네 이게 이제 참기름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네. 표현이에요. 열 네. 받았다는 자 이렇게
1: 신호를 보내고 있죠.
0: 네 자 해서 마늘이 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거품이 나면 여기에다가 지리멸 넣을게요.
1: 자, 지리멸.
0: 정말 이때 불 조정 잘 하셔야 돼요.
1: 이때 어떻게 하나요? 지리멸 들어가고 나서?
0: 중불이요. 중불. 절대로 센 불에서 하면요. 1분도 못 돼서 얘가 벌써 맞아. 마르기 시작하고 타기 시작해요. 그런 것보다는 중불. 불 조정을 좀 못 해서 약불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2분 더 걸리겠죠? 예. 그럼 어떤 게 더 맛있게 됐냐면 예. 2분 걸린 게 더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볶으시는데 이때 이렇게 해놓고 뭐를 예. 준비하시냐면 네? 자, 거기
1: 맛술 네. 그다음에 메밀간장 그다음에
0: 매실액 꼭 들어가야지 돼요. 네.
1: 아주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 그대로 들어가나요?
0: 예. 이걸 가상자리에다가 놓고 네. 가운데 불 강한 데에다가 피마늘 넣도록 할게요.
1: 자, 이제 피마늘 가운데 넣어볼게요. 제가 물기를 쫙

0: 조금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피망에만 이렇게 살짝.
1: 피망에만 살짝.
0: 네, 소금을 조금 뿌려가지고요. 네. 자.
1: 살짝 밑간을 해줄게요.
0: 불은 네. 중불에다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싸면 안 돼요. 네. 강한 불에는 안 돼요. 우리가

0: 이거 완성이 된 거 아닌가 봐요, 지금.
1: 예, 이제 이거를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0: 바트에.
1: 예. 넓은 데 펼쳐서 예. 열을 예. 날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 이렇게 해서 두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0: 아.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아까처럼 그 밀폐 용기에 넣고 뜨거워 닫을 뻔했어요. 자. 그럼 안 되는 거죠?
1: 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선풍기 밑에나 가져가서 네. 이걸 빨리 날려주시면 돼요.
0: 어느 정도 이렇게 두면 될까요?
1: 완전히 식을 때까지.
0: 완전히 식을 때까지 둔 다음에 네. 냉장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 제가
0: 네, 잠시만요.
1: 한 4, 5일 전에 네. 해놨던 거예요, 이거는.
0: 자, 비교해볼게요.
1: 이거 보세요, 이렇게 녹색.
0: 선생님, 4, 5일 됐는데도 네. 아직도 피망이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게. 네.
1: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죠?
0: 어, 그러게요, 진짜로.
1: 그렇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얘는 작고 얘는 커졌잖아요.
0: 어, 그러게요.
1: 그렇죠. 여기서 살짝 생기는 조그만 물을 얘가 먹어서 굉장히 맛있어졌어요.
0: 아, 맛있는 국물이 또 먹어.

0: 예, 그래서
1: 예.
0: 만들어서 잡숴보시면 뜨거울 이때 맛하고
1: 예.
0: 일주일 후에 먹으면 다 맛이 조금씩 틀려요.
1: 와.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맛있게 아주 차게 해둔 그 지리멸 피망볶음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원래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여기에 뭐 꽈리고추가 들어갔다고 하면 꽈리고추는 아주 숨이 죽어가지고 흐물흐물해져요.
0: 누르지고, 그쵸?
1: 네, 물도 그러니까, 많이 생기고. 예. 진짜로 물도 없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 오이맛 고추로 하니까
1: 네.
0: 한 3, 4일 정도 되면 이게 육질이 얇으니까 맛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1: 피망을 쓰신 이유가 있으셨는데.
0: 네. 완성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지리멸 피망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지리멸 피망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망은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피망을 얼음물에 담근 뒤 채소 탈수기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피망을 얼음물에 담근 뒤 볶으면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요. 팬에 참기름, 편썬 마늘을 넣어 버무린 뒤 중불에 볶아줍니다. 여기에 지리멸을 넣어 약불에 천천히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맛술, 국수 잔국, 매실액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피망, 소금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바트에 지리멸 피망볶음을 담고 깨소금을 뿌린 뒤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지리멸 피망볶음이 완성됩니다.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특급 비법이 담긴 인기 만점 가정식.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 제로. 맛부터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운 찜닭부터 늘 먹는 콩나물이 식상하다면 바로 장아찌로 변신. 장아찌로 만들어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콩나물 장아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아들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매운 찜닭 이름만 들어도 바로 군침이 도는데요. 이 외식으로만 즐겼던 매운 찜닭 오늘은 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주 재료는요.
1: 네.
0: 그냥 닭을 한 마리 사지 마시고 네. 볶음탕용으로 썬 걸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 네.
0: 제철 채소들.
1: 네, 뭐 감자도 네. 있고 양파도 있고.
0: 그리고 갖은 양념
1: 예.
0: 준비했습니다.
1: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주 매콤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매운 찜닭.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찜닭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찜닭 너무 좋아하고. 이 찜닭 먹으면 그날은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간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0: 왜? 맞아요.
1: 밥이 아니. 우리는 바쁘다 이런 걸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0: 생각만
1: 보면.
0: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매운 매운 찜닭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닭볶음탕용을 준비하셨는데
0: 네.
1: 손질이 잘 돼 있어요.
0: 예, 볶음탕용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1: 예.
0: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
1: 예?
0: 예. 굵은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요.
1: 예.
0: 이렇게. 정말 굵은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1: 예.
0: 이렇게 조금 한 10분 두셔야지 돼요.
1: 10분 정도 굵은 네, 소금.
0: 예.
1: 왜?
0: 여기서 지 나쁜 맛을 빼줘야지.
1: 네.
0: 닭고기에 그 약간의 향이 있으면서 단맛이 나는
1: 네.
0: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냄새를 감추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1: 다른 양념 세게 넣다 보면
0: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요.
1: 아.
0: 자, 깨끗이 물에다가 세 번 정도 흐르는 네. 물에서 씻어 주셔야지 돼요.
1: 세 번 정도.
0: 네.
1: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굵은 소금을 씻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확실히 또 예. 불순물들이나
0: 예.
1: 이런 잡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0: 지금 보면 정말 깨끗이
1: 예.
0: 씻어진 것 같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1: 네?
0: 끓는 물에
1: 한번 데쳐볼게요.
0: 네.

0: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1: 예.
0: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무조건 끓는 물에 먼저 데치세요. 어머니들이 끓는 물에 데치시는 건다
1: 네,
0: 아시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데치시기 전에 굵은 소금에 한 10분 재워 놓으시는 거,
1: 예.
0: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데치시는 거, 그렇게만 하시면
1: 네.
0: 잡냄새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0: 자,
1: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0: 네.
1: 맛있게 먹어야
0: 왜?
1: 하니까.
0: 그것만 기억하시면
1: 예.
0: 뭐 다른 거안 넣고
1: 예.
0: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대로만 하셔도 아, 이게 깨끗한 맛이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1: 깨끗한 맛.
0: 네.
1: 본연의 맛.
0: 네.
1: 그쵸?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굵은 소금으로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씻고
0: 예.
1: 재워둔 다음에 씻었는데도 살짝 이렇게
0: 그쵸?
1: 나오네요.
0: 그럼 여기서 끓는 물에서 얼마나 두나요라고
1: 예.
0: 하는데 닭살은 익으면 핑크색
1: 하얗게.
0: 하얗게 변하죠. 하얗게 변하시면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1: 육안으로 보시기 하얗게
0: 예.
1: 변하면.
0: 예. 자, 이렇게.
1: 자.
0: 이렇게 건져 놓고.
1: 네.
0: 바로 이렇게 하얗게 되면 바로 건지세요. 여기 더 이상 두지 않으셔도 돼요.
1: 네, 하얗게 되면. 진짜로? 진짜로 지금 혹시나 모를 이 닭에서 나온 잡내.
0: 하나도
1: 안
0: 없죠.
1: 나요,
0: 예.
1: 예.
0: 이제 예, 나올 거는
1: 예.
0: 닭의 맛있는 냄새만 이제 맛있는 맛만 날 거예요.
1: 예.
0: 아, 자, 이거는 이제
1: 예. 자, 저희가 맛있게 또 깔끔하게 이 닭을 데쳐봤습니다.
0: 그럼 이 뜨거울 때,
1: 예.
0: 뜨거울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1: 약간,
0: 간을,
1: 예.
0: 예, 간을 할게요. 자, 이렇게.
1: 뜨거울
0: 뜨거울
1: 때?
0: 때, 뜨거울 때 간을 해야만
1: 예.
0: 빨리 스며들어요.
1: 이거 무슨 소금이라 하죠, 이거를?
0: 이거는 이제
1: 가는 소금이에요. 고운 소금.
0: 구운 소금.
1: 구운
0: 예,
1: 소금. 자, 구운 소금으로 뜨거울
0: 자,
1: 때딱 해야 간이 잘
0: 네,
1: 되나요?
0: 그리고 이제
1: 예.
0: 청주도 조금.
1: 청주도
0: 네.
1: 넣고.
0: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때. 예.
0: 오늘은
1: 예.
0: 닭이고 이렇게 당근도 강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유를 썼지만
1: 네.
0: 그냥 집에 있는 기름 편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1: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1: 그죠?
0: 네. 불 켜서 달궈지면요. 이거 조금 누우면 막 튀고
1: 맞아요.
0: 수분 때문에, 그렇죠?
1: 네.
0: 자, 센 불로 되면 이때
1: 네.
0: 이제 여기다가 크게 썰은 이렇게 썰으실 때
1: 예.
0: 우리 집 위에 올라갈 숟가락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1: 예.
0: 썰으시면 돼요. 가로세로 몇 센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1: 가족들이 원하는 크기,
0: 네,
1: 그쵸?
0: 그쵸. 그다음에
1: 채소들이 먼저 넣었어요.
0: 네.
1: 아직까지는 이 올리브유가 뜨겁지 않아요.
0: 뜨겁지가
1: 그쵸?
0: 않아요.
1: 예.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이제 예, 골고루
1: 코팅을.
0: 예, 달궈지기 전에 제
1: 예.
0: 몸에 기름이 골고루 코팅이 되면 적은 양, 많지 않은 기름으로도 골고루 기름 많이 넣은 것처럼 됐죠? 이제 강한 불에다 놨기 때문에
1: 예?
0: 열이 오르면 이게
1: 예.
0: 뜨거운 소리가 나야 시끄러운 소리가
1: 예.
0: 그때까지 가만히 둘게요. 많이
1: 네.
0: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1: 잘 익도록.
0: 네.
1: 자, 그동안 뭐 하면 될까요, 저희는?
0: 그러면
1: 예.
0: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자,
1: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0: 네. 여기 고춧가루, 매운 거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1: 네, 고춧가루
0: 넣으시고요.
1: 드시고.
0: 고춧가루, 그 다음에
1: 네.
0: 마스, 여기
1: 네.
0: 있는 재료, 밑에
1: 네.
0: 나오는 재료 다 넣을게요. 자, 후춧가루도
1: 고춧가루
0: 넣고,
1: 드시고요.
0: 그 다음에 여기 간장,
1: 간장 넣고요.
0: 그 다음에 다진
1: 다진
0: 마늘,
1: 마늘.
0: 마늘이 의외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죠? 그
1: 예.
0: 다음에 생강즙,
1: 생강즙.
0: 그 다음에 물.
1: 네.
0: 맞아? 간장 다 넣도록 할게요. 자,
1: 네. 이 매운 양념이
0: 네.
1: 뭔가 텁텁하지 않고 담백하고 칼칼할 것 같아요. 예?
0: 이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1: 맞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양념을 섞고 있어요.
0: 자, 이렇게. 여기서 다
1: 예.
0: 익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1: 맞아요.
0: 가운데를 좀 비워서
1: 네?
0: 이때 뭐를 넣으시냐면 여기에다가 카레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1: 오, 카레가루.
0: 예. 이.
1: 오늘 이 카레가루가 오늘 최고의 요리 비결 중에
0: 아,
1: 비결인가요?
0: 그래요? 카레를 넣으시면 기름에다 살짝 볶아놔야지 향이.
1: 어, 카레의 그 맛있는 향 있잖아요.
0: 향이 올라가죠. 예. 맞아요.
1: 우리가 뭐가 예. 좋아하는 이 향. 예.
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기름에. 우와. 이렇게 하면.

0: 그러면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1: 잘 풀렸어요, 지금. 네.
2: 네. 이 카레의 맛있는 맛이 이 채소에 스며들겠어요.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닭고기 넣을게요.
1: 네, 어느 정도 네. 카레가, 카레가루가 네. 풀렸을 네. 때 닭고기를 네. 넣을게요. 네.
0: 자,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 자, 선생님, 이때는 불색이 어떻게 할까요?
0: 불을 그냥, 지금은 센 불에 그냥 예. 하고 있어요.
1: 전혀 타지 않네요, 선생님. 네.
0: 강한 불에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여기 넣은 감자, 당근, 양파에서 예. 열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분이 빠지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안 타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예. 섞어 놓은 양념.
1: 예. 둘러가면서 하나요?
0: 예, 다, 예, 전부 다 넣어주세요.
1: 예. 우와.
0: 싹 긁어 넣어주세요.
1: 네, 깨끗하게 넣을게요.
0: 이런 데서 물이 나와요. 채소에서. 야채 육수 있는 예. 것처럼 채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끓는 거를 확인하시면 예. 불을 조금 줄여서
1: 예.
0: 조금 이게 증발하지 않게 찌듯이 익도록 이렇게
1: 아, 스팀으로 이렇게 예.
0: 불을 자, 하시고
1: 불을 어떻게 줄까요?
0: 예. 중불 정도로 중불 줄여서 정도. 예.
1: 이렇게 해서 예. 싹 익혀주는 거죠?
0: 예, 이렇게 해서 되게 아무리 한 15분 정도면 익어요.
1: 오, 예. 그럼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굉장히 또 먹음직스러운 향이 쫙 퍼졌는데요. 그쵸? 지금 10분, 15분 정도 지났어요. 중불로 줄이고 중불보다 좀 약하게. 우와!
0: 전부를 안 넣었어도 농도가 생겼잖아요.
1: 아, 그쵸? 그러게요. 자, 진짜로 전부 안 넣었는데도 약간 걸쭉하게.
0: 저 여기서 저희가 섞을.
1: 예. 아, 저희 고추장 지금 안 넣으신 거예요?
0: 네, 아직 안 넣었어요. 두번 아. 양념을 해요. 고추장을 넣어놓으면 텁텁해져요. 예. 이렇게 오래 끓이면.
1: 네.
0: 그러니까 먹기 전에. 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올리고당.
0: 올리고당도,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다 괜찮아요.
1: 근데 올리고당에 들어가면 네. 살짝 코팅도 해주면서 그쵸?
0: 그쵸? 부드럽게 해주죠. 예. 보습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자 다진 마늘도 이렇게 해서
1: 예.
0: 마지막으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이제 먹기 직전에
0: 네, 이렇게 자. 넣어서
1: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양념도 빨갛고 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고추장하고 올리고당하고 예. 안 넣었기 때문에
0: 그리고 대파
1: 예
0: 이렇게 넣었어
1: 까지 넣고 네.
0: 다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1: 네. 야 진짜 아니 카레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우리가 늘 먹어왔던 매운찜 닭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에요.
0: 그리고 매운맛은 나는데, 그쵸?
1: 예? 향은 또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 향도 네, 나고.
0: 카레 향도 나고. 자, 됐어. 이제는
1: 이야.
0: 이게 다시 먹을 때 덮어야지 먹잖아요.
1: 예, 예.
0: 뜨겁게 먹을 때 넣고 이렇게 뜨겁게 하시면 돼요.
1: 이거 집에서 한 거 맞아요, 우리? 이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네.
0: 보세요. 전분 하나도 안 나도 이렇게.
1: 농도가.
0: 네, 농도가. 질적하지 않고.
1: 예. 진짜. 사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선생님. 주말인데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어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사하게 집안에서 푸짐하게 매운찜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까 채소 이렇게 모퉁이 저희가 깎지 않았잖아요.
0: 네, 돌려서.
1: 근데 확실히 안 깎으니까 이렇게 좀 진하게 양념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지금 햇감자가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네. 감자가 포실포실하게 잘 익었잖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아까 이 닭을 저희 정말 깔끔하게 굵은 소금과 그다음에 고운 소금으로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닭의 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은근한 물로 저희가 10분, 15분 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을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찜닭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매운 찜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에 굵은 소금을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닭고기를 넣어 데쳐줍니다. 데친 닭에 구운 소금, 청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켠 뒤 큼직하게 썬 감자, 당근,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0: 고춧가루, 맛술, 후춧가루, 양조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물, 국수 잔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카레 가루를 넣어 채소와 볶다가 닭고기, 양념을 넣어 끓인 뒤 뚜껑을 덮어 중불에 익혀줍니다. 이때 카레 가루는 팬 중앙에서 기름에 한번 볶아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고추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을 섞어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고추장 양념과 어슷선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매운 찜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여름에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 많은 게 없거든요.
2: 맞아요.
1: 자, 가성비 최고인 콩나물로 만드는 장아찌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찜용?
1: 예.
2: 또는 일자 콩나물이라고 하는데요.
1: 예.
2: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1: 네.
2: 그렇지 않고 샀는데 콩나물 꼭 해먹고 남다 그러면
1: 네.
2: 그걸로 하셔도 돼요.
1: 자, 이렇게 콩나물 준비했고요. 옆에 보니까 다시마도 있고요.
2: 예. 네. 이제 예. 장아찌 만들려니까 국물이 장아찌 국물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절임용 국물. 예.
2: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만 내놓지 말고
1: 네.
2: 같이 옆에 좀 놔보려고
1: 네.
2: 고추 종류, 양파 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임용 물.
1: 예.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자, 콩나물 장아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나물부터 선생님, 오늘은 대가리 안 따고 바로 사용하나요?
2: 그럼요. 이 머리랑 꼬리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1: 예.
2: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이거 콩 종류니까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1: 자, 예, 오늘은 콩 머리 콩나물
2: 네.
1: 머리 떼지 않고
2: 네, 깨끗이 씻어서
1: 네.
2: 준비를 했어요.
1: 예.
2: 오늘은 500g입니다. 자, 냄비에다가
1: 네.
2: 여기서 넣을까요?
1: 네. 넣어서 갈까요, 그러면?
2: 냄비에
1: 네.
2: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물을
1: 네.
2: 얼마 양이 아니고요.
1: 예?
2: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반물 정도?
1: 반물 정도?
2: 한번 부어보시겠어요?
1: 저 원래 끓는 물에 바로 넣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2: 예. 저기, 다시마.
1: 예.
2: 이 국물을 조금 예. 써야 돼요. 그래서
1: 다시마
2: 넣고
1: 네.
2: 그다음에 여기 매운 고추.
1: 매운 고추. 자.
2: 이렇게 해서
1: 베트남 고추.
2: 매운 고추도 예. 이렇게
1: 좀 부셔서
2: 예, 부셔서
1: 씨를 빼고
2: 대충만.
1: 예.
2: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1: 네.
2: 여기는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네. 가 볼까요?
2: 네. 자, 불에 올려서
1: 한번 데쳐 볼까요?
2: 뚜껑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1: 네. 뚜껑 안 덮으려면 아예 덮지 않고.
2: 그렇죠.
1: 네. 예.
2: 그런데 이렇게 장아찌 되면 가늘어지잖아요.
1: 예.
2: 가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팔팔 끓이면 안 돼요.
1: 오.
2: 보통 나물같이처럼 하시면 안 돼요.
1: 예.
2: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렇게 지금은 센 불로 했어요. 양이 많으니까.
1: 예.
2: 해서 이게 끓으려고 가장자리부터 끓지 않겠어요?
1: 맞아요.
2: 가장자리부터 끓으면 불을 끄고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1: 오, 그게 또 비결이네요.
2: 네, 그래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1: 예?
2: 그게 이렇게 뜨거운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2: 안에까지 익어요.
1: 오.
2: 그렇게 익어야지 돼요. 그렇게 익으면 이제 건져서
1: 네.
2: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가 기다릴게요.
1: 시작할 때까지.
2: 네.
1: 지켜보실게요. 선생님, 지금 저희는 이 콩나물 주변이 불을 끌었을 때
2: 불을 끄고 이제 한 3분 됐어요.
1: 예, 예.
2: 자, 그러면 여기 위에
1: 예.
2: 우선
1: 다시마를 건져내고
2: 다시마는 이건 저기 장아찌에다 넣을 거니까 이대로 예. 놔두고요. 자, 부어도 될까요?
1: 예. 자. 우와, 진짜 콩나물 비릿한 향 전혀 안 나고요.
2: 맞죠?
1: 탱글탱글해요.
2: 지금 절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뭘까요?
2: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1: 네.
2: 간장,
1: 네.
2: 그다음에 이거 보통 우리가 유기농 설탕가루 예.

0: 그다음에 이거는 맛술
1: 맛술.
0: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거 콩나물
1: 예, 아까 저
0: 네,
1: 살짝 삶았던.
0: 삶았던
1: 예,
0: 물이에요.
1: 데쳤던.
0: 네,
1: 요거
0: 이렇게
1: 활용하네요.
0: 예, 그렇게 해서
1: 예.
0: 이거를 이제
1: 네.
0: 불에 올려서
1: 가볼까요?
0: 네.
1: 근데 요 식초는 왜 지금 같이 안 넣어주는
0: 지금
1: 거예요?
0: 넣으면 신맛이 너무 나가서 안 돼요.
1: 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0: 그래서
1: 자,
0: 이제
1: 예.
0: 끓으면 다 거의 끓으면
1: 예.
0: 마지막에 넣기로 하고요.
1: 자, 그럼 절임 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0: 네. 끓이는 동안에
1: 예.
0: 저희는 여기에다가 자, 콩나물을
1: 예.
0: 여기다 좀
1: 아,
0: 넣어주시겠어요?
1: 콩나물요?
0: 예.
1: 이거 방법도 좀 새로운 것 같은데?
0: 나중에 이제
1: 예.
0: 왜 그런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1: 콩나물을 넣어볼게요.
0: 콩나물 넣으시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작게 썰은 건 청양고추예요.
1: 예.
0: 청양고추도 여기다 좀 넣으시고.
1: 저 비닐팩에
0: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풋고추.
1: 풋고추.
0: 예. 좀
1: 네.
0: 넣어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 양파
1: 예.
0: 청아찌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양파 청아찌도 이렇게 해서
1: 네. 이렇게
0: 반
1: 툭툭해서,
0: 잘라서
1: 예.
0: 예.
1: 큼직하게.
0: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 이게 울퉁불퉁해서 더 빨리 절여져요.
1: 오, 단면에 잘 양념을
0: 네.
1: 배서,
0: 자,
1: 절임물을 배서.
0: 여기도 일단 다 넣으시죠?
1: 예.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사실 많은 분들도 장아찌 많이 드셔보셨지만
0: 네.
1: 콩나물 장아찌는 저는 처음이에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정말 별미예요. 우리랑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1: 예.
0: 여기에다가 이것도 넣고요.
1: 마지막 아까
0: 예.
1: 사용했던 것도. 자, 이렇게 비닐팩에 저희가 이렇게 재료들 넣었어요. 콩나물부터 해서 쭉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뒀는데 옆에 절임물이 끓고 있어요.
0: 이렇게 저어서
1: 예.
0: 아까 우리 설탕 넣었잖아요.
1: 네.
0: 설탕이 녹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1: 네.
0: 여기는 이렇게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식초도 넣고,
1: 불을 끈
0: 예,
1: 상태에서.
0: 그리고 여기 매실액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다 됐잖아요.
1: 예.
0: 그쵸? 이거를 뜨거울 때
1: 예.
0: 부으면 절대로 안 돼요.
1: 저.
0: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식혀서,
1: 아.
0: 미리 조금 식혀놓은 게 있는데요.
1: 네,
0: 자,
1: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졌고,
0: 네.
1: 예.
0: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부으려고
1: 아,
0: 해요.
1: 여기에.
0: 그러면
1: 자,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절임 재료들에, 우리
0: 예.
1: 콩나물과 장아찌가 될 재료들에. 아낌없이. 이렇게 비닐에. 그다음에요.
0: 근데 이렇게
1: 네.
0: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놔두면 양파랑 물이
1: 아,
0: 나와요.
1: 맞아요.
0: 예.
1: 채소에서.
0: 그래서 이 정도 간장만을 해야 되는데,
1: 아, 요 정도 적당한
0: 예.
1: 거죠?
0: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간장이 묻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묻으면 비닐봉지에다가
1: 네, 비닐봉지에.
0: 하루 정도만 놔두세요.
1: 네.
0: 하루 지난 다음엔 여기다 쏟아두셔도 돼요. 잡수실 때.
1: 자,
0: 그래서,
1: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게 옆에 있습니다.
0: 네.
1: 콩나물 장아찌 한번 볼게요. 이야. 자.
0: 보시겠어요? 이렇게 국물이,
1: 예.
0: 이렇게.
1: 우와, 그 국물도 굉장히 맑아요,
0: 예,
1: 선생님.
0: 맞죠? 자,
1: 예.
0: 예. 한번 담아볼까요?
1: 세상에. 아니, 근데 이 콩나물이 이렇게 축축 처지도 않고.
0: 예. 그쵸?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우와. 맛있는 절임물이 색이 잘 배가지고.
0: 자, 콩나물.
1: 예.
0: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담으시고요.
1: 예. 사실은 이제 고기 먹을 때 장아찌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장아찌는 먹어봤지만 콩나물 장아찌는 새로운 것 같기도
0: 네.
1: 하고, 일단 콩나물의 가격도 경제적이고 하다
0: 네.
1: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담가 두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특별하게
1: 예.
0: 신경 안 쓰셔도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양파장아찌도 조금 이렇게 옆에다 놓고요. 그리고
1: 고추도
0: 이제
1: 넣고.
0: 고추도 이렇게.
1: 세상에. 만약에 집에 무가 있었다면 무도 넣어도 되는 건가요?
0: 예, 네. 무도
1: 예.
0: 넣으셔도 되죠.
1: 아니, 콩나물을 왜 넣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0: 이렇게.
1: 여태까지?
0: 그리고
1: 예.
0: 여기 다시마.
1: 네.
0: 다시마도
1: 예.
0: 요것도 이렇게 놓으시면
1: 네.

0: 참기름
1: 네.
0: 넣으실 때 참기름 이렇게 다른 데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참기름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깨까지.
0: 예, 깨까지 이렇게 조금. 다른 데는 그냥.
1: 자,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는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콩나물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냄비에 콩나물, 물, 다시마, 베트남 고추를 넣어 살짝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콩나물은 팔팔 끓이면 가늘어지기 때문에 약불에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건진 뒤 콩나물을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냄비에 양조간장, 흑설탕, 맛술, 콩나물 삶은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지퍼백에 콩나물, 다진 청양고추, 풋고추, 큼직하게 썬 양파,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절임장에 식초, 매실액을 섞은 뒤 식혀주세요. 지퍼백에 식힌 절임장을 부어 하루 동안 숙성시킨 뒤 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참기름,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반찬계의 황금손 민요한 셰프의 맛있는 우렁 된장쌈밥부터 밥도둑 된장삼겹살 구이까지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 응답률이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뭐 사이버폭력, 집단 괴롭힘 이런 정신적 폭력이 또 많다고 하고요. 네, 뭐 대학이 피해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어려운 과제죠. 지난 3월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또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유기용 공동위원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네, 지난 3월에 이제 7기 학교폭력 네.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죠?
1: 그렇습니다.
0: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1: 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성된 정부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대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저와 국무총리가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학교폭력의 특성상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에서 대략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법률적 근거를

0: 마련한 것부터 좀그 과거사를 소개해 주시면요.
1: 네네. 아,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04년이면 제가 초선 국회의원 되던 시절인데, 그해 학교폭력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교육부 산하의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점점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야, 이게 교육부 엔터만 맡겨둘 문제가
0: 안
1: 아니다
0: 된다.
1: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2년에 국무총리 산하로
0: 격상됐군요.
1: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또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 같은 국무위원급의 정부위원과 교사, 학부모, 의사, 변호사,
0: 민간위원들.
1: 민간위원으로 돼 있는 민관협력기구로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자, 처음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난 5년 사이에 이 피해 응답률, 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뭐 대책위원회가 격상도 되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선 그 지난 5년 동안 늘어났다는 것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요.
1: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지표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학기 초에 전수조사 형식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학생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는 0.9%쯤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코로나 때 0.9%로 다시 내려앉았다가, 그 이후에 상승 곡선이 조금 더 가파라져서 2025년에는 2.5%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5%, 중학생이 2.1%, 또 고등학생이 0.7%, 대략 그런 비중이고요. 학교폭력의 유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0: 예.
1: 2025년의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언어폭력이죠.
0: 언어.
1: 뭐 욕을 한다든지. 그게 39%고,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좀 줄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0: 예.
1: 16.4%, 신체폭력이 14.6%, 그리고 사이버폭력이 7.8%인데 사이버폭력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0: 그렇겠죠.
1: 있습니다. 또 하나 지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심의에 넘겨진 건수인데, 이게 코로나 때인 2020년에는 한 8,350건 정도였는데, 2024년에 27,800건으로
0: 아이고,
1: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늘어났냐
0: 네.
1: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0: 예.
1: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에 뭐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해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드라마도
0: 드라마가
1: 있었고,
0: 있었어요.
1: 또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0: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1: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0: 예.
1: 그래서 좀 사소한 것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접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건 학교 폭력 아님 판정. 이건 뭐냐면, 굳이 법률 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각하하고
0: 그렇죠,
1: 비슷한
0: 그렇죠.
1: 겁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5건 중에 1건 정도는 학교폭력 아닌 판정을
0: 네.
1: 받는다는 점도 좀
0: 고려해야죠.
1: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8,300에서 27,800으로 뭐 몇배 오른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0: 근데 우선 그 처음 소개해 주신 거 보면은 초등학생이 5%로 제일 높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이 미숙하고,

0: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 폭력인가 경계선에 대한 구분
1: 좀 애매모호하죠.
0: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조사에 응답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특성 때문에 그 5%나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살펴볼
1: 네.
0: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얘기 중에 학교 폭력이라고 그 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조사해 보니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가해서 뭐 5건 중에 1건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우선 2022년에 학교 폭력 아님이 한 13.5% 정도 됐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18.8%. 뭐 그래서 제가 5건 중에 1건
1: 예.
0: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것도 배경은 좀 비슷합니다. 학교
1: 아.
0: 폭력 접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1: 언어 폭력이라고 아까 그죠?
0: 예. 아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욕하고
1: 욕하는 거.
0: 째려보기입니다. 특히 째려보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1: 그렇죠.
0: 없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감도가
1: 높아지다 보니.
0: 높아지고 그 사이에 또 학교폭력 교육을 시키는데
1: 예.
0: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이 어느 게 학교폭력인가를 가르치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1: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폭력 당한 적 있네? 이렇게 되는
0: 그렇네, 그렇네.
1: 거.
0: 뭐 이렇게 되니까 접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아닌 판정이
1: 늘어나고
0: 많이
1: 있다.
0: 나게 되는 거죠.
1: 네. 자, 그런데 요즘 또 주목되는 현상이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학교 내에서 좀잘 서로 간에 또래 간에 중재도 하고 뭔가 조정이 되고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양적 부모들이 또 달려들어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요즘 로펌들에는 이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0: 맞습니다.
1: 이거 어떻게 봐야
0: 이게
1: 됩니까?
0: 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법원이 전담 재판부가 생길 정도인데요. 이것도 좀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중재를 하고 또 그것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교장, 교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1: 예.
0: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중재를 하려고 했다가 가해학생 측에서는 왜 피해학생 편을 드냐? 또 피해학생 편에서는 왜 가해학생만 감싸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그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다가 선생님들이 사실상
1: 손을 놔요.
0: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경우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 심의로 넘겨버립니다.
1: 예.
0: 그러니까 초기부터 변호사들 개입이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개입이 되는 정도면 이미 학생들 간또 학부모들 간의 관계는 훨씬 더
1: 악화되죠.
0: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 예.
0: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부모와 학부모 간 관계가 협력 관계보다 대립 관계로
1: 대립과 갈등의
0: 되는,
1: 관계로.
0: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1: 그렇게,
0: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1: 근데 그렇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비율이 점점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으로 기록이 남으면 그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게 돼서 금년도부터 보니까 대입 지원자 397명 중에 무려 298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가해로 지목받으면 무조건 변호사한테 달려가는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0: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1: 예.
0: 얘기인데, 사실 이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2026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2년 학교폭력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끔 제도가
1: 예.
0: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대학이 이걸 전용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1: 예.
0: 어느 대학이 활용했고 어느 대학이 활용 안 했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활용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놨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대학 총장님들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자라고 결의를 해버려요.
1: 아.
0: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처분이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있거든요.
1: 예.
0: 1호 처분이면 서면 사과인데 제일 경미한 건데.
1: 서면 사과.
0: 서면 사과.
1: 편지에 달라 보내라.
0: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1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굉장히 가기 어려운 대학에 불합격된 사례가 발표가 돼서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등학교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만 이 제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폭력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사실 학교 폭력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
1: 많이 줄었어요. 아까 네, 그 피해 응답률도 네. 제일 낮고
0: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냐라는 데 대한 점도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전에 이미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전담 재판부가 생기고 로펌에 다 그 학교 폭력 팀이 예. 생길 정도로 사법화돼 있었는데.
1: 예.
0: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1: 그러니까요.
0: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1: 없는 입시까지 달려 있으니
0: 현상이 되고 좀 심한 경우를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소송을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시간을 끌어서 입시철만 넘기면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여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면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사이에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어떻게든 이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화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1: 공감대가 있죠.
0: 별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1: 네. 그러자면 대학 입시 불이익 주는 그것 총장들의 결의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뭐 그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더 조심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1: 있죠.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저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대학 입시 불이익 줘야 돼. 이런 사람들.
0: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총장 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후퇴한다고 하면
1: 욕먹죠.
0: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학 총장님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1: 예.
0: 아, 저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아,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1: 앞으로 봅니다. 있어야 되겠다.
0: 네.

0: 자,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기존의 1기부터 6기까지의 대책위원회와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된 그 방향이 있습니까?
1: 네. 사실 되돌아보면 그동안의 학교폭력대책은 강력한 선도 위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7기에서는 징벌 위주보다 갈등

0: 해소와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건 뭐 사법적으로까지 문제될,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대목이 많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게 지나치게 사법화로 가는 걸좀
1: 그래야죠.
0: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갈등 해결, 일상 회복하려면 먼저 피해 학생 보호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0: 네. 사실 뭐그 전에도 피해 학생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1번이
1: 피해 학생
0: 피해
1: 보호죠.
0: 학생 보호와 또 지원입니다.
1: 그렇죠.
0: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래서 7기 기본 계획에서는 지속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자마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와 절차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요. 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들이 현재 있는데 그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 보호 대책에서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 그동안 피해 학생 보호 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시설도 그렇고 또 접근성도 좋지 않아서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로 교육과 치유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피해 학생 전담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이미 땅을 보러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조만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생각이 됩니다.
1: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죠.
0: 네네네.
1: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관계 회복 숙려
0: 네.
1: 제도라는 게 새롭게 도입됐다고 그랬는데,
0: 네.
1: 요건 어떤 겁니까?
0: 예, 이게 사실은 이번 7기 기본 계획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전문가들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보도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화해중재 제도 같이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명칭은 교육청마다 좀 다른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남 같은 경우가 상당한 성과를 낸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이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있거든요. 그중에서 1호 조치하고 2호 조치, 이게 57%예요.
1: 네,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사실 1호 조치, 2호 조치가 반이 넘는데 무조건 교육지원청 심의를 넘기지 말고 학교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사실은 이게 학교장이 그 관계 회복 조치를 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권유 정도 가지고 실효성이 없고, 또 이것이 교육청마다 또 제각각이라서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인데, 취지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가해 피해 학생들의 화해,
1: 화해.
0: 그리고 이것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1: 그게 숙려 제도입니까?
0: 그렇습니다. 이혼 숙려
1: 예, 알고
0: 제도라는
1: 있죠.
0: 것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 뭐 숙려 기간에 다시 재결합하는 부부들도
1: 많죠.
0: 많은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아마 효과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아마 이제 매년 그 범위를 넓혀 나갈 네. 생각입니다.

0: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또몇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우선 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1: 그래요?
0: 네네. 그래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걸 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관계회복 숙려 제도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1: 만들어
0: 놓자.
1: 놓고
0: 사실 그래야 예산과 인력 문제가
1: 지원이 되죠.
0: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도화 되려면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0: 네.
1: 1호, 2호 57%나 되는 그런 자아는 일정 기간 지원청으로 넘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 취지시군요. 요것만 좀 활성화되면 학교폭력 건수가 확 줄겠네요. 어떻게 보면.
0: 많이 줄어들겠죠. 그 관계회복 숙려 제도가 정착되면 곧좀 시간을 가지고
1: 일정 기간은 좀 학교
0: 그렇죠.
1: 안에서 두고, 그런 것 중에 그 서구의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는 또래 중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일종의 재판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된대요.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실제로 뭐 부모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니까 되게 이제 저학년들은 부모들이 개입을 하니까 부모들은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 사이에 애들끼리는 다시
1: 친해지고.
0: 친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교사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그래서 이게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교사들의 자발성, 야,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거 좀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회복 숙려 제도라는 것을 아예 정착시켜서
1: 두고
0: 그것을
1: 그
0: 통해서
1: 안에 프로그램 중으로
0: 그렇습니다.
1: 또래 중재 같은 것도 좀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0: 예,
1: 같아요.
0: 그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1: 그러니까요.
0: 하겠습니다. 또래 중재
1: 꼭 기억하세요.
0: 좋습니다.
1: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0: 그렇습니다.
1: 보십니까?
0: 뭐 학교 폭력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 보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보면 그러다 제5기부터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교육 3주체에 대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울림 플러스 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7기 위원장이 돼서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 내용인데요. 대체로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 요거 요거 요게 학교폭력이야.
1: 학교폭력이야.
0: 알았지? 끝.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동안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어느 게 학교폭력인가를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뭘 하려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게 학교폭력이 될수 있구나 하고 삼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 콘텐츠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복
1: 화해 내용으로.
0: 그런 것도 이제 화해라는 말은 피해자 쪽에서는 조금
1: 싫어해요?
0: 또 싫어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화해라는 건 피해자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
1: 회복.
0: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1: 그냥 클립만 해놓는 경우
0: 차이가 너무 큽니다.
1: 맞아요.
0: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동영상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틀어놓고 그냥 그 선생님은 뭐 자기 급한 사무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0: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또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이게 소송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사실상 거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결정이
1: 맞아요.
0: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로 처분이라도 있는데 이거 끝까지 가야 되겠다.
1: 놔두면 대학 입시도 안 되고
0: 네네네.
1: 뭐.
0: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서 아, 이런 정도는 가봤자 학교 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집니다.
1: 예.
0: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그 학부모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제 학부모 총회 같은 걸 하면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소수이기
1: 제한돼
0: 때문에
1: 있죠.
0: 학교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이 걸려 있긴 한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 교육부 장관하고 그 담당 국과장한테 이거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라. 동영상 시청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실 뭐 비슷한 예는 아닙니다만 실업급여 또 반드시 동영상 그
1: 교육을 받아야지
0: 교육을
1: 신청하죠.
0: 받아야 신청을
1: 예.
0: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1: 유인책 같은 거.
0: 네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음 회의까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1: 있어야
0: 와라라고
1: 되겠네요.
0: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서.
1: 네.
0: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1: 알겠습니다.
0: 의견을 취합할 생각입니다.
1: 우선 내용적으로는 교육의 내용이 관계회복 숙려제도와 좀 연계돼서
0: 그렇습니다.
1: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또 처음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게 사이버 폭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0: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1: 예.
0: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호주처럼 호주나 몇몇 나라들처럼 일정 연령 이하의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을
1: 금지시킨다든지.
0: 제한하자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제가 몇몇 중요 단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취합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1: 어렵다.
0: 가능하지 않다.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건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사회적인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파나 플랫폼을 정부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SNS나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인데 여기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7기에서 심의된 그 예를 한 가지 들면 이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학교폭력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삭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1: 그것도
0: 이제
1: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삭제할 수
0: 그렇습니다.
1: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인데,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역량을 좀더 늘려서라도, 우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신종 사이버 폭력이 등장할 경우에 경보 제도를 만들어서,
1: 경보.
0: 예. 그러니까 뭐, 삐뽀, 삐뽀.
1: 예.
0: 그런 것처럼 경보를 울려서 시선을 집중해서 아 이런 신종 사이버 범죄가 나왔구나. 그래서
1: 보이스피싱
0: 교사나
1: 경보하듯이.
0: 그렇죠. 교사나 학부모나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이번 7기에서 심의된
1: 알겠습니다.
0: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0: 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 네.
0: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 또 공론 토론 이런 걸 한다고요?
1: 네. 이기 차정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0: 국가교육위원회.
1: 네네, 국가교육위원회. 그 학교 공동체 회복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교원단체, 대표적인 교원단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학부모단체들이 다 모이고 또 학교폭력 피해자 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공론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무적인 건 사실은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게 좀 대립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7기에서 정한 방향하고 좀 비슷하게.
0: 학교 공동체
1: 네,
0: 회복이니까
1: 그렇죠.
0: 방향이
1: 그렇죠.
0: 맞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고 아직 공론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폭력 심의로 넘기는 데는 피해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체 종결하려면. 이제 그걸 완화시키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 내 자체 종결의 권한을 좀더
0: 강화하자.
1: 강화하자. 이게 학부모단체하고 교원단체하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한 가지가 이게 이제 법의 허점인데요. 일단 학교폭력 심의에 들어가면 중간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회 제도를 만들자.
0: 뭐 피해 입은 측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근데 처리가 안 돼요.
1: 네. 일단 학폭 심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0: 하하.
1: 근데 학폭 심의는 일단 들어가면 1호부터 9호까지 처분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회 제도를 만들자.
0: 필요하네요.
1: 네. 뭐그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했고요. 뭐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론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법 개정할 건법 개정하고 교육부
0: 알겠습니다.
1: 고시로 해결할 건 고시로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무작정 사법화로 가서 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0: 알겠습니다.
1: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뭐 사소한 일들까지 전부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고 양쪽 집안은 전부 변호사한테 달려가고 딱딱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을 상당 부분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또 선생님과
1: 그렇죠.
0: 함께 좀 이렇게 화해하고 회복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그거네요, 한마디로.
1: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한테 더큰 권한과
0: 주어야죠.
1: 재량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교원단체도 동의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네요.
1: 뭐 최종적인 거는 이제 또
0: 물론 더 해봐야
1: 지켜봐야
0: 되지만,
1: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0: 반가운
1: 대단히
0: 일입니다.
1: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삼선하시면서 교육위원장도 지내시고 교육위원회를 거의 계속 계셨죠? 그죠?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세요?
1: 사실 제가 그동안 역점을 뒀던 거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애를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7대 국회에서 학교 급식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0: 급식.
1: 그래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꿨는데 위탁급식 당시에 대기업에서 케이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식 중독 사태가 해마다
0: 벌어졌죠.
1: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나서 급식의 질이 좋아지면서 요새 식중독 사건이 거의 없죠. 설사
0: 보도된 적
1: 있더라도
0: 없어요.
1: 한 학교 내에서만
0: 그렇죠.
1: 있지, 그 케이터링 회사 전체의 대상 학교가 같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처럼 학교 급식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0: 없어요?

0: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 문제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법이라는 걸 그 당시 저희가 여당이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돈 많이 든다고. 근데 그걸 통과시켜서 한꺼번에는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현을 했는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육의 법적 근거가 그때 마련돼서 장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학교 폭력도 사실 네.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죠.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네. 이것 때문에 또 생긴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바로 이런 그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의 틀을 좀 바꿔내는 네. 그리고 또 AI 시대에 맞춤형으로 교육이 좀 바뀌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예. 제가 국회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가장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1: 입시 위주 경쟁
0: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걸 북돋아야
1: 그렇죠.
0: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육은 시험 잘 보는 아이들만 만드는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DNA가 다 다르듯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유물인 지식 위주의 예, 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AI에 필패하는 교육이라고
1: 맞아요.
0: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더더군다나 객관식 문제에 맞춘 규격화된 교육을 네.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AI를 좀 검색기 정도로밖에 못 쓰고 AI를 활용하려면 그 소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문제고 따지고 보면 학교 폭력도
1: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0: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1: 높아요.
0: 통계도
1: 예.
0: 있습니다만 자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한번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자해 피해 집계는 잘 안 되거든요. 자해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1: 그렇죠.
0: 볼 수 있는 것이죠.
1: 예, 예. 근본적인 교육 어떤 그 질의 변화 이거 정말 우리가 국가적 과제로
0: 네,
1: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이 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의 목표 뭡니까?
0: 네.
1: 아까 그 회복제도의 제도화 이겁니까?
0: 그 학교 공동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삶의 공간이고
1: 네.
0: 이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숙제 같은 학교가 아니라 축제 같은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1: 그렇죠.
0: 말이 있거든요. 학교는 행복해야죠.
1: 네.
0: 즐거워야죠. 그리고 축제처럼 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학교를 축제가 아니라 악몽으로 만들어
1: 맞아요.
0: 버리는 것이죠.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친구들,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 학생에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 네.
0: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제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0: 그것이 제 꿈입니다.
1: 꼭 그 꿈 이루셔야 됩니다.
0: 네.
1: 위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0: 네.
1: 그래야죠.
0: 네.
1: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목표하신
0: 네.
1: 그런 위원회의 어떤 활동 정말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학교는 공동체 얘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우려를 했는데요. 이번에 학교 폭력 대책과 아울러서 학교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로 거듭날

0: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요.
1: 아빠라고 해서 애들 나오는 거 했어도 제가 그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것이 미안하고 우리 아들들 하고 싶은 것을 제가 다 뒷바라지를 못했을 때가 제일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0: 사고 이후 목발의 의지에 겨우 몸을 움직이는 아빠 화섭 씨. 통증이 심한 날이면 앉아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리를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그런 아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두 아들.
2: 네, 밤마다 좀 아파하세요. 아빠도 이제 다리가 다쳐갖고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아빠랑 같이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게 제일 아쉽죠.
3: 저는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다리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게 그것만 제 소원입니다. 아빠.
1: 너무 통증이 오다 보니까 짜증을 내면 또 아이들이 그게 이제 익숙해졌는지 아빠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하고 저를 달래주니까 참 아이들한테 참 면목 없어요 제가 너무나.
0: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형제는 아빠를 향한 마음이 유난히 깊은 아이들입니다. 고등학생 태민이와 중학생 태연이는 거동이 불편한 아빠를 돌보며 누구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자신보다 아빠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여기 낡고 오래된 집이 세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아픈 아빠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형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뭐든 익숙하다는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답니다. 정리한 그릇도 마음 놓고 둘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4: 갑자기 그릇을 왜 뺀 거예요?
2: 아니 방금 아까 바퀴벌레 있는 것도 해갖고 뺐는데

0: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집그벽 곰팡이하고 그밥 먹을 때랑 설거지할 때랑 바퀴벌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바퀴벌레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1: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일상이 된 집.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벽과 바닥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도 점점 퍼지고 바퀴벌레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아무리 약을 뿌리고 닦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2: 청소도 하고 싶지만 아이들 가까운 학교 다니는데 가까운 쪽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요. 저도 병원에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3: 아빠 됐어요.
1: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화섭 씨. 작은
3: 그쵸?
1: 일상에서도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머리를 감아야 된다고?
0: 머리 감아야죠.
3: 알았어.
0: 저거 나 들어갈게, 저거.
1: 특히 고등학생인 태민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평생 아빠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가만있어요. 눈 뜨지 마요. 따가워, 이거. 시원해요? 어때요?
3: 시원해. 아니, 아니.
0: 아니, 뒷머리 돼야 돼. 앞머리 좀 잡고. 예, 됐어요, 됐어요. 이 뒷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뒷머리가 안 마른다고. 아유, 연습해야겠어, 이제.
4: 아빠 이렇게 씻는 거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0: 네, 아침마다 아빠가 다리가 아프셔갖고 제가 맨날 도와주죠, 이렇게.
2: 감사하죠, 항상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애도 잘 저를 돌봐주고, 큰 애도 잘 돌봐주고 그래요.
1: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아빠 화섭 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4: 올리 좀 말해줄게요.
1: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형제의 하루는 모두 아빠를 위한 일로 가득한데요.
5: 거의 반반인데, 저가 하는 거는 설거지 하는 거랑 수문통 비운 거랑 아버지 그목 마를 때그 물통 떠온 거예요.
0: 아빠.
1: 요즘 태민이의 가장 큰 걱정은 아빠의 다리입니다.
0: 잠깐만.
1: 통증이 심해질수록 혹시나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를 살피는데요. 이젠 진통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0: 다리 괜찮아? 이건 보소 이건.
2: 왜?
0: 다리 한번 봐야지. 안 아파?
2: 그렇게 만지면 아파.
1: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요.
0: 약 먹어도 아파?
2: 좀 있어봐야 되는데. 약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타이 제 다리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저는 자지러져 버리거든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누가 가까이만 오려고 해도 막 겁이 나요.
1: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화섭 씨. 망연자실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2: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에다 호스 꼽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다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제가 제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키워놔야 제가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서 우리 아들들을 키워야 되니까.
1: 급기야 아내와 헤어지면서 이혼의 아픔까지 겪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어린 형제에게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0: 처음에 5학년쯤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는 5학년이어도 죽고 싶었죠, 그때. 슬프니까 너무.

0: 사춘기랑 겹치면서 조금 더 재발한 것 같아요. 마음고생 좀 많이 했죠. 아빠도 좀 많이 미워했고, 아빠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태연이도 힘든데 그냥 아빠 웃는 거 보고 버티고 있어요.
1: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온 형제.
2: 저 다녀올게요.
3: 어떡해.
2: 다녀올게요.
1: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홀로 남은 아빠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여전히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아빠. 목발에 의지하고 때로는 바닥을 기어가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려 애쓰는데요. 느리고 힘겨운 움직임이지만 아이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비록 두 다리로 아이들 곁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아빠라는 이름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요. 오늘도 아빠 화섭 씨는 아이들을 위한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어갑니다.
4: 애들 입으로 빨랫감이나 모아놓고 세탁기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해요.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1: 하지만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통증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해냈던 일들도 이제는 몇 배의 시간과 힘이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걷고 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데요. 적막만 가득한 집안에서 늘 형제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 오후 다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통증이 더 잦아진 상황.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과연 아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네네. 드릴게요.
7: 여기가 뭐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5: 감각이 없고?
7: 너무 통증이 오니까 한두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5: 무슨 수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고?
7: 예. 찌릿찌릿 막 전기 온다고 그죠? 막 그런 적이 가끔 있고요.
5: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허리에서나 엉덩이에서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프시면 치료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입니다. 그럼 허리에서 온다고 봐야 돼요.
1: 허리까지 망가져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진 거랍니다.
5: 옛날에 골수염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치료나 이런 도수치료, 뭐 이런 전기 자극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쓰지 않는 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가는 혈류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그때 고관절 우리가 그 수술하고 나서라도 그때라도 그때 이후로 좀 꾸준하게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리가 원활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치료는 못 받아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진료 후 마음이 무거워진 세 사람.
2: 근데 뭐 약 냉수기에 주사라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7: 이번에만 한번 버텨보고 다음에 아프면 계속 병원 다녀야 되는지 할 것 같아요.
2: 나빠지지 다녀야 되겠네.
7: 그러니까.
1: 하지만 진료 결과보다 병원비가 더 걱정입니다.
7: 병원 한 번씩 올 때마다 비용이
4: 또 무시 묻을 돈이라서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생활을 비용도 모자란데 밥 먹고 치료받기 힘듭니다.
2: 왼쪽 다리 아프신 줄 알았는데 왼쪽 다리도 벌써 방신형을 못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아빠 다리 고쳐야 되니까 제가 빨리 취업이라도 취업해갖고 아빠 다리 고치는 거에 좀 버텨야죠.

0: 병원에 다녀온 뒤 아빠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 근처 시장을 찾은 형제. 아직 안녕하세요. 요리는 서툴다 보니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곤 하는데요.
1: 시래기 된장국은 없어요?
2: 시래기 된장국만 있어요.
1: 어디지? 뭐 살 거야?
3: 도토리묵 사자.
1: 도토리묵?
0: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형제의 기준은 늘 아빠입니다.
1: 아, 네.
4: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4: 안녕히 계세요.
5: 네. 동생이랑 태민이 좋아하는 건 안 사요?
1: 그래도 제가 사는 것보다 아빠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고 있어요.
0: 어린 나이지만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밥 해줄게. 네.
0: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태민이.
4: 잘 먹게, 진짜. 아유, 우리 애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겠네.
0: 반찬 가짓수도 적고 화려하진 않지만 세 식구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5: 산다리를 안 피고 드시는 거예요?
4: 예.
5: 왜요?
4: 제 팔이 뻐뚱이라 무릎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팔을 굽히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더 앉기가 불편해요.
0: 두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1: 정돈하네. 아빠, 내가 남부시장 가서 반찬 말고 사온 거 하나 더 있거든. 봐봐, 티셔츠 접잖아.
4: 아이고, 야.
1: 티셔츠 접잖아.
4: 땡큐.
1: 입어봐, 지금.
4: 딱 받는 것 같아.
1: 입어야 되지. 어? 모르는 사람이 집이 있어, 이 집.
4: 땡큐. 아, 시원하다.
1: 괜찮아, 통풍 잘 되고?
4: 땡큐.
1: 그 입고 다녀요, 이제.
4: 아이고, 잘 입었네. 우리 애들 좀 지들 입으로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런 옷을 받아가지고 참 평생 버리지도 못할 것 같고 항상 이 옷만 입어야 할 것 같아요.
5: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4: 예,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아들들한테 너무 감사하고만요. 고맙고.
0: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뭐든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4: 진짜 컬러도 많은데
1: 경제적인 여유 있으면은 일단 아빠한테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죠. 그거 의족 있으면은 그나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목벌 없이도 그나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의족 사드려갖고 같이 걸어다니고 싶죠.
6: 제 꿈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기업회장 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그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꿈이었다. 아빠 그 검은 다리만 보고 싶어져. 두 다

0: 좀 전에 손이 없을 텐데 죽을 때까지.
1: 아빠, 지금 잘 거야? 아이고, 주무세요.
2: 잘 자라.
1: 예.
3: 아빠와 동생이 고요히 잠든 밤, 혼자 책상 앞을 지키는 태민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성공해서 아픈 아빠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미래에 대한 취업 고민이라 저 이제 나중에 군대 가더라도 아빠 잘 있을지 그거 고민이 좀 두 개가 제일 커요. 대학 가는 것보다 취업을 빨리 해갖고 스펙을 쌓아서 나중에 좋은 데로 취직을 해야 저도 이제 아빠 보살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취업을 먼저 하고 싶어요.
3: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꿈을 붙잡고 있는 태민이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빠를 돌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몫을 해내는 형제가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아빠는 오랜 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 식구가 생활하는 집 역시 낡고 비좁은 데다 바퀴벌레까지 끊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두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4일 방송에서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둘째 민수를 돌보는 아빠 영민 씨와 아빠의 든든한 오른팔 첫째 유진이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내와 이혼 후 혼자 힘으로 두 아들과 연로하신 외할머니까지 돌보는 아빠 영민 씨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형제를 보면서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한창 꿈을 키워야 할 태민이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은 가족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그려도 될 나이인데 말이죠. 아빠의 두 다리가 되어 살아가는 형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태민 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태민이 태연이는 아빠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빠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게 아빠한테 해주는 것 같이 다 해줄 수가 없네. 아들들 미안해. 우리 태민 태연이 더 열심히 잘 살자. 우리 태민이 하는 대로 잘하고 우리 태연이도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태민 태연 화이팅이다. 나 우리 아들 믿어. 화이팅 태민 태연아.
2: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5: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아빠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독.

0: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이 시작된디요.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 의한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출발! 여행 마스터! 친구가 된 지도 몇 년 차!
1: 이사시불이다네!
0: 이사시불이다나! 대치냉아!
1: 아, 진짜 너무 잘 지냈지.
0: 고니치와!
1: 고니치와!
0: 고니치와!
1: 고코와 도쿄데스!
0: 야!
1: 웰컴 투 도쿄데스!
0: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1: 어, you can go.
2: 어, okay.
1: Thank you.
0: 아, 쉽지 않네, 이거.
1: 아, 삼계국 갈라니까 힘들다.
0: 아, 대단하다, 준비.
3: 어,
0: 사진 토르?
1: Where are you from?
2: England.
1: 어.
0: Yeah, England.
1: Manchester City.
0: Thank you.
1: 한국.
0: Bye bye.
1: Bye bye. 여기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거든.
0: 아, 절.
1: 산소지. 어.
0: 아, 그래서 다 이리로 오는구나.
1: 어.
0: 아, 여기 처음 와보거든.
1: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0: 아, 그래도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도쿄도 처음이고, 일본 자체가 처음이니까, 조금 준비인이 그래도 많이 와봤잖아.
1: 어, 그치, 그치.
0: 나한테 좀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1: 가이드 저기 페이가 센데 괜찮나?
0: 아, 아이, 그래도 지금 이게 준비 또 아빠 됐잖아.
1: 그래서 좀 페이가 올랐어.
0: 아, 그래.
1: 기적이랑 근육값 빼야 돼가지고.
0: 아니, 나도 그래도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도 그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있잖아.
1: 그러니까 EBS니까. 이베스 할인 조금 들어갈게.
0: 아,
1: 내가 또 이베스 명예 직원이니까 내가.
0: 고마워. 그래도 그 깎아줘서.
1: 근데 아사쿠사 왔으면은 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날씨가 더워서 펭귄한테 힘들 수 있거든.
0: 와, 오늘 진짜 뜨거워.
1: 그래서 내가 볼 땐 아사쿠사에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0: 인력거? 아,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그치, 그치. 이런 거?
1: 그치, 인력거 여기 김첨지 분들이 좀 많거든.
0: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1: 어, 나는 한번 타봤는데 우리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 일단은 블랙 컨슈머일 것 같긴 한데 타볼까?
0: 어, 좋아. 난 타고 싶었어.
1: 저쪽 가면 많거든?
0: 어, 가자, 가자.
1: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용이라서 펭귄은 뭐야? 긴용인가? 뭐지?
0: 어, 정확히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1: 그러니까.
0: 어, 줄인가 봐.
1: 아, 선생님, 진릭샤 이키타이
4: 이코, 가자.
1: 대조 됐을까?
4: 대조브.
1: 알았다, 強い。
0: 私、 重い です。
1: 빅 사이즈 오케이 ですか?
4: 빅 사이즈は、
1: 오케이。 페이와 同じ ですか?
4: 一緒 です。
1: 아, そう ですね。 확인을 하고 와야 돼. 저기, 관광지에서
0: 이게
1: 또 받을 수 있거든. 一緒に
4: 行きましょう。
1: 行きましょう。
0: 아, 넓네, 넓어.
1: 내가 그래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0: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1: 어, 잠깐만. 아, 이거 내 다리야. 어, 잠깐만.
0: 오, 됐어.
1: 오, 됐어.
0: 오, 됐어. 오, 자기야, 자기야.
1: 아, 알았다노 진력사와 스고이 됐으네.
4: 스고이 됐어.
0: 스고이 됐어.
1: 와.
4: 이케를 가라.
0: 이케를 가자.
1: 이기마쇼.
0: 가자.
1: 가자.
0: 오, 오, 오, 세세.
1: 오. 아, 오목군 나이 됐을까?
4: 오목군 나이요.
0: 에?
1: 와타시다치와 200kg 됐어.
0: 200kg!
1: 야, 이 가지네?
0: 와, 대박. 오, 이상해, 느낌이.
4: 가자, 가자.
0: 아, 이거 재밌네, 이거.
1: 이야, 빠르다. 아니, 빨라. 고래와 난 됐을까?
4: 아, 노래? 아, 고래?
1: 고래, 응가.
4: 고래, 응가잖아.
1: 아, 응가잖아.
4: 응가잖아.
0: 응고, 낭고.
4: 비르.
1: 아?
0: 비르?
1: 아, 비르 됐을까?
4: 배추, 배추.
1: 아, 배추.
4: 아사히 배추 됐어.
1: 어.
4: 응가잖아.
1: 아, 응가잖아.
4: 응가잖아. 됐어요.
1: 고메나사이, 고메나사이.
4: 이 됐어요.
0: 고고! 요호! 가자, 가자!
4: 가자, 가자!
0: 오, 빨라, 빨라, 오! 야! 람보르기니다, 람보르기니. 람보르 소라 됐네.
4: 오케이. 사진 타임, 사진.
1: 아, 샤신. 아,
0: 근데 데모, 이마, 소라상가, 다이엔다까라. 이마 지금 그 육구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쉬려고.
4: 오케이.
0: 아, 오늘 가시막.
1: 야, 서비스가 좋다.
4: 하나, 둘, 셋.
1: 우와.
4: 오케이.
0: 아니, 나 또 고자, 이마.
1: Let's go!
0: Let's go!
1: Let's go!
4: Let's go!
1: Let's go!

0: 근데 이렇게 텐션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 와.
0: 대박이다, 진짜. 에. 이렇게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다.
1: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미안한 게, 계속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0: 아, 배고파. 오스스메노 쇼크도 아리마스까? 뭔가 디저트 칸지와 아리마스까? 디저트.
2: 디저트?
0: 아, 디저트 오스스메노 오네가시마스.
2: 디저트 네, 오케이.
0: 오케이.
1: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예. 고자이마스. 곳곳에 와라비모찌가 유명했을까?
3: 와라비모찌는
0: 전문店이라니. 아, 종류가 많은데? 키낙, 콩가루, 말차가루.
1: 아, 이게 다 전부 와라비모찌라는 거구나.
3: 키낙코는 와라비모찌가 인기가.
1: 아, 콩가루다, 콩가루. 키낙코.
0: 마차가 인기가 많잖아.
1: 그러면은 두 개 다 먹자.
0: 키낙코 히토츠 또 마차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그렇지.
0: 아, 알려드려마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초콜릿도 맛있겠는데? 초콜릿도 뭐 이토츠 오네가시마스.
1: 나는 딸기맛.
0: 딸기맛 흑당 스고이 이토츠 오네가시마스.
1: 야, 저희 이제는
0: 감사합니다.
1: 카드가 펭수, 있습니다.
0: 펭수가 거의 만든 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펭수가 부자. 와.
1: 또 가이드 해주시니까 제가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0: 가이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예, 예, 편안하게 쏘십시오.
0: 우와.
2: 아, 아리가또 오네가시마스.
0: 오, 말차. 우와, 뭐야 이거?
1: 어떻게 생긴 거야?
0: 아니, 디자인이.
1: 근데 약간
0: 와.
1: 모르겠어요.
0: 메이플에서 나온 거 같은데.
1: 우와, 우와. 인절미네, 인절미.
0: 그, 근데 가게 앞이라 가지고.
1: 자, 먼저 준비 먹어봐. 오, 맛있어 보이는데?
0: 아니, 식감이. 불고기만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알던 떡보다 훨씬 몰캉몰캉해가지고.
1: 난 너무 좋은데?
0: 진짜 슬라임을 먹는 느낌이야 이거. 맞지? 오. 식감이 되게 재밌네. 이건 인절미로 먹어봐야
1: 돼. 오, 맞아 맞아 맞아.
0: 진짜 슬라임이야.
1: 이게. 아, 난 이게 훨씬 맛있어.
0: 인절미랑 잘 어울린다.
1: 근데 입안에서 가득한 느낌이 있어.
0: 이게 뭘까? 난 일본어를 못 읽거든?
1: 물라 일단 먹어봐. 먹어보면 알겠지, 뭐.
0: 간장 아니겠지?
1: 아니, 간장 너무 걸쭉한데, 이거? 간장 냄새 아니야.
0: 아우, 흑설탕이다, 흑설탕.
1: 아, 그렇지, 이거. 와.
0: 흑설탕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우리 흑당 그거 유행할 때 그 냄새.
1: 아, 맞아.
0: 훨씬 맛있어, 훨씬. 이거 무조건 뿌려먹어야 돼. 어디가? 와.
1: 아예 다른 음식이 됩니다.
0: 어, 흑당을 뿌려 먹어야 돼요, 이거.
1: 네. 이거 안 뿌려 먹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0: 야.
1: 훨씬 맛있지? 퀄리티 자체가.
0: 아,
1: 엄청 올라갑니다. 아, 이제 당 충전이 되네, 이거.
0: 보통 이제 루트가 아까처럼 아사쿠사에서 한번 사진 찍고,
1: 응.
0: 여기로 와서,
1: 응.
0: 이렇게 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1: 아, 또 라인이 있구나, 이게.
0: 어, 또 이제 한번 보러 가자고.
1: 자, 갑시다. 야호. 아리가또. 바이바이.
0: 사연나라.
1: 와, 여기
0: 와,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 곳이야.
1: 제일 그러니까 많아, 여기가?
0: 도쿄에서 제일. 시부야 그 스크램블 거기보다 더 많은.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아,
0: 전 세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행수나 올 줄 몰랐네. 여기 부모님이랑 왔었거든.
1: 나 잃어버리면 안 돼?
0: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0: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봤지?
1: 안녕하세요.
0: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1: 와, 대박이다. 와.
0: 여기는 이제 일본 분들은 신년에 많이 오고,
1: 어.
0: 평상시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제일 많이 오는. 저기 보면 이제 연기 피고 있잖아.
1: 이거 저 연기냐?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훈연.
1: 연기를 훈련을 하라고?
0: 어.
1: 그때 맞아봤어?
0: 나 저번에 맞았었는데
1: 어.
0: 이번에 또 맞아야지. 펭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1: 어.
0: 건강을 챙겨야 될
1: 맞아. 어,
0: 나이잖아.
1: 어. 좋아. 어떻게 맞는 거야? 그냥 얼굴 갖다 대?
0: 어, 가서 갖다 대면 돼.
1: 알았어.
0: 근데 펭수 훈련해도 되나?
1: 왜?
0: 훈련 맞아도 되나?
1: 왜 안 돼?
0: 아, 근데 나는 인간이라 괜찮은데.
1: 저기요. 저기도 자기도 바베큐야.
0: 아, 그러니까. 어, 괜찮나?
1: 어. 오, 쎄, 쎄.
0: 이거 봐.
1: 이거
0: 원래 저기서 500엔 주고 5,000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가 인력거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1: 그러니까 이거
0: 심어둔 거에다 맞자. 다른 사람들 심어둔
1: 그래,
0: 거 맞아도 돼.
1: 우리 그 렌트하자.

0: 건강해져. 건강 펭수.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이제.
1: 잠깐만, 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0: 어?
1: 오, 어지러워.
0: 아, 그 정도로 맞으면 안 돼.
1: 아, 뭐야!
0: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1: 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나 지금 복 얼마나 받으려고.
0: 그 정도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1: 어, 나 지금.
0: 기분만 내는 거야. 여기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세를 보는 곳이거든.
1: 어디서?
0: 단돈 천 원으로 볼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
1: 아, 나 볼래!
0: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저기서 보자.
1: 보자.
0: 어, 여기다.
1: 여기라고? 이게 뭐야?
0: 자, 100원.
1: 어,
0: 뭐? 100원을 저 통에 넣을 수 있겠어?
1: 응. 여기다?
0: 어, 넣어.
1: 오른쪽, 왼쪽?
0: 그 원하는 건 넣어야 돼.
1: 이것도 중요한 거야.
0: 아, 근데 이거는 운이거든? 지금 네가 살짝 가차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1: 그냥 아, 운세니까?
0: 운세. 아, 나도 그러면은, 오케이, 난.
1: 가봐,
0: 여기.
1: 가봐. 우와, 가차.
0: 이거 완전 가차잖아.
1: 가차네. 그렇지. 아, 어이, 나도 갖고 와.
0: 왜 이러시 형? 너무 선배인가? 왜 이러시 형은? 활기 형은 너무 선배야?
1: 왜 그러시? 뭐야? 80
0: 5
1: 5 난 6
0: 6
1: 자, 자 85와 6이 나왔습니다.
0: 6 어, 6 야 6 좋다.
1: 오 좋다.
0: 펭수 운세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1: 잠깐만. 자 1번호인데요?
0: 우와 101
1: 우와
0: 나 한자를 몰라 근데. 펭수 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이거 대길 아니야, 한자? 아닌가?
1: 그거 대 아니야.
0: 무슨 길이잖아.
1: 아시는 분!
0: 속일?
2: 아, 속일. 아.
0: 속일. 속일이 좋은 거야.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거 어린이 방송인데 읽어도 되나?
1: 뭔데? 뭐라고 써있길래?
0: 집안에, 아, 이거 읽어도 되나? 괜찮아요?
1: 아, 뭐야. 집안에부터 싫어.
0: 긍정적인 것만 읽어야 되나?
1: 아니, 다 읽어줘!
0: 집안에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심을 깊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근데 좋은 소식도 있다.
1: 뭔데?
0: 재산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얻는 것이 됩니다.
1: 그게 뭐가 좋아! 다시 돌아오는 건데.
0: 요즘 주식하니? 아, 소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 이거.
1: 소원은 뭐야?
0: 소원,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질병. 질병은 좋아.
1: 질병이 좋아?
0: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 회복, 뭐가 좋아?
0: 회복은 된다잖아.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0: 부처와 신의 힘에 의지하여 헌신함으로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1: 종교를 믿으라는 건가?
0: 아, 분실물도 있다, 분실물.
1: 아,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0: 분실물 찾기 어려울 겁니다.
1: 자, 보통 이런 운세를 보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은 준비니 거 봅시다. 자, 그만 봐!
0: 말길이야, 말길.
1: 알았으니까 그만 보고.
0: 길은 길이잖아. 야, 너... 아, 떨린다. 이거 욕을 적어놨냐?

0: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가 써있네요. 생수에 뭐가 써있다. The best fortune.
1: 잠시만요, 잠깐만. 번역하는 동안 저 100원만 더 주세요.
0: 펭수야, 돈을 더 낸다고 운이 달라지진 않아.
1: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마지막 흔든 게 준빈이었어요. 제가 흔들고 제가 뽑겠습니다.
2: 일단 준빈이 또 같이 한번 하자.
1: 알겠습니다. 아, 뭐래?
0: 아, 근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1: 뭐래?
0: 일단 점점 이름이 알려지면서 안심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1: 뭐 얼마나 더 알려줘?
0: 큰 바람도 지원받아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1: 다 이루어졌잖아.
0: 복덕 재산 장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뭐야?
0: 질병 나을 거예요.
1: 뭐가?
0: 잃어버린 물건 나올 겁니다.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여행 좋겠죠. 결혼 좋겠죠. 100일.
1: 아유, 그래 좋겠다, 야.
0: 근데 펭수야, 미안한데 여기 진짜 용하다.
1: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전에 거 편집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요.
0: 인사 담당.
1: 여기서 음세를 보시...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0: 펭수야, 아까 찍었어, 우리.
1: 드려주세요! 자, 이거를 흔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0: 어, 나 이거 흔들어서 뽑으면서 본 것 같아.
1: 제발, 저의 운은 무엇입니까?
0: 펭수 이렇게 유연했나? 펭수 연체동물이었나?
1: 79!
0: 79. 오, 레귤러 포춘. 그냥 길. 조금 올라왔다. 말길에서 살짝 올라왔어. 중길로 올라왔다, 중길. 아, 와, 이거 말이 좋다. 달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1: 힘드세요.
0: 소원도 이뤄질 것 같지만 큰 소원은 안 될 것 같아요.
1: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0: 경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싫어될 겁니다. 아니, 여기, 야, 아사쿠사 장사 잘한다.
1: 26!
0: 똑같다. 그냥 또 길. 그래도 길은 길이야.

0: 아니 마
1: 어, 이런 것도 있구나. 흉도 있네. 배드 포춘.
2: 개수, 이거 안 좋은 거 그냥 먹고 가자.
1: 계약 등에서 오류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 부실물도 찾기 힘들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혼과 교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네. 펭수야, 여섯 장 뽑아서 대길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3: 자, 우리 대길 나왔고! 자, 여러분, 대길? 저랑 준비된 대길 나왔습니다!
1: 흉.
3: 야, 아니고! 아, 저기요!
1: 펭수야, 이거는 여기다가 묶고 가면은 이게 다시 흉을 여기 버리고 가는 거래.
3: 두 번 다시는 보지 말냐?
1: 진짜 흉처럼 묶었다. 일단 여기서 교훈. 사행성을 하지 맙시다. 결국 대길이 나와요. 우리 어디 갈까?
3: 그거 하고 싶었어.
1: 뭐?
3: 내가 원하는 분장이 있어.
1: 분장을 해?
3: 어, 분장할 건데 이쁘게.
1: 나도?
3: 그럼!
1: 나 뭐, 난 대길이니까 뭐든 하면 좋지.
3: 그래, 너 뭐든 잘 나올 거야. 내가 알아놨으니까 따라오면. 가보겠습니다, 예.
1: 저분도 길을 뽑으셨다.
4: 그니까.
1: 대부분이 길인데 흉이면 대단한 거야.
4: 어, 얄미워.
1: 흉도 잘한 거야.
3: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술전처럼.
0: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3: 자, 들어가시죠.
0: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따라따따. 뭐야, 이게? 꼬꼬아, 난 됐을까?
3: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0: 어, 뭐야, 처음 봐야네. 일본을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3: 그치.
0: 뭐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장이야, 설마? 꼬꼬아, 난 됐을까?
5: 꼬꼬아, 핏갸르 클럽 데스.
0: 피피 클럽?
5: 핏갸르.
3: 야르
5: 야르

0: 창피해서 못 다니게 했는데.
1: 깍두부 아니에요.
2: 갸루 is mine.
3: 갸루 마이드.
1: 저 갸루.
3: 불려.
4: 깜빡. 미쳐. 귀여워, 새.

0: 이사지물이다네.
1: 타이틀을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0: 인력 거를 여긴 많이 타거든.
1: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2: 쇼쇼쇼.
1: 아, 잠깐만요.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1: 와, 대길이야, 씨.
3: 코코와 빕, 깨르.
1: 깨르.
3: 깨르.
1: 자, 이쯤이거든?
0: 너무 평범한 그냥 동네인데?
1: 맞아, 그냥 평범한 거 아닌 거야. 자, 여기입니다.
0: 너무 그냥 사무공간인데?
1: 자, 여기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0: 그래?
1: 여기 가면은

0: 좀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1: 아, 뭐 지난번처럼 뭐 찜질 이런 건가?
0: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아,
1: 마사지?
0: 아니야! 그걸 하면은 네. 바로 치유하게 돼, 치유.
1: 뭐 건강 관련된 거구나.
0: 다 들어가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2: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0: 자.
2: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뭐야 이게?
3: 하이, 웰컴.
2: 이게 뭐야 이게?
0: 들어가 봐 일단은. 다 겁먹지 말고.
2: 아, 좀 무서운데 잠깐만. 저도 고아이 됐으네.
3: 저도 고아이.
2: 저도 답게.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곳인데 이게? 고고와 나한테 했을까?
3: 고고와 빅갸르 클럽 데스.
2: 비피 클럽?
3: 갸르.
0: 갸르.
3: 갸르.
2: 갸르?
3: 갸르 클럽. 아,
0: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2: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로 올걸. 사다와시아 오토코 데스케도.
3: 오토코노 갸르.
0: 오토코노 갸르.
2: 땡수모 데키마스까?
3: 데키마스.
2: 너도 돼?
0: 나는 여자 갸루 할 거야. 그러니까 중빈이 남자 갸루 해야지.
2: 아.
0: 데키마스?
2: 아. 와.
0: 아, 근데 생각보다 중빈이 그 얼굴이 약간 수채화 같아서.
2: 수채화 같다는 칭찬인가?
0: 어, 그럼.
2: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0: 야. 아, 고르는 거다.
3: 민준호.
0: 스보이.
2: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0: 어, 그럼.
2: 너 여기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0: 그래.
2: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3: 야리타이.
2: 데키마센.
3: 아, 데키마센.
2: 와타시와 나카 작은 옷은 안 된다가 뭐지?
0: 아, 치사이 후쿠와 무리.
3: 오케이. 그러니까
2: 오나카가 이빠이.
3: 아,
2: 와타시와. 아, 하이. 고레 호피. 고레 고. 생수는 뭐 하고 싶어?
0: 어, 나는 생수. 일단은.
3: 아.
2: 오후 이마 펭수와 고도모 데스
0: 수사이즈
2: 각세간지
0: 각세간지
3: 하이 오케이 데스
0: 하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이마세요

0: 어?
1: 와우.
2: 아니 잠깐만 멋있는데?
3: 핏이 괜찮네 이게.
2: 아니 잘 어울리는데?
3: 아우 잠깐만 옷 변했네.
2: 자 일단은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3: 아 가오.
2: 와 이게 다 네덕아니야. 네덕이 가루도 되고.
3: 아 고맙다.
2: 그치?
3: Where are you from?
1: 필리핀.
3: 아 필리핀. Why you fall in love 가루?
1: 아 because it's freedom.
3: 아 feel like. 오. 어떻게 How?
1: So look down.
3: Look okay. Look.
1: Is your first time?
3: Yeah, 혼돈이 first time. Small eye?
1: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2: 아, majesty.
3: One eye is okay? 블라싱이 없네?
2: 나마 가루 되는 것 같아. 모토 마에 모토 마에 고자사이. 아 이네 이네. 아
4: 가발을 좀 붙여놨는데 껴야 될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2: 진짜 분팡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5: 일단은 맞을게요. 어떻게 되나요?
2: 아, 하이.
5: 너무 또 깨알입니다.
2: 아, 하이.
3: 와. 뭐야, 제대로 안 했어.
2: 와. 와. 풍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3: 이거 하고 싶었던 거 맞아, 펭수야?
2: 난 이게 좋은데 지금이.
3: 아니야 펭수야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2: 아, 난 이게 좋은데.
3: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 되게 좋은 샷 다닌다.
2: 아우 오 좋은데?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민 살 진짜 많이 뺐구나.
3: 왜?
2: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3: 앞에서 보면?
2: 돌이야.
5: 도치가 스킬이지.
2: 아, 고래.
5: 그래?
2: 응.
5: 오케이. 고래와 오케이.
2: 아, 고래가 스킬.
5: 오케이.
2: 맥자 스킬.

0: 아, 나 잠깐만. 너무 펭수야, 너무 번화가다.
1: 나도 보고.
0: 왜 하필 시부야야.
1: 나도 조금 부끄럽네, 중딩 때문에.
0: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1: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0: 혹시 저 한국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1: 어딨어, 어딨어?
0: 여기 뒤에.
1: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예뻐.
1: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바로 누군지 알겠어?
2: 어? 박하고?
0: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튜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혼진, 니혼진 됐어. 깍튜브 아니에요. 깍튜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한국어 몰라요. 니혼진.
2: ちょっと写真撮ってもいいですか。あ、写真。あ、いいよ、撮っちゃ。ハイテ、明るい。それで撮影しましょう。あ、オッケー。あ、ガルゾンベが来るだろう。ガルウェンニャゴで、ブロボニカ。あ、茶色を飲んだ方が気分いいんだわ。気持ってえ。茶色を飲んだ方が。茶色通せながら느낌인데。ギャルは顔。うん。ちょっとセクシーのポーズ。オッケー。はい。あ、まんだ。きよきよ、はまだ。
1: 어때요?
2: 어, 이네.
0: 와, 혼돈이가 하루 됐네. 갸르.
2: 갸르.
1: 아키.
0: 갸르.
1: 갸르. 아, 고니치와.
0: 미혼진 됐을까?
3: 일본이에요.
0: 아, 한국어 できますか? 私たちの ギャル.
1: そうです.
0: 예! 아, 저 갸루, 또 됐을까?
3: 초 갸루, 초 갸루.
0: 초 갸루, 초 갸루.
2: 스키머는
0: 어디? 아? 스키머는 어디? 아,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3: 스키머, 스키머, 스키머
0: 대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誰가 いいですか? 갸루.
2: 스키머 오륜だから.
0: 아, 스키머. 오케이, 오케이.
1: 젠파이 갸루.
0: 근데 창피해서 못 다니겠네.
1: 아니야, 즐겨, 즐겨.
0: 못 즐기겠어?
1: 오히려 지금은 그 관심을 즐겨야 돼.
0: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줄다가 잃었다가 줄다 잃었다 하네.
1: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0: 나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부 다닐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1: 어, 알아봐?
0: 어, 몇 번 알아보시더라고.
1: 어,
0: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1: 야, 갸르. 자, 일단 가자!
0: 야, 여기 오랜만이다.
1: 아, 여기 분위기 좋네.
0: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1: 아, 진짜로 갔었어?
0: 응. 그때 카더 가던 형이랑 갔었는데.
1: 어.
0: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1: 어, 뭐야!
4: 세 번째 서브컬처가 있는 줄 알고.
0: 노포라는 말이 오래된.
1: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0: 여기가 100년이 넘었어.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1: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면 네. 진짜 맛있는 거네.
0: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1: 오~
0: 말사심이 있고.
1: 말사심이?
0: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1: 미꾸라지? 미꾸라지?

0: 먹었어?
1: 육가 초탕.
2: 아, 그러네.
1: 스미마셍. 아, 어떠세요? 오보에테마스카?
3: 이츠카키마시타카.
2: 국민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다루잖아.
3: 아, 아침을 해야 돼.
2: 오, 뭐야.
1: 이마 가오가 시가오 데스케도. 바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메, 메.
2: 그게 뭔데?
1: 메.
2: 그게 뭐야?
1: 소.
2: 아, 으 오.
1: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2: 뭐야?
1: 도조가 미꾸라지야.
2: 아 그럼 도조 더 줘. 아니 그래서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1: 육아를 일단 1순위로 하면서 아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2: 어떤 거 만들었어?
1: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2: 야 너무 좋다.
1: 지금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2: 좋네.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그치.
1: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2: 맞아.
1: 이번에도 혹시?
2: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된 중이야.
1: 그럼 벌써 이집 가수네?
2: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1: 다 미니니까.
2: 나 미니.
1: 그러니까. 정규앨범 한번 하자.
2: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정규로 하자. 피처링 할 의향 있어?
1: 아니, JK 형이 피처링 했었던데.
2: 맞아.
1: JB 형은 좀 아니잖아.
2: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0: 댄스도 잘해.
1: 춤은, 그치. 시켜주면 할게.
2: 오케이. 좋아.
1: 내가 화려한 피처링 분단 또 만들어줄게.
2: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팬사인회하러 왔어 여기
1: 도쿄에? 팬사인회를 했어?
2: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어.
1: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2: 거기까지는 아니고.
1: 일본은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귄?
2: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하지만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1: 팬미팅을?
2: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이거 봐. 미꾸라지. 뭉치통돌이랑 비슷한게 비린 맛이 없어.
1: 되게 고소한 맛.
2: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1: 비린 향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2: 그럼 정확하다.
1: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2: 이건 뭐야?
1: 이거는 말사시미.
2: 말사시미.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니까.
1: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2: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1: 말이 나왔어.
2: 말이 나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기는 게 꼭 소강 같대.
1: 소강의 비린 맛은 없고. 조금 이거는 호불호 갈릴 수 있긴 해.
2: 그런 것 같아요.
1: 우리 펭수는 도쿄가 처음이잖아.
2: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1: 이번에 어땠어?
2: 뭔가,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1: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2: 그래요. 너무 좋아.
1: 그러니까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에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분장하고 시부야 걷기? 그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에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나 아니야?
2: 질투하는 거야?
1: 내가 최초 아니야?
2: 너가 최초지.
1: 여행 크리에이터에서 자이언트 팽티빈 나 아니야?
2: 너지.
1: 근데 뭔 놈의 무슨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티비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2: 근데 혹시 그럼 내일은 뭐해?
1: 오늘 1일 가이드여가지고.
2: 진짜?
1: 나 실력만 있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2: 어딘데?
1: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2: 진짜 딱 거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비.
1: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2: 알겠어.
1: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2: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0: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스 가이트 시마.
1: 진짜란 무엇인가?
0: 당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여기 어디야?
2: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두 분 거기서 뭐 하셔요?
1: 해 들면 보기 좋은데 이게 들꽃도 보다 보면 예쁜데 몇 번 잘라봤는데 자르니까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쌍한 풀들
2: 불쌍한 누나
0: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못 꺾어서 정원을 정글로 만든 건축주 마음 약한 내향인 남자가 오래된 집을 고쳤답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고쳤을까요? 이 집은 천장에 다리 하나, 둘, 달빛 아래 저녁 식사 중이시구나.
3: 잘 먹을게요.
2: 맛있게 드세요.
3: 구수한 된장찌개.
0: 지게까지 보글보글. 어우, 고침 돌아요. 근데 밖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괜찮아요?
3: 근데 누가 뭐 빨리 보나요? 오히려 그분이 또 민망해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0: 나 아니면은 절대 못 고치는 집. 오늘은 9억을 고쳐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9억을 찾아서 경기도 가평으로 먼저 왔습니다. 고민 소장님, 집 안 찾으시고 물가에서 뭐 하셔?
4: 아, 오늘은 산 좋고 물 좋다는 가평에 왔는데요. 아, 가평에 와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MT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정말 아련하게 나네요. 어? 이게 뭐지?
5: 오늘 만날 건축주들이 다 고쳐본 집들이에요.
4: 아, 정말요? 이 집들이 다요? 아니, 하나는 이거 뭐야? 양철욱 집. 이거 폐교를 고쳤고? 또 심지어 컨테이너? 아니, 집 세 개가 다 종류가 다른데요?
5: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집을 고치셨대요.
4: 아, 이 집들보다 더 특이한 집을 고쳤다고요? 이야,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닌데?
0: 이 정도면은 집의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고른 집이면은 버려진 물탱크 어때요? 아니면 폐축사?
4: 어? 어, 저기 표말 있다. 어, 설마 이 집? 이야, 근데 너무 평범한데? 아이고, 저기 뭐야? 제비집은 또 있네?
0: 어, 설마 제비집을 고치신 거는 아니죠?
4: 저 계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3: 네, 어서 오세요.
4: 건축탐험가 네. 김호민입니다.
3: 아, 네. 반갑습니다. 네.
4: 아니, 되게 여러 종류의 집을 고치셨더라고요. 이 집 거치게 하다 그랬거든요. 어, 근데 좀 너무 밋밋한데요.
6: 막국수 집이었어요.
4: 막국수 집이요?
6: 네.
3: 안녕하세요. 막국수 집을 아트하우스로 환골 탈퇴 중인 남편 이정인입니다.
6: 아내 이재은입니다.
3: 사실 지금도 가끔 차들이 이렇게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창문 내리고 혹시 여기 막국수 하던데 아니냐고 아직까지도 찾아오세요.
0: 손님들한테는 맛집이 분명했는데 이걸 사람 살 집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심란했을 것 같은데요.
3: 의자, 테이블 막 그 식당이다 보니까 먹을 거리들 막 남겨놓은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6: 냉장고가 네. 7대였어요.
3: 그렇죠. 이 건물 외벽에다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6: 이거 지금 철거비가 한 거의 1,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0: 이 집 고치는데 든 돈이 5,000. 철거에만 1,300만 원을 썼으면은 아는 뭘 바꿀 수가 있었나 몰라.

0: 네, 들어오세요.
1: 아, 예, 예. 창틀만태기한데?
0: 그럴까요?
2: 오! 와! 야, 여기가 막국수집 맞아요? 와! 대반전.
3: 와, 이거야말로 완전 성형 수준이네. 그런데 어째 집 같지가 않다. 이게 뭔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혹시 여기 미술관이에요?
1: 혹시 두 분 갤러리 사장님? 맞나요?
0: 사장님까지 일하고
1: 제가 거죠? 맞춰볼게요.
0: 네, 맞춰보세요.
1: 사모님은 역량 없는 갤러리 사장님 맞고요.
0: 네. 저는
1: 우리 사장님 셔터맨. 아, 맞나요?
0: 아... 둘 다 작가입니다. 그림 작가.
1: 아, 둘 다 그러면은 예, 예. 아티스트.
0: 네.
3: 원래 목가구 작가였던 정인 씨는 버려지는 나무 조각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대요. 그래서 그 나무들로 물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의 연목구어. 저게 물고기 떼구나. 야, 제인 씨가 주목한 것은 버려진 마네킹이래요. 두 분 다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를 살려내는 재주가 있으시네. 그리고 문 닫은 막국수집을 고쳐서 사람 사는 집을 만들었다.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게 있는데요.
1: 오, 여긴 또 다르네요?
0: 예.
1: 와, 여기 뭐야? 여긴 또 아뜰리에네?
0: 여기가 이제 홀입니다.
1: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놓고 예, 식사하시던 공간?
0: 그렇죠. 이 공간이 이제 주방으로 썼던, 막국수집에 주방으로 썼던 공간이고요.
1: 그래서 그러면 부엌이라 저렇게 배관이 많은 건가요? 왜 이렇게 노출 배관들이 많은 거죠?
0: 저 배관들은 이제 우리가 2층에는 주택 공간이에요.
1: 주택이요?
0: 네, 주택의 그 배관들이 여기로 이제 지나가는 자리였죠.
1: 아, 네. 근데 다 노출을 저렇게 하셨어요? 천장을 저쪽은 마감을 보통들 하시던데.
4: 네, 천장을 막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또 저렇게 노출을 해야지만 저희가 뭔가 탈이 났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3: 집 좀 살려본 달인들의 노하우네. 고장을 대비해서 설비나 배관은 감추지 말고 노출을 해라. 기억하겠습니다.
0: 저금 올라가 보실래요?
1: 아, 예. 올라가볼까요? 오.
3: 이 층에서는 또 어떤 집 고치기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려나? 와, 그때 예술가들이 직접 고쳐서 그런지 계단 하나도 느낌이 남다르다.
1: 바닥도 마감을 따로 안 하시고 에폭시도 직접 하신 거예요?
4: 네, 여기가 네. 원래 장판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몰딩도 있고. 근데
1: 여기가...
4: 다 뜯었어요.
1: 이야.
0: 그러니까 구석구석은 이제 이 사람이 칠해주고요.
1: 네.
0: 저는 또 롤러질하는 회사 전체적인 것도 맞추고.
4: 칠하면 저희죠.
1: 아, 그래요?
0: 칠쟁이잖아요, 저희들이.
1: 아, 표현이 재밌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신발 신고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그러면 현관이 요 계단 끝이 현관 끝인가요?
3: 계단을 가장한 현관에는 그들만의 애환이 담겨 있대요.
4: 예전에는 항상 집이라는 공간이 그 작업실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 신고 거기다 벽 하나 놓고 침대에서만 슬리퍼를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었죠.
1: 거의 외국이네요.
4: 그렇죠.
0: 아, 그렇죠.
5: 내가 맨발로 내가 발 비비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눈물 나게 절실했었어요. 보일러가 깔려져 있는 공간에서 살아본 지가 언젠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 벗는 거예요.
3: 맨날 집에서도 신발 신고 종종 따뜻한 아랫목을 맨발로 밟아보고 싶다는 꿈 품을 수 있죠. 그 꿈이 담겨서 그런가 이 현관 뭔가 애잔하다.
1: 이걸 직접 하셨다니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신개념 현관인데요? 와, 이거 뭐야? 주방이 스테인리스?
3: 일부분을 스테인리스로 만든 주방은 종종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테인리스인 주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 따로 나오나요?
2: 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4: 메이커로 하면 엄청 비싸죠.
2: 이야,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4: 스테인리스 업체에다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주문 넣었어요.
2: 아,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4: 그렇죠. 아,
2: 저한테만 연락처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4: 여기가 막국수집이어서 여기 사셨던 분들이 아마 밑에 홀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러셨는지 주방이 없었어요.
3: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거실에 방이 전부였대요. 1층 식당을 부엌으로 쓰신 거죠.
5: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이 공간을 부엌, 2층에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방도 필요했고 아이들이 쓸 방도 필요했고 여러 공간이 필요한데 그 안방이 되게 넓었어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7대 3의 비율로 잘랐고 잘라서 3은 부엌으로 쓰고.
3: 셀프인데 벽까지 새로 세우는 것도 처음 봐요. 이 정도면 고치는 거 말고 이거 짓는 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안방의 일부를 잘라 만든 부엌이고 여기는 원래 거실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내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2: 잠깐 있어보세요. 이게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몰딩이 한번 문틀하고 벽사이 돌아가지 않아요?
4: 네,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딩을 둘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그림 작품을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싸워요.
2: 뭐랑 뭐가 싸운다고요?
0: 그 화려한 모양이 오히려 그림하고 싸울 것 같아서 차라리 거친 맛이 오히려 작품을 더 살려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3: 오늘 처음 보는 거 맞네. 무문선, 무몰딩까지는 봤는데 몰딩을 파낸 집은 또 처음 봐요. 걸레바지도 다 떼어냈네요. 이게 다 벽에 걸 작품을 위한 배려란 거죠?
2: 와, 오, 아들들 방 같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야, 가구도 좋고 창호가 되게 좋다.
4: 네, 창호에 신경 많이 썼어요. 창호가 거의 철거비 다음으로 철거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3: 창호 돈 많이 들죠. 거기다 알루미늄 창호는 더하고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비싼 창호를 쓴 이유가 있대요.
4: 화천에 살 때 컨테이너하우스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이 안 되잖아요.
2: 그쵸.
4: 근데 거기도 저희가 물론 약간 단열을 하기는 했지만 춥기 때문에 창호를 시스템 창호로 했었어요. 그걸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맥한 게 그리고 나서 문을 너무 무서워서 문을 확 닫았는데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2: 집에 불이 났다고요?
5: 그때 그 컨테이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훨씬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창호를 썼는데
0: 연기가 태우고 있었던 거죠. 살살. 그래서 불꽃은 없지만
5: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밀폐 상태가 그 시스템 창호였던 거예요.
3: 밖으로 불이 크게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아준 게 이 창호였대요. 창호 빼고는 이 컨테이너 집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의 작품. 대체 두 분은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0: 아마 지금 이게 11번째인가요? 11번째로 이곳을 오게 된 거죠. 서울 살고 뭐 고향 살고 안산 살고 할 때는 다 되어 있는 건물들. 그런데 들어가서 살았었던 건데 홍천 살 때부터는 진짜 그 옛날 그 양철 집을 고치면서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고 쌓아 올리다 보니까 아,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직접 내 손으로 만진다는 거.
3: 이 집 1년 연세가 단돈 10만 원. 난치병이 있었던 정인 씨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홍천까지 간 거래요. 거기서 다 쓰러져가는 양철 흙집을 기사회생시켜낸 거죠.
0: 우리끼리 이제 의논을 할 때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오, 집 손보러 가자, 집 살리러 가자 이런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마도 제 작품의 거의 화두는 살리다에 있다 보니

0: 보니까 이 집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1: 그 강한 의지로 달려들었는데도 집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더래요. 특히 화장실, 애 좀 먹었죠.
2: 이 화장실이 인테리어의 핵이거든요.
3: 맞아요.
4: 저희가 찐으로 1부터 100까지 다 한 거는 저는 화장실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우리 신랑은 베란다를 1부터 100까지 다 했어요.
2: 아니 뭐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두 분 관계가 너무 좋고 하니까 갈라도 놓을 겸 한번 승패를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4: 욕실부터 볼까요?
2: 욕실부터? 네. 아 좋습니다.
1: 설계부터 방수 타일까지 다 해냈다는 이 욕실이 이거죠? 정말 재훈 씨 혼자 다 했다고요? 근데 타일이 저렇게 작으면 기술자들도 힘들어한다던데 맞죠 소장님?
2: 너무 어려운 타일을 또 고르셨어요.
4: 맞아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그냥 집착을 하는 바람에.
2: 근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4: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제가 붙여놨어요.
1: 해요. 엄마 병날까봐 아들도 손을 보탰대요. 하지만 타일 붙이는 일은 온전히 재은 씨의 몫. 어떻게 이걸 직접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5: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저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지만 그때 붙여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게 다 석고보드여서 면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붙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만만.
1: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 타일을 뜯어냈는데 여기는 벽 상태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사서 고생은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5: 다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안 된대. 원래 그렇대. 그리고 할 수 없대. 왜 그렇게 하냐. 왜 어렵게 하냐. 근데 AI는 제가 하면 할 수 있어.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0: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AI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잘했대.
2: 덮방하고 또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호텔은 사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저렴한 타일을 크게 붙여놓고 그 위에 저런 타일들을 붙여야 우리가 원하는 평활도가 나오는 거라 만일 남편한테 이런 거를 짜증 한번 안 냈다면 멘탈 승자다. 아 그리고 AI 정말 너무 고맙다.
4: 엄청 고마웠어.
2: 나도 AI랑 상담해야 되겠네.
1: AI한테 멘탈 케어받은 최첨단 공법 화장실 봤으니 이번에는 정인 씨 베란다 구경 좀 해봅시다.
2: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콩자갈 미장 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와, 이거 함부로.
4: 함부로.
2: 초보자가 하는 건 아닌데, 와.
0: 그림 그리듯이. 예, 그림을 항상 그려봤으니까요. 그 붓의 그 민감함을 이렇게 손끝으로 늘 느끼거든요.
1: 콩자갈은 카페에서나 볼 법한 바닥. 하, 이 부분은 평범함을 거부하시네.
2: 그 워낙 그 요새 공법이라 네. 저도 이제 직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기만 했지.
0: 처음에 이제 우레탄 시공으로만 끝내려고 했었어요.
2: 아, 그러니까. 네,
0: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바닥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했었어요. 아...
1: 댓글을 벗겨내고 보니 이 지경. 바닥이 저 상태인데 콩자갈 에폭시만 깔면은 물 뿌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0: 대신 그 베이스에는 충분히 방수를 했어요, 또.
4: 프라이머를 다 발라야 돼. 프라이머를
0: 여러 번 또 덧칠해 가지고 누수 걱정은 크게 없지 않을까.
1: 야, 이 정도면 막상막한데요.
2: 자, 이제 드디어 승패를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0: 네.
2: 와, 과연 누굴까?
0: 긴장되네요. 과연.
2: 자, 이 결과 제 손바닥에 써갔거든요.
4: 어머, 어떡해.
2: 자, 우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우리 아내분께 한 점 딱 더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4: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2: 아이들 화장실은, 네. 아,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0: 그 공사 과정을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업자를 온 부분도 이제 일부 있으니까, 대부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건 안 되었어요.
4: 다 안 돼.
0: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 내 집이니까 가능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이렇게 됐었던 거죠.
2: 와, 근데 저 아까부터 저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0: 요것도 다 이제 짜맞춤으로 작업을 한 거죠.
2: 이야.
0: 직접 만든 겁니다.
2: 어? 선생님 직접 만드셨다고요?
0: 네, 제가 만든 거.
2: 와, 완전 멋쟁이 테이블인데요? 천장이 마감재가 뭐길래 좀 이상하다.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맨들맨들하거나 거친 화 거칠어야 되는데 뽀송뽀송?
1: 본 적 없는 재질. 새로 나온 마감재인가요?
2: 단열재예요?
0: 네, 맞아요.
2: 어,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그런 페인트?
0: 네네네.
2: 와, 과감하시다.
4: 여기도 저 벽돌 있는 곳까지 다 천장이었어요.
1: 이게 바로 철거 전 모습. 나무 산까지 떼어놓고 보니 연화조 벽돌의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덕분에 이렇게 높은 천장고를 얻었다는 거. 근데 다 뜯어낸 진짜 이유가 있대요.
0: 옛 것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시 들춰내서 우리 그 속살을 보듯이 너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벽지도 뜯고 이게 천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장도 뜯었을 때 노출된 곳에서의 그 옛 것의 처음에 그 나왔었던 그 모양을 보고 싶었어요.
1: 그 탐구정신 때문에 고생 좀 했죠. 때마다 본드로 덧방을 해서 벽지와 벽이 한 몸이라 뜯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대요.
0: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림이 걸 벽이라면 그림하고 잘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 거, 또 이제 빛에 따라서 색이 잘 받아줄 수 있는 페인트가 뭔가를 열심히 찾았는데
4: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바닐라 쉐이크 딱 느낌 오잖아요.
1: 무자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네. 흰색도 다 같은 흰색이 아니구나. 거기다 롤러 대신에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쓰신 거예요? 어우, 고수 많네요. 몰딩도 없애, 걸레바지도 떼어내, 거기다 페인트까지. 피, 땀, 눈물로 만든 벽이니 이렇게 작품이랑 찰떡이죠.
2: 와, 애기? 이거 안방이에요?
0: 네.
2: 아니,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니, 창문은 있구나. 네. 커튼도 없고. 등도 없네?
0: 네.
2: 이야, 이런 게 안방이 있나? 두 분 뭐 수행하세요, 여기서?
4: 오, 그 수행 좋네요.
2: 네.
0: 틀어놓고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저 앞에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산 너머에 큰 보름달이 두둥하고 뜨는 거예요.
2: 와.
0: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밖에 뛰쳐나가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고 하면서
2: 안정적이다.
0: 야, 여기 문 달지 말자.
4: 등 달지 말자.
0: 등도 달지 말자.
1: 등도 없어, 문도 없어. 이거야말로 빼기의 미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덕분에 갖게 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풍경. 근데 이 집은 하늘에만 달이 뜨는 게 아니었네. 오, 술잔에 달을 담아 마셨다는 이태백도 이런 저녁상은 받아본 적 없을걸요.
0: 건쌈.
1: 이 정도면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집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호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집을 고친다는 건요, 결국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주는 일이에요.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오는 거랑 같습니다. 어차피 집이란 건 영원히 완성은 없습니다. 완공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 고치는 매력은 바로 거기,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거, 그리고 앞이 기대되는 집,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와도 이상하지 않은 집일 겁니다.
1: 막국수집이 이런 아트하우스로 대변신할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게 바로 이 집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 두 분 아니면 못 고쳤을 이 집 잘 보고 갑니다. 특별한 구옥 찾아서 이번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물가에 계시네. 어머나, 연희동에도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오래된 동네는 이래서 좋구나.
2: 아, 오늘은 서울의 연희동에 왔는데요. 연희동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골목길과 구옥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가 어떻게 되죠?
3: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을 찾으시면 돼요.
2: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아니, 우리 오래된 집 고친 건 많이 했는데

0: 내향인이 고쳐요? 그건 좀 뭐가 다를까요?
1: 내향인이면 창도 없고 담도 높고 그야말로 동굴 같은 집 아닐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향인이 고친 동굴 같은 집 찾으면 되죠.
0: 이 집 맞아요? 이 집 내향이 집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옥을 고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내향적인데?
1: 내 말이 그 말이에요.
0: 집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 창문도 크고요.
1: 창문만 큰가요? 대문도 없어요. 내향인 집 아니라니까는.
0: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앞서 해보니까 내향인 같긴 한데. 두 분 혹시 부부신 거예요?
2: 부부는 아니고 저희 남매.
0: 남매요?
3: 남남매.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고쳐서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작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세원이고 콰야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콰야 작가의 누나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5: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2: 내향인이죠. 내향적인 편입니다.
1: 대표 내향인을 자처하는 콰야실은 요즘 한창 떠오르는 MZ세대 화가인데요. 젊은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완판 작가로 더 유명하대요. 그림도 완판이 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구옥을 샀대요?
4: 동생이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거의 1년 가까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임장을 같이 다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필지가 좀 올바른 느낌이어서 아내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되게 편하겠다.
1: 세입자가 3대였는데요. 세입자가 살아서 그런가 집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어렵게 보게 된 날 이 집 사면은 안 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시더래요.
2: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는 집수정 문제가 있다.
0: 근데 이 세 가지 다 신경이 엄청 쓰이는 요소들이거든요.
2: 다 잘 듣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근데 외부는 거의 손을 안 대셔서 심지어 마당은 방치 상태인데.
1: 이게 정원이야, 정글이야. 마당만 보면 딱 폐해 같대요.
0: 집안도 혹시 방치 상태인가요?
2: 방치는 아니고 어떻게 제 취향에 맞게 좀 고치긴 했는데.
0: 고치셨어요?
2: 네.
0: 내향이 작가님의 집 한번 탐구해 볼까요?
3: 네, 좋습니다.
1: 네. 속내를 내보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은 대표 내향인의 집. 이게 또 안 보이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0: 대반전이네요. 되게 색감이 살아있는 집인데요? 포인트들이, 곳곳에. 진짜 아틀리에 같다.
1: 집이 팔레트도 아니고, 곳곳에서 상상 못할 색깔들이 막 튀어나오네. 눈이 간다, 눈이 가.
0: 건축은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구획이 시야적으로는 시선적으로 다 튀어 있지만 프레임으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보라색 강렬한데요?
1: 얘가 봐도 보라색의 집이 제일 튀더라고요. 덕분에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 든다는 거. 이렇게 색으로도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0: 혹시 BTS?
2: BTS도 좋고 네. 뭐 좀 재밌는 색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H빔 색을 정할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 보다 보니까 보라색이 좋겠다.
1: 총 천연색 알록달록 하우스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2: 재밌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지 바닥이 참 눈에 띄어요. 왜, 이 리놀륨 맞나요?
4: 아, 네, 맞습니다.
2: 한 가지 색으로 바닥을 깔까 하다가 좀 색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런저런 색들을 섞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세 가지 색을 구획을 나눠서 넣게 됐습니다.
1: 덕분에 방에 방이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알록달록에도 격이 있구만요. 한마디로 집이 캠퍼스. 역시 화가의 집도 않네요.
0: 혹시 직접 공사하셨나요?
2: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뭐 그건 이제 또 사연이 있어서.
0: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직접 안 하신 거죠?
4: 좀 사기를 당했죠. 제 동생이 이제 작업 시작하는 초기에 이제 작업실을 이전 집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직접 셀프로 수리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샤시나 아니면 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름아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샤시에서 좀 사기를 당했죠.
1: 공정별로 작업자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일 시작했다는 표시로 창호만 떼어놓고 진척 없이 하세오리더래요. 그럼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설마 다 줬어요?
2: 어쨌든 잔금이 들어 그 보내줘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하긴 했는데 뭐 많이 비용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4: 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 나는 이거는 좀 돈을 주고 집중을 해서 이걸 고칠 텐데 내 동생은 이제 모든 걸 다 본인의 작업실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손을 대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1: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 취향은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이니 그럴 밖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던 거죠.
2: 공간을 옮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등을 바꾸는 거였는데 전기가 손에 통한 적도 꽤 있었고.
4: 아, 그랬어?
2: 전기 오고 하는 정도는.
0: 와, 여기가 작업실이구나. 오, 진짜 화실은 느낌 난다. 이야. 오, 그리고 이 파란 벽. 가벽, 혹시 벽인가? 어?
2: 이건 캔버스.
0: 아, 캔버스를 이렇게 벽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2: 네.
0: 아니, 그럼 이 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방이 뭐죠?
2: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0: 아, 화장실이에요?
2: 네.
0: 아, 오. 타일 이쁘네.
1: 이쁘긴 이쁘다. 그런데 화장실에 쓰기에는 좀 튀는 색깔 아닌가? 내 생각만 그래요?
4: 전 처음에 뜨악했거든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어지러운 색깔을 많이 넣었어? 그것도 세 가지나. 그 타일은 보통의 아파트는 굉장히 큰 타일을 선호를 하는데 이제 동생은 되게 조그만한 타일에 화장실에 절대 쓰지 않을 것 같은 색깔.
1: 이게 마음대로 붙인 것 같아도요. 나름 정교하게 색깔을 조합한 디자인이래요. 소장님은 알아보셨으려나?
0: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쓰인 색들이 이 집 안에도 다 쓰인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밑에 계신 붉은색 있죠? 그리고 좀 진하긴 하지만 바닥 바탕색 있고 약간 이제 진한 녹색으로 있고 또 이제 노란색 계열은 보니까 이 합한

0: 로 마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1: 역시 호민 소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보이네요. 이 정도 색이 섞이면은 산만할 만도 한데 안성맞춤처럼 보인 이유가 그거였구만요.
2: 그거를 처음에 고려를 하고
0: 그러셨구나.
2: 다른 자재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일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송우주네요.
2: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만의 공간. 아 여기서 정말 선생님의 그 내향인 작가님의 내향인 성격이 좀 드러난다.
1: 하나하나 뜯어보니 아 소리가 절로 나는 집이네요. 어 근데 이거는 뭐래요?
0: 어 근데 여기도 아일랜드 주방을 두셨어요.
2: 저쪽에 뭐 창이 엄청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 밖을 볼 수 있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1: 보통 대면형 주방은 주부 구단들이 가족과 소통하면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려고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과야 작가는 다르네. 풍경이랑 소통을 하려고 대면 주방을 활용하시는구나. 집을 탐구하는데 왠지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이건 나뿐인가요?

0: 좀 낭만을 추구하며 사는 젊은이.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그냥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느리게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1: 그런데 인생에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전력 질주할 필요 있나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나만 보면 이게 나다운 속도. 이 집이 과야시만 고칠 수 있는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한 가지. 부끄러움 많은 내향인 예술가한테는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니었을까요?
0: 저희가 둘이서 평생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에 산 적이 한번 있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층에 있었고, 동생이 이제 옥탑에 있었는데, 막 뉴스에 오늘 뭐 별똥별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면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의자 하나씩 들고 나가서 옥상에 앉아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살았던 그 1년의 기억이 그렇게 좋았던 건가?
2: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혼자 뭔가 나만의 공간을 가진 느낌이 그때는 되게 컸던 것 같은데.
1: 난생 처음 가졌던 나만의 공간에 대한 기억, 두근두근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수도 없이 별을 헤던 옥탑방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소년, 소녀가 사는 법이니까요.
3: 오, 파티션이 되게 특이하다. 야, 무슨 실내 창문 같기도 하고 픽셀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1: 사각구멍 하나가 평범한 주방 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구나.
3: 이 사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의외로.
2: 곡이 많거나 좀 유선형의 형태가 취향이다 보니까
3: 아, 원래
2: 이제
3: 그래요?
2: 네.
0: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진짜 괜찮겠어?를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1: 내향인 예술가 집이 사각사각 하우스가 된 까닭. 탐구해 볼까요?
2: 누나는 별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좀 뾰족뾰족한 거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 성격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직접 했다면 이런 거는 평생 해보지 못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모네모한 거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3: 이거 말고 더 네모네모라 하던가요? 지금도 네모네모한데요? 끝판왕이 있다 그랬죠? 사각형에.

0: 설마 이 테이블?
1: 파티션을 잘라내고 남은 조각인가? 테이블도 사각사각이네. 어, 독특하다.
2: 뭐 한 10명이 앉는 테이블이다 하면은 너무 꽉 차는 느낌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이 앉게끔.
3: 누구는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앉을 수 있고, 멀리 있고 싶으면 약간 이런 쪽에 앉을 수 있고. 예, 되게 다양하게 또 가까이 있고 싶으면 이렇게 두 분이 앉으면 되고. 되게 재밌는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두 분 뒤에 있는 배경이 이제 한쪽은 좀 두꺼운 테라코타 타일 써서 이제 만드시고, 한쪽은 이제 원래 있던 그 벽돌벽. 네. 네, 시멘트 벽돌벽에 페인트를 칠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1: 계단 안간마저 사각사각. 이 집 참 일관성 있네. 사각사각 벽돌벽을 그대로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알고 보니 더 재미난 집. 이게 집 탐구하는 맛이죠. 근데 저거는 사각이 아닌 것 같은데?
3: 이런 건 처음 봤어요.
4: 아.
3: 와, 저 다리,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난간에, 이상하게 난간을 되게 두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있던 일부분 맞죠?
1: 이런 다리를 또 어디서 구해오셨대? 엄마야, 설마 이 집 계단 난간에서 떼어온 거예요? 하기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알아보는 이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죠.
0: 그 공사하다 보면은 되게 예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벽지를 뜯었는데 안에 또 벽지가 있고, 또 뜯으니까 또 벽지가 있고, 그래서 다 뜯다 보면은 엄청 오래된 진짜 첫 집에 있었을 것 같은 벽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과야 씨가 발견한 보물이 2층에 돼 있답니다.
3: 문이 엄청 특이하네요. 이야. 오.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시간여행이네. 이야, 이 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와.
1: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나무 천장이야. 나 이런 천장 아래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문은 낯설다. 이것도 이 집 거예요? 나무나무 하우스의 숨은 비밀 좀 알려줘봐요.
4: 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 천장의 체리 색깔, 80년대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그때에만 쓸 수 있는 재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팀에서. 그래서 아, 되게 예쁘다.
5: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에, 아, 이거는 좀 보존을 하는 게 좀 좋겠다.
3: 80, 90년대는 목수님들이 이 내장하고 창호까지 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천장을. 지금 보니까 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0: 이거는 1층 주방 쪽에 있던 천장을 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1: 이 문은 1층 주방 천장의 고향이래요. 이건 역시 보물을 알아본 과야 씨의 해안. 창고에서 빛볼 날만 기다리다 나무나무 하우스에 씬 스틸러로 등극을 한 거죠. 특히 2층의 열을 지켜주는 중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 아,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선생님, 작가님 되게 디자인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집도 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돼야 이게 항상 행복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이런 목재 마감을 쓰지 않는데, 보고 나면 되게 친근하게 느낄까. 우리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두 분 어렸을 때는 아마 없었을걸요, 이미?
5: 저희도 체리 몰딩 세대이긴 합니다.
3: 아, 그래요? 네. 오, 생각보다 가깝네.
1: 과거의 시간 위에 현재의 안목이 더해져서 탄생한 집. 어떻게, 진 씨는 좀 마음에 드셔요?
4: 제가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동생한테. 잠깐 2층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도 될까?

0: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매매를 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만 좀방 하나 여기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랑 매형이랑 애들 둘이랑 좀 지내도 될까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1: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네, 아닌 건또 아니라고.
0: 전 진짜 진지했거든요.
2: 내향인의 집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문도 없고 창문도 너무 크고. 근데 집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수의 손들이 좋았을 때 만들었던 어떤 천장제, 그 격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작가님도 집주인분도 이 건물 외부보다는 이 내부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훨씬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사실 전 처음에 이 집을 내향인이 숨어들기 위해 고친 도움굴 같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란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결계 말이죠. 근데 이집다 탐구하고 났더니 알겠어요. 이 집은 결계가 아니라 과외라는 사람 그 자체란 거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곳엔 나란 사람이 있나요?
4: 여보, 당신은 그 파락불 나와서 행복했어?
5: 아니.
4: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5: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 됐어요.
4: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5: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6: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7: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8: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9: 꽉차까지 살아야지.
8: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0: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2: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3: 일기장이요.
12: 방과 후에 한 일은?
13: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2: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3: 빨간 머리엔?
1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3: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1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3: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2: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3: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이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2: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3: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2: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3: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2: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3: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2: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3: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2: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3: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필리핀 아빠와 꽃보다 예쁜 세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한 공장.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버트 씨가 들어서는데요. 아무도 없는 공장이 불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오르는 청소차. 벌써 4년째 계속해온 일과랍니다.
1: Siempre en una parang nakakapagod naman. Pero pag nasanay na, at araw-araw na ginagawa, hindi naman. Makita nila na itong mga foreign, mga Pilipino na to specific, eh, maano maglinis din kahit papano eh, maasahan sa paglilinis.
0: 오늘의 믿음직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 필리핀에서 온 세탈라파 알버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커다란 기계 앞에서 밸브처럼 생긴 것을 조여주며 조립하는 알버트 씨. 그런데 이곳은 대체 언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1: 또 용 ano nagsusupply ng kuryente sa mga bahay-bahay, mga building, mga commercial. Depende sa pangangailangan, may sizes sila.
0: 아하, 전력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군요. 아파트부터 병원, 공장 등 각종 건물에 꼭 들어가는 장치라네요. 이번엔 용접을 시작하는데요. 능숙한 손놀림에서 오랜 내공이 느껴집니다.
1: 사 컨스트럭션 말하면 may pwede rin akong ano sa masonry, sa carpentry pwede rin. Tapos sa tiles, nasubukan ko na rin nag-tiles. Kasi sa atin, parang pinakamalaking nasahod ko doon is parang 800, 850. Parang manon lang, 16 or 15,000 won.
0: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알버트 씨. 친구를 따라 시작한 건설 일이 어느덧 20년이 넘었고 20살 앳된 청년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1: Kung halimbawa yung mga iba, kung sa akin naman yung pagpapaaral ko sa anak ko at least na safe na yon, okay na yon. Yun ang unang ano ko. Kasi nung una talaga may trabaho naman. Kaso ang problema ay pag lumalaki sila, lumalaki na rin ang gastos. Kaya nung nakapunta ako dito, sobrang saya.
0: 필리핀의 바기오 시티. 이른 새벽,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집이 바로 알버트 씨의 집이랍니다. 등교 준비에 한창인 첫째 엔젤. 딱 봐도 모범생 같죠? 둘째 엘리자는 새침대기고요. 엄마 루이자 씨가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는 막내 엘레나도 보이네요. 지금 시각은 놀랍게도 새벽 6시. 새 자매의 등교 시간이 7시 30분까지라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
2: Good morning. Okay ka na? Okay ka na inuubo?
0: 어구어구, 막내도 일어났네요.
2: Itutupi namin yung kumot, lalagay namin dito kasi itong bed ganun, itataas.
0: 먼저 담요를 가방에 넣고 아래 깔았던 매트리스

0: 스를 척척 들어서 벽에 세워주면 짜잔! 변신 끝!
1: Naging ano na, sala na. Double purpose. Sa gabi, kwarto namin, tapos sa umaga, sala.
0: 첫째와 둘째가 하나 있는 방을 사용하고 엄마와 막내는 거실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랍니다. 그나저나 엘레나는 밥도 참 열심히 잘 먹네요.
1: 바이바이, 잉앗.
0: 둘째 엘리자가 먼저 나서고
1: 아용 바운 모.
0: 막내 엘리나도 드디어 등교 준비 완료. 엄마가 챙겨주는 용돈을 받아들고 쭉 뽀뽀도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을 나섭니다. 10살 많은 언니 엔젤이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등교를 한대요. 참 예쁘죠? 해발 1500m의 고원에 위치한 바기오는 선선한 날씨 덕분에 필리핀에서도 피서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데요. 세 딸이 모두 학교에 가면 엄마 루이자 씨도 집을 나섭니다.
1: 안티, hello, good morning. 다시 deliver 건 말람. 파랑 데티.
2: 아, 오케이.
1: 바이. Thank you.
0: 동네에서 빨랫감을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남편이 한국에 가고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한 일이랍니다.
1: Naglo laundry ako para may extra income. Para makatulong sa expenses namin.
0: 가져온 빨랫감을 일단 세탁기에 넣어주고 호스가 연결되지 않은 탓에 바가지로 물을 퍼 담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전선을 가져와 세탁기 코드를 꽂아주는데요.
1: 아노, walang saksakan dito. Kung meron sana sila kay, pwede niyang gawin. Pero wala, kailangan pa namin siyang antayin, makauwi bago namin maipagawa sa kanya.
0: 집안 곳곳에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옷더미를 들고 옥상에 오를 때가 가장 힘들다는 루이자 씨. 그럴 때면 홀로 한국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한답니다.

0: 졸업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 건데요. 엔젤이라면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아빠 알버트 씨의 휴일은 영상통화로 시작됩니다.
1: 헬로, 꼬무스타.
2: 오케일라. 이따 오늘 또볼게. 이따.
1: 희망을 받아.
2: 이따 오늘 오늘 낭 TV.
1: 꼬무스타.
2: 문사.
3: 오케일라 포.
1: 아, 세아테. 세아테 인젤.
2: 웨잇, 나사 아노. 나사 쿠아르토. 나시 파파다.
1: 그럼
3: Bakit?
1: Kailan ang graduation nyo?
3: March 30.
1: Pero hindi na ako makakauwi ng ano ah, graduation. Mag-aral ka naman dito pag ano, kung matuloy di dito na tayo magkita.
3: Tutuloy yan?
1: Oo. Pwede.
0: 졸업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머쓱한 웃음을 웃는 아빠입니다.
1: 이제 나만.
3: 잉앗.
1: 오케이, 잉앗. I love you.
0: 엔젤이 열심히 한국어를 익히는 동안 아빠 알버트 씨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젤의 학자금인데요. 필리핀에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3년 반 동안 아끼고 절약해 꾸준히 모아왔다네요. 정말 대단하죠?
1: talagang pinaglalaanan ko ang edukasyon kasi yun ang malaking, alam kong malaki ang magagastos doon. Kaya halos lahat ng ano nasa edukasyon at saka pang-emergency. Kaya hindi muna ako naggagastos ng kung ano-ano kasi kailangan makapag-aral muna yung panganay. Masuportahan para hindi siya mahinto. Para may magamit din yung mga kapatid niya.
0: 통화를 마친 알버트 씨가 숙소 밖으로 나오는데요. 잠시 몸을 푸는가 싶더니 이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1: 아, nung nagsimula ako dito, parang na-inform na ng office na at saka yung kasama dito na may marathon yearly. Tapos pag natapos mo yung marathon sa oras na binigay, may marireceive kang ano, pera. So, nakijoin na rin kasi masaya kasi naka-exercise ka na, may bonus ka pa.
0: 그렇게 상금을 받기 위해 시작한 달리기는 어느새 3년간 지속해온 휴일의 루틴이 됐죠. 꽃보다 예쁜 새삼의 얼굴도 떠올려보고 그 언젠가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아갈 날도 상상하며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 아빠의 달리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0: 한바탕 달리기를 마치고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알버트 씨. 메뉴는 언제나 같습니다.
1: 그 pag minsan pag hindi kami nakakain doon sa canteen, nagluluto na lang kami ng ganito, itlog para mabilis maluto.
0: 가족과 함께라면 정말 맛있을 텐데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쓸쓸하고 맛이 없는 걸까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저 음식 하나에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니 말이죠.
1: 앙 나미미스 코 나만든 에용 푸드 kasi iba eh, marami tayong ano doon eh, marami tayong pagpipilian na pagkain. Tapos yung sarili na ano, yung nakasanayan, gaya ng ano, sinigang. Sinigang na bangus, yun ang gusto ko. Masarap siya. Yung may pagkaasim, tapos sabaw, yung pagkaasim niya, masarap.
0: 가끔은 배고픔보다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법이죠. 그런 날은 기타를 연주하며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1: 나이집 ko sila pag ano, halimbawa, pag may okasyon, tapos mga birthdays, siyempre pag may kailangan sila na ano, pag may problema yung anak mo na gustong sabihin, nanghihinayang ka rin kasi parang wala ka doon na hindi mo masabi yung hindi mo masabi sa personal yung payo mo sa kanya.
0: 기타 소리가 참 좋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치기 시작했다는데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 시각 필리핀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몸살 기운이 있는 루이자 씨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2: 와라 낭 토빅 mga anak. Paki-akyat yung mga tubig sa baba, please.
3: To sa kanin. So heavy.
0: 열악한 수도 시설 때문에 식수를 배달시키는데 아래층까지만 배달을 해준다네요. 엄마 말 한마디에 무거운 생수통을 위층까지 날라주는 착한 딸들. 하지만 심부름이 끝나면 TV 앞으로 직행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가기 전까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K-POP에 휴일이면 푹 빠져 산다는 세 자매인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식사 준비를 하는 루이자 씨. 이럴 땐 남편 생각이 정말 간절하답니다.
2: Kasi talagang may goal kami, may vision kami bago siya pumunta doon. Kasi, hirap. Grabe. Kahit na yung ano, yung pangarap mo para sa sarili mo, hindi mo magawa para sa mga anak mo. Ganun yung unconditional lang para sa kanila. Kasi, kaya mas lalo kong minamahal yung asawa ko kasi... Kasi nami-miss ko rin siya. Minsan umiiyak ako mag-isa. Kasi nahihirapan ako dito. Sa pagdidisiplina sa mga bata.
0: 감정 표현에는 서툴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알버트 씨. 그가 필리핀을 떠난 이후로 한시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데요.
4: 너 여기 아까 이 소모미치다디 있겠냐고.
3: 와.
0: 이들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아빠를 만날 생각에 울음이 터지고만 엘레나.

0: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는 엄마와 세 자매. 난생 처음 동네를 떠나는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 이웃들도 나왔습니다.
1: See you next week.
0: 바기오에서 공항이 있는 마닐라까지는 차로 7시간을 가야 합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른 아침 도착한 인천. 집에서 출발한 지 16시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미리 찾아놓은 노선대로만 가면 되는데요.
1: 안녕하세요. 광명역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2: 여기 사람 아니잖아요.
3: 누군가 멀리서 와. 잘 몰라.
1: 네.
0: 아, 쉽지 않네요. 그래도 또 도전해 봐야죠.
1: 안녕하세요. 광명역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4: 광명?
1: 네, 광명역.
4: 광명?
1: 네.
4: 여기 가면 6이라고 써진대세요. 6, 6.
1: What?
4: 지하로 내려가서.
1: Underground.
4: 저 건물 밑에 가면은 있어요.
1: We'll cross there.
4: 저 지금 이렇게 생긴데.
1: 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예. Confirm underground. 잡아봐. 힌디 po masyado pero parang nagkaroon po kami ng idea.
0: 엔젤 덕분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난생 처음 느껴본 꽃샘 추위에 어깨가 움츠려듭니다.
1: 피링 ko ito na talaga. Ganyan dito na tayo papunta kanina. Nag-hesitate lang tayo kasi walang dumadaan. Let's try.
0: 마법의 주문을 외며 가보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버스 매표소 발견!
1: 안녕하세요. 광명역.
6: 광명 KTX요?
1: Express bus.
6: 버스 광명. 버스 넘버 6770, gate 넘버 35.
1: 감사합니다. Thank you.
0: 일단 티켓 구입은 성공. 이제 버스를 타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저기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한 번에 찾아버린 엔젤. 아니 엔젤, 너란 아이 대체 얼마나 똑똑한 거니?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버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풍경이 낯설지 않은 가족.
5: 이토 yung sinend ni papa mo nung bagong dating niya sa dito. 'Di ba natandaan mo 'yan? Nakita rin natin yung mga nakita ni papa noon. Elena, ang swerte mo, 9 years old ka pa lang nakapunta ka na sa Korea. Hello. Hi. I'm stuck
0: in the matrix. And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일단 여기까지는 매우 성공적. 오늘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엔젤이겠죠?
1: 보사 tingin ko po, mahahanap na po namin siya since nag mission accomplished na po kami nahanapin yung bus terminal papunta po sa ng Gwangmyeongyuk.
0: 엔젤의 말처럼 첫 번째 미션 성공. 이번엔 버스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요. 한번 해봐서 그런지 일단 표정이 밝습니다.
1: 와나 나나 하나 하나 뺀.
5: Pero magtanong ka pa rin. Yung alam mong ano.
1: 안녕하세요. 광명종합터미널 버스 어디서 타요?
7: 광명종합버스터미널?
8: 아, 저기다. 저기 그 하얀 건물 보이세요? Can you see the white building?
7: 네. 유리로.
8: 유리. Over the window?
7: Yes.
8: There is the bus terminal. Walking around over there.
1: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8: Thank you.
0: Thank you. 유창한 영어 실력과 친절함을 겸비한 시민의 도움으로 버스 터미널 찾기 단 5분 만에 성공. 와, 이 가족은 진짜 운도 좋아요. 곧바로 자동 발권기도 찾았겠다. 이제 당진행 티켓만 무사히 구입하면 되는데 엔젤한테는 이 정도야 뭐.
1: 광명도
5: 당진.
0: 어라! 저거 5분 남았다는 뜻인데? 이게 되나요? 정말 5분 만에 버스에 오를 수 있냐 이 말이죠.
1: 안녕하세요. Where is this? 네네네.
5: Thank you.
0: 그 와중에 인사도 하고 버스 타는 곳에도 무사히 도착. 정말 아빠 찾아 산 말리 역사에 길이 남을 가족이네요.
5: 오, magaling talaga siya kasi ano, medyo naiintindihan niya yung Korean language kasi nag-aral siya ng Korean language. Last year, nung basta bakasyon niya, nag-aaral siya ng basic language.
0: 여러 관문을 거쳐 이제 당진으로 향하는 가족. 그 시각 아빠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빠는 필리핀에서 세 자매와 아내가 엔젤의 졸업을 기념해 여행을 떠난 걸로 알고 있답니다. 당진에 도착한 가족에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빠의 회사가 있는 곳까지 다시 한번 버스를 타야 하는 건데요.
1: 마이타다 yung bus natin.
5: 오, 응아. 기다려 나든 집 봐봐.
0: 물론 우리 엔젤이 검색을 다 해놨죠.
5: 너무나 가미니 알레나.
0: 그나저나 이 버스 맞겠죠?
1: 안녕하세요, 송문사 당진인가요?
9: 당진요?
1: 네.
0: 야, 마지막 시내 버스까지 완벽하게 찾아낸 엔젤. 필리핀 집을 나선 지도 어느덧 24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5: 안 하바 낭 비야히 나틴. 알람 가야 니 파파 무 나 다라팅 타요.
1: 근데 사실 알람 냐 낭파샬 타요 사 드래곤 카슬 에.
5: 사나 마 서프라이즈 샤.
10: 뭔가 에.
1: 어 얀.
10: 노 가야 리액션 냐. Miss you.
0: 아빠가 깜짝 놀랄 모습만을 상상하며 또다시 40분을 달려온 가족. 기사님의 도움으로 목적지에서 잘 내렸고요. 인간 내비게이션 엔젤의 대활약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잘한다 엔젤.
1: 얼마나 큰
10: 요노.
5: 용산.
1: 바닥 산. 어, 말라키.
5: 말라키. 말라킹 캄파니.
0: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30분 이상을 걸었는데요. 이제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설렘 반, 벅찬 반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가족. 이제 정말 다 왔네요.
1: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저는 엔젤입니다. This is my family, and I am daughter of Alberto Hayen, and we are looking for him.
1: Alberto's daughter?
0: 네.
1: Oh.
0: We want to surprise him. He doesn't know that we are here. Can I ask if my mother can cook in the kitchen for a dish to surprise my father?
2: 흔쾌히 응해주신 회사 동료분들 덕분에 가족의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들 가족에게는 준비된 계획이 있었으니 바로 알버트 씨를 위한 엄마의 깜짝 요리입니다. 가족의 부탁을 받고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갯농어와 각종 채소를 끓여주고요. 이제 푹 끓여주기만 하면 아빠의 최애 메뉴가 완성됩니다. 시니강에는 돼지고기나 새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알버트 씨는 생선이 들어간 방우스 시니강을 가장 좋아한다네요.
3: 이거 이제 저도 해줄 수 있어.
4: 응? 마싱?
3: 응. 마싱?
2: 완성된 시니강은 저녁 메뉴로 입장합니다.
3: 아유, 오늘만큼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간. 청소를 마친 알버트 씨가 작업장을 나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엿보는 가족.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아빠를 지켜보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알리 없는 알버트 씨는 가족들이 숨어있는 방을 지나쳐 줄을 섭니다. 과연 아내의 음식을 눈치챌 수 있을지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요. 드디어 아빠가 음식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음식을 담고 마지막 커다란 솥 앞에 섰는데요. 뚜껑을 여는 순간 서프라이즈! 야, 이 집 이벤트 맛집이네요. 너무 흥미롭다! 예상치 못했던 시니강 등장에 활짝 웃는 알버트 씨.
3: 오늘은 더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오늘은 밥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5: 세브레이 밀려드니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와우. 사랑. 마심.
2: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아빠의 행복한 모습에 가족들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0: Essa olhadinha final, sabe? Mas era fudão.
5: Mas era... Patisilang gusto nila ma ano to. Kasi ang hirap bumili naman dito.
6: Natupad yung pangarap.
5: Laging niluluto ng asawa ko to pag ano. Pag alimbawa noon, pag baskasahon, bumibili ako ng kwan sa Pinas. Pinapaluto ko sa kanya. Matikap ma.
2: 고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맛있게 식사를 하는 알버트 씨.
5: 먹었어, 자꾸.
0: Let's go.
2: 이제 두 번째 작전 시작입니다. 비밀의 방에서 조용히 나오는 가족. 시니강 산매경에 빠진 아빠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식사를 하는 알버트 씨. 말리길을 달려온 어여쁜 아내는 살포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0: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아내와 딸들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알버트 씨 가족이 신나는 여행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영상으로만 봤던 짚라인. 한국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고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다는데요.
1: 샤드마타세야다. 나가 타고 베르난디토나. 헬란스부간.
2: 어, 지금 봐봐. 일로 와봐. 엄마 지금 무서워.
3: 그저 같이 hindi ko pa na try mag-zipline. Ngayon pa lang na 40 years old na ako, ngayon ko pa lang matra-try. Kaya excited naman halong kaba.

와, 정말 가족 모두가 천진난만하게 웃네요.

딸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또 한 가지. 바로 네컷 사진 촬영입니다. 그런데 처음 찍는 거 맞나요? 포즈가 완전 전문가들인데요? 가족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0: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시간.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가족에겐 매일매일 떠올릴 추억들이 한가득이니까요.
1: 아고 yung gagawa. Sila naman yung pangarap nila ang gagawin ko.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나는 피아예요. 뛰어들고 올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1: Pia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She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She's very intelligent.
0: 뭘 Pia. Mama, Papa, little brother, family. Mommy, mother, and he is no. 누워는 한 살이에요. 누워는 엄청 귀여워.
1: 귀여워.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2: 아, 웃겨. Noah is on top of Pia.
3: 아니, 아니.
2: 어?
1: We have a schedule to keep.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2: Yeah.
1: The whole day.
3: Okay. She gets 3 minutes. Tua ja toi. Molemmat.
2: Let's go.
1: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4: I work as a corporate credit analyst.
5: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6: 제가 영어 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7: Hello.
6: Oh, my daughter lives here.
7: Ah, it looks really cool.
6: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내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8: 어이구. 우리 좀 차긴차네.
6: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5: 네. 네. 피아 한번 안아보자.
9: 안아봐.
5: 안아봐.
9: 안아주세요.
5: 오, 아팠어.
0: 발 아프지. 아, 많이 아프네. 또.
5: 뭐, 소리가 들려?
0: 할머니랑 할아버지 찍어.
1: I thought I didn't understand.

0: 아니, 할아버지도 깨워야지.
1: 그냥 놀러 가야지, 그치?
0: 응. 저쪽 가서.
2: 루비.
0: 그렇게 키우니? 그치, 응하네.
2: 루비.
1: 깨워, 깨워.
2: 이안나
3: 빨리 안녕하세요.
1: 오. 어, 도와줄게, 우리 피아를.
2: 고자는 꾸러기야.
1: 고자는 꾸러기.
4: 노아는 아직 안 일났나?
2: 고자, 이현아 아직 안 했는데? 깨우라, 나그지. 응? 엄마, 아빠 깨우라.
5: 엄마 멘트.
2: 이현아 지금 안 했어.
6: 잘
2: 했어.
6: 아빠 깨워 먼저 가.
2: 알았어.
7: 금방 갈게.
2: 이현아는 깨웠네.
1: 노아야.
8: 그래,
9: 아빠 나지.
10: 마침
11: 오셨어요.
10: Morning. How did you sleep?
9: 피아는 잘 잤어?
10: We have prepared a small trip. We have to leave soon, so let's start packing.
4: 네, 그래 일어나자 이제.
1: 아유, 옷 좀 입고.
9: 아, 날씨가 좋아서 신나네, 그죠?

0: horse's back. I'm a little bit impatient, so I don't like unnecessary waiting and waste of time.
1: She has 3 minutes.
2: 빨리
1: Let's
2: 먹어.
1: Go. When do they close? I think you should have some target in mind.
0: Horse's back.
2: 아, 뒤에, 뒤에 엄마가 탈 거야.
3: Go in.
2: From here?
0: Not yet. This is the way to go in. Car seats.
2: Car seats.
0: The car
2: 엄마,
0: seats are looking.
2: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야.
1: Bags out.
4: 여기서 중간으로 해서 타면 안 돼?
2: 중간 또 열어야 되니까.
4: 어. 야, 이게 높아서 못, 못.
2: 잠깐만.
4: 뭐, 잡을 데가 없다. 아, 있어. 여기 가시
0: You can step there.
4: 어. 가방을 들고 타야지.
2: 엄마, 앉아 있으세요.
4: 완전 짐으로 둘러싸였다. 오, 피아 탔다. 피아, 여기. 피아, 피아. 아우, 어디 가는 거야?

0: It's actually it's a very famous Norwegian city.
1: 눈이 지금 많이 있는 시즌이고요. 6월까지도 눈이 있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랜드파런츠 don't visit us very often. Able to give them a genuine Nordic experience. 오케이, 렛츠 고.
2: 렛츠 고.
3: 가자. 가자.
1: 가자.
3: 놀자.
0: This is Norwegian 휴대.
1: 노르웨이에서 별장을 휴대라고 불러요.
3: 노르웨이 말이야?
1: 어, 노르웨이 말이야. 경치 좀 보세요. 경치 엄청 좋은데?
3: 와, 좋다. 아, 우리나라도 이런 하늘색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풍경이어서 정말 예뻤어요.
1: 가자. 아, 응. 가자. 어, 우와, 우리 왔네.
0: This, you take a break from the, your normal life because you live in this a bit more. The travel from Korea, from a very different culture to the Nordics, how we sort of like spend our leisure time.
2: 어이구, TV 봐. Big, big house. 어? 어이구, 방이 엄청나게 많네. 어?
3: 오. 열려? 열린다. 오, 흰지 많이 들어앉아 있어.
2: 어휴, 물도 잘 나오네.
3: 가자, 가자. 강면우.
2: 이 집 사는 어떠고, 이 집. What do you mean, that is? How can I read? What?
0: Hütte, which is the summer house. So that is not the, it's not so important how you look. But the main point of a hütte, the summer house, is to strengthen the family because father and the mother get a well-needed break from the busy life.
2: Okay. Mm-hmm. Thank you for explanation.
3: Let's
2: go and go up now.
4: Yes!
0: Okay. 그냥 꼬박 기인이 있어, okay? Let's go!
2: 가지고 가, 또 저기 올라가.
0: Let's do once more.
4: 다 하는 마음이.
0: 안 해봐, 렛츠. 오케이. Good. 페푸덴 러프워스티. 노이, 그래, 꼬박이 레오나, 뚜알다. I think now she will fall on your side, okay?
2: Okay.
0: Catch! 미대 시대 레이기다.
4: 뛰어다니고 놀라.
0: 오케이. 아나 문을 봤다 엔지.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그게 레이바 나인 가워. 수부하러 휘파 가워. 우와.
4: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0: 올라.
3: 피아야, 피아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0: Baby is hungry now. Honey.
2: My, my.
0: Is the food ready?
2: 우리 눈사람 한번 만들어볼까?
4: 눈사람?
2: 어이구, 눈이 눈사람 자꾸 커지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4: 비아.
2: 비아의, 비아 눈사람? 피아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좀 즐겁고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3: 지금 8시 몇 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진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해.
1: 밤 10시쯤 돼야 이제 해가 지려고 하지. 반대로 겨울에는 밤이 그냥 계속되는 거. 저 위에는 그냥 계속 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한국이랑.
3: 페카랑 건 어때? 잘 지내?
1: 잘 지내요. 부모님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진짜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페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요?
3: 우리? 응. 우리는 뭐... 그냥
5: 남편이 30대에 내출을 해서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저희는 관리를 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러면서 말하면 걔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게 제가 걱정. 왜 하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3: 아빠가 뇌수술하고 이런데 요즘에는 좀 깜빡깜빡 하는 거 자주 하더라고. 더 어디다 뭘 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뭘 하라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거 좀 자주 있어.

0: 까리크맨트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20대 그냥 초반에 갔으니까 미국을 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사는 거니까 이제. 워낙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서 시집을 간다니까 참 되게 서운한 거 많았었어요.
1: 좀 엄마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0: 우리는 정말 너밖에 없는데 또 외국에 가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 그냥 네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실 그게 참 그 세월이 참 힘들더라.
1: 아무래도 내가 멀리 있고 당장 뭐 도움이 필요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0: 지금 이 순간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순간이고 소중한 순간이라 생각하거든. 더 지혜롭게 잘 살면 좋겠다.

0: Morning. How did you sleep? Thank you for helping last night.
1: 아유, 피아 보니까 좋네. 뭐야, 팔맨이네, 팔맨이네.
2: 품 못 자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야.
1: 아니, 엄마 껌딱지네.
3: 아이고, 애 둘 데리고 키워라 했습니다. 아이고.
1: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만 놀까?
4: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1: 피아랑 같이 놀까? 그럼 니네 둘이 어떻게 시간 잘 보내?
5: 일단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언제 또 아이들을 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육아를 둘이서 막 뒤지고 볶고 정말 난리를 치니까 걔네도 조금 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3: 몇 시까지 가야 돼?
2: 곧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유치원 잘 갔다 와.
1: 네, 해야지.
4: 네.
1: 가자.
5: 오늘 우리가 얘 볼 테니까는 잘 쉬고 있어.
4: 감사해요.
0: 오케이, have a nice day.
5: Have a nice day.
2: 재밌게 갔다 와, 조심하고.
5: 가자. 가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4: 유치원.
6: 가자. 아유, 참 잘하네, 이제는. 자, 예전?
2: 집에서 길 건너면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트램 탈 거야, 아빠. 정류장 3개 갈 거야. 그랩센바이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 게 내비게이션 해주니까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이거든요.
5: 왔다.
6: 여기 18번이지?
5: 응.
6: 18번 가는 거 맞아. 가자.
5: 똑바로.
6: 여기 또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5: 그러게.
4: 언제 내려가는 거야?

0: 내리자. 다 왔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1: 맞는 것 같아.
0: 빨리 이제 앞장서서 가요. 가는 애들이 없네. 왜 늦었는지. 몇 시에요?
1: 9시 54분.
0: 지각인 것 같은데. 나와.
1: 여기서 좌회전 해야 돼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0: 직진.
1: 좌회전? 90m에서 우회전. 80m 앞에 있네. 여기가 여기인가 본데.
0: 다 온 것 같네. 문이 어디, 저기 있다.
1: 여기에 있네. 오케이.
0: 하이, 노아. 그랜마, 그랜마야.
2: 어때요, 그랜마. 그랜마, 그랜마야.
0: Nice to meet you.
1: I am grandpa, grandma.
0: Grandm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i, Pia. Hi, Pia. 맞네, Pia.
1: 나중에 봐. Okay, thank you.
0: Okay. 가자. 오, 기적적으로 잘 찾았네. 가자.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아, 애들이 놀고 있네. 그지? 애들은. 희한하지?
1: 사실은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도 했었고.
0: 조금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유치원 풍경이 되게 신기해. 날씨도 좋고.
3: 헬로, 헬로. Hello. Hello, I'm Linda. Yeah. So, who are you?
1: I am from Korea.
3: From Korea?
1: My granddaughter, daughter, is here.
3: Your granddaughter, Pia.
0: Pia.
3: Yeah, I know Pia.
1: Oh.
3: I'm Linda, the manager, and this is my kindergarten.
0: Oh.
3: Do you want me to show you around?
1: Yeah, Pia.
0: Pia, with
3: you. You want to know where Pia is? I will show you. She is here at Sulaya. Sulaya is Sulaya. A flower.
4: Gratulerer med dagen, Pia! Da begynner vi samlingen. Pia, er du klar?
5: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4: En bok. Og den heter Vi er her.
6: Lesebok.
4: Lesebok.
6: Soli.
4: Og der er jorden. Der er vi.
5: Kul.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0: 피아가 한국 사람이 와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치?
4: Hei, hei! Velkommen til denne planeten. Det er den store kloden som svever rundt i rommet som vi bor på.
6: Her er to på natten.
4: Her er det natten.
6: Og morgenen.
4: Ja.
0: Det er ikke meg, henne, kanskje?
5: Sulaya, nå trenger jeg deres hjelp.
4: Havet, når du har lært å svømme.
7: Ja, ja.
4: Oi, er det sant? Er det sant?
5: Wow.
0: Det,
5: og du
1: har slikt på seg.
5: Og
1: ta
0: snivse.
5: Gratulerer med dagen.
0: Gratulerer
5: med dagen.
1: Og så salopp.
0: 아니, 들으니까 말을 하겠지, 대답하고.
1: 응.
0: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네. 들어놓은 소리.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죠? 아니, 보고.
1: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0: 생각해보면 한국은 좀 굉장히 획일적이고 본의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1: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2: 티야? Nós ska jag visa dig runt. Kan du säga det på koreansk?
3: Nós ska säga på koreansk.
1: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지.
3: 몰라지는 뭔지.
1: 너무 빨리.
2: I will show you around. It's a private kindergarten in Oslo. That's very important in Norway. It's the outdoor playground. I think the uniqueness is the focus on playing. It's in their body. It's something they need to develop. To be outside, to get the fresh air. And also the strollers are their own. It's the family stroller. And it's something familiar. Oi! Drapia! Yay!
3: 노아 어디 있어?
1: 노아는 자고 있어.
4: 어디?
1: 저쪽에 자고 있더라. 저기 저 밑에.
5: 노아가 잘 있나?
1: 가보자. 여보. 여보. 노아가 여기 있어, 여보. 여보. 여기서. 여기 봐. 어머, 여기 봐.
0: 했어.
1: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너무 잘 자.
0: 신기하다, 아버지.
1: 어.
0: 애들이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가 저기 다 자지.
1: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방에서 재우잖아. 여기는 다 있어.
6: 노아를 먼저 데려다 주고.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2: They start as soon as they start in the kindergarten, and most children here in Norway start when they're around 1 year old. It's very normal in Norway to start around your 1 year birthday. So, and you know, fresh air and sun, it's good for the health. If it's colder than 10 degrees Celsius, they sleep inside.
1: 참 신기하네. 우리랑 문화가 달라.

0: 할게요, 근데.
1: 아, 어, 잠깐만요. 콩.
2: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1: 오늘 뭐 할 거냐고? 피아 만두 알아?
2: 만두?
1: 응. 만두 알아, 몰라?
2: 몰라.
1: 몰라?
3: 피아가 예전에 아빠랑 빵 만드는 거, 빵 막 이렇게 밀고 뭐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1: 피아야, 오늘 만두피 녹여놔야 돼. 여기다 놔주자.
4: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온 건데, 그치?
2: 피아 칼 찾고 싶어.
1: 피아 칼? 어, 피아 칼 있어. 오, 그래.
2: 피아 칼.
1: 또?
2: 어, 또. 피아 칼.
1: 아, 그것도 피아 칼. 어, 그래, 피아 칼.
2: 피아 뾰족한 칼도 있고, 피아 안 뾰족한 칼도 있어.
1: 어, 피아가 썰어볼 거야?
4: 어.
1: 보자.
4: 칼, 뭐 하는 거야?
1: 칼. 이렇게, 요거 썰 수 있을까? 요 손을 요거 잡고.
4: 딱 잡고.
1: 어. 잡고.
4: 딱 잡고.
1: 어. 손 조심, 손 조심.
2: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손에 맞으면 괜찮아.
1: 어, 알았어.
2: 이거 안 깜짝해서. 이거 손 맞으면 안 괜찮아.
1: 에이, 조금만 너무 잘게 안 썰어도 저기다 갈면 되니까.
4: 잘 써나 보자, 우리 피아. 너무 잘하네.
2: 조금 거칠다.
1: 아우, 피아 잘한다. 어, 피아 너무 도움되네요, 할머니한테. 옳지.
4: 어, 너무 잘했지.

0: 선생님 잘 찾아주세요. 어우, 너무 잘한다. 옳지.
1: 천천히.
0: 옳지.
2: 따서 해야 돼.
0: 아우, 이 소쿠리가 없어가지고.
1: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치아가. 어이구, 짜서 넣는 거야. 웃기는 아가씨야. 간장 넣고 이제, 간장 넣고 이제 만들면 먹을 수 있겠다, 이제.
0: 피아가 도와주는 바람에 맛있게 될 것 같네.
2: 진짜 너무 먹고 싶어, 배고파.
1: 할머니 어떻게 만드는지 봐.
0: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2: 응? 응, 맛있어? 응, 맛있어?
0: 그래서 계란이 있으면 좋은데 계란이 없으니까 그냥 물로 이렇게 붙여야 돼.
2: 그럼 맛있어?
0: 응.
1: 그래, 그냥 어떻게 하냐?
0: 그냥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짠.
2: 왔어.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해보자.
1: 같이 해보자.
0: 해보자 이제 해보자. 조금씩만 넣어야 돼. 어.
1: 할아버지 그쪽.
2: 예쁘게? 젖어놓고.
0: 안 붙으니까 여기 물을 약간만 묻혀. 응? 아이고.
2: 이건 예쁜 거. 그럼 물 넣고.
1: 만두 여기 넣고.
0: 아이고. 아니, 완전 장난감이네. 장난감 됐다. 여기 만두 피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야, 물을.
2: 비보.
0: 아까는 좀 도움 됐는데 지금은 좀 그냥 장난만 하네.
2: 이거 뭐 좀. 완성.
0: 완성?
1: 완성.
2: 웃기는 팬케이크 먹.
1: 팬케이크.
0: 어, 그래, 팬케이크. 아빠 봤으면 뭐라 하냐? 베리 더디.
1: 그치.
2: 베리 더디. 이거 아실까?
0: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2: 이거 아실까?
0: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1: 쪄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웃기는 피하네.
0: 그냥 먹으면 배야지.
2: 아직 없었어.
0: 그렇지. 이게 안 익어서 맛이 없지. 아우.
1: 몇 개만 더 만들어야지.
0: 더 만들어야지, 이거 더 만들어야지. 자. 아우, 너무
1: 웃겨. 배고프니까 빨리 쪄먹어보자, 이제.
0: 이거 올릴까, 이렇게?
2: 응.
0: 됐다, 이제 만지면 안 돼.

0: 많이 먹어.
1: 네가 다 마시고 내 거야. 이거 먼저 먹고 싶어.
0: 이거.
2: 맛이 어떤가?
0: 속이 별로 없어서 싱겁지 않을까 모르겠네. 자.
1: 너무 맛있네. 이거 국수 같아.
0: 맛있네.
2: 생각보다 맛있네.
0: 국수 같잖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그치?
2: 너무 잘 먹네.
0: 피아가 만들었지, 이거, 그치?
2: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잘 먹네.
0: 피아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야. 선생님, 그냥 오랜만에 보네.
2: 피아 엄마 저기 있네.
0: 그제 할아버지가 가져가려 하는데? 팬케이크.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꼭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고 재밌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그 앞에 속에 있는 우습게는 만든. 맛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쁜 만두 있어. 진짜 큰 만두 좀
0: 봐. 저기 있대. 우리가 고대를 따라 한다, 고대를 따라 해. 예쁘네. 분위기 아주 좋았어. 오지마. 똑. 데리고 나오자. 할머니 데리고 나올게.
1: 아, 세바.
0: 이제 얘 재울 거야. 자, 할머니 저거 이따 꺼.
1: 내가 엄마 언제까지 여기 있고 싶어.
0: 엄마, 시간 많이 걸려. 빨리 자야지.
1: 내가 안 자고 싶어. 안 피곤해라고.
0: 안 닦아? 빨리 닦아야 되는데.
2: 어디? 오늘 또 올 거야.
3: 응? 오늘 또 올 거다.
0: 너 물 줄까? 물? 자, 목마르지? 아유, 우리 너아 목마르다. 옳지, 옳지. 아유, 목말라. 너아야, 물 먹자. 응?
3: 해, 빨리 치솔.
1: 응?
3: 치과, 치과 해. 이따 끌어가자.
0: 피아 불 끄고 이제 잘 준비하자. 혼자 자.
3: 피곤하다, 얼른. 할아버지 안 앉아줘도 돼? 그래, 올라가, 올라가.
1: 아니, 그치.
3: 오!

자, 여기서 너. 아유, 착하다. 왜 울어? 할아버지 있는데 안 먹을 거야. 오늘 할아버지하고 가서 재밌었지? 내일도 그래 하자. 짜잔, 짜잔, 짜잔.

0: 가자.
1: 가자. 피아야, 가자. 아유. 피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2: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와 계셨어? 좋았어? 어? 재밌었어? 서운하지.
1: 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
0: 어. 아버지가 맛있는 거 가지고 또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고 할게.
1: 좋겠다.
0: 매일 가지, 매일. 매일, 매일, everyday.
2: 우리 저기 가보자, 다리에.
1: 저 다리에.
2: 한국에 남산 타워 가면은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어슬로에도 사랑의 다리가 있어요.
1: 그렇구나.
0: 남산에 가면 어마어마하지.
2: 남산.

0: 잘했다.
1: 사랑합니다. 태야, 우리 언제 또 만날까?
2: 내일.
1: 내일?
3: 그렇지.

0: 자주 보지는 못하니까. 아유, 네 마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엄마.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요. 응. 항상 밥을 너 먼저 먹어라. 응? 그래야지 애기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거야. 애기들만 챙기지 말고 네가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먼저 먹어야 돼.
1: 알겠어, 아빠. 감사해요.
2: 우리 웨이 시간은 이제 뭐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다시 올 수도 없는 시간이고.
3: 아우, 피아 맞네.
0: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4: 안아봐.
0: 안아주세요. 뭐 아팠어. 아팠어. 아유.
5: You had a good trip?
2: Yeah, get better.
1: 플러스 비인네, 맨 라스키바. 그라툴레르 메 다겐.
0: 근데 고대를 따라한다, 고대를 따라해.
1: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부모님도 그 시간 너무 재밌게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0: 오!
5: Thanks for visiting.
0: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 그치?
3: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또 만나요. 할머니. 내 이름은 태요야. 쭉쭉 쭉쭉 냠냠냠 냠냠냠.
6: 빨리 가서 많이 안아줄게. 보고 싶어.

0: 아우, 당황하네. 쉽지가 않네.
1: 감사합니다.
2: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3: 귀야,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하이.
3: 귀야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거예요.
4: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코너를 빼놓고 쉬면 될 것 같거든요. 버리는 게 없네요, 진짜.
1: 버리는 게 없어요.
0: 네. 네.
1: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새로움을 준다.
0: 아, 여기 보니까 숙제도 있던데요?
2: 80이나 90이나.
0: 여기는 인천이고요. 폐차장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애지중지 아끼던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왔고요.
3: 누군가에겐 소중했을 자동차.

0: 그 마지막 여정이 궁금해 찾아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손우열 PD입니다.
2: 아, 손 PD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아, 네. 네.
3: 안녕하십니까. 인 해체 사업소 현장 총 관리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2: 제가 여기서 현재 하는 일은 현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이런 관리 쪽 이런 부분 쪽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요.
0: 없어서는 안 될 작업 반장. 자동차 분해는 물론 현장 지휘의 감독까지.
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폐차장의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오늘의 베테랑 김영진 베테랑입니다.
1: 폐차장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도 그 폐차장 들어만 봤고
2: 그렇죠.
1: 잘 몰라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일 할 수 있지 뭔가 특수 채널을 때려 부시면 될 것 같거든요.
2: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일이 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2: 쉽지 않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이런 기계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누르거나 이렇게 막 찍거나.
2: 아, 그렇지 않아요.
1: 아 사람 몸을 많이 쓰나요?
2: 그럼요. 90% 이상은 인력이 해야 돼요.
1: 아 진짜요?
2: 그럼요. 다 부시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살려야 되고 또 일부는 부셔야 되고.
0: 폐차장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자원으로 되살리는 재활용과 중고 부품으로 다시 쓰는 재사용으로 나뉩니다.
2: 폐차 업무가 1부터 10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차곡차곡차곡해서 오늘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 가구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요.
1: 알겠습니다. 단단히 네. 하고
2: 일단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가야 되니까 자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하나 둘 셋 뿅.
1: 네. 네. 좋습니다.
2: 왜 안 해? 뿅. 작업복을 갈아입으러 하나 둘 셋 뿅.
0: 아, 네. 안전 장비는 필수겠죠?
2: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몸을 풀기 위해서 체조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체조하러 먼저.
1: 네.
2: 갑시다!
0: 베테랑님의 지휘하에 아침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저만 어딘가 엉성합니다.

0: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항상 조기하고
1: 조회가 끝나고 곧바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0: 지금 현재 하는 일이 가장 네. 중요한 일이에요.
2: 아, 하긴.
0: 네.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두 개를 띄웠으면 네. 힘있게.
2: 오.
0: 아, 남발은 몇 개?
2: 남발은 두 개.
0: 두 개.
2: 네.
0: 나머지 알았습니다. 하나.
1: 번호판 떼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0: 오. 그게 이제 번호판 절단기예요.
2: 번호판을 만약에 네. 저 절단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큰일 나요.
2: 어떻게 큰일 나요?
0: 사람이
2: 네.
0: 사망을 했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2: 아, 사망 신고하는 건 똑같은 거.
0: 그렇죠.
2: 아,
0: 차는 죽었는데 네.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2: 네.
0: 큰일 나는 거예요.
1: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절단은 필수라고 합니다.
0: 오케이. 이쪽에 잡아야지, 이제. 잡아야지, 손으로 잡아야지. 네. 하나 집어넣고, 네. 또 하나 집어넣어봐. 네. 잡아서.
2: 아, 이렇게.
0: 아, 이렇게 두 개 해서 놓고, 이거를 펴줘야 돼요, 이렇게.
2: 네.
0: 아, 그리고, 파란색도 한 번 더.
2: 네.
0: 아. 그걸 잡아주고, 떨어져 버렸잖아.
1: 번호판 절단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체 업무는 레일을 따라 진행되는데요. 먼저 배터리 및 타이어를 분리하고 냉매가스 등의 유해 물질 등을 해소합니다. 이어 사이드미러 전송과 같은 세부 부품을 해체한 뒤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재질별로 나눠 분리합니다.

0: 단계는 폐차 차량을 레일로 옮기는 과정. 베테랑님이 능수능란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시는데요.
1: 얘 올리는 거는 어떻게 올려요?
2: 올리는 건 이제 지게차로 올릴 건데.
1: 지게차로, 네네. 네.
2: 본네트를 열고. 네. 본네트 열어봐요.
1: 본네트, 네. 네. 아, 네, 저 본네트 이거 잘 못 여는데.
2: 아, 못 열어?
1: 네,
2: 아,
1: 이건 뭐, 꼭 잡아야 되죠.
2: 뒤적뒤적뒤적뒤적. 네. 어딘가에 뭐 있겠지? 어, 차 다 잡았다. 아.
1: 우와.
2: 이렇게 하면은. 네. 중요한 거는. 네. 화재 위험을 해서 네. 배터리를 먼저 빼야 돼요.
1: 배터리요? 네네네. 아, 이 배터리구나.
2: 아, 이 배터리. 이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 걸리적거린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돼.
1: 우와, 우와. 오, 저는 무서워서 못 자를 것
2: 같아요.
1: 어? 오. 오. 가볍게 생겼는데 진짜 너무 무거운데요?
0: 보기보다 상당히 묵직합니다.
2: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게. 네. 다음 작업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본네트를 제껴줘야 돼.
1: 아. 네.
2: 근데 네. 손으로 밀면 안 제껴지잖아.
1: 네.
2: 그죠? 작업을 원활하게 해서 장비를 써요. 네. 지게차로.
1: 네. 너무 멋있으신데요?
2: 오.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패턴치가 중요하잖아요.
1: 네.
2: 여기서 잘 맞춰줘야 아. 저 끝에까지 무탈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
1: 네.
2: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타이어를 풀러주는 일이에요.
1: 타이어를요?
2: 네.
1: 오.
2: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저쪽에 네 개를 다 풀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볼트는 한쪽에다 놓는다라는 거.
1: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우. 이거 반대로 하신 건가? 반대로 하신 거 아닌가?
2: 풀어봐봐. 봐봐. 네.
1: 오.
2: 해봐, 이렇게. 꽉 잡고 해봐. 꽉 잡고. 오. 아니, 꽉, 여기 꽉 잡. 안 다쳐요. 그대로 찡겨서.
1: 찡겨서.
2: 어.
1: 오.
2: 어, 플러스 플러스.
1: 오, 대박. 오, 됐다, 됐다. 아, 아유, 이해했어요.
2: 그렇지.
1: 이 겁먹으면 안 되는구나.
2: 네. 반대쪽도 네 개잖아요.
1: 아, 네 개구나. 아니요.
2: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1: 오우.
2: 아. 다 풀렀잖아요, 그죠?
1: 네네네.
2: 다 확인했죠?
1: 네.
2: 이제 뺀 타이어를 갖다가, 네. 볼트를 푼 타이어를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1: 네.
2: 이동.
1: 어. 그냥 빼면 되나요?
2: 네, 빼. 네. 네 개요, 네 개.
1: 네 개? 어. 네. 그냥 굴리면 되나요?
2: 굴려, 굴려, 굴려. 네. 굴려서 저기 적재함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1: 이거예요?
2: 네. 그 안에다가.
1: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아, 여기 망고. 아! 아!

0: 이런 작업이 하루에 35번.
1: 35번이요?
0: 35번을 무한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무한반복이요? 네. 어, 근데 진짜 그럼 힘드시긴 하시겠다.
0: 쉽지 않죠. 네. 이 차의 앞에 있는 그 준비자원 다 끝난 거예요.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되잖아요.
1: 네.
2: 레일 위 차를 밀면서 구간별로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다음 구간은 내부 유해물질 제거 작업입니다.
0: 센터에 맞춰서 포커 여기 있잖아요.
1: 네. 네.
2: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엔진 오일을 제거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 냉매가스도 회수합니다.
1: 이게 추출하면은 이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0: 안 돼요. 이거는 추출해가지고 폐기물 업체한테 내는 거예요.
1: 돈을 드리고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가는 거네요. 오일도 그렇고. 네.
2: 환경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데요. 무작정 부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0: 제껴 그치? 좋지? 망가져도 돼.

0: 때 뜯어봐. 어. 그냥 확 뜯어. 어. 그럼 배선들 있잖아. 네. 아까 그 똑같이.
1: 네.
0: 눌러서.
1: 네.
0: 어. 끝에를.
1: 눌러서. 네.
0: 그렇죠. 항상
2: 먹고 있다.
1: 그렇지. 네.
0: 그렇지. 아, 브루클에서 생물을 빼는 거다. 네. 하는 거야. 네.
3: 이제 재질별로 분리 작업을 할 차례. 분해한 라디에이터의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세밀하게 분해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0: 이 장치가 아 이게 촉매 장치 이게
1: 네.
0: 이게 가장 고가품이에요.
1: 어... 네.
0: 이대로가 우리가 반출이 안 돼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를 절단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1: 네. 산소로 뭐가 잘려요?
0: 이거는 네. 아, 요 부분을 절단을 하는 거예요.
1: 아, 네,
0: 요 네. 부분을 이렇게 네. 절단을 하고
1: 네.
0: 이렇게 절단을 해서
1: 네.
0: 요 형태만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1: 아, 네, 네. 네, 네.
0: 이것도 이제 재활용품 네.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어, 자동차에서 만만치 않게 비싼 품목이에요.
1: 아.
0: 비싼 거는 네. 한 80만 원 정도.
1: 80만 원?
3: 이런 부품이 숨어 있으니 꼼꼼히 작업할 만하겠죠?
0: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절단을 해야 되는지
1: 네.
0: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1: 네.
0: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일단 한번 해보시고
1: 어, 네.
0: 잡아봐 한번 이렇게 어. 네. 여기 잡고
1: 네.
0: 어. 얘를 이제 살짝 열어
1: 네.
0: 이거 얘를 그렇지 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 잘리는 게.
1: 네.
0: 조금씩, 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1: 네.
0: 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오.
0: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1: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0: 수거업체를 통해서.
1: 네.
0: 우리가 이제 이걸 내고서 일정의 어떤 금액을 받는 거죠.
1: 네.
0: 그 안에가.
1: 네.
0: 이렇게. 뭐가 있어?
1: 오, 되게 색,
0: 오, 뭐 망이 있죠.
1: 망이 있어요.
0: 네. 네. 이 망 안에 백금과 네. 팔라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3: 쉴틈 없이 다음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폐 배터리 적재 업무입니다.
1: 아우. 아우.

0: 배열까지 고려해 쌓으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테트리스가 끝이 나고 이번엔 타이어 분리입니다.
1: 어? 다 걸릴 게 있어요. 그죠? 네. 걸리면 나사 풀듯이 시계 반대 방향.
2: 시계 반대 방향.
1: 오. 네. 깜짝이야. 이제 이런 되셨고, 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에어가 빠지고 난 뒤에 그러셔서 이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2: 네.
1: 네.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할 때는 맨 끝에 거.
2: 네.
1: 풋을 또 밟아주세요. 버튼을. 네. 놓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그러면 고정이 됐죠?
2: 네.
1: 그리고 이제 이 지렛대 원리.
2: 네.
1: 제껴보세요. 제기 후 몸을 이쪽으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2: 네.
1: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회전이 됩니다.
2: 그럼
1: 얘를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네. 계속 회전하게 놔두시면 돼요.
2: 아이고. 오, 왜 안 되지?
1: 여기가 관통돼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타이어 안에서만 있잖아요.
2: 네.
1: 제껴주시지 또 안 제껴져요.
2: 뭘까?
1: 스톱 멈춰주시고 네. 네, 락을 풀어주시고
2: 네.
1: 네.
2: 오, 오늘 락이 뜨니까 확실히.
1: 네. 그리고 저쪽에다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날아졌습니다.
0: 드디어 마지막 정리 작업. 전선을 모아 배출하는 작업인데요. 바구니를 끌고 폐차장 안쪽으로 향하니.
2: 와.
0: 와.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 쩔어. 와, 이게 차가 와. 와, 여기.
1: 여기.
2: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0: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와, 신기해?
1: 예, 네, 이, 그냥 완전 중장비인데, 자기 손처럼 하시네, 그냥 완전히. 아, 이게 뭐예요, 이게?
2: 페카라는 거예요.
1: 페카요?
2: 네, 페카.
0: 어, 거의 사람 손이 안다는 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잘 보시면, 배선을 아주 알차게 저렇게 해서 뜯어내요. 네, 저런 작업을 해요.
1: 왜 저런 배선이 나오는지.
0: 네, 저 작업을 해요. 사람 손이 안 되는데, 저걸 저 장비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덮어서 저 앞쪽 키로 들어가면 저 앞쪽 키가 100톤짜리예요. 눌러서 한 4장, 5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요.
3: 사람이 분리하기 힘든 차체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페카로 분리한 부품 역시 고철 등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폐차 전 과정에서 수거한 약 95%의 부품이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 오전에 저기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1: 일하고 봤어요.
2: 30년 가까이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신 원동력이 뭔가요?
3: 그냥 이 일이 좋아요.
0: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와서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직원들이 뭐라도 좀 다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우리 수영 작업 라인에 보면 기찻길처럼 차라여갖고 쭉 가정에서 이렇게 해요. 난 그게 만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작업할 때. 너무 위험성이 높았어.
4: 자동차 뒷부분을 받칠 곳이 없어 늘 위험이 따랐던 현장.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장비를 개발하셨다는데요.
0: 작업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힘이 합시다. 정말 안전이고 뭐고 작업 능률이고 뭐고 너무 올랐다. 했을 때 정말 그때 홍보람을 좀 느꼈어요.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2: 어쨌든 뭐 오후에는 또 저희 그럼 어떤 업무를 좀 하나요?
0: 오후에는 이제 아까는 그 재활용에 대해서 약간 재활용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과트 가서 한번 이제 무역과트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2: 근데 지금 저희 어디로 가는 걸까요?
5: 요 지금 요 차량이 스파크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체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2: 수출.
5: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제 우리 무역 파트 쪽에다 갖다 놓고 일단은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2: 가능성 있는 데는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군요.
5: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송도 야적장, 이제 차량 보관소.
2: 진짜 다루실 수 있는 장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레카도 사실 저는 이걸 하락을 못할 것 같거든요.
5: 하나씩 하나씩 이제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따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다 따지게 되더라고요.
2: 고가 자격증을 딴다는 게 갖고 계신 자격증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5: 기사기 있고 지게차 있고 레카 있고 대형 있고
2: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죠. 뭐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5: 이거는 다른 직업보다는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만약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장비를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2: 그죠.
5: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뒤에서 빼빠지고 한번 레카도 타주고 한번 뭐 굴삭기 저기도 하고 뭐 지게차도 뭐 저기 한다 그러면 타주고.
4: 수많은 자격증보다 그 책임감이 더 놀랍습니다.
5: 다 왔습니다, 지금 고가.
2: 와. 이거...

0: 일단 도착 다 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놔두면은 네. 우리 여기 관리하시는 담당분들이 네. 위치 잡아서 놓게 돼 있어요.
2: 차들이 엄청 좋은 게 많네요.
1: 네. 네. 저희 모든 재산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2: 아 여기 보니까 포렉도 있던데요?
1: 어? 포렉.
2: 네.
0: 가고 싶어?
2: 아 포렉 가져왔어. 저 저한테 팔면 안 돼 저거?
1: 피디님은 뭐 차만 보면 다 갖고 싶대. 다 가져가고 싶대.
2: 아니
1: 포렉 마당이 넓어요?
2: 마당이 넓진 않은데 포렉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포렉 네? 저것도 네. 지금 수출 대기 차량이에요.
2: 아, 대기 차량. 네. 이것도 풀. 예. 네. 아, 이거 비싸잖아요.
1: 여기는 전부 이 부분들이 네. 수출 대기 차량들.
2: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얘는 왜 폐차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1: 이런 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약간의 그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아.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차고 저기에도 네. 사연이 있는 차 있어요.
2: 사연이
1: 있어요. 시기 사연이 있으면 번호판에 남바가 실어서. 네. 새로 번호판을 죽여버리고, 차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마음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2: 네, 뭐, 8888 이런 거. 네. 거의 새 차인데 그러면 그냥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정문을 들어와서 네. 폐차증을 발행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이제. 네, 모든 거는. 무역업에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해줬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만 가능하고 아.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네.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아. 정문을 못 나가요. 네. 제발로.
3: 국내에서는 쓰임을 다한 차가 무역 덕분에 버려지지 않고 제2의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데요. 해외 곳곳을 달리는 한국 차. 수출된 중고차 중 폐차 비율이 22.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차를 직접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었는데요.

0: 매입한 차를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1: 보니까 이렇게 사고차들도 여기 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폐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수출되는 건지
2: 그대로 수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본네트라든가 뭐 조금씩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가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사는 것도 있고.
3: 이거를 갖고 와서 부품으로 안 쓰고 그냥 고쳐서 사는 경우도 있나요, 해외에서?
2: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3: 아, 그럼 얘네는 진짜 우리 사람 나한테.
2: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북 타고 나서 저런 것들 저런대로 가져간다 한다 그러면.
3: 그러니까 전선틀만 됐어도 이제 해외에서
2: 네, 전혀 수리를 해서 사는 거예요.
0: 심각하게 파손된 차량도 그대로 수출될 수 있다니. 정말 버려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2: 요거 제가 스포츠카 만들어서 제가.
3: 아, 저거 만드신 거예요?
2: 예. 네. 광고로 한번 찍는다 그래가지고. 예. 피디님 올라와 보실래요?
4: 그런가요?
2: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면 멋있어요. 각국의 스포츠카.
1: 그것 때문에 이 차를 개조하셨다 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뭐 그렇게 뭐 광고나 뭐 CF나 뭐 아니 영화나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나요?
2: 많이 왔어요. 뮤직비디오. 그런 쪽으로 광고 많이 하고, 뮤직도 많이 찍고, 뭐.
5: 판매는 아니고요. 대형.
1: 아, 대형.
5: 네, 대형. 대형. 아, 네. 판매는 안 돼요.
0: 알면 알수록 놀라운 폐차의 세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침부터 폐차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예리한 절단면. 왜 이렇게 잘려 있는 걸까요?
3: 이거가 뭐예요?
2: 아, 이거요?
3: 네, 폐차하는 건가요?
2: 이거는 네. 그 수출용이에요.
1: 왜 앞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2: 이제 그 바이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앞부석들. 저희하고 똑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하려다 보면 네. 짜맞춤이 어려워요.
0: 차 절반을 잘라가는 타프컷. 중요 부품 대부분이 앞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2: 이게 이제 장비 이름이 네. 커셔기라 그래가지고
1: 커셔기,
2: 네. 네, 날이 달렸어요. 네. 이건 이제 날은 나무가 아닌 이제 철판을 쇠를 자르는 거예요. 네, 상당히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물체를 닿았을 때는 천천히 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1: 네. 네. 제가 이미 잘라요?
2: 직접 잘라봐야죠. 네. 직접 잘라보는 거예요.
1: 네, 네, 네. 네.
0: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지도에 따라 도전해보는데요.
2: 손 조심하시고 자 그대로 해서 부드럽게 자르는 거예요. 요 라인을 자르는 거예요. 네, 자.

0: 원래 이 작업은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하는 일이라는데요. 원하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까지 하는 시리아 바이어를 만나보았습니다.
1: 폐차장에 네. 이렇게 외국 분들이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2: 상주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속 저기를 해서 네, 네. 대금을 주고 판매를 하고 네. 이 친구들로 그 나라 가서 네. 또 돈을 받고 저기에서
3: 이거 아이템 많이 만들었어? 다시 구피하던가요? 네. 시리아 보내. 아.
1: 근데 왜 한국까지 와서?
3: 아, 이거 불금 사요.
1: 물건 싸요?
3: 네, 물건. 아~ 나이트, 밤바, 원넷, 네. 엔진. 네.
1: 다 한국이 아, 다, 더? 네. 오, 한국이 더 싸요?
4: 그러면은 이게
1: 돈이 좀 되나요?
3: 돈?
1: 괜찮아요. 이거 하나당 얼마?
3: 저식까지?
1: 가까이?
3: 몰라요.
1: 10만 원?
3: 10만 원?
1: 오, 10만 원 괜찮아.
3: 10만 원? 계속 말해, 한국 좋아요.
5: 아, 밥 맛있으세요.
3: 밥 맛있어요.
5: 아, 김치 맛있으세요.
3: 김치 맛있으세요.
1: 김치 맛있어.
6: 그 다음 몇 살이야?
3: 나 지금? 아, 38?
1: 38?
3: 네. 오.
5: 나 지금 할아버지.
2: 할아버지?
1: 와이프는 어디?
3: 아, 시리아씨요.
1: 한마디 자주 못 보는데 네. 한마디 하시죠.
3: 와이프, I love you. My wife.
0: 이렇게 부품을 사는 바이어도 있지만 완차를 사는 바이어도 있다는데요.
2: 차가 완차로 이렇게 수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이제 따로 무역 파트에 저희 대표님이 이제 따로 계세요.
1: 아, 대표님이?
2: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네, 바이어 상대를 해가지고.
0: 완차는 어떻게 판매되는지 동행해 보았습니다.
7: 이거 색깔, 이건 무사고.
8: 예, 무사고.
7: 아, 이거 체크하려고?
8: 버진은.
1: 저걸 체크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7: 아, 이게 있어야지만 신정이고, 사고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동그라미 같은 게. 아, 이게 없어요.
1: 수리하면 이게 왜 안 보여요?
7: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네. 만약 사고차 볼트를 풀는 흔적이 보여요. 페인트가 까진다거나, 나사로 푸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페인트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1: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뭐 보는 거예요?
7: 아, 하체도 부식이 네. 잘 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네. 하체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8: 솔드아웃.
7: 아, 샀다고?
8: 예.
7: 필수로 바이어들이 네. 이거 먼저 공업 패킹부터 뜯어보는 이유가 네. 리비아 쪽은 사고가 네. 있으면은 네. 차를 안 사거나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기 때문에.
1: 아, 사고차 싫어요?
8: 예.
7: 저런 게 사고 흔적 있으면은 저기서도 인기가 없는 거네요. 네.
1: 그러면은 순정 X5 500만원 대 포르쉐 500만원 사고차.
7: 포르쉐 반짝반짝 사고 있어? 아니면은 X5 사고 없어? 뭐가 더 좋아? 사고 없는 게 좋아요? 포르쉐보다 X5가 더 좋아?
1: 응? 왜? 왜?
7: 나라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나라에서는 사고 흔적이 있으면은 아무도 차를 안 사요. 그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매우 깎아서 사거나.
1: 오, 신기하다. 사장님 그러면은 500만 원 포르쉐 반파 경험 있는 거라 X5 500만 원 못 사실 거예요? 포르쉐 잘 돌아가요?
7: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타겠지만은
1: 저도 포르쉐 같은데.
7: 그 나라 네. 국가별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1: 오, 신기하다. 예. 몰랐어요.
7: 이 나라에서는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한다고 하면 X5를 고를 수밖에 없죠.
1: 신기하다. 이런 정보가 있구나.
8: 리비아 롯 좋아.
7: 아, 롯 좋아요?
8: 롯 좋다.
7: 쏠다?
8: 좋아.
7: 싸서?
8: 예, 아반디 진짜 좋아.
1: 아반디 HD?
8: 예.
1: 폭스바겐.
9: 이거는
8: 디젤 아니야.
1: 어?
9: 아,
8: 디젤.
1: 아, 디젤 싫어요? 왜 디젤은 왜 싫어요, 리비아?
8: 디젤 없어, 디젤.
7: 아, 연료가, 디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8: 가솔린 cheap price.
1: 아, 그러면 디젤은 아무리 좋은 차가 싸게 나와도 살 수가 없는 거군요.
7: 리비아에서 1리터 얼마예요?
8: 1리터는 maybe 50,
7: 600원 정도.

0: 정도?
1: 예,
2: 600원이요? 1리터에?
0: 1리터 600원. 우리나라 지금 한 1600, 1800원 그 사이니까.
2: 제가 800원에 살게요. 가져다 주세요.
3: 바쁘게 돌아가는 폐차장의 하루. 수출이 불발된 차량은 해체를 하는데요.
4: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아, 똑같죠.
1: 네.
4: 이렇게 해서 본네트를 탈거 할 거니까
1: 네.
4: 아, 우리 저기 대리님하고 같이 네. 연장하면 잡아주시면
1: 네.
4: 되고.
1: 네,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5: 처음에 할 때도 무조건 타겟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5: 조금 조금씩.
4: 아, 대리님 조심하셔야 되고 고가품이에요.
1: 네. 네.
4: 저 독... 죄송한데
1: 네.
4: 지금 일단보다 비싼 거예요.
1: 아,
4: 네, 조심해야 돼요.
1: 독일차니까.
4: 네.
1: 제가 잘 잡고 있겠습니다.
5: 네. 제가 잡고 있으니까 피디님도 한번 저쪽에서 풀어보세요.
1: 네.
5: 제가 했던 것처럼
1: 네.
5: 우리 부장님께서 위치를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4: 여기 볼트하고 아, 그 여기 볼트하고 두 개.
1: 예. 네, 네. 네. 이거 잘못 풀면은
4: 아,
1: 월급,
4: 괜찮습니다.
1: 월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4: 아, 뭐.
1: 네.
4: 오. 네. 딱 꽉 껴서
1: 네.
4: 또 하나 더 풀으시고.
5: 네. 맨 밑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1: 이거예요? 이건가요?
5: 아니, 더 밑에 쪽에 있습니다.
1: 아, 네, 네. 네.
4: 됐습니다.
1: 네, 됐습니다.
4: 자.
1: 네. 오. 우와.
4: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찡기세요. 아... 됐어요.
5: 네. 피디님이어서.
1: 네.
5: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1: 네, 네, 네.
5: 근데
1: 네.
5: 이게 빠지면 여기에서 또 케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1: 케이블이요?
5: 케이블에 예, 아, 팔길을 네. 빼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5: 이렇게 되면 오, 탈거가 네. 되는 겁니다.
4: 이게. 아, 네. 내려보세요.
1: 네.
4: 피디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1: 어, 네.
4: 저쪽에다 갖다 놔. 트루마에다 실어야 되니까.
1: 네. 아, 제가 이거.
4: 트루마에 실으세요.
1: 네. 아. 어, 이거 근데 잘못 들면 큰일 나잖아. 이거.
4: 네. 네. 아, 이것도 좋아. 여기다 좀 기대놓을게요.
1: 네.
4: 아.
5: 됐습니다.
4: 자,
5: 위로
4: 뚫을게요.
1: 하나, 둘, 셋.
4: 자, 이쪽으로 다시.
1: 네.
4: 도와 있는 쪽을 조심해서 여기 안 걸리게.
1: 네.
4: 네. 아. 자, 요거를.
1: 네.
4: 자, 우리는 요거를.
1: 네.
4: 가지고.
1: 네.
4: 어디로 가요? 샤워하러. 샤워하러.
1: 네.
4: 네. 거기 하나 만들
1: 네.
4: 괜찮아요.
1: 여기는 뭐예요?
4: 아, 여기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에요. 네. 예, 재사용할 수 있는 부속들을 갖다가 놓고서 우리가 깨끗이 닦아서
1: 네.
4: 예, 같이 판매하는 장소예요. 예, 부품 창고
1: 네, 네.
4: 예, 그런 곳이에요.
1: 아, 너무 멋있는데요?
4: 예?
1: 전 차를 잘 모르는데도 이게 네.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4: 네, 저쪽에는 이제 네. 후엔다.
1: 네.
4: 그 다음에 이제 문짝, 본네트, 이쪽에는 이제 후미 등.
3: 부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4: 우리가 저기 네. 샤워하는 시설 쪽으로.
1: 네. 와, 신기하다. 이런 공간이었구나.
2: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 자. 한번 공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저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4: 여기 공간?
1: 네.
4: 여기는 그 쉽게 말하면 차데카솔. 차데카솔. 정말로 올드카도 있고 신형차도 있는데 요즘들은 솔직하게 부속들이 안 나오고 단종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차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치유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이 없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그런 곳이에요.
1: 그럼 제일 오래된 차도 있나요?
4: 제일 오래된 거는 네. 아 저거.
1: 저거.
4: 저게 혹시 뭔지 알아요?
6: 까꿍.
1: 힌트 있나요?
4: 힌트
1: 네.
4: 오래됐어요.
1: 몇 년?
4: 80년대.
1: 80년대?
4: 네.
1: 그랬다 아니야?
4: 와우.
1: 굿. 그래서 저거는 거의 최신 차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완전 네. 최신 차.
4: 그, 이런 것들,
1: 네.
4: 부하이가 어리, 이런 것들은 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한 달 반, 두 달씩 걸려요.
1: 근데 여기 있으면 바로

0: 바로 할 수 있으니까
1: 우리가 바로 치유가 돼요.
2: 어떤 차도 고칠 수 있는 이 마법의 공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3: 우선적으로 할 거 외관 상태.
4: 외관 상태 한번 찾죠.
3: 네.
4: 근데 저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3: 그러면은
4: 네.
3: 그리고요.
4: 네.
3: 컴파운드를 하면 되겠죠?
4: 어, 네.
3: 컴파운드는
4: 그리고요. 네.
3: 스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4: 아, 이겁니까?
3: 예. 네. 막 부르셔도 돼요.
4: 아, 막 부르세요.
3: 네.
4: 오, 너무 깨끗해졌다.
3: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4: 아, 그죠, 네.
3: 네. 네, 다
4: 사라졌어요.
3: 아, 네. 다음 거니까 이제 다른 거. 여기 연결이 다 붙어요.
4: 네.
3: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자리에다 붙여야겠죠?
4: 아, 네네. 제가 두고 오겠습니다.
2: 이렇게 중고 부품이 판매 준비를 마치면 폐차장 입구 쇼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5: 여기는 기본적으로 부품 판매, 그러니까 그런 부품 문의 같은 거 들어오면 안내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6: 네, 괜찮죠. 드라이트.
5: 그럴게요? 설마?
7: 아, 저거는 지금 물건 없어요.
6: 네.
7: 저거는 저희한테도 거의 찾기 힘든 차량이라.
6: 네.
7: 네.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 확보 안 됐어요, 선생님.
8: 네, 안녕하세요. 클럭 스프링이요. 아, 근데 이거가 저희가, 네, 이게 부품이 없어가지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2: 고객님이 찾는 부품이 있는 경우 2층에서 직접 가져와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재고가 있어도 딱 맞는 부품 찾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7: 차주분께서 은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차 색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색깔하고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차주분께서 판매를 아예 구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9: 2015년이면 네. 히터 파이프라고 했나요?
5: 아, 지금 그거 저기 나온 것
9: 같아요. 아, 없어요?
5: 예. 일단 스타.
9: 아.
5: 네.
9: 네.
5: 네, 안녕히 가세요.
10: 네. 아, 부품 가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두 군데 갔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 혹시 있을까 해서.
11: 요즘 좋은 차도 많잖아요.
10: 네.
11: 맨날 15년씩 차 계속 타신 이유가 있나요?
10: 뭐 모든 것 다 근검절약 해야 되니까 멀쩡한데 뭐 폐차할 필요는 없잖아요. 탈만한데 그래서 왔습니다.
11: 혹시...
10: 근데 여기 폐차장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아쉽네요.
6: 그랬지. 저 나이트 쪽으로 하는데 2005년식이요.
4: 2005년식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봐드리겠습니다.
5: 아, 네, 선생님 지금 이거는 제 물건 없어요.
6: 없어요.
5: 네.
4: 그래도 왜 그 차 안 바꾸시고 이렇게 부품 사러 오신 거예요?
6: 차가 쓸만해서요.
4: 아, 쓸만해서. 몇 년 전 타셨어요, 처음에?
6: 지금 한 오래됐어요. 2005년식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4: 20년.
2: 이번 손님은 20년이나 한 차를 타셨다는데요.
12: 오래 탔으니까 폐차 만약에 하시게 되면 되게 섭섭하시겠네요.
13: 그러죠. 아, 이 앞에는 아무 차도 폐차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 탔는데 좀 끌려갈 때 울었어요, 진짜. 질질 끌려갈 때 울었어요. 내 인생을 같이 한 차 아닙니까? 아무 차.
2: 이곳은 단순한 부품 가게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아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요?
14: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15: 감사합니다.

0: 제이님 폐차장 일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1: 폐차장은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하고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 지식을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래도 이제 지금 몇 년

0: 차시죠?
1: 이제 3년 차입니다.
0: 아, 3년 차. 이거 손주님 되게 능숙하시다.
2: 3년.
1: 그죠. 횟수로 이제 그래요.
2: 아, 300 가겠구나.
0: 3년 차 대리님이 보시기에 30년 차 우리 베테랑님 어떠신지.
1: 연륜과 경력은 절대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센셔셔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딱 오면 고철차들이 와서 물건을 빼요. 근데 그것 또한 부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업무 중에 그 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공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는 소리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3: 오랜 경력에도 여전히 솔선수범을 하십니다.
0: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2: 라인 작업을 거의 대한민국 회사에서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벤치마킹 한다고 대한민국 패션에서 견학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직접 와요. 중국에서도 와서 버스 타고 와서 보고 가고 시스템 확인하고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3: 덕분에 효율성은 물론 안전 수준까지 높아졌다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결과가 대단합니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거, 또 한 번 잠자리를 잘 수 있다는 거, 행복하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게 행복. 정말로.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항상 이런 선술집을 들린답니다.

0: 재밌어요, 진짜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또 새로운 차를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1: 우리 폐사장이랑 뭐, 다 뭐 지저분하고 뭐, 힘들다 뭐, 그러는데,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일하면, 별로 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하는 게 나름이고, 그런 것 같아요.
2: 이제, 폐차도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것도 살리거든요. 그래서 새 삶을 얻은 것 같아요.
3: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행복을 쌓아간 이들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4: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양조장을 하는 거거든요. 시골에 조그만 양조장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막걸리 얹으면서 이렇게 평온한 어떤 라이프를 좀 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거.
5: 술 만드는 이 작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에요. 어떤 욕망 속에서 술을 빚는 데는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6: 뭐 하나 안 힘든 게 없죠.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0: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향후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취미는 과학 제작자인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포상금을 준비했다. 오! 오! 오! 자, 우리 과학자분들이 이 포상금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어떻게 받아요?
0: 일단 당신은 안 돼요.
1: 오, 왜요?
0: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1: 아니요.
0: 그리고 지금 주식이 잘 되고 있잖아요.
1: 누구보다 정신
0: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둘이 안 돼요. 대상은요, 오직 장홍재, 이대한 이 두 분입니다. 자그마치 포상금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0만 원이요?
0: 예. 와. 사이언스 게임. 자, 여러분들 앞에 카드가 두 장씩 있죠.
2: 네.
0: 카드에는요, 나누기와 모두 갖기가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나누기를 선택하면은 평화롭게 돈을 두 분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나누기를 했고 한 명이 모두 갖기를 했다. 그러면 모두 갖기를 선택한 분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둘 다 모두 갖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두 교수님들 서로 뭘 선택할지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3: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둘 다 힘든데.
1: 그렇죠.
3: 이게 좀 같이 갑시다.
4: 아, 당연히 그런데 믿어도 되는 거예요?
3: 믿음직스럽잖아요.
1: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4: 이래서 제가 나누기를 했는데 모두 갖기를 하시면 저는 빵 100이라서 지금 바로 밑밥 까시는 건
3: 저를 믿어주죠. 같이 네? 갑시다.
4: We go together?
0: 자, 준비됐어요? 본인들이 일단 골라요. 고르고
1: 뒤집어서 줘요. 네,
0: 뒤집어서 주세요.
1: 뒤집어서. 아, 궁금하다.
0: 누군가는 나눔이냐?
1: 네.
0: 누군가는 꺼져라, 독식이다. 다 먹을란다.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먼저 공개를 할까요?
1: 왜 이렇게 긴장돼요?

0: 이게 뭐라고 계세요? 자,
1: 이대한의 카드.
2: 오!
1: 나누기.
2: 야.
1: 자, 이 교수님은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누기. 왜죠?
3: 모두 갖기를 선택하면 장홍지 교수님이 100만원을 받잖아요?
1: 네.
3: 그러면 장홍지 교수님 뜯어먹으면 되니까.
1: 아, 뜯어먹겠다. 난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장홍지 교수님의, 자, 선택은, 하나, 둘, 셋! 야! 모두 갖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원의 상금은 모두 갖기를 선택한 우리 장홍지!
4: 감사합니다.
1: 자, 모두 갖기를 선택을 했는데, 예, 왜요?
4: 왜냐면 뭐, 어차피 같이 못 벌면 덜 억울하고.
2: 아, 그럼요.
4: 그리고 같이 나눠가지면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죠. 심적으로. 아, 내가 그때 그것만 했었다라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3: 아니, 근데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저를 기만하셨어요?
4: 아, 그래야 제가 혼자 가지고.
1: 높아지니까. 기만이라뇨. 기만이라뇨. 예. 이게 맞죠. 예, 나눠갔다뇨. 예, 예, 예.
3: 그 봉투 열어보세요, 근데.
4: 아, 왜요? 안 돼, 안 돼. 걱정 타요.
1: 절대 사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4: 아, 예, 알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오늘 게임으로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뭐 해보긴 해봤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한 거죠?
5: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사실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1: 아, 게임 이론.
5: 네.
1: 아, 게임 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이게 정확히는 저희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게임 이론.
5: 사실 이 게임 이론이 네.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특히 생물, 진화 같은 데도 그렇고 게임 이론이 쓰입니다.
1: 아.
5: 그래서 꽤나 흥미로운 이론이거든요.
1: 야, 나는 이거 그냥 약간 우리 좋아하는 그 게임. 네. 이런 게임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생각했거든.
5: 네.
1: 근데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5: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게임 이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게임 이론의 전문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죠!

0: 아, 환영합니다. 아, 예.
1: 전혀 게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0: 예, 예, 예.
2: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게임이론을 가르치는 경제학자이고요. 최정규라고 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최 교수님, 취민연구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네. 과학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게임을 안 하시죠?
2: 안 하고요.
3: 아,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2: 분석을 하고요.
0: 아, 진짜요? 네, 뭐. 오,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교수님. 저는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러면 공부를 만약에 하면은 게임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알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사실 이기는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한테 얼마가 돌아올까의 여부가 내 선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뭐 전략적 상황이다, 게임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게임이론이라는 건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0: 일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좀.
2: 그게 사실 선택을 안 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고요.
0: 분석이요? 네.
2: 만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는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0: 뭡니까?
2: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지금 모두 갖기를 선택하거나 나누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 둘밖에 없어요.
0: 네.
2: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상대가 만약 모두 갖기를 선택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00. 그죠?
0: 네.
2: 상대가 만약 나누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모두 갖기를 선택하는 게
0: 먹는다.
2: 그러면 어떤 경우가 돼도 나는 모두 갖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2: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두 갖기를 선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0: 근데 이제 모두 갖기를 했다가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지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딜레마 이렇게
0: 딜레마입니다.
2: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졌다. 딜레마 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다. 이거는 딜레마인 거예요.
0: 딜레마.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0: 딜레마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못 가실 거 너도 갖지 마. 하면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손해본 건 아니니까.
1: 어떤 전제를 사실상 하고 출발을 하냐면 네. 모든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이 갖고자 애쓸 거다. 근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 결과를 못 얻었다. 그럼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게임 이론을 가르치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0: 죄수의 딜레마요?
1: 말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네. 쫓기고 있어요.
2: 이러면은 우리
1: 두 분 하시겠어요?
0: 네. 저희가 이제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도둑 둘.
1: 네. 오케이. 그래서 경찰이 두 사람을 잡아갔는데 네. 증거를 확보를 못했어요. 둘을 이제 각방에다가
0: 굴려놨죠.
1: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한 사람의 자백이 필요하다. 두 사람 다 자백하면 5년 형식 살게 우리가 갈 거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1년씩 살게 하겠다. 네. 오케이, 이제부터 본론. 근데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 자백하는 사람은 곧바로 풀어주고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괘씸죄까지 더해서 7년.
0: 야, 달콤하네. 달콤해.
1: 상대가 불었어요.
0: 네.
1: 그럼 뭐가 나한테 제일 좋죠?
3: 나는 불어야죠. 형
1: 불어야죠.
0: 무조건 불면, 불어야죠.
1: 불면
0: 상대가 분 걸 알면 나도 알면 불어야죠.
1: 부는 게 낫고 네. 상대가
0: 안 불었다.
1: 안 불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형량을 제일 줄이죠?
2: 나도 불어야죠.
1: 그냥 불어야죠.
2: 네.
1: 그죠? 왜냐면 그냥 불면 곧바로 나가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0: 서로 불겠네 그러면.
1: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부는 게 형량을 최소화시켜.
0: 어떨 거야? 불 거야 말 거야?
2: 믿습니까 저를?
0: 어?
2: 저를 믿습니까?
0: 믿으니까 같이 걔네 집에 들어갔지.
2: 그러면은 저는 한번 끝까지 참아볼게요.
0: 네. 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0: 얘가 다 꾸며낸 거예요.
1: 두 사람 다 자기 형량 줄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형량을 5년씩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
0: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의리가 없어요.
2: 아, 그럼요.
0: 그럼 다 불잖아.
2: 아, 우리끼리 무슨 의리입니까?
0: 아, 진짜 우리끼리 빠져나오셔야지.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경제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 우리가 만일 죄수의 초점이 바뀌면 경제학이랑 네.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딜레마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좀 파고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0: 보이지 않는 그렇죠? 손?
2: 애덤 스미스.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를 출발시킨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해도 시장이 잘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딜레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득이 안 간 거잖아요.
0: 그렇죠. 아, 맞네요. 네,
1: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왜 생겼을까?
0: 어떤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 뭐 예를 들어 어촌마을이 있다. 이 어획량이라는 게 이게 사실 유한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 그럼 앞으로 절제하자. 네. 그래 남들이 다 절제하잖아요. 맘 편히 잡아도 이 어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없어요. 남들이 절제를 해주니까. 남들이 그럼 절제 안 하고 다 잡는다. 내가 안 잡아도 어차피 망할 어장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때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이 경우도
0: 똑같네요.
1: 아 이게 또 비극인 게 똑같은 딜레마가 사실상 또 여기도 숨어 있는 거죠.
0: 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1: 아, 나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0: 그렇지.
1: 그죠?
0: 난리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인 거.
4: 경제학은 약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아 이기적인 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이런 경우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기심을 좀 줄이는 거,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득을 시키는 거죠.
2: 네네.
1: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그게 딜레마가 되지 않게 뭔가 제도나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떨까? 그죠? 두 네. 방법 중에서 뭐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0: 두 번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고쳐야 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고쳐야 씁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고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낫죠. 그죠?
1: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경제학자들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그게 가능한 한 일인가? 사람만 믿었다가는 낭패 아닐까? 아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0: 그렇죠.
1: 그게 좀 안전한 상황 아닐까? 그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
0: 또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1: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예. 보이는 손을 한번 만들어보자.
0: 아예 보이는 손을 예. 만들자.
1: 남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득이 추가적으로 돌아가도록 해보자. 거짓말을 하는 거를 못하게 막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 이러저러한 벌금을 때리거나 이러저러한 벌을 내리면 이 사람이 착해진 거는 아니지만
0: 지키려고 한다.
1: 지킬 걸 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몇 겨 있으면 뭐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때 시민을 좋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규칙을 좋게 만들 거냐? 그래서 좋은 규칙은 좋은 시민을 대체한다.
0: 아하.
1: 뭐 이런 생각들을 맞네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네. 야, 나는 경제학자가 그 이익을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
3: 주식시장 같은 거요.
0: 주식은 좀 어떻게 작동하냐.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걸까? 라는 거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설문조사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걸까요?
1: 경제학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네. 물어봐서 얻은 답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한 가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2: 경제학자들한테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뭔가를 찾아내자.
0: 네.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을 때도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게 해보자.
0: 네.
1: 아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불어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0: 그렇죠.
1: 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실험이라는 거를 해요.
0: 실험이요?
2: 아, 진짜로 실험을 해요?
1: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듣기로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이라는 거를 실제 돈을 주고 하는 거죠.
0: 네.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뭐 배신을 선택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끝까지 버티는 걸 선택할까? 뭐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임을 뭐 사실상 한 1980년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의 마웰하고 웨임스라는 사회학과 교수들이 뭐 경제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이럴 때 다 배신을 한대
0: 네.
1: 진짜 하나 한번 해보자 웬걸 50%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 전화했겠죠 얘네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던데 실험 잘못했을 거야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해보겠죠
0: 실험 잘못됐다
1: 그러면 또 전화해보면 야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거야 돈 좀 올려봐 그래서 돈도 올려보고 실험도 다시 해보고 여러 방식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다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이상하게 예측한 거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그룹하고 게임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협력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나온 거죠.
5: 아, 원래는 절반 정도?
1: 절반 정도 나왔는데
5: 그전에는 모두 다 절반 정도 나왔는데
0: 어떤 집단이에요? 거기가?
1: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들
0: 이게
1: 게임을 하니까
0: 50%가?
1: 예,
2: 심지어 대학원생이요?
1: 그러니까 딱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집단이 경제학자들
0: 집단. 아이러니한 게 20%면 보통 이제 약간 범죄 집단이라든가 사기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교도소에서 실험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엄청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예? 이기적으로.
1: 되게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왜 이럴까? 첫 번째.

0: 검증할 수 있는데 1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4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뭐 그런데 이게 1학년 애들한테 하나 4학년 애들한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1: 진짜요?
0: 네, 별 차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경제학자는 이기적이다 딱 통하네요.
0: 그래서 두 번째 가설. 아, 그런 애들이 경제학과를 가나.
2: 왜냐면 1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그렇고 그런데 아, 그럼 이거 인간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좀 더 이기적이다.
3: 경제학의 기본 소양.
2: 이거 어떻게 보면 팀킬 아닙니까? 교수님도 경제학자인데?
0: 그래서 예. 우리 사랑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어떻게 행동을 하나를 보려고 얘네들 따로 모아서 네. 한번 해봤더니 협력률이 진짜 낮아요.
2: 아, 진짜요?
0: 네, 진짜 낮아요.
2: 야, 이게 학생들도 그렇구나.
0: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비협력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얘네들이 유독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2: 상대.
0: 예. 그래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굳이 협력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
2: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0: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상대방이 지금 협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네. 얘네들의 협력도는 남들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3: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결국 생각보다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은데
0: 그런
3: 그럼
0: 거죠.
3: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좀 더 믿게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다 가정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나요?
0: 그래서 일부는 예 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분석하니? 그러면 아까처럼 그게 안전한 가정이니까.
2: 경제학자와 함께하는 취미는 과학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진짜로요?
2: 저는 이런 그 이기적인 경제학자분들하고 다른 방송을 런칭해서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1: 아, 세상을 경제학자의 네. 마인드로 말아보기.
2: 그렇지. 이게 팩트가 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 아까 뭐 수학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했다고. 그럼 게임 이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0: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게임 이론은 1920년대에 이제 천재 과학자라고 알려졌던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포커 게임을 보면서 그런 포커 게임이 이제 누구나 이제 또 나한테 손해를 크게 만들려고 제로섬이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시작이 알려졌다.
2: 폰 노이만 우리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1: 네.
2: 그 저기 뭐야 핵폭탄
1: 맞아요.
2: 예.
1: 플루토늄 압축하고.
2: 근데 이분이요? 이분 과학자인데?
1: 맞아요. 사실 폰 노이만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3: 원래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1: 경제학도 했었고 특히 컴퓨터 계산 분야에서 완전히 큰 업적을 쌓은 기초를 쌓은 분이죠. 저희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 우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에요.
2: 폰 노이만.
3: 네. 그런 게 진짜 어느 분야를 봐도 산더미처럼 있는 천재입니다.
2: 대단한 분이에요. 항성, 이대한, 우리 또 장홍재, 최정규 모든 분들을 합친 예, 이분들을 다 하나로 합친 사람 아닙니까?
3: 합쳐도 안 돼요?
2: 합쳐도 안 됩니까?
1: 저희는 안 돼요.
2: 야, 근데 과학자면서 경제, 물리 모든 걸 다 통합을 하셨대. 아니, 근데 어떻게 이 게임 이론이 경제학이랑 과학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천재들이 전쟁에 불려가요.
1: 그렇죠.
0: 상대방이 이제 암호 코드를 분석한다거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거나 이제 50년대가 되고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2: 그렇죠.
0: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 이기는 전략을 찾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대방하고 핵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파국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등등이 이제 인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 그때 이제 아까 보면 그 냉전에 또 핵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둘 다 안 쏘면 제일 좋은 건데
1: 그렇죠.
2: 나만 쏘는 게 제일 또 유리하기도 하고 둘 다 쏘면 아, 이거 다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0: 둘이 힘이 비슷할

0: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공격할 때 항복하면 자존심은 깎이고 그 이유가 암담하긴 해도 피해는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져줘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치킨 게임.
2: 그렇게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1: 게임이라고?
0: 내가 지금 져줘야 되나 끝까지 싸워야 되나 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도 많이 쓰였고 뭐 그래요.
3: 모두 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0: 그러니까요.
3: 한쪽이 무조건 난 쏴야 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0: 그게 그것도 재밌는 답일 것 같아요.
3: 게임으로 따지면 딜레마로 죄수의 딜레마로 따지면 그러네. 무조건 나는 쏴야 되거든요 지금.
0: 네. 근데 이제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쏘겠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확신시키면 상대방도 쏘는 게 유리한 게임인데 지금 이 치킨 게임에서는 네. 상대가 100% 확률로 쏜다. 그럼 나는 안 쏘는 게 낫거든. 둘 다 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이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트럭 막 전속력으로 가다가 먼저 핸들 꺾는 애가
3: 진다.
0: 치킨, 쫄보, 끝까지 버티는 애가 짱. 이 게임을 한단 말이죠.
3: 이게 죽는 줄주에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인가?
0: 그런 거죠.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핵전쟁이나 뭐 이런 군비 경쟁이나 뭐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해법을 하나 토마스 셸링이라는 분이 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으세요?
3: 일단 먼저 기세가 중요하죠.
4: 그렇죠.
3: 내가 속 틀리면 쏠 거야. 나 쏜다. 쏴. 나 쏜 놈이야. 나 돌아 있어. 난 쏘는 놈이다. 상대가 먼저 아이고 저는 저 미친놈 좀 피해야겠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잖아요. 쟤는 미친 애야. 쟤는 피해야 돼.
0: 그래요. 바로 예, 그건데 예. 백날 내가 나는 쏠 거야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그거를 왜 믿어줘야 되냐고.
3: 안 믿겠다.
0: 뭐 상대가 안 믿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에서 나는 절대 안 꺾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 거냐면 아 그래봐.
4: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진짜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3: 그렇긴 하죠.
0: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러는데 핸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4: 그런 거
0: 그래서 상대한테 핸들을 뽑아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꺾고 싶어도 못 꺾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걸 알면 아 얘는 핸들이 없는 애기 때문에
3: 난 직진이야 무조건.
0: 얘는 무조건 직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2: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적인 거예요.
0: 그런
3: 핸들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출발할게 이러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서.
0: 그래서 셸링이 뭐라 그랬냐면 핵을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게 만드는 데 있다.
4: 그럼 게임 이론적으로 누가 핸들 뽑아 보여줬으면 제 입장에서도 핸들을 맞뽑는 게 게임 이론상 맞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뽑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다시 꽂을 수도 있습니까?
0: 그건 이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근데 내가 이쪽에서 핸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면 상대가 웬만하면 쫄지 않겠어요?
4: 이 선수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3: 그러면 냉전기 이후부터는 게임 이론이 이게 중요해진 겁니까?
0: 가만 보니까 이게 전쟁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을 한다. 할까 말까, 그다음에 20%랄까 30%를 할까. 경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생물학에서 동물들이 먹이를 두고 싸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배우자를 놓고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게임적인 상황이더라고요.
3: 게임 이론이 생물학 분야에서도 쓰인다면은 우리 이대한 교수님 게임 이론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진화 생물학은 생물학 분야 내에서도 게임 이론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이고 많이 들어와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도 사실 일종의 게임의 연속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뭐 서로 먹고 먹히는 거 아니면 그렇지. 자원을 나누는 그렇지. 거. 그래서 게임 이론과 진화 생물학을 융합한 역사도 사실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됐고요. 저도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무화과 존벌.
3: 무화과 존벌. 예.
2: 기억나시잖아요.
3: 알죠.
2: 그 무화과 존벌이 암열매로 들어가냐 순열매로 들어가냐.
3: 운명에 달리지.
2: 다 그렇죠. 게임이잖아요.
3: 그렇지.
2: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게임 이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던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네. 진화생물학자가 또 이 무화과 전물을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데 이제 자연계는 보통 적자 생존은 아닙니까? 네. 동물 세계에서도 인간처럼 뭔가 이게 전략 싸움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을까요?
2: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게 힘이 세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고.
3: 아, 자연계.
2: 네, 그거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저희 뭐 의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재밌는 전략들을 그럼. 많이 들었는데 그 의태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실 다 게임 이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진화적인 게임 이론 뭐
1: 이렇게, 라고 하죠. 네, 네, 네. 네.
3: 동물도 사람처럼 약간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펼친다고 보면 될까요?
0: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론을 해나가지는 않겠지만 동물들은 고민 안 하고 얘네들은 딜레마를 푼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5: 아, 고민을 안
0: 네.
5: 하고?
0: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꿀벌들의 집단을 보면 수천 마리의 꿀벌이 멸종 안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진화생물학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3: 개미도 그럴 거고.
0: 개미들도 그런 거고.
3: 예,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했을 때 환경에 더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건데 네.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기, 물, 뭐 이런 무생물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적 환경을 포함하고 그 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적자 생존은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을 잘하는 생물들이 살아남았다. 아하. 근데 그게 걔네들 생각을 하고 막 우리처럼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생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히 그렇지. 행동들을 통해서 게임을 잘했던 애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퍼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게임을 할 때도 이기는 게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수컷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풀을 막 진화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풀을 진화시켰으면 아마 굉장히 치명적으로 풀들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네. 각도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심장을 노릴 수 있게 만들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네들은 왜 뿔이 이따우로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뿔들이 나는 거예요.
3: 아, 그래?
0: 각도가 네. 이렇게 뿔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뻗어서 얘네들 싸울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싸워요. 네. 그다음에 날카로운 뿔을 또 이렇게 막 꼬아요.
3: 꼬아요 예.
0: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치명적이지 않게 만드는
3: 맞아요.
0: 그렇게 하는 게 얘네들한테 더 이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손을 더 번성시켰든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득을 만들어줬겠죠. 그걸 보고 이제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3: 자연이 선택했다.
0: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 환경에서 제일 적합한 게 선택되었을 거다.
5: 이런 진화 게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뭐 동물들이 사용하는 흥미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0: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꿀벌들은 왜 배신을 안 하고 협력을 할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 알고 보면 되게 혈연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연 집단일 때 이게 왜 그러면 협력이 유지가 될까? 아까 그 게임을 동생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갖기 나누기 게임을 100만 원 갖고 동생이랑 했다.
3: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담합이 되죠, 그냥.
0: 그러니까
3: 네가 갖든 내가 갖든 가지면 좋은 거 아니냐. 혈연이잖아요, 혈연.
0: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다 갖더라도
3: 손해보지
0: 나한테
3: 않는다.
0: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3: 그렇죠.
0: 이제 가령 그 얘기를 이제 유전자가 생각하기에 나를 갖고 있는 예로 하여금 협력을 하게 만들면 상대방한테 저기도 지금 내가 있단 말이죠.
3: 그렇죠.
0: 복제도 했으니까. 네. 그럼 얘가 쟤를 도와주면 결국에 나를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5: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0: 이득이 되는 거죠. 쟤한테 지금 내가 있을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형제 자매면 50% 부모 자식이면 50% 이게 되는 거죠.
3: 그렇죠.
0: 그러면 그게 확률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 그럼 저 확률이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3: 그렇지,
0: 해요.
3: 그렇죠.
0: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혈연 선택 이론이다.
3: 혈연이면 네가 100을 가져도 네가 나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니까. 예.
5: 그런 혈연 관계들이 협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벌레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어주면 오히려 살아 공생관계처럼 살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0: 그런 걸 보고 이제

0: 우리가 호혜성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1: 호혜성.
0: 하는데 호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고 상대가 나를 안 도우면 나도 안 돕고
2: 두 마시 같은 거예요?
0: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저 남미 지역에 저 흡혈박쥐라는 게 있대요.
2: 흡혈박쥐요.
0: 피를 뽑아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사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허탕치고 오고 허탕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이 빠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오늘 배불리 먹고 온 애가 걔한테 가서 자기가 먹고 온 거를 다 토해서 나눠 먹는데 헌혈을 하는 거죠. 말하자.
2: 배고픈 애한테요? 가가지고? 가서.
0: 근데 이게 혈연이 아닌 애들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예전에 나 굶었을 때 주네.
2: 보은이구나.
0: 보은이죠. 이걸 호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니.
0: 그거를 이제 tit-for-tat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2: tit-for-tat.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네. 해요.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로버트 악셀로드라는 정치학자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게임에서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제출을 하면 진짜 실제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끼리 게임을 하게 해서 제일 높은 보수를 얻는 애를 승자로 발표를 하겠다.
2: 토너먼트네.
0: 그중에서 1등을 한 전략이 tit-for-tat이라는 이름의 전략인데 네. 이거 딱 네 줄짜리 전략이래요. 컴퓨터 코딩으로.
2: 아 진짜요?
0: 예. 일단 협력하는 거로부터 시작해라. 상대가 바로 직전기에 협력했으면 협력해라. 상대가 직전기에 배신했으면 배신해라. 이게 끝.
2: 야, 이거 완전 서바이벌 게임이네. 교과서네.
0: 끝.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너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죠.
2: 서바이벌 게임 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보면 처음에는 다 같이 협력을 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편이 갈리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딱 tit-for-tat에서 나오네요.
0: 그게 이제 tit-for-tat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약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tit-for-tat이라는 거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2: 뭐예요?
0: 그러니까 얘가 잘 작동을 하려면 무지무지 오래 해야 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다. 내가 오늘 선물을 주면 다음에 또 선물을 주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는 이유는 아까운데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면 내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건 내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계속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토너먼트 할 때 200번씩 했대요.
2: 아, 진짜요?
3: 많이 했구나.
0: 그러니까 이제 tit-for-tat이 1등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한 거죠. 근데 만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그럼 그 방법은 못 쓰는 거죠.
4: 그 처음에 그냥 무조건 나쁘게 하는 전략 있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런 전략도 유리하고 끝날 때쯤 돼서는 딱 치고 나오는 것도 유리하고.
3: 근데 인간 사회라는 게 동물 사회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고려할 게 많은데 이것도 tit-for-tat 전략이 잘 통하는 거예요?
0: tit-for-tat 전략이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잘 통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tit-for-tat이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 사회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한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주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2: 아.
0: 쟤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 수도 있고 쟤는 맨날 보니까 등만 쳐먹고 다녀. 그렇죠? 맨날 배신해. 이런 평판이 또 돌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제 자기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도움이 돌려받으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2: 네.
0: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왔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 호혜성이라고 얘기해요.
2: 간접 호혜성.
0: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호혜적인 거죠.
2: 내가 이쪽에다가 도움을 줬는데 돌아서
0: 돌고 돌아서
2: 나한테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뭐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이렇게 또 섭외들이 계속해서 막 뭐 오게 되는 게 이것도

0: 약간 간접 호혈성이라고 보면 될 수 있잖아요.
1: 바로 그거죠.
0: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2: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개미들 아마 혈연 선택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성 협력하는 걸 얘기를 하고 박쥐 정도 왔을 때는 직접 호혈성. 그러니까 내가 피를 얻어 먹었던 그 박쥐에게 다시 돌려준. 근데 이 호혈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능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0: 발달해야 되죠.
2: 기억해야 되잖아요.
1: 그렇지.
2: 근데 간접 호혈성까지 가면 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
0: 동물은 안 되겠는데? 인간만 되고?
1: 그러니까 평판이 중요하니까 아, 이거는 네. 되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3: 지금 거죠. 이야기한 호혈성이나 뭐 현명이나 모든 게 동물보다 인간이 복잡할 것 같은 게 인간은 아무래도 직위든 나이든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상황도 많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선택은 동등하다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위계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1: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위아래가 있을 때 윗사람이 나한테 협력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4: 그렇죠. 예, 그렇죠.
1: 예,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거 뭔가 열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동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했을 텐데 우리도 협력을 얘기할 때 사실 동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협력을 생각을 해야지 위아래가 막 있는 상태에서 협력을 얘기하면 누구는 협력하고 누구는 협력의 결과물 가져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 같아요.
0: 우리 경제학자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내가 줬어요. 근데 저쪽이 안 줬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박쥐처럼 손절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아 줬다. 난 앙아패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경제학자한테 묻습니다. 좀 이기적이셔야 되잖아요. 예, 예. 자, 묻습니다.
1: 예. 예.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0: 제가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사람한테 뭘 줬을 때 고마워하지도 않고
4: 당연하다는 듯이 없고,
0: 그러면은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손절을 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게임으로 통해가지고 오늘 좀 느낍니다.
1: 그게 티폴텟이 하는 일이고
0: 티폴텟은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티폴텟에 좀 더 멋있게 얘기해보자면 네.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협력에 얹혀서 살고자 하는 개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극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킬까. 내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이다. 내가 활동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가페적이면 나는 활동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너무 이기적인데. 목이 아니야, 목이.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들 이제 티폴텟 같은 거를 쓴다. 적어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력할 의사가 없으면 나도 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협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제일 수도 있는 거죠.
0: 우리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4: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이제 많다.
0: 그 착한 사람이 손해보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묻습니다.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람이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아가페적인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0: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저는 교수님이 좋아요. 저도 아가페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1: 그래도 우리는 협력 집단이에요, 그죠? 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그렇죠. 그 일의 결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런데.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 것 같냐면 협력적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 맞습니다. 네. 당연하죠.
1: 뭐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제 아담 스미스 당시의 그런 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덕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덕은 아무 소용없다. 이게 절실한 얘기예요.
0: 명언이네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옳다고 해야 되기 옳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 얘기는 별로 안 먹히고 그게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해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후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사회 만들면 좋은 건 거죠.
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기는 하겠다.

0: 있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오늘 게임 이론을 배워봤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셨는지 살면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배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배신한 분의 얘기를 먼저 좀 해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아, 뭐 당연히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엔 우선 협력하는 게 말씀대로 제일 현명한 선택 같아서 앞으로 게임 이론을 좀 참고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0: 우리 상태방 이대한 교수님 어때요?
1: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의 또 역사의 풍파에 따라서 협력보다는 또 배신과 또 서로 말하자면 또 안 좋은 길로 가려는 뭐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가려는 길이 있는데 이 게임 이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서 배신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렇죠. 교수님 뭐 처음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3: 저는 재밌었는데요. 네. 뭐 과학자 분들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4: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0: 근데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네.
3: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야.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5: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5: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6: 열역학 제이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5: 포기할지,
0: 드랍할지.
5: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해요.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네. 1이에요. 오.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아~
0: 이 법칙이 끝났대요.
5: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0: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5: 얼마든지 일어나요.
0: 아, 얘기해 주세요.
5: 이게.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날씨 기가 막히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

0: 오늘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북 안동에 왔습니다.
1: 네.
0: 지금 근처에 하회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뭐 한옥들이 많이 보여요.
1: 네.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1: 엄청나요.
0: 네.
1: 이것만 봐도 백만장사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저기 누가?
1: 너무 뒤를 돌아서.
0: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3: 강원 씨, 예원 씨. 키가 크셔서.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2: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3: 예, 저는 돈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마음만 백만장자고.
0: 네.
3: 예, 한옥 호텔 주인인 안영환입니다.
0: 아.
4: 그전엔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명동에 건물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죠.

0: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대한민국 한옥 체험업 1호 안영환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애들한테도.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는 가장 고가의 가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1: 저는 여기가 그냥 한옥 마을인 줄 알았는데 한옥 호텔이군요, 여기 전체가.
2: 네.
1: 그럼 이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2: 그렇죠.
1: 아.
2: 대략 한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을 호텔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서울에서 한옥 체험업 1호로 등록이 되고
1: 아.
3: 네,
2: 숙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3: 요즘 한옥 게스트하우스 참 인기인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네. 놀라운데요?
0: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그전에는 한옥 여인숙이죠, 여인숙. 그런 거는 있었죠. 원래 한옥 호텔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와서 생겼고 이제 한옥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아예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을 만든 거죠.
1: 땅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한옥을 다 사신 건가요?
2: 땅이죠. 한옥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1: 아, 다 지으신 거고. 네. 아,
3: 그러면은 총 몇 채 정도 있을까요?
2: 22채 정도 됩니다.
3: 22채.
1: 22채. 보니까 여기 뭐 연못도 있고.
3: 뷰가 너무 좋아요.
1: 예. 소나무도 아주 멋집니다.

0: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네모도 아니고 약간 부채꼴이에요.
1: 이 창덕궁에 있는 그 정자를 저희가 실측해서 복원을 했는데
2: 여기 약간 소포 스팟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뭐 전망도 좋고 그래서요. 흡연실로 만들었습니다.
0: 흡연실? 네?
2: 어디?
0: 여기가 네. 여기가 흡연실이에요?
1: 예.
2: 아 진짜로요?
0: 아 저기 재떨이가 있네. 아.
2: 빨리 그 호텔 안도 한번 쭉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1: 네, 그러시죠. 여기가 저희 로비 건물이고요.
0: 아. 아. 아. 여기가 로비군요.
2: 오.
0: 아주 옛날 그 고풍스러운 느낌의 예전과 현대의 만남.
2: 맞아요.
0: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2: 가구들도 다 아. 옛스럽고.
0: 아, 여기도 뭐.
2: 우와, 여기는.
0: 이거는 목판?
1: 네, 목판이죠.
0: 이 밑에는 뭐 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소학도 있고.
1: 예.
0: 뭐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분들한테
0: 예.
1: 이 이런 목판을 활용해서 이런
0: 아, 책을 만들었다는
1: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0: 예, 예, 예.
1: 예.
2: 오시는 분들도 막 펼쳐보고 하시겠어요.
1: 예, 이런 거 보여드리면 특히 외국분들 굉장히 신기하세요.
2: 그러니까요. 정교하게, 그쵸? 대표님은 해석이 다 가능하신가요?
1: 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어, 장원 씨가 뭐
0: 아니야, 아니야.
2: 저희
0: 뭐 너무 어려운
2: 합니다. 네.
0: 어려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2: 박물관 같아요.
1: 그런 박물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기 있는 네. 그림이 금강산도거든요. 옛날에 병풍이었는데
0: 네.
1: 이제 펼쳐서
2: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라인이 네, 보이네요 병풍에 네.
1: 여기 보면은 봉우리마다 글씨를 다 써놨어요 무슨 아~ 봉 무슨 봉 다 써놨는데
0: 이게 금강산도
1: 네.
0: 원래는 병풍이었는데 이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예.
2: 이렇게
1: 예.
0: 근데 이런 원래 고미술품을 모으시는데 또 취미가 있으신
1: 그렇죠. 한 25년, 30년 정도.
0: 저 글이
1: 유계 정사.
0: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진품, 본인 진짜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인가요?
1: 네.
0: 오. 야.
2: 우리 진짜 박물관 맞네요.
0: 어디 진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희는 호텔을 박물관에 있는 숙박하는 것 같은 개념을 원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있죠.
2: 객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남다를 것 같아요.
1: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2: 그렇죠. 대표님, 한옥 22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호텔 먼저 볼까요?
1: 아, 오늘 지금 가시는 곳은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요.
0: 아, 네, 네, 네.
1: 네, 만찬을 여기 로비에서 하시고
0: 예.
1: 또 공연을 보셨어요?
2: 네.
1: 공연 보시던 집.
0: 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네.
1: 가시죠. 먼저 문을 열어보시죠.
2: 아~,
0: 아. 아이고, 아이고.
2: 와~ 너무 예쁜데요?
0: 아~ 우와. 너무 예쁘네요. 이야, 여기가 그야말로 진짜 조선시대에 어디 무슨 대감댁이 들어온 것 같은.
2: 정말 너무 분위기가 네. 딱 그 시대로 간 것 같아요.
0: 아주 너무 멋집니다. 정말 어디 그림이나.
2: 네.
0: 이런 뭐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아주 한옥의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그런 느낌입니다.
1: 이 집은 그 창덕궁에 있는 네. 낙선제라고 실측 복원한 거고요.
0: 똑같이.
1: 네. 여기는 창덕궁의 연경당이라고.

0: 그 네. 건물을 실직 복원한 거고. 아.
1: 근데 막 지금 지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고택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0: 그 하회마을에 있다 보니까 네. 하회마을 자체가 오래된 고택이 많고 네. 거기하고 같이 조화가 되려면 고택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치를 했습니다. 아. 안팎으로 다.
1: 근데 여기가 지금 객실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던셜 스윗이나 그런 개념입니다.
1: 아, 여기서? 그 제일 비싼 방이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일 크니까.
2: 와! 안에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1: 저로 한번 가보시죠.
0: 가보시죠.
1: 아,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보통 해 호텔로 치면 프레지던셜 스윗. 네, 그런 방이에요. 예. 네. 이 곳에 가장 좋은. 와. 네.
2: 이렇게 고무신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0: 손님들이 오시면 편하게 신으실 신발이 필요한데 네. 원칙상으로는 짚신을 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그런 문제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무신으로 했습니다.
2: 조선시대 백만장자의 집인가요? 뭐
1: 그러네요.
0: 그렇다고 보나요?
1: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 들어가시죠.
2: 이거 잡고 이렇게 신발 벗는 네, 거죠?
1: 아, 이게 아, 예전에.
2: 우와, 처음 봐요.
0: 자, 들어오시죠.
1: 아.
2: 우와, 오, 안에, 우와, 여기.
1: 내부는 우와.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통과 어떤 모던함이
2: 너무
1: 좀 함께 있는 것 같은. 한지. 속에 있는 등이 이 고택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0: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1: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는 한옥에 방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는다는 자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쓰셔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일련의 과정을 걷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2: 천장 모양도 특이한데요?
0: 우물마루 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걸 감추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2: 와.
1: 그래서 선을 감추려고 한 곳에만 요 우물마루 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닌 곳은 다 석가래를 그대로 그렇죠. 노출을 하셨고.
0: 이것도 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 주로 이제 궁궐이나 사찰 같은 데서 많이 했고 아. 민가에서는 잘 안 했거든요.
1: 예, 예. 야,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2: 곳곳에 막 예. 작품이며 장독대로 또 쓰레기통을 네. 센스 있게.
0: 화장실 쓰레기통은 왕해요, 오각. 네. 옛날 오각.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1: 정말 몇백 년 전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루 좀 묵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2: 진짜. 근데 여기 뭐 백자도 있고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0: 저희가 체크인 하실 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눈으로 잘 즐기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뭐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워드려요.
2: 아.
1: 이런 상은 괜찮습니까?
0: 아, 괜찮습니다. 네? 이 앉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1: 이런 상.
0: 앉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1: 이런 상도.
2: 이런,
1: 네.
2: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0: 이게 손가락만 안 돼.
2: 앉으. 아,
0: 왼쪽이 다카이시 총리, 네. 오른쪽이 대통령님이 앉으셨으니까

0: 근데 이거 되게 좋다.
1: 여기 양국 그 정상들께서 네. 여기에 앉으셔서 이제 공연을 보셨다는 얘기. 네. 아, 야,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도 한국 정상에 앉았던 오, 자리에.
0: 딱 이 자리에 이렇게. 아,
2: 차 한 잔 드시고.
1: 아, 차요?
0: 네, 차. 이거.
1: 이게 무슨 차인가요?
0: 우미자 차.
1: 우미자 차.
3: 한 잔 목을 축이시고.
1: 네네네. 네네.
0: 아주 맛있군.
1: 그냥 왠지 평소에 먹었으면 이거보다 맛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0: 여기서 먹으니까
1: 입맛이 잘 맞으시나 봐요.
0: 아, 저는 원래 좋아해요. 아, 근데 이게
1: 일어나.
0: 아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혹시 부러질까 하는 자 겁이는
2: 튼튼하게 만들었어.
0: 아, 예.
1: 나는 무섭다잉.
3: 확인하시는 거예요?
2: 아, 아니, 아니.
1: 확인하신다, 지금. 확인하셨어.
0: 살짝.
2: 아, 이게.
0: 살짝, 아니.
1: 튼튼하게 왜냐하면... 만드셨다고 하면서 한번 확인하시길.
0: 나무도 엄청 많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이 소나무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아주 비스듬히 좀. 누워있는데 이런 소나무는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4: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모았죠.
0: 아, 모아서?
4: 네, 모아서 산에서 캐와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한 거죠.
5: 한옥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모은 것도 한옥 호텔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나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모아야겠다 해서 모으고 고미술도 모으고 소나무도 모으고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4: 제가 네. 좋은 소나무를 나중에 고를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다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거지. 아. 다른 게 좋아도 껍질이 시원찮으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0: 오히려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네. 저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은 건가요?
4: 그렇죠.
0: 자,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아끼시는 방으로 한번 그럼
4: 자,
0: 가보죠.
4: 네. 네.
1: 들어가 볼까요?
4: 들어가시죠. 오!
0: 아, 이렇게 아주
1: 아담하고
0: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방입니다.
4: 네.
1: 딱 봐서는 보통의 객실 같은데
4: 그렇죠?
1: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4: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아... 뷰가...
1: 아... 우와... 저 끝까지 다 보이는데요?
4: 한국의 미는 그냥 자연이 내 정원이에요. 그래서 뭐 차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차자가 빌려오는 차자거든요. 경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낮춰버리면
1: 네.
4: 그 밖에 이렇게 다 내게 되는 거죠.
0: 아.
4: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명을 외국 분들한테 해주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깜짝 놀라세요.
1: 진짜 그림 너무 같아요.
0: 좋네요. 그림 같은 네. 진짜 그야말로 다른 그림이 필요 없을 아주 멋진 그런 뷰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밖에만 바라봐도
4: 마음이
0: 뻥 뚫리고
4: 마음이 편안해.
0: 예.
4: 여기 TV도 없습니다.
0: 예.
1: 오, 그렇네요.
0: 아, 그러네요.
1: TV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4: 네.
0: 기와가 좀 보통 검은색들이 많은.
4: 그렇죠.
0: 예.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4: 옛날 기와가 좀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지가 않고
0: 네.
4: 조금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0: 네, 네.
4: 근데 옛날 기와를 쓸 수는 없고
0: 네.
4: 이제 요새 기와를 써야 되는데
1: 네.
4: 다 새까맣게 나오니까 기와 공장을 몇 군데를 가서 네. 불량품을 양산해 주시오.
0: 아.
4: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불량품을 만들었죠. 그 색깔이 이제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 회색도 있고 뭐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섞어서 쓴 거죠.
1: 다양하게 섞여 네. 있으니까.
5: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노력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철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에? 말로만 대단하다고 뭐예요?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왜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명품은 그런 말 많이 있죠? 명품은 디테일에 했다고.
0: 오, 여기 근데 끝에 율곡이라고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율곡이라고 적혀 있네요. 언제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걸?
4: 관심을 가지고 한 2, 30년 하다 보면
0: 네.
4: 이런 좀 좋은 물건들이 딱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굉장히 근데 비쌀 것 같은데.
4: 아, 그냥.
0: 아니, 왜냐하면 율곡 선생님 글씨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1: 네.
5: 저는 한번 매입을 하면 금액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인수로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해. 그 공인수를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조상한테 미안하고 되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가격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4: 이 집이 네. 가장 힘들었던 집이거든요.
1: 지으실 때 가장 힘들었던
4: 네. 제가 그때 한 두 달 자리를 빈 적이 있었는데 네. 와서 보니까 지금 높이보다 한 2m가 높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m가 높으니까
0: 너무 웅장해 보여요.
4: 네, 웅장하고 막 나 잘났어요 하는 집 같아서
1: 대궐처럼.
4: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낮추자.
0: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5: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반대하죠. 아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내 눈에는 안 맞았고 내 눈에는 안 들었거든. 내가 원하는 한옥은 단아하고 우아하고 소박하고 그런 맛이지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높이 애헴거리고 이런 한옥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들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0: 한옥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어쩌다가 한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1: 네.
0: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 호텔을 여신 안영환 대표님. 한옥 호텔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4: 제가 80년대 10년 동안 그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0: 컴퓨터 엔지니어?
4: 네.
1: 한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셨죠?
4: 네.
0: 그 당시에 미국에서 취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연봉도 좀 높으셨을 것 같은데.
4: 그때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죠.
0: 예.
4: 네. 그리고 뭐 나름 적성에도 맞고 열심히 네. 해서 뭐 연봉도 한 2년 만에 두 배로 되고. 그러니까 네. 괜찮은 삶이었어요.
0: 근데 왜 자리 잘 잡고 잘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4: 직장 선배들을 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죠. 근데 이제 집 사서 페이먼 끝나고 뭐 정년퇴직하면 집 남고
0: 네.
4: 펜션 그 뭐 이런 노후자금 나오고 네. 뭐 근데 저는 뭐 3, 4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네. 한국으로 오게 됐죠.
1: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실 때 한옥호텔을 생각하고 돌아오신 건 아니었네요.
4: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일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드리다가 지인분 한 분이 그 마포의 그 황무자집이라고 아주 큰 한옥인데
0: 네.
4: 그거를 허물고 이제 뭐 빌라를 짓고 싶다.
0: 네.
4: 그걸 좀 봐달라고 하셔서 갔더니 그거를 부시기에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부시지 말고 이거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라
0: 네.
4: 제가 조언을 했다가 제가 떠안게 됐죠.
5: 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 큰 한옥을 서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런 한옥이 아직 서울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
0: 근데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선 사실 허물고 네. 빌라를 지어야 돈을 버는 상황인데
4: 뭐 그렇죠. 네.
0: 근데 또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그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웠나요? 그 한옥.
4: 참 그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네. 그게 그래도 한 150년 된 한옥이었는데
0: 네.
4: 돈을 위해서 그 역사를 없앤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 건 아니었지만
0: 네.
4: 그래서 주인분한테 설득을 했죠.
0: 그 전부터 뭐 한옥을 원래 좀 좋아하셨었나요?
4: 특별히 제가 뭐 한옥을 선호하고 좋아했던 건 아닌데
0: 네.
4: DNA 속에 뭐 그런 조상 때부터의 그런 게 있어서 좀 묻어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마포에 한옥을 보는 순간 이제 폭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갑자기 꽂히신 건
4: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5: 그러니까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그러면 그런 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막 피가 땡겨. 그거를 DNA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1: 그러면 그때 제안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2: 식당 해보시라고.

0: 한정식 해보시라고.
1: 한정식
0: 식당을. 자기는 그 못한다고 저보고 해보라고. 오히려 카운터 여고파를 주셔가지고 네. 막 식당을 하게 됐죠.
2: 아, 그럼 직접 식당을 네. 하시게 된 거예요? 네.
1: 근데 식당 안 해보셨잖아요.
0: 거의 처음이었죠. 네.
2: 음식에 뭐 조예가 좀 있으셨나요?
0: 아니요.
2: 그럼 어떻게 갑자기?
0: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처음에. 아,
2: 그럼 일단 일은 버리셨고 이제 내부를 수리를 해야 또 식당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집이었는데.

0: 거기 붙어 있는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다 제거를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밤에도 막 하고 있는데 모든 목부조에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다 뺐어요. 다 빼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직접 다 빼면서 가슴이 짠한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네. 눈물이 진짜 핑 돌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1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못이 온몸에 못을 이렇게 박고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뭔가 교감이 된 거예요, 한우가 오지하고는.
0: 제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어떤 변곡점 같아요.
2: 타임 포인트가. 그 빼도 괜찮나요?
0: 근데 그럼요, 다 빼야죠.
2: 아니, 뭐, 기둥이 무너진다거나 뭐.
0: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 기둥 자체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니까. 네.
2: 한정식 집을 이제 여시게 됐는데. 네. 장사는 잘 됐나요?
0: 처음에는 안 됐죠, 당연히. 네.
2: 몇 년 만에 그러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게 한 2, 3년 걸렸죠?
2: 2, 3년 만에. 네.
1: 가는 분이 자기 지인이 그 식당에서 주방장 할머니, 아주머니를 하시는데 줄을 서서 먹는데요, 거기가. 근데 그런 분과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 찾아갔죠, 몰래.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게 됐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 하루에 한 2, 30만 원? 하루 2, 3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1억, 한 달에 1억과 그쪽 만나서 1억 몇천 했어요.
2: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한옥 호텔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한옥 식당을 통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택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네.
1: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팔도 유람을 한 거죠. 또 가다가 한옥 좋은 거 있으면 서서 문두둑에 혼자 저거 옛날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세월이 몇 년 돼요.
0: 다니면서 아 이거를 명품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지인들 외국 지인들이 오시면 숙박을 하시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죠.
2: 그러니까 한옥의 어떤 경험을 네. 이제 숙박업으로 좀 내가 한번 연결시켜봐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
0: 제가 그 애국자는 아닌데 네. 지금이야 케이팝이니 뭐 케이컬처 때문에 많이 떴지만 80년대 이때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냥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옥에서 체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1: 좀 불편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가 입자리도 시원찮고 뭐 그러나 너는 골동품 안에 자는 300년 된 골동품 안에서는 자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죠.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이 개입된 걸 시작하게 된 거죠.

0: 손님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1: 반응은 정말 정말.
2: 그 손님의 반응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에 120%에서 130%가 올라오는 반응이 나와요.
0: 고택 체험으로 수익을 좀 내셨나요?
1: 아니요, 수익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한 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적자? 저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적자 보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2: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통 체험업 호텔 1호로 오픈하게 된 거죠.
0: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이곳에서 하신 건가요?
1: 아니, 그 전에 네. 90년대 말에 이제 지금의 북촌, 네. 그러니까 가해동 그때 네. 거기를 후보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마침 거기 집이 한 채가 나왔어요.
2: 90년대 후반 정도는 한옥 때문에 개발 못했던 사람들이 가 너도 나도 다 부시고 막 연립 짓고 막 그럴 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행한 거죠. 한옥을 남들이 개발하고 난 거꾸로 한옥을 사러 들어갔으니까.
0: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1: 주변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죠.
2: 제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혼자서 개발한 상가가

조그만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또 지분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정신 나간 사람도 한옥 산다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와이프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난리가 났죠.

0: 여기는 형태는 이랬지만 낡은 아주 쇠락한 안옥이었죠. 아이고, 여기도 벌써 20년이 넘었나? 20년이 넘었네. 아, 이 장소야말로 내가 찾던 장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건물이 진단학회라고 옛날에 그 1936년도에 만든 역사학회인데 그 건물이에요. 야. 부시고 새로 짓기가 좀 가슴 아파서 그거를 해체 복원을 했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네. 역사성을 보존하고 싶었고 그 집도 한 130년, 그 당시에 1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수리하려고 보면 썩었고 네. 그걸 수리하려고 보면 또 썩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제 해체 복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0: 밑에가 썩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둥을 다 바꾸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진단학회 목재를 보존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었죠.

0: 손님의 70%가 외국 분들이라고요?
1: 네. 아... 이분들이 그 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설명을 해드리죠. 한국 문화 중에서 그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좀
1: 여기는
0: 특이해요.
1: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2: 네, 여기는 창덕궁의 부용정이라는 정자인데 네.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정자예요.
0: 네.
2: 그래서 왕의 정자.
1: 이게 보통 많이 가봐야 팔각인데 이건 팔각이 아니네요.
2: 네, 각이 굉장히 많죠.
1: 각이 굉장히 많고 네,
2: 굉장히 정교해요. 네. 정교하고
1: 여기도 지금 객실로 쓰고 있는데.
2: 네, 여기는 정자 유일하게 객실 정자입니다.

0: 쟤도 그렇고.
1: 여기 디테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나라가 욕을 뜯어먹어요. 이 나라 문화가 이렇게 허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이 방이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어느 방에 들어가시든 착용으로 인한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방향이나 위치나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0: 아니, 안동에 지금 이렇게 크게 22채나 되는 호텔을 이제 지으셨는데, 이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1: 식당에서. 열심히 벌어서.
0: 그 식당 8개에서.
1: 열심히 벌어서. 예. 그걸로 모자라죠.
2: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꾸셨어요?
1: 명동에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만 건물 하나 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았죠.
0: 명동 빌딩을. 네.
3: 가족들은 반대 안 했어요?
4: 반대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안달복달 하는 거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죠.
3: 후회하시진 않아요?
4: 저는 그거 안 팔았으면 완성 못했어요. 지금도 완성 못하고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0: 게 있어요. 신장 사회기가
1: 100년에서 150년 정도? 150년?
2: 편해요.
1: 편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전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저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 차는 한잔할까? 오늘은 어떤 잔에다 마실까? 비알잔에 마실까? 덤벙잔에 마실까? 귀하려다 마시자.
0: 네.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도 다 곰이 있을 품들이에요?
1: 네. 토기, 뭐 다.
0: 아니, 집에 뒤에 보면 박물관 같아요, 집 전체가. 아니, 총 곰이 있을 품이 집에 한 몇 점 정도 있어요?
1: 글쎄, 세보진 않았는데 한 몇백 점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단에다 기증하려고요.

0: 500년 전 잔으로 먹으면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1: 자, 우리 한옥에 누구보다 진심이신 우리 안영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아직 백지 수표를 안 주셨는데요.
2: 네.
1: 네. 1100점.
2: 네.
3: 1100점?
1: 1100점이라고 쓰셨어요. 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작년 3월에 여기 산불을 크게 났거든요.
1: 네네.
3: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2: 수장고라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한 1200점, 1100점 수장을 해놨었는데 그때 전소됐어요.
1: 아.

0: 참, 그때 뭐 공장도 타고 다 탔지만 그런 건축물이나 뭐 장비 이런 거는 다시 지면 되는 거고. 근데 고미술은 그거는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선조분들한테 죄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1: 고 미술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150년 동안.

0: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만지고 옆에 두고 생활한 역사인데 그게 물 때문에 없어졌다는 게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1: 그 상실감 누구한테 글쎄 뭐 말도 못 하겠고 누가 말한다고 그걸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내가 왜 집이든 뭐 재화 일반적인 재화가 탔으면 또 노력을 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미술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미술론 창고 탄 거는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 그쪽은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빨리 가자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다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가자.
2: 간혹 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신 건가요?
0: 해왔었죠. 아. 호텔을 짓기 전부터. 네.

0: 이제 다 전소된 다음에 이재민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장소 구하는 데좀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우리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주택, 임시주택 지으시라고. 그래서 45채인가? 지어서 그리고 입주를 하셨죠. 이재민 분들께서.
1: 지금도 다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법적으로 또 이걸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기부했죠, 뭐.
2: 야, 몇달 만이고요, 이거. 오기가 싫은데 왔네. 한 5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요. 자주 안 옵니다, 여기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면 저 집들 있는 데가 저희가 회사 작업장. 그 밑에가 이제 창고, 큰 창고. 300평짜리 창고 있었고. 왼쪽으로 학생들 작업장.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변했다는 게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왜?
3: 불타버린 고 미술품 1100점을 여기다가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인생 수업료라고 쓰신 거예요?
0: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외국의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국관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한옥을 기증을 하자. 가능하다면 내가 유물도 기증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더 확고해진 거죠.
3: 한옥을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대표님이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고, 돈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저는 도와드리죠. 박수치고.
1: 그러면은 그몇 개나 지으실 생각이세요?
0: 힘나는 때까지 모르죠, 그건.
3: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
1: 그러니까요,
0: 무상으로
1: 돈
0: 많이 번 분들이 그거를 뜻을 이루시면 더 좋고. 저는 길만 닦는 거니까. 꽃은 딴 분이 꽃 피워도 되는 거고.
4: 대표님 한옥이란?
2: 한옥이란? 글쎄, 한옥. 어려운 질문인데, 한옥이란. 아니,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요라고 말하는 게좀 진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명품스러운 말을, 좀 탁, 뻥 때리는 말을 찾고 싶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제 만으로 28살.
0: 28살.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3: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4: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그때 아니.
3: 내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 거기에 방이 또 있어요?
0: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 아버지! 오빠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4: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5: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3: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4: 맞아요. 해결해줘.
6: 노년층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7: 내가 다닌 중학교는
8: 군남중학교.
7: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8: 강숙현 과학선생님.
7: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8: 음악 70점.
7: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8: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7: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8: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7: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8: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7: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8: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8: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대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7: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8: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7: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8: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0: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사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마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운동화가 걸레짝이 돼도 뭐 그건 그냥 또 사면 돼. 괜찮아 현관 위에 귀한 문제 화분 깨도 뭐 그건 그냥 없어도 돼.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경!
0: 드디어 또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아, 네.
0: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이좋게 함께 하고는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직도 남편을 이해 못하겠어.
0: 지금? 아,
3: 그래요? 20년을 넘게 만났고 아이 5명을 낳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 아, 모르는 사람 같아요.
0: 네. 남편은 혹시 주리 씨를 이해한다고 하던가요?
3: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노력하러 없지. 네, 그렇죠.
1: 저도 지금 이제 아내랑 연애까지 해서는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간혹 보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0: 있습니다. 네.
4: 베스트셀러 제목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0: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네.
4: 이게 같은 한국말이어도 이게 남녀 사이에는 번역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5: 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네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으니까요.
0: 저 행성 자체가 다르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배우자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3: 맞아요. 있죠, 있죠. 분명 제가 제 뱃속으로 나왔는데.
1: 나왔는데.
3: 정말 모르겠어요. 이 외계인들 5명. 이 5명이 다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6: 부모도 끊임없이 자신과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0: 맞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겠는데 자식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7: 둘 중에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8: 뭐 포경수술 이런 얘기는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9: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1: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9: 무슨 생각을?
0: 나 생각하는 게 안 돼. 생일에 어떻게 써, 아빠? 아빠, 생일에 생각하자.
2: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0: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네. 진짜 테리가 이렇게
5: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교육 누가 하면 더 잘할까? 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출연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딱 좋은 조합인 게, 쌤씨 같은 경우는 아들 둘, 그리고 저도 딸 둘, 동성부모죠. 네. 그리고 이성부모인 정규씨, 네. 정규씨 딸 둘, 그리고 주리씨는 이제 아들만 다섯.
2: 아들만 다섯? 네. 오, 저...

0: 이제 남편 포함 여섯.
1: 진짜 많아.
0: 어, 예. 큰아들 포함해서 여섯. 네.
2: 그냥 이제 우리 주리 씨를 그냥 주리 씨라고 부르면 안 되고. 거의 뭐 정주 신이다.
1: 아 정주 신. 네. 진짜 어떻게 키워요? 아니 어떻게 키워요? 사실 둘도 힘들잖아요. 아,
3: 너무 힘들죠. 네.
1: 손을 어떻게 키워요? 네.
4: 완전히 리스펙.
1: 아니 저는 뭐 다 리스펙합니다. 저는 뭐 그냥 남편과 뜨겁게 사랑을 했고.
0: 아니 저희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묻지 않아서
1: 그 보물들이 저에게 왔고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예.
5: 근데 주디 씨가. 남자 여섯.
2: 여섯.
1: 혼자 혼자.
2: 그렇지.
5: 그럼 또 성이 달라서 성격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아내도 아무래도 아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제 뭔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생리하고 나면 그 혈이 묻은 게 조금 이제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이 피 뭐야?
2: 어.
1: 맞아. 어. 뭐라고 대답했어요? 코피. 야,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혼납니다. 코피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라고 그 상황에서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0: 근데 너무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딸들이지만 딸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볼 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나 주리 씨 같이 이성 자녀 성교육 이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6: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맞아요. 되게 많이
0: 처음, 처음.
6: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싶으면 저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하거나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꺼내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7: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성별보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의 성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2: 사실 이제 이게 몸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몸에 대한 변화가 오니까 막 궁금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조금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가 아, 나 가슴이 좀 아파 이랬을 때 그게 가슴 멍울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냥 밥을 먹다가 뭐 얹혔나?
0: 채웠나?
2: 아니면 넘어졌나? 좀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아가지고 야 이게 참 이성 부모로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그때 실감했거든요.
1: 아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쭈물딱 하거나 뭐 쭉 잡아당기기도 하거나 돌아다니는 팔찌를 거기다 걸다.
2: 근데 이게 뭐
0: 이게인처럼 이런 거 있잖아.
1: 그것처럼
0: 이것도
1: 팔아라.
0: 그런 장난을 치는구나.
6: 그 부위가 좀 신기한 부위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1: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나나 그렇게.
6: 맞아요. 실험을 해보는 거고 테스트를 이제 한계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좀 타일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좀 필요하죠.
0: 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엔 성교육은 동성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7: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아이하고 왜 친밀해서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그 동성 부모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경험했다고 다 말을 잘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하고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쌤 씨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컸는데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는 편이세요?
5: 저는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자로서 그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애들은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신뢰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2: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5: 엄청 친해요. 성관계 뭔지 아냐고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이리 와보라고 뭔지 아냐고. 뭐 대략은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좀 친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게끔
0: 그치.
5: 이 약간

0: 문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1: 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2: 네.
1: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성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 궁금하네요.
3: 이런 거 되게 네. 떨려.
2: 그러니까.
3: 되게 떨려.
4: 둘중에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오빠는 여자가 아니라가지고
5: 엄마요. 동성이라서.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가.
6: 확실히 엄마가 동성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1: 아빠들 속상하겠다.
7: 저는 아빠요.
1: 오, 근데 또
7: 동성이니까
1: 아빠가 편하군요.
7: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4: 가끔씩 너무 과하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심히 안아주면 되는데 전과가 안아주거나 하면은
8: 아 이게 아빠한테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7: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싫어해.
1: 엄마가 싫어한다고?
7: 밥 해달라고 애교 부리고
9: 아 애교 안 부리면 밥이 안 나와주면서?
7: 아니 맛없는 거 해줘.
1: 귀여워.
7: 소중한 부위가 아프다던가 뭐 폭경수술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안 하고 다 아빠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8: 공감할 수 있는
7: 두 번째는
8: 보호자한테
7: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4: 나중에 생리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민망할 것 같아요.
9: 지아의 얘기도 이렇게 부모님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
5: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9: 이렇게 다 여기
5: 있는
10: 거 있죠? 네 정말 알고
3: 있었어? 우리 나가 있었는데
4: 근데 뭔가 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
10: 솔직히 얘기 안 한 것도 있겠네
4: 아니야 솔직히 얘기
10: 알겠어
1: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8: 감이 좋아요
1: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3: 무려
9: 굉장히 갑자기 공손해지는 느낌.
11: 말하고 하면서 경험 많이 쌓고 또 똑똑하고 예쁜 지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 짜증나도 어려워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10: 다은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은이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7: 엄마, 내가 좀 더 다가가게 해줘.
1: 네, 아이들도 성이 다른 부모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 네.
0: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그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월경 얘기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1: 생일은 어떻게 했어, 아빠? 아빠, 생일에 들어와줘!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네.
0: 그런데 우리 정유 씨하고 주리 씨가 어떻게 해요?
3: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 양육자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고민 같은 거나 장난이라던가 이런 건 저한테 다 편하게 해요.
13: 아까 이제 VCR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킨십을 어색해하거나 이제 2차 성징의 신체 변화를 스스로도 좀 느끼게 되고요. VCR에서도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 시선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의식이 높아지고 언제나 누구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컸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3: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은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리가? 얘네가 변하겠어? 얘네들의 성향은 원래 이런데 변하겠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다섯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어서 이제 사춘기도
1: 차라리 와라 사춘기가
3: 그냥 조금 독립할 애들은 독립하고 알아서 혼자 할 애들은 혼자 하고 엄마를 내버려 둬라.
1: 야, 근데 많으니까 이런 게 좋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사춘기 와서 독립해라.
14: 사실 이 시기는 부모하고 성이 다르냐 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하고 이제 독립하고 분리하고 그것이 그 시기의 과제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동성인 부모하고도 사실은 말이 많이 줄어요. 비밀이 생기는데 이 비밀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 친구하고 공유.
8: 아 진짜.
3: 예. 친구한테.
13: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하고 야 네가 자라가지고 너랑 나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3: 그러네요. 다르네요. 네,
13: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으로라도 야 그래도 지금 네 몸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 정도로 중립적으로 반응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0: 아, 호주에서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대부분 성교육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3: 기회.
0: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화 진행도 기회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는 자체가 신뢰 있기 때문에.
1: 맞아.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0: 그렇죠.
1: 물어봐주면 그쵸. 감사해요.
0: 그쵸. 네.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1: 맞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우다 싶어도 입이
0: 그게...
1: 입이 계속 침 바짝바짝 마르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성 자녀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죠.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샤워하고 옷도 안 입고 나오면 엄마는 눈을 어디다 둬? 궁금해. 듣기 싫어. 안 들어. 듣기 싫어 이래게. 야, 옷 입으라고. 이 녀석이 진짜.
2: 엄마, 안아줘.
1: 오, 이렇게.
14: 수건은 감고 나왔네.
3: 근데 감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엄마한테 던졌잖아요.
1: 던졌어. 던졌어요.
3: 난 타잔이다.
1: 근데 집에서 주리 씨네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3: 저희 집 저런 상황이에요.
1: 그래요?
3: 저렇게 다 벗고 다녀요, 다.
1: 아, 그래요?
3: 저 빼고 다. 그나마 우리 첫째 있잖아요, 우리 첫 아들. 12살, 우리 5학년. 걔는 그래도 이제 나올 때 수건으로 가리고 나오거나 나올 때 이제 그 갈아입을 옷을 들고 나가요.
1: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면 스스로 갔다
3: 스스로.
1: 오, 세상에.
3: 걔는 그런데 우리 둘째는 그냥 다 벗고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참 눈치가 없어. 그냥 뭐 5시에 똥 싸면은 그냥 거기 화장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똥 씻겨요.
0: 네.
3: 그리고 넷째도 따라 들어와. 저희는 그냥 그러면은 네, 우리 둘째가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들.
1: 저도 제가 볼일 볼 때 다 들어와요 제 앞에서. 그리고 첫째는 막 빵 먹고 제 앞에서.
3: 그래서 진짜 집에서는 왠지 저만 좀 갖춰 입어야 되는 분위기?
1: 아 오히려
3: 여기는 그냥 남탕이에요. 남탕이고 이 남탕에 나 혼자 들어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나와서 막 뒤에서 막 몰래 이렇게
1: 속옷
3: 챙겨 입고. 저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죠.
1: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샤워를 하고 홀라당 나오는 아들과 엄마의 역할을 정주리 씨가 이제 엄마 역할을 드리고 샘 씨가 아들 역할을 할 텐데.
3: 샘 씨가 아들이에요?
1: 네, 샘 씨가 이제 아들 연기를 어디 가능하세요?
0: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자신 있죠.
1: 그래요?
3: 샤워하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네가 그렇게 자신 있는 몸은 아니잖아. 엄마 말 듣고 있니?
0: 아, 좋아, 좋아.
3: 그러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 눈을 어디다 두라고. 진짜. 몰라.
0: 봐봐.
3: 어머, 야. 팬티 입어. 아이고, 너 진짜 그게. 아빠 거 닮았네?
1: 야, 정주리 씨 딱이네. 정주리 씨 딱이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일상이라서 정주리 씨 진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 그냥 일상이죠.
1: 그니까.
3: 우리 쌤 씨 집도 그러지 않아요?
0: 우리 애도 똑같아요.
1: 똑같아요. 아, 이거 어쩌지.
0: 거기 화장실 앞에 팬티 다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들어가서 씻고 수건 이렇게 다 말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참 동안 그냥 있어요.
1: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도 딸인데도 그냥 다 벗고 다녀요.
13: 저희 딸도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옷 입혀주고 이렇게 네.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1: 다음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빨리 옷 갈아입고 슬라이드 타러 가자.
15: 응 엄마.
1: 어머 맞다.
15: 자세 이상.
1: 너 4살 넘었지? 너 아빠 안 계신데 혼자 잘할 수 있어?
15: 곤란하죠.
1: 수영복 앞뒤 꼭 구분해서 입어야 돼. 모르면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고. 알았지?
8: 불안한 상황이야.
1: 맞아. 누가 도와준 사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 남편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3: 맞아.
1: 네, 저는 뭐든지 다 제가 딸들로 데리고 뭐 사우나, 목욕탕, 네. 워터파크 다 제 몫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어떤 곳에 그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8: 아 그래요?
1: 네.
8: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몰랐고 만 4세 전까지는 그냥 제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가서 앉히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4살, 5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법을 찾은 게 네. 이제 언니를 교육시켜 놓자.
1: 아.
8: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아빠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니 저희 남편도 놀이동산에 저희 딸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 딸이 한 5살 때가 6살인데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페리가 이렇게 빡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 얘 안 되겠다 이제 내려가.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 맞아.
1: 어느 순간 어느 나이 때부터는 아 얘 같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한 거죠.
3: 그 1, 2, 3는 뭐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화장실 가거나 씻거나 하는데 우리 넷째 같은 경우는 5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자 화장실을 제가 데리고 가야죠. 왜냐면은 혼자서 그
1: 아직은,
3: 처리가
1: 아직 안 되죠.
3: 소변이 튄다거나 맞아요. 아직 그게 완벽히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근데 뭐 이렇게 남자들 왔다 갔다 해도 막 빨리 들어가. 빨리 가자. 엄마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얘가 좀 더 작아 보이면 조금 더
1: 들어가도 더 오랫동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13: 저도 이성 자녀를 키우다
1: 샤워실도.
13: 보니까.
1: 어떡하고 샤워실도.
1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미리 아이들한테 혼자 용변 보는 거, 뒤처리하는 걸 좀 가르쳐서 혼자 하는 쪽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근데 부모니까 둘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정확하게 있죠.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4: 사실 이렇게 그 경험을 한 동성 부모가 좀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생리대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꼭 경험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네. 내가 경험한 것처럼.
8: 그렇죠.
14: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얼만큼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3: 저도 알면서 그래. 머리로는 진짜 분명히 알겠어.
1: 용기가
0: 그쵸.
1: 안 나. 용기가 안 나서.
0: 그렇죠.
13: 근데 이렇게 좀 어색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 아~
13: 예를 들면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1: 불편해. 이거 싫어하죠. 그럼 난 한 번에 숙제를 끝내려고 와다다다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13: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진짜 오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 네.
1: 성이 같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성이 달라서 해줄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딸들한테 남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제 남자니까 그걸 더 잘 알잖아요.
0: 맞죠. 우리 와이프도 윌리엄 벤틀리한테 그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 이성에게 이게 다가가는 그 태도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았으면 뽀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8: 네.
0: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성 입장은 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8: 그렇죠.
0: 손 잡았으면 손만 잡는 거다. 솔직히 그거 다른 시선에서 그 경험자로서 그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저도 뭐 이제 이성 친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이제 여성 신체에 대한 존중은 또 이렇게 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또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이런
1: 것들 그리고 왜 많이 낳았는지를 설명을 왜 5시나 낳았는지를 우리도 알고 싶긴 하거든요. 먼저 아이들
8: 궁금하긴 해요.
1: 우리도 궁금해요. 네.
3: 저희는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아이가
1: 너무 사랑했나요? 아이가 사랑했나요?
0: 아니 여기 다 사랑이에요.
3: 네네.
1: 맞아요.
3: 근데
1: 맞아요.
0: 5명은 난 집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1: 너무 사랑했나 보다. 예.
3: 저 사랑한 거 비해서 별로 없는 거예요.
1: 아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진짜 엄청난 사랑이네요.
3: 네, 많이 사랑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8: 저희 첫째 진리가 지금 4학년인데 언젠가는 월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살짝 부끄럽고 뭔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도전. 여러분 함께 가시죠.
1: 정기 아빠 오늘 도전을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15: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마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아 떨려. 아 어떡하지?
15: 어 아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죄송한데 네. 생리대가 혹시
16: 생리대
15: 어디?
16: 저 오른쪽으로 예. 가시다 끝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15: 아 끝쪽으로요? 네. 아, 감사합니다.

0: 야, 여기 다 모여 있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1: 종류가 진짜 많아.
2: 종류가 정말 많아요.
3: 어렵더라고요.
4: 아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돼.
5: 뭐 살지 모르겠으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0: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2: 맞아,
0: 진짜로.
2: 와이프가 정확하게 아니까.
0: 민망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6: 여보세요? 이거 뭐 사야 돼?
7: 소형 날개형.
6: 소형 날개형. 날개형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일단 안 왔어?
7: 아무거나 쓰긴 하는데.
6: 아무거나 쓴다고? 아, 잠깐 너무 크게 이야기했다.
7: 난 그냥 세일하는 거 써.
6: 아,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잠깐만.
4: 다 사보겠습니다.
6: 소형으로는 네.
4: 아, 이것까지 사보자.
6: 아, 땀난다, 진짜.
2: 역시 아빠들은 다 저러신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사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다 사든가.
0: 모르면 네. 제일 비싼 거 사라고 했어요.
2: 맞아요. 역시 네. 아빠야, 아빠.
6: 사장님, 혹시 그 검은 비닐봉투 이런 거 있을까요?
8: 네, 저는 사용 안 하고요.
6: 예.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기 살짝. 네. 예.
2: 어쨌든 뭐 생계구매 성공했습니다. 잘 샀을지가 궁금한데요.
6: 여러분, 생리대 사는 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미션 성공입니다.
9: 그러면 내 친 김에
10: 집으로 네. 가는 건가?
2: 야, 근데 제작진이 또 시켰네. 속옷도 사보래요. 속옷 사보래요.
11: 어려운 미션이 많네.
6: 좋아요.
5: 아니, 외국에서는 딸이 하시면 속옷 선물해 주기도 하거든요.
4: 네. 속옷 세트. 아, 잘 살 수 있을까?
6: 아, 여기 속옷 전문점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저희, 소녀? 속옷?
4: 아, 그렇지. 브라도 사야 되겠죠?
6: 아, 되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조금 오늘 땀이 많이 나네.
4: 아, 뭔가 또 이렇게 하트 사면 또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
2: 문자도 있어요.
10: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2: 맞아요. 예. 여자친구 아내 속옷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6: 사장님, 근데 이게 재질이 어떻게 돼요? 혹시 막 까끌까끌하고 혹시라도.
2: 아니요, 순면이랑. 근데 예. 아빠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 소재를 체크하다니. 와, 처음 봤어.
4: 아빠들이 이렇게 좀 와서 사고 해요?
12: 아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4: 그죠. 대부분 네. 엄마들이 네. 오시죠.
6: 예, 일단, 예, 이걸로. 안녕하세요. 아, 제가 속옷까지 미션 완료했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아, 깜짝 놀랄 것 같아. 아빠, 나 울려! 막 이럴 것 같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13: 아빠,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거 나오랬어? 예상했어요.
2: 네, 예상했습니다.
6: 역시.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 아니, 정규 씨, 진짜, 아니, 사본 사람처럼 어떻게 잘 샀어요?
0: 제가 누나가 4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누나들이.
2: 심부름?
0: 너 이제 이거 해봐야 돼.
6: 야
2: 트레이닝.
0: 너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도 사랑받고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2: 근데 실제 도움 되네요.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딸들한테도 사랑받고.
0: 근데 진짜 아내 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 근데 네. 속옷은 많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0: 예, 다음에는 이벤트로 한번
2: 속옷 와이프의 속옷을? 아 근데 아내가 조금 저 같은 스타일을 제가 입는 스타일만 입어서 네, 처음엔 반품을 저는
5: 영수증 무조건
2: 영수증
0: 근데 그럴 수 있는
2: 청구 교환권 청구
0: 그럴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5: 저도 아내 것도 사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청구 잘못 사오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난 정말 너무 깜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2: 잘못 사서.
5: 근데 그 뒤로 확실히 정리 확인하고 되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저는 성격상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생리성 심할 때도 배에 따뜻한 물 충분히 얼른 적도 있고.
2: 그렇게 해줘요?
0: 야, 따뜻한 멋있다.
2: 아,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윗해요. 쌤 씨가 보면.
14: 저도 초경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변 또래보다 조금 빨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2: 5학년 좀 빨리 5학년.
14: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는 조금 부끄러워서 그래서 초경을 시작했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팬티를 그대로 벗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시작하네.

0: 부모가 어떤 태도와 단어로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까요?
1: 뭐 월경이든 몽정이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과학적인 정보로 얘기하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브래지어도 뭐 여자의 속옷에 한 이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말이나 손수건을 생각하고 그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이 어렵지. 부모도 자꾸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2: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진짜 과학 수업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0: 우리 주리 씨는 어때요? 이제 아들 우영자의 사춘기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3: 아직은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몽정 같은 게 애들이 다 때로 하다 보면은
0: 계속 새싹이 돌려요. 계속
4: 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3: 저도 최대한 진짜 담백하게 하고 싶거든요.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너 고추 탈랐니? 그냥 이렇게 고추 탈랐니? 그러니까 날때 되지 않았니? 안 났어?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담백해 보여요?
0: 아, 지금 되게 떨리는 거 느껴져요.
3: 아, 떨렸어요? 나 지금 되게 최대한 맞아, 눈도 못 마주쳤어. 아, 맞다.
4: 나 많이 긴장했어, 지금.
0: 근데 실제 사실 우리 엄마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경이 털났니? 5번만 연습해봐요.
3: 은경이 털났니?
0: 5번.
3: 은경이 털났니? 은경이 털났니? 알아서 네 방 네가 치워.
0: 갑자기 은경이랑 아이들 망치는 거
3: 털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0: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 금지. 요 역할이.
3: 나 계속 할 거야.
4: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
0: 그거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부모가 당황해서, 글을 뱉는 순간 여지없이 땡 소리가 울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4: 네. 네.
0: 자, 레디, 액션.
3: 아빠, 나.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것 같아.
4: 브래지어 사야 될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3: 무슨 생각을?
0: 생각하는 게 아니야.
4: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0: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4: 한 없어.
0: 아,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4: 아, 응원 안 하려고
0: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4: 아, 이게 생각할 수, 이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5: 맞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이게, 아빠가
0: 당황했구나.
4: 어떻게 될지 알았어. 아~
5: 그렇게 이거 꺼내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위축되니까.
0: 망설이지 말고.
5: 같이 사러 갈까?
4: 오케이.
5: 고르러 갈까?
4: 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았어.
0: 네.
3: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것 같아.
4: 와, 우리 주리가 정말 드디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많이 큰 거야. 너무 소중하고.
6: 아,
4: 말이 막힌다.
0: 본인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4: 정리가 안 되네.
5: 길어져.
0: 아까 선생님 알려주셨잖아요.
4: 아니, 이거 세녀한테도 한번 시켜봐.
0: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리 씨가, 엄마를 하고 아들 역할을 쌤 씨가 네. 하는 거예요. 주리 씨가 아까는 이제 엄마였으니까. 아, 아까는 이제 딸이었으니까.
2: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0: 어? 아니. 잠깐, 모르죠?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4: 아니, 잠깐만, 아니, 이해는 이해인데, 일단 화가 났어.
5: 일단. 아들이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
3: 정신이 없어서 엄마랑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
2: 그, 운동 안 하고, 쉬기만 하고, 생리 한다고 하던데?
3: 아, 생리 현상. 생리현상.
0: 내가 한번 해볼게.
2: 엄마, 그 체육 시간에 여자애들은 왜 그렇게 가끔 운동 안 해?
0: 여자애들은 남자랑 다르게 한 달마다 월경이라는 걸 하거든? 그럼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럴 땐 좀 쉬게 해야 되거든.
2: 근데 가끔 나도 배 아플 때 그때 왜 못 치지?
0: 네가 변비라서.
3: 변비요.
0: 깔끔하게. 변비 고쳐줘. 물 많이 마시고 과자 먹지 말아요.
3: 맞아, 명답이었어요. 오케이. 우리 이제
0: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 지금처럼 담백하게 여자애들은 사춘기 되면 월경을 하게 되고 그 월경하면은 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성장 과정이랑 툭 얘기해주는 거죠.
0: 주희 씨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3: 할 수 있어요.

0: 아, 나 진짜 체육 시간에 보면 여자애들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그래. 왜 그래?
1: 여자들은
2: 여자들은
0: 엄마 왜 그래?
1: 여자들은
0: 엄마 왜 그래?
1: 여자들은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진짜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저 지금 엄마 무서웠어요.
3: 바로 들어가려다가 까먹었어요.
1: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4: 여기는 뭐 완전 성교 캠프네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 오늘 연습을... 시간상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네. 그냥 안 보내는데.
4: 그런 것들을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생리는 여자아이만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남자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 또 되겠죠.
1: 그런데 이렇게 부모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아, 내가 성별이 달라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쩌지? 나 혼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시잖아요.
5: 만약에 내가 싱글 대디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넉살 좋은 이모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이모들과 이미 좀 이렇게, 아이들과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6: 저 호주에서 그 이혼 가정 학교에서 늘 있었는데 그 이상한 시선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 한국도 솔직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7: 친구 부모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말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이거는 이제 조부모님들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뭐 육아 강좌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1: 자,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서 성교육을 받는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데 실제로 그렇게 도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8: 안녕하십니까.
9: 오래 가서 와. 손 씻고 와. 손 씻고 간식 먹자. 예림아,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보면 그렇게 좋아? 재밌어?
10: 스트레스도 풀리고.
9: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
10: 네. 아. 할머니, 오늘 제 친구 그 선영이가 그 오늘 생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는 생리를 언제 할까요?
9: 언제 할까요?
10: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5: 또 친구들이 네.
10: 그걸 많이 먹으면 생리 더 빨리 해요?
9: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10: 매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에 배가 계속 아프잖아요.
9: 그래.
10: 그것보다 생리통이 더 아플지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9: 생리를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10: 왜요?
9: 그거는 이제 예림이가 좀 더 크면은 할머니가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
1: 예림이가 이제 AI한테 궁금한 게 있었군요. 요즘 네. AI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근데 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뭐 X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네. 저도 남편보단 X랑 더 얘기 많이 하거든요.
10: 잘 물어보진 않고 가끔가다 X나 X에 검색해요. 할머니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9: 겁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내가. 내가 얘기를 못 해줬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1: 야, 할머니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5: 그래도 이 배우려는 의지도 네. 있으시고. 네.
4: 의지가 있으셔.
7: 저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4: 네.
7: 양육을.
4: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니까 실제로 맞아요. 조부모님들이 다 많이 키우세요.
11: 대전 신내서 왔어. 얼른 대전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통한 이뻐요?
12: 성격 들어왔어요?
11: 못 들어봤죠.
12: 못 들어왔어요?
11: 누나를 위해서 한번
9: 선정을
11: 받았어요.
9: 올라가 갑시다.
11: 예.
9: 어머님 안녕하세요.
13: 아, 어서 오세요.
9: 네, 고맙습니다.
13: 쭉
9: 네.
13: 앉으세요.
9: 네.
13: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1: 할머니들 성교육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13: 저는 조은영이라고 하고요. 성교육 하면

0: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는지 떠오르는 단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1: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2: 부끄럽죠?
0: 부끄럽다.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3: 저는 예림이가 가끔 물어요. 묻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0: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한국 여성의 초경. 혹시 우리 할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은 몇살때 하셨나요?
1: 저는 17살. 16, 17.
0: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초경 연령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약 1.2세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짜잔. 이번에는 모두 다 맞추신 거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년이 부족하면은 월경을 더 빨리 하게 돼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10번 가서 데이트 신청해.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3: 네, 지금도.
0: 지금도.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3: X예요? 뭐, 네. X예요?
0: 자, 이거는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 사춘기를 위해서 저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림아, 할머니 오늘 교육 잘 받고 왔다? 예림이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할머니가 얘기해 줄수 있다?
4: 진짜요?
3: 그래. 궁금한 거 한데 물어봐.
4: 네.
3: 뭐 우리 여기서 하라고.
5: 너무, 너무 예뻐해 주시네요.
6: 아, 저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4: 그래요.
5: 진짜 손녀를 위해서 성교육하러 공부하러 가는 건 저도 진짜 처음 봤거든요.
7: 이거 찐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찐심 있는 사랑은 다른 거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8: 맞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느껴지고, 사실 이 사랑은 결핍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5: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통하죠.
8: 맞아요. 네.
5: 아들 다섯을 키우다 보면 솔직히 이렇게 신체 변화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저도 좀 너무 이제 힘이 붙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얘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림이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런 어른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내보이는, 마음을 좀 내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9: 네.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 아이들, 그 친구,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없으면 뭐 성교육 책 같은 거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의 각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5: 결국엔 보면 가족의 형태보다 보호자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7: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한테 밥 먹으러 언제나 아빠한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언제나 하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주니까 언젠간 이 성적인 뭐 질문이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면 와서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제가 뭐 자유시간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퍼내는 거예요.
6: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는 게 어렸을 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는 리뉴얼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너 발랑 까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그 차이가 아이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9: 내가 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5: 짧아요.
9: 네, 그렇게 최대 1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게 시한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가 아빠는 나를 항상 응원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낄 거고, 그것을 아이가 믿고 느끼면 사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5: 자, 우리 이성 부모인 정규 씨 주리 씨 오늘 어떠셨나요?
10: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5: 저는 원래 평소에 이 말을 안 좋아하긴 했었어요.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내가 비빌 언덕이니? 이 말을. 만만한 게 나고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치대니까. 근데 이 말을 안 좋아했는데 또 오늘은 이 비빌 언덕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6: 아이를 지키는 건 완벽한 지식도 완벽한 가족의 형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충분히 안전한 관계이죠. 그걸 밧줄 삼아서 힘든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9: 네,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의 그 보호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키우느라고 매 순간 이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마음만큼 당당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모든 양육자 여러분 힘내세요. 누구 하면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4: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여러분 곁에 부모의 첫 성교육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7: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운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11: 부장님이랑요?
7: 자, 우리 장팀장.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1: 아니,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이네요.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2: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11: 모독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긴 해요.
13: 그럼 그렇지. 나는 너
11: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6: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9: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11: 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빨리
14: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의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 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

관련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이레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규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톤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톤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톤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톤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톤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 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 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 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 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이 시에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 원정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김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디세이아의 맨 첫 부분, 즉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가 여행에 나선 동안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를 떠나 파이아케스인들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가닿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방랑을 몇 권에 걸쳐서 직접 노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7년째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지내고 있죠. 시인은 오귀기아라고 불리는 이 섬에 대해 길고 아름다운 묘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곳의 풍경이 얼마나 황홀한지 신들도 낙을 누릴 만한 곳이라 말할 정도죠. 이 세상 곳곳을 다 다녀본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조차 넋을 잃고 그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니까요. 이 낙원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여신의 바람대로 그가 그녀의 남편이 된다면 그는 늙음도 죽음도 모르는 채 신이 되겠죠.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잊게 만든 로토스 열매가 꿀처럼 달콤한 것이었노라 말하지만 그것이 제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칼립소의 제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생도 결핍도 없이 그저 수월함과 풍족함만이 있는 이곳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등을 돌린 오디세우스는 넋이 나간 채로 귀향만을 갈구하며 자신의 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디세우스의 첫 모습입니다. 칼립소와 함께라면 모든 좋다는 걸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는 건 범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이죠. 이 시에는 뼈가 담긴 이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혼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우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라는 것이 반대라는 뜻이고 노우스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반지성 그 자체죠.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름은 어떨까요? 텔레라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코스는 전사,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멀리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칼립소의 이름은 매장, 숨김을 뜻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영원한 삶은 말하자면 영원한 매장과 죽음인 셈입니다. 한편 제우스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승인을 했죠. 헤르메스는 전령으로서 이 제우스의 전언을 들고 칼립소를 찾아오고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를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봅니다.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보다 여러모로 더 낫다는 점도 어필을 해가면서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원문을 한번 보죠. 공경받을 여신이여, 이런 일로 제게 분을 품지는 마세요. 외모와 위엄을 놓고 볼 때 더없이 지혜로운 페넬로페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저부터도 낱낱이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녀야 죽게 마련인 인간이고 당신은 늙어감도 죽음도 모르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가서 귀향의 그날을 보게 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설령 신들 중 어떤 분이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또 한 번 산산조각 낸다 해도 저는 설움을 견디는 기백을 품고 가슴 속에서 참아내렵니다.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저는 이미 숱하게 많은 것들을 겪어왔고 많은 고생을 치렀으니까요. 그러니 그 일도 그런 고생들을 따라 일어나라 하지요. 오디세우스가 마치 아킬레우스처럼 호메로스 서사시의 주인공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기쁘게 받아안을 이 제안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수락하면서 그 고통들도 수락하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오디세우스 역시 영광스럽지 않은 익명의 생존 속에 매몰될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수많은 고생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투를 뜻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기백을 충족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인의 비범함은 그의 귀향을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아닌 인간 삶 자체로 재진입하는 일로 그리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 시에서는 인간의 온전한 세계가 그려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저세상의 세계는 물론이고 그가 곧 가게 될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인간들과 동떨어진 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고를 모르고 사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스파르타도 또 필로스도 인간의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되돌아갈 인간의 세계라는 곳은 고향 이타카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지금 오디세우스와는 정반대의 욕망을 가진 신들처럼 살고 싶은 구혼자들에 의해 장악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반드시 지금 이타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는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아버지의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떠나고 있는 칼립소의 섬은 봄에 피는 제비꽃과 가을에 피는 샐러리가 동시에 만발하는 무시간의 영원입니다. 칼립소는 인간의 감정을 지닌 여신입니다. 오디세우스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에서 애정과 호의 아닌 어떤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버림받음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출항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우스의 결정이라는 것을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그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를 놓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 마지막 자존을 지켜냅니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나머지 예전에는 오디세이아를 여성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있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칼립소 여신과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잠시 볼게요. 원문입니다. 여신들 중에 여신은 이렇게 말하며 재빠르게 앞장섰고 그는 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신과 사내가 우뭇 파인 동굴에 도착하자 사내는 헤르메스가 앉았다가 일어선 그 팔걸이 의자에 앉았고 요정은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먹는 온갖 음식들을 먹고 마시라며 그의 곁에 차려준 다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앉으니 시녀들은 그녀를 위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차려내었다. 그러자 그들은 준비되어 차려진 음식 쪽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들이 갈증과 허기에서 벗어나자 여신들 중에 여신 칼립소가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호메로스는 주요 신들이 올림포스에서 함께 모여 지내면서 이들 사이에서 제우스의 통치권이 견고하게 수립된 이후의 상황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 전에는 신들과 인간들이 서로 어울려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일은 대체로 밥상에서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신화가 전해지는데요. 말하자면 양두구육을 시전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그는 살코기와 내장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는 쇠가죽으로 덮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뼈만 수북이 쌓아놓은 다음 윤기가 도는 지방으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지방으로 포장된 뼈를 신들의 몫으로 택했다고 전해져요. 이로써 인간과 신은 더 이상 밥상을 나누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게 됩니다.

탄탈로스의 이야기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신들을 떠보기 위해서 제 자식 펠롭스를 요리한 다음 신들의 식사로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이 탄탈로스는 이 시에도 나와요. 저승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파이아케스 사람들처럼 여전히 신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 즉 칼립소와 오디세우스가 겸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드는 호메로스가 그린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지내던 그 자리에서 신들이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신과 인간이 서로 어울려 지냈던 그 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칼립소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고 마십니다. 이 암브로시아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인 필멸은 브로토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히라보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멸자, 즉 죽기 마련인 인간의 길을 선택한 오디세우스는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선언하는 귀향의 결정은 따라서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 사람을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라고 묘사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그리는 신과 같은 영웅들은 죽음이라는 필연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에요. 일리아스에서도 오디세이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정말로 신과 같아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나버린다면 그는 결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멸이라는 강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탁월함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만드니까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아니 잃어버릴 수가 없는 신들은 갈 수 없는 길이죠. 자, 이렇게 칼립소에서 모기기아를 떠난 오디세우스는 무려 12회 동안 밤낮으로 항해를 합니다. 포세이돈은 극심한 풍랑을 일으켜서 오디세우스를 위기로 몰고 가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 신의 저주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에 가닿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을 전장에서 싸워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인간 아닌 존재들과 부대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낯선 땅 강가에 벌거숭이로 닿아서 탈진하고 맙니다. 결국 많은 선물을 받고 안전하게 돌아갈 것임을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왕비 아레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방인에게 적대적인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는 공주 나우시카와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궁전에 돌아가 환대를 받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의 다른 많은 에피소드들처럼 이 이야기의 원형은 민담일 겁니다. 낯선 방랑자가 나타나서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공주를 얻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주 나우시카아는 오디세우스가 지나온 귀향의 여정에서 그와 엮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인간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오디세우스에게 매혹이 되었고 그녀의 아비 알키노우스 왕 역시 그를 사위로 맡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죠. 만일 여기서 어떤 로맨스라는 게 있었더라면 칼립소에게 선언했던 그 모든 것이 몹시 우스워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오디세우스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마치 칼립소의 섬처럼 알키노스의 정원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풍만이 불어오고 포도나무는 꽃과 채 익지 않은 열매와 무르익은 것을 동시에 내고 있죠. 궁전을 지키는 개들은 헤파이스토스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비운 동안 늙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냥개 아르고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배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내장된 듯이 그들의 배는 세상 어느 곳이라도 알아서 달려가고 화선과

칼립소의 곁을 떠나가는 오디세우스, 그리고 어려움 끝에 도착한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귀향의 의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오늘 라이브 제일 잘한 팀 말하면 한 60명
1: 아니 그게 올림픽 텐데
2: 근데 보면서 아 체급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3: 아 체급이 다르다는
2: 그러니까 근데
4: 그러지 말고 토론을 해서 같이 서로의 조율을 하자
2: 이거 진짜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
5: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심사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0: 씨 화이팅!
1: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2: 천안에서 화이팅!
0: 비제로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비제로 화이팅!
3: 하나 둘 셋! 감량 중입니다. 건강 때문에 살 좀 빼고 있습니다. 헬로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자랑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난 먼저 나는 거기 현장에 가봤다라는 내가 MC다. 그게 이후로 이제 산만한 시선 앨범들 많이 듣고요. 노비녹도 그렇고 선정 안 된 팀들도 음반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팀. 오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어라. 아 죄송합니다. 어이구. 다 떨어졌어요. 몸부림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조금 바나나를 일단 먹을 것 같고 장난치고 있죠? 세상의 순수함을 노래에 담고 싶다. 허거. 오이스터즈 냄새가 좀 나죠?

0: 이런 느낌이 아니네요. 화고 뭐 이런 장난기가 아니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바나나 드셔도 돼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이 친구들 불만이 있어요. 멋 없으면 죽고 말지라는 느낌이 좀 좋은 얼굴이에요. 사실은 음악을 정말 잘하는 얼굴이거든요. 아, 난 이상하게 할 바에 나는 음악 안 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느긋한 그루브, 달콤한 멜로디, 쿨한 보컬이 이끄는 기분 좋은 인디록. 오. 느긋한 그루브인데 저처럼 막 너무 막 이렇게 멜로디 많이 쓰면 약간 쿨한 맛이 없어요. 날려줘야 되거든요. 이분들 그런가 봐요. 아, 진짜 기분 좋아지는데요? 멜로디 되게 잘 만드시는 팀이네요. 아, 얼굴에 거대 음악가 상이죠. 포스트록이네요. 지난달 선정됐던 녹인옥 뭐였습니까? 포스트록이었죠? 그리고 인스트루멘탈 팀입니다. 강력합니다. 이런 팀들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소 구성, 최대 출력. 신사연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데? 드럼 기타인가요? 와. 야. 여기 2인조잖아요, 또. 그리고. 아, 미치겠네. 아주 똑순이 듀오죠? 우리 나르디스. 라이브. 음원에서 들을 수 없는 힘을 노래한. 이거 굉장히 스웩입니다. 라이브가 낫다 이거거든요? 유재하 대상 출신이시구나. 아. 아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저희 건반 치는 김영호 씨라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1: 네.
0: 김영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김영호를?
1: 엄청난 팬이에요 지금.
0: 나의?
1: 네.
0: 김영호, 아 근데 이런 분 말고 김영호 아세요? 감독님 김영호 아세요? 그 형도 유재하 2등 했어. 그래서 이제 유재하 이제 수상 이력이 무조건 플러스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대상이잖아요.

노래를 겁나 잘하시네 두 분 다. 좀 무적의 카드긴 하잖아요. 좋은 멜로디에 둘이 화음을 잘 이뤄서 부르는 게 직관적으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르디스는 산만한 시선처럼 밴드 대동에서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심 아일랜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 페스티벌 라인업에서. 그래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 검증된 루키이자 신에서 가장 뜨거운 밴드. 역시 심사평도 뭐 알고 계시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만큼 공연 경력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쉽게 하실 수도 있는

0: 오늘 아마 관객 호응 유도에서 굉장히 그 우위에 서지지 않을까라는. 다음은 제가 들어봤던 팀이에요, 삼포.
1: 음악 진짜 많이 들으시네요.
0: 자꾸 친구들을 맨날 외국 나라만 듣거든요? 공개인간 막 지윤의 이런.

0: 사람들은 막 외국 노래만 들어. 나 한국 노래 들어요. 삼포도 들어봤습니다. 연주자들끼리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안 그래도 돼요. 저희 밴드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 됩니다. 여기는 다 같이 코러스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아요. 라이브 할 때. 전 솔직히 나는 여기 이런 라인업에서 난 내가 탈락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음악 멋지게 하는 분들 10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 모르셨나요, 여러분들? 저예요. 또 헬로루키 MC 카더워드입니다. 마음속에 좀 응원하고 계신 팀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환호가 뒤에 계신 심사위원단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고요.
2: 인성 테스트. 나 카드 불 마셔야지.
1: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두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일랜드 소개해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저 몰랐어. 수상 이력이 화려해요. 그리고 헬로루키에는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3: 아직 헬로루키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헬로루키 하러 나왔습니다.
4: 헬로루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SNS에 딱 뜨자마자 제가 다 보냈어요. 야, 이거 내 눈에 다시 한댄다. 우리 진짜 이거 해야 된다.
5: 헬로루키가 돼야 되는 이유로 황금의 눈이 멀어서 어디라고.
6: 무슨 엄청 솔직한 분이야. 아니,
7: 1,000만 원 우리 것이다.
8: 타 경연에서 입상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는데 인디밴드라는 게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번 헬로루키 꼭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 진짜요?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유용한 그런 주제를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약들 있죠? 자, 예약을 하다, 예약을 잡다, 예약을 미루다, 예약을 바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서비스 예약 관련된 주제들 이번 주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여기 나온 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appointment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약속, 이럴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요. 서비스 예약했습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서비스 예약에만 쓴다고요. make an appointment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1대1의 서비스를 받는 병원이나 치과나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 요럴 때 예약을 reservation이라고 잘안 하고요. 하기도 하는데 거의 잘안 해요. appointment예요. reservation은 주로 장소 예약, 호텔이나 음식점, 그게 reservation이고 appointment, 사람과의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입니다. 자, 물론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시간 약속 같은 거 얘기할 때 appointment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로 appointment라고 안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워낙 틀리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병원 예약부터 들어갈게요.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서 써야겠죠? 병원 진료 예약을 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가장 병원 예약을 많이 하니까, 진료 예약을 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시간 자체를 잡다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예약 진료가 되어 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 동사가 살짝살짝 달라집니다.

0: appointment를 쓰는데 make a doctor appointmen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병원을 굳이 여기다 hospital, clinic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병원 가는 걸 영어권에서는 그냥 go see a doctor 이렇게만이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권에서 병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뭐예요? make예요. make an appointment. 요 안에다가 요것만 넣어주면 돼요. make a doctor appointment. 들어보세요.
1: Make a doctor appointment. Make a doctor appointment.
0: I need to make a doctor appointment. 나 저기 병원 진료 예약해야겠다. 그겁니다. 시간을 실제 잡는 의미로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구동사 중에 set up 이거만 있습니다. set up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이건 꼭 병원 진료 예약하면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병원 없죠? 병원 없잖아요. 한국말 해석해. 그죠? 병원이 아니라 다 병원 합해서 다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ppointment. 그러면 내가 예약을 잡겠다. 혹은 뭐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미팅을 잡겠다. 이럴 때 let me set up an appointment with hi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set up appointment. 자, 이렇게 해서 appointment 강세 중간에 잘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자, 여기에 하나 여러분이 꼭또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이 make 동사는 실제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면 이미 예약을 한 상태라면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have로 바꿔야 됩니다. have a doctor appointment. 야, 너 저기 점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아, 나 점심 때 병원 진료 예약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Oh, I'm sorry. I can't have lunch with you today. I have a doctor appointment.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할게 아니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have a doctor appointment. 그래서 make과 have가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볼게요.
1: Have a doctor appointment. Have a doctor appointment.
0: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진료 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make가 맞겠죠? make 혹은 set up 둘 중에 하나겠죠? make나 set up 둘다 시간 약속 잡는다는 얘기니까. I call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자, 여기는 병원에 전화한 거 정도는 clinic 같은 거 써도 되겠죠? I call the clinic.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죠? And set up an appointment. 그러면 예약을 잡았어요. 그렇죠? 뭐 I call the clinic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쓸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오랜만에 써보는 거예요. Set up an appointment를 했는데 일단 병원에 전화했다. I call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I called the clinic and set up an appointment.
0: 네, I called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하셔도 되겠죠. I called 그 다음에 and made a doctor appointment 그것도 전화해서 병원 진료 예약했다. doctor appointment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병원 예약을 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몸안 좋을 때, 그죠? 컨디션 안 좋을 때, 아플 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때, 아 이거 왜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일주일 동안 이럴 때, 그죠? 첫 번째 관용구 중에 하나죠. Feel under the weather. 이럴 때참 우리가 병원 진료 예약을 많이 합니다. 몸이 좀 너무 안 좋아. 막 으스스하고 막 이래요. 자, weather가 나와서 이게 날씨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 때, feel under the weather. 이건 좀 외울게요. 너무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컨디션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condition 이 의미로 쓰지 않아요. 몸 상태를 My condition is bad.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쓰세요. 몸이 아프다. Feel sick. I feel sick. I am sick. 비동사 와도 상관없어요. 나좀 아프다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게 I feel sick. I am sick. 이렇게 들어보세요.
1: Feel sick. Feel sick.
0: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다. Find out what's wrong. I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뭐예요? 파악하다. 그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자꾸 몸이 좀안 좋아. 그럼 I really want to find out what's wrong. 그렇죠? 이렇게 갈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ut what's wrong. Find out what's wrong.
0: 너무 좋아요. 자, 넘어가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대로 쓰세요. Weather 표현 기억나시죠?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외우세요, 이 문장 그대로. 아이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1: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0: 오케이. 뭐 문자로도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갈것 같아요. Oh, I'm sorry, I can't go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오케이? 자, 그다음 두 개. 몸이 안 좋으면 좀 일찍 퇴근하거나 하루 휴가 낼 수도 있죠. 그렇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휴가를 내거나 일찍 퇴근한다. 약간 뭐 반차 같은 거 쓰고 뭐 조퇴한다는 얘기죠.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가 뭐예요? 퇴근하다입니다. 이거 알아둘게요. Get off 자체가 무슨 뜻? 퇴근. Get off work의 줄임말인데 그냥 get off 자체가 퇴근의 의미로 쓰여요.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퇴근하다. 그렇죠? 반차 썼을 수도 있고 양해 구하고 한 시간 정도 먼저 퇴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get off a little early. 요즘 탄력적 근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 두 시간 먼저 퇴근할 거면 그렇게 이제 시간 정산만 잘하면 되죠. 들어보세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강세 조회도 잘 주세요. Get off a little early. 그죠? 부동사니까. 하루 휴가 내는 건 뭐라고 그래요?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이거는요, 내가 휴가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간 공휴일인 게 아니라 내가 휴가를 쓴 거예요. 월차 쓰든 반차 쓰든 뭐 예를 들어 반차가 아니군요. 월차 쓰든 연차 쓰든 내가 휴가를 쓰든 간에 take a day off. 내가 신청을 한 겁니다. I'm going to take a day off tomorrow. 이렇게 take a day off.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0: 자, 묶어서 병원 갈게요. 자, 병원 좀 가보려고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거야. 해볼까요? 아까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the doctor. To go see a doctor. 여기 나왔죠? 병원 가다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자, 나 오늘 저기 병원 가야 돼서 약간 좀 일찍 퇴근하려고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I'm going to get off a little early to go see a doctor.
0: 여기 and가 생략된 겁니다. Go and see a doctor. 생략해서 go see a doctor. 자, 관용구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 예약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약 시간을 잡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Set up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0: 병원 예약하는 경우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Feel under the weather. 들어볼게요.
1: Feel under the weather. Feel under the weather.
0: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퇴근해요.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들어볼게요.
1: Get off a little early. Get off a little early.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병원 예약 관련된 기본 표현부터 알아봤는데 이 로직이 다른 서비스 예약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추가를 이렇게 하면서 주제도 바꾸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자, 매일 10분 영어, 여러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EBS E앱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요.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at versus chubby. Fat versus chub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fat, 그리고 chubby. 아마 일상 회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fat부터 할게요. 이거는 뚱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하실 때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네, P 발음하고 F 발음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윗니에서 밑에 입술을 닫는 느낌이고

부정적으로 살찐 것을 표현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말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fat라는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느낌은 그냥 살을 찐 건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Do I look fat in this? What a fat cat!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Fat, 뚱뚱한, fa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래서 뭔가 옷을 입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입으니까 뚱뚱해 보여?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여러분,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하면 다들 답 알죠? 아니요. Do I look fat in this? No. You look beautiful.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Okay, fat.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정말 뚱뚱한 고양이네. What a fat cat. What a fat cat.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차비를 볼 건데요. Fat 같은 느낌은요, 정말 뚱뚱한 느낌입니다. What a fat c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를 입으니 내가 정말 살찐 것 같아. 살찐 느낌이야.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입었던 청바지를 한번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Okay,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I feel so fat in these jeans. 네, 다음 단어는 chubby입니다. 네, chubby, 통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cha. 추 아니에요. 차비, 차비. 그래서 비가 두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비가 하나였으면 추비나. 근데 비가 두 개니까 차비, 차비. 오케이, very good. 오케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토실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 같은 경우는 조금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도 돼 있지만, 근데 chubby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Okay? So more than fat, chubby has a sort of cute and warm feeling to it, okay? 그리고 비격식체로 많이 쓰입니다, okay? So usually chubby is used in very informal situations, okay? 그리고 fat보다는 너무 막 뚱뚱한 느낌보다는 좀더 토실토실한, 통통한 이런 느낌입니다. Okay, 문장들 좀 볼게요.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He has chubby cheeks. I used to be a chubby kid. Chubby, 통통한, chubb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기는 너무 귀엽고 포동포동해. 근데 여기서는 fat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볼이 통통해. 왜 아이들이나 아기들 볼이 통통할 때 너무 귀엽잖아요. Oh, he has chubby cheeks. He has chubby cheeks. You just want to squeeze them. He has chubby cheeks. 그 다음에 나는 통통한 아이였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나는 통통한 아이였었어. I used to be a chubby kid. 그래서 fat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used to be a chubby kid. I used to be a chubby ki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뚱뚱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괜찮고 남에 대해서는 피해 쓰는 게 좋아요. fat. 그 다음에요. chubby는 통통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fat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거는 좋아요. 아이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는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Do I look fat in this?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cute and chubby. 귀엽고 통통한. 그래서 chubby는 긍정적인 느낌. fat는 부정적인 단어죠. Okay, don't forget. And also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in previous episodes at ebse.co.kr.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U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ompetition.
0: 네, competition. 이번 주에는 compet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ompetition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주로 있는데요.
1: Of course.
0: 그냥 경쟁이라는 그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경연 대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Mm-hmm. 네, for sure.
0: 네, 컨테스트처럼.
1: Yeah, like a contest or like some kind of game. Or
0: 그래서
1: you know,
0: 네 이번 주에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겠지만 mm-hmm.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쟁이라는 것 자체, mm-hmm. 경쟁심 이런 거,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1: Al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s a funny competition show.
0: 웃기는, 재미있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입니다.
1: Okay.
0: 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한데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Serena.
0: 사리나 씨고요.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사리나 씨,
0: 나와주세요.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어떤 특정 종류의 경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1: So, Serena said,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Non-stop,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여기서 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0: 그리고
1: yeah.
0: rivalry 하면 경쟁 구도를 말해요. We don't have any kind of rivalry between us.
1: Well, we do.
0: We do.
1: No, we are not rivals. We do not have any rivalry against 네. or between us.
0: 네, rival 하면 라이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라이벌, 경쟁 상대라고 말하는데 rival 뒤에 L로 끝나지만 RY를 붙여서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Rivalry. Rivalry. 네,
0: 경쟁 구도인데요. 라이벌 관계.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Mm-hmm. 경쟁 구도가 가볍게 여겨지고 mm-hmm. People,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죠. People laugh non-stop. 사람들이 계속해서 웃는 그런 경연 대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우리 둘이만 이런 뜻이죠.
1: Mm-hmm.
0: 자, 그런데 이 경쟁 경연대회의 목적은
1: It is to determine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0: 네, 누가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가장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determine, 결정하고 가리기 위해서예요. 누가 제일 재밌나? So
1: Basically,
0: it is a comedy
1: kind
0: kind
1: of
0: of
1: like a
0: competition.
1: comedy
0: Yeah,
1: kind of
0: yeah.
1: competition,
0: Okay,
1: right?
0: yeah.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s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1: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0: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몇 가지 용어들이 사실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1: Yes,
0: 네.
1: for sure.
0: 사리나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부터 볼게요. 나타나다.
1: Emerge, emerge.
0: emerge. 그래서 emerge 한, 나타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이 바로 emergency.
1: Yeah, it's an emergency. Something emerged,
0: emerge.
1: but an emergency situation emerged.
0: 그렇죠. 응급이죠. 응급이죠. 그래서 emergency room, ER, 응급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뭐 준비, 마음의 준비할 생각, 시간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emerge라고 하는데 나타난 거죠. emerged from the masses.
1: The masses.
0: 네.
1: The masses.
0: 일단 the masses는 대중, the public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mass media.
1: Oh, yeah.
0: 네.
1: Mass media,
0: 대중
1: right?
0: 매체.
1: It gets out to the masses.
0: 네. mass communication.
1: Yeah.
0: mass com.
1: Communication amongst the masses.
0: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대중 자체를 가리킬 때는 the mass라고 하지 않고 the masses라고
1: Masses.
0: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he mass라고 하면은 그냥
1: It's like one
0: 질량,
1: connected together or
0: or
1: something.
0: just amount,
1: Yeah, the amount,
0: 예,
1: right?
0: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중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가 생겼냐면 captains,
1: Captains?
0: captain은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 팀의 주장도 될수 있고.
1: Or it could be like a real captain in like the
0: 선장,
1: military or something?
0: 네,
1: Yeah.
0: 선장 아니면 대위 이런 사람이
1: Yeah.
0: 될수 있어요. 근데
1: 'Cause
0: 일단 여기서는 이건 경연대회니까 캡틴 좀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단
1: It
0: 이해를
1: could be,
0: 해볼게요.
1: yeah.
0: 네, 대표적인 사람, 대표하는 사람, elite leagues, elite league, 그다음에 groups with funny names,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그룹들, 단체들이. 그러니까 좀더 이게 커진 거죠.
1: Yeah, it got bigger and bigger, right?
0: 그리고
1: So because it got bigger, she say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0: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제
1: Nationwide.
0: nationwide입니다.
1: That's why I stumbled a little bit when I
0: 네.
1: said
0: Nation. 네.
1: national.
0: 그래서 의미 파악은 되셨을 거예요. A national show 하던가 nationwide
1: Nationwide.
0: show. 아니면 주,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주 전체에서 하는 거 statewide.
1: Statewide.
0: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가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nationwide show가 되었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1: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0: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competitors 나오죠. competitor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1: Competitors.
0: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참가자들이라고 보시면
1: Yeah.
0: 되겠고요. 어떤 참가자들인지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1: Yes.
0: The smartest 가장 똑똑하고 the
1: Wittiest.
0: 네. 가장 재치 있고 the
1: Most eloquent.
0: 네. 언변이 좋은 the를 반복하는 대신에 한 번만 썼고요. 그리고 재치 있는 거 witty 언변 좋은 거 eloquent
1: Eloquent.
0: 설명드렸는데 발음 하나만 보자면 witty 같은 경우에는 witty로 원래는 끝났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est를 붙이면 wittiest가 아니고
1: Wittiest.
0: a가 살짝 들어가요.
1: Yeah.
0: 네. 마찬가지로 dizzy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어떤 경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경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Okay, let's take a look. There's a TV show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he best gamers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and have big competitions in it. It's really quirky and funny.

0: This is a super funny show.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and are on teams and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1: 둘 다 TV에서 볼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That's right. The first one is from Max, though. 네,
1: there's a TV show,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op sport라는 것은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게임하는 것이 인기 있는 스포츠인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고 the best gamers, 가장 게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비디오 게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have big competitions in it. 거기에서 큰 경연 대회를 한대요. 큰 이제 경쟁을 하죠. 그리고 it's really quirky and funny. Quirky라는 것은 특이한 거.
0: Yeah, 네, the kind of special, interesting, unique.
1: 네, 특이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0: All right, and Reza says,
1: this is a super funny show. 이거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 한 집에서 살면서 are on teams, 팀을 나눠서 하고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활동과 게임들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오락도 꽤 있고 드라마, 극적인 그런 갈등도 좀 있대요.
0: They're fighting.
1: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거기서 하는 게임들이 웃긴 게 많다고 합니다.
0: That sounds like a fun show too. Well, all 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today.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0: Fudge! He shouted. Harry bit into the leg of Shinoy's jeans and tugged. 13 seconds. Shinoy tried to bounce to get it moving. His grip was loosening. Then he felt a sudden short, sharp drop. The clock hand moved. Shinoy's grip gave way and he plunged to the ledge. Harry grabbed Shinoy and held on tight. They heard the sound of whirring mechanisms as the clock started. Below them, people unfroze. Time had started again. But was it enough to stop the time fragmenter? Once they were back inside, they saw the display. "Oh, too close," said Harry, while Shinoy whooped with delight. 자, 여기에서 처음에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it won't budge 이렇게 말을 해요, Shinoy가. And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budge. 약간 움직인데 친구들 거의 이거를 in the, we use it in the negative. 자, it won't budge, it will not budge 이렇게 많이 쓰는데 꼼짝 안 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해도 그냥 움직이지 않은 거죠. It won't budge. 그래서 좀 걱정이 됐고 이제 이게 막 계속 있고 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자, Shinoy's grip gave way and he plunged to the ledge.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to plunge. 친구들, fall는 떨어지다. 네, 그냥 떨어지는 건데 plunge는 훨씬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Right? 이렇게 높이 있는데 아래 여기 한참 아래 있고 그러니까 확 plunging 한다면은 확 떨어지니까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Alright, so what happened? Alright, the clock started. 자 시계가 작동을 하니까 막 소리가 그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the people unfroze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들, 이 그림 보면은, 자, 1초가 있네요. 블랙박스에. 그래서 바로 해리가 too close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too close. Oh, that was close. 정말 아슬아슬했어. 겨우 했네.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4. Defrost. Harry received a message from his data implant.
1: I'm needed. Can you make your own way home?
0: Shinoy nodded and Harry disappeared in a flash of light, off on another adventure. Shinoy enjoyed his steady walk home. Okay. 자, 친구들, 여기서 defrost, 네, 모든 게 해동이 됐네요. That is actually last vocabulary word. 자, defrost는 해동이잖아요. 친구들, 여기에서 조금 이 단어는 보통 왜 엄마가 냉동실에 뭐 고기나 아니면 뭐 떡이나 뭐 이렇게 해동 이제 그래서 꺼내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defrost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재밌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Why? Because 모든 사람들 they were frozen. 그래서 해동. 그래서 해동이 되고 black box. 자, 1초 딱 남은 black box를 뭐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All right? Okay. 자, let us continue reading. He came across his head teacher again and chuckled.
2: Nice hat, Mr. Amitri.
0: The embarrassed couple swapped hats quickly.
3: Oh, haven't you got homework to do?
0: called out Mr. Amitri as Shinoy ran off. 네, 네 저번에 멈췄을 때 이 모자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숙제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4: How's your back, Sam? asked Shinoy.
5: Oh, it's fine, thanks. But it's my mind I'm worried about. I could have sworn I dropped my... Oh, never mind.
0: Back home, Shinoy got a friendly welcome from Milo.
6: Morning, said Mom. Nice life.

0: In, Shenoy laughed and checked to see if everything had unfrozen. He looked at Myra. She was perfectly still. Oh no, thought Shenoy. Had there been a problem restarting time? He moved closer to examine her face. Excuse me, Myra pulled a face. Have you heard of personal space? Shenoy laughed. If only he could freeze time right now.
1: 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기억나세요? 네. 그 장을 봤는데 물건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you know 저 허리 어때요? 샘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다 괜찮은데 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왜냐면은 이거 떨어졌는데 딱 이제 이게 시간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물건이 다 같이 있는 거 가방 속에 있는 거야.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또 마이라예요. 자, Myra was perfectly still. 친구들, still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은 거죠. 꼼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노이가 걱정된 거예요. 아니, Myra는 아직까지도 얼어져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Excuse me, have you heard of personal space?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죠.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Alright. So, did you enjoy the story? Time froze. 자, 멈췄습니다. Time froze. Freeze. 네. 얼었다, 해동하다. 재밌는 단어를 많이 배웠죠? Alright. I will be back with another great book. So,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See ya.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 리가요.
0: 네.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런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아,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요거 좀 중요하죠,
1: 그쵸.
0: 그렇죠?
1: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Oh, that's good.
1: 예,
0: That's
1: 의무
0: good. 네.
1: 교육으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마유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오, 물을 얼마나 좋은데, 나 잘한.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물을
1: 혹시
0: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뜨긴
1: 오.
0: 하는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0: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1: 네.
0: 봤습니다.
1: 예.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네, 다 이유가
1: 아,
0: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1: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예, 이제 좀
0: 드디어.
1: 철저하게
0: That's right.
1: 가르칩시다. 이제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0: Yes.
1: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0: 너무
1: How to가
0: 좋았어요, 지금. 뭘
1: 약간 티처가
0: 가르칠까요?
1: 되죠.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0: 근데,
1: 수영하는 법. 예.
0: 네.
1: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to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swim 할게요. Yes.
0: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1: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0: 왕초보로.
1: 예.
0: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1: 오.
0: swim이 되겠죠.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1: 그래요?
0: 그렇죠?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1: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0: 뭔가
1: swim,
0: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것
1: swim,
0: 같아요.
1: swam, swam,
0: 오케이.
1: swim.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0: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1: 우와.
0: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0: 그냥 guess를 하셨군요.
1: 네.
0: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1: 우와.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1: 에?
0: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1: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0: 네.
1: 항상 뭐뭐 하는 법
0: 맞아.
1: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1: How to dance.
0: How to dance. Okay. 노래를 잘 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뭐? 맞아요. 오. 맞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 줘. 춤추는 법 좀 가르쳐 줘.
1: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0: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1: I learned.
0: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그렇죠. How to sing well. Mm-hmm.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 yeah.
0: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보컬
1: yeah.
0: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1: 그래요?
0: 제가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1: 우와.
0: 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네.
1: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뻔했습니다.
1: 네, 네. 큰일 나요.
0: 아, 어렵더라고요.
1: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시고
0: 아, 그러니까.
1: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쉽지 않습니다.
1: 예.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1: Teach me how to dance.
0: I learned how to sing well.
1: I learned how to sing well.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1: 예?
0: 물을 엄청 무서워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1: 더 물에 부딪히고
0: 네.
1: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하게 음흠.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1: 네.
0: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 그러지? 그
1: 수영모.
0: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1: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0: Yeah, 예. Yes.
1: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0: 네.
1: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0: Okay.
1: Yes. Water.
0: Okay.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
1: 네.
0: So he is so scared of what? Of water.
1: Yes.
0: 정답입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1: Scared.
0: Scared.
1: Yes.
0: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1: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0: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1: of.
0: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1: 네.
0: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1: I'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1: 네.
0: 무서워하지 않아.
1: 어렸을
0: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 She's not scared of dogs.
0: 오, 좋아요.
1: Dogs?
0: Dogs, right? So she is not scared of dogs.
1: Yeah.
0: Very nice.
1: Mm-hmm.
0: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1: Scared
0: 자기도
1: of,
0: 모르게.
1: Scared of.
0: Right. Scared of처럼 리을 비슷하게
1: scared.
0: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1: 네.
0: I am scared of her.
1: I'm scared of her.
0: She is not scared of dogs.
1: She's not scared of dogs.
0: 예,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발음할수록 scared 그런 of. 스타일이 scared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Yep.
0: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 Mm-mm.
0: 귀신이 영어로 뭐죠?
1: Ghost.
0: Ghost.
1: Mm.
0: 귀신들 그러면?
1: Ghost.
0: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1: yeah?
0: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1: 오.
0: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1: Aren't you? Aren't you scared of ghosts?
0: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1: 네.
0: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1: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0: 저만 그런 거
1: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0: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1: 아~
0: 거의 공포 수준.
1: 그래요?
0: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 Afraid.
0: Mm-hmm.
1: Oh, afraid.
0: That's right.
1: Yes.
0: 맞아요. Yes.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0: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1: 아, 자, 이랬을 때
2: 네.
1: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2: 응?
1: 와, 완전 날 닮았네.
2: 오,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2: 응.
1: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아빠가
2: 아.
1: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이
2: 저거
1: 무서운
2: 무서운
1: 거구나. 그럴
2: 거구나.
1: 수도 있지
2: 그쵸,
1: 않을까요?
2: 그렇게 인지가 되죠.
1: Right?
2: 와우, he takes after me.
1: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2: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1: 오.
2: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1: 네.
2: He takes
1: 양념을
2: after me.
1: 비워놨어요, 양념.
2: 완전.
1: 네.
2: He 완전.
1: 완전.
2: He perfectly. Yes. Why? Why?
1: Why am I laughing?
2: Yeah.
1: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드릴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2: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Totally.
2: 아, totally.
1: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2: 진짜.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1: 아, 그럼
2: 약간
1: 그죠.
2: 이런
1: 아,
2: 느낌밖에
1: 돈 계산 쪽으로 가는군요. Okay,
2: 맞아요.
1: so
2: 아,
1: totally
2: totally.
1: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completely.
1: 그러면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2: 근데
1: 있겠습니다.
2: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돼요?
1: 그냥 안 써요.
2: 아,
1: 네.
2: 그래요?
1: 단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 그럼
1: 뭔가 너무
2: perfect.
1: 긍정적인 느낌,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what I
2: 아,
1: mean?
2: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1: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완벽할 정도로
2: 아.
1: 괜찮아요. 이런 거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 때쓴데, 이건 저 때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2: 그 맥락으로
1: 네.
2: 파악을 하는 거고요.
1: That's
2: 아,
1: right. 만약에
2: 예.
1: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후에 오는 거예요.
2: 아,
1: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2: 닮았다,
1: Right. Okay.
2: 닮다.
1: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 네.
1: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그런 것들을
2: 예.
1: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2: Okay. 아.
1: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정해져
2: 아하.
1: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2: Took after.
1: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2: 에?
1: 예. 네, 좀 이상하죠?
2: 예.
1: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2: 아,
1: fix가 돼 있습니다.
2: 예.
1: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2: 응?
1: 그의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2: 네.
1: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2: 예.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1: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 네.
1: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2: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그렇죠. 딸일 경우에. Right? So
2: 네.
1: she total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오.
1: 재밌는 표현이죠? 자,
2: 네.
1: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2: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2: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2: 예.
1: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2: 오.
1: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 네,
1: 생긴 거잖아요. Look.
2: 네.
1: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2: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1: 그럼요.
2: 이 정도.
1: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2: 네.
1: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0: 받으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것다 포함입니다.
1: 이거는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수
0: 그렇다고 보면
1: 있겠네요.
0: 되겠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와우, he totally takes after m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이
1: 오.
0: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1: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딱
0: 오,
1: 봐도. When I was his
0: 그게
1: age.
0: 뭘까요?
1: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0: 그렇죠.
1: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0: 오케이.
1: 명사였으니까 scared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scared.
0: Alright.
1: 네.
0: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1: 아,
0: 아까
1: afraid.
0: 왜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0: 그래서
1: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1: 아,
0: 자,
1: 그래요?
0: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슬기 씨 이거 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terrified.
1: 아유, 알죠.
0: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 네.
0: 무서워한다는
1: terrified.
0: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1: 무서워.
0: 들어도 진짜
1: 네.
0: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1: 어휴.
0: 후들후들한 거.
1: 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0: 비교급으로. 그죠?
1: younger than.
0: That's right.
1: 네.
0: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쌤쌤. 막 이렇게 되는
1: Same age.
0: 거예요. Right?
1: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하게 돼요. You
1: 우와.
0: know? So for example,
1: Yep.
0: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Mayu's
1: Wow.
0: my age. How about
1: 오.
0: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They're
1: 오.
0: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1: 네.
0: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Mayu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1: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 are your
0: There
1: age.
0: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1: 뭐,
0: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1: 하십시오.
0: 있어요.
1: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그래서 지금
1: 오.
0: 슬기 씨가 상상해 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1: 네.
0: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아, I was popular.
0: 오케이.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요거 when이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에이, 느낌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1: Yes.
0: 하면 문장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1: 오.
0: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그는
1: 아이고.
0: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일이
1: 예, 일이
0: 커지죠? 네.
1: 커져요.
0: 더
1: 예.
0: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flexible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0: 아, great job, you guy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1: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0: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그러니까 관념에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0: That's right. 네.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1: 오.
0: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그럼
1: 이제.
0: 그냥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0: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1: 맡기세요.
0: 예,
1: 에이, 그렇습니다.
0: 은퇴하겠습니다. 예.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0: 야.
1: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0: 네.
1: 하게 될 겁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0: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1: 오케이.
0: 슬기롭게
1: 도전!
0: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0: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0: Did you save money?
2: Money.
0: Money, yeah, money.
2: My allowance.
0: No. 그 save money.
2: From my pocket money.
0: I gave money. You
2: Uh,
0: save.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아휴, 정말 게임을. 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0: Oh my gosh. 스몰 and 빅, right?
2: Small,
0: Small,
2: small,
0: small
2: small, big, big,
0: and in the future big.
2: big.
0: Small save, small save, small save and big.
2: Ah, save.
0: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0: Save.
2: more money.
0: No!
1: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0: 예.
1: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게요.
1: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1: Right.
0: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쵸? 근데 받자마자 뭔가
1: 네.
0: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쓰기도
1: 그렇죠.
0: 많이 쓰는
1: 사실
0: 것 같으니까.
1: 대부분 그렇죠.
0: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끗도 없어요.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끗도 없어요.
1: 네.
0: 그냥 머니로 가면 됩니다.
1: 아, 그냥 머니요?
0: 네, 그냥 머니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1: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알려서 참 다행입니다.
0: 아유, 네, 진짜.
1: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0: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1: 알겠어.
0: 1년 넘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죠,
1: 아,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0: 제가.
1: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0: 네.
1: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0: 아.
1: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0: 아, 이거 배웠었어요.
1: Allowance, right?
0: 네.
1: 네,
0: 아.
1: 뭔가 허용해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기
0: 네.
1: 때문에요.
0: Allowance.
1: 당신이 쓸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자,
0: 네.
1: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0: 왁스의 머니 알아요.
1: 어허?
0: 머니, 머니,
1: 노래 말고요.
0: 돈.
1: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0: 아, 포켓몬이에요?
1: 주머니 한번 써보실래요?
0: 어,
1: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0: 예, 그럼요.
1: 오케이.
0: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1: 오케이. 자, pocket money.
0: Yes.
1: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0: 오.
1: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0: 약간 사투리처럼.
1: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0: 아.
1: 나라에선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0: 네.
1: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0: 높아요.
1: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0: Allowance.
1: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예.
1: Allowance. Allowance.
0: Allowance. allowance.
1: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0: Every week.
1: Every week.
0: 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0: 매주.
1: 맞아요. 매주. 네.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네.
1: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0: 네.
1: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Okay,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0: Every week.
1: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0: Every month.
1: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네.
1: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0: 오.
1: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0: Gym.
1: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0: I go gym.
1: I go to the gym.
0: I go to the gym.
1: 매주마다.
0: Every week.
1: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Yes.
1: How about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0: 오케이?
1: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0: 네.
1: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0: 아, check-up? 들어봤죠.
1: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0: 네.
1: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0: She gets check-up.
1: She gets a check-up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0: 네.
1: So, get a check-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0: 맞다.
1: Okay.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0: Every day.
1: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0: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매일, 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0: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1: 그건 형용사였죠.
0: 네.
1: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0: 네.
1: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0: 네.
1: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0: 저런.
1: 맙소사.
0: No, I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
0: 오, 괜찮았죠?
1: I like that.
0: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It 이 allowance고.
1: Okay.
0: allowance의 대부분을.
1: 쓴대요. 어디에?
0: 게임으로 씁니다.
1: 오케이? Okay?
0: 쓰다.
1: 돈을 쓰다.
0: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1: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돈을 쓰고
0: 스펜드. 예, 스펜드.
1: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0: 신나 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사용하는 거니까요.
1: Alright. 아,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0: 예, 예.
1: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0: 예.
1: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0: 네.
1: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0: 아, 그래요?
1: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 그 돈의 대부분이요?
1: 그냥?
0: Most of the money.
1: 그렇죠.
0: 아.
1: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0: Most of them.
1: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0: Mine.
1: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학생, 학생, students.
0: Yes.
1: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얘를 주어로

0: 보내는 거군요.
1: 주어로도 쓸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아,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0: 네.
1: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0: Most of the money.
1: 얘 때문이에요.
0: Money 때문에요?
1: 단수.
0: 아.
1: Most of,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0: Are인데요?
1: are일까요? 왜일까요?
0: Them.
1: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0: 아.
1: know what I mean?
0: 예.
1: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0: 아,
1: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So,
0: 알아는 두겠습니다.
1: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0: 열심히 기억할게요.
1: 읽어볼게요. You guys.
0: 네.
1: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0: 네.
1: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0: 예.
1: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어디에 쓴다 할때 전치사 뭐 있어요?
0: on.
1: Yes. 이걸 쓸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줄 아는구나. 이
0: 오.
1: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0: 예.
1: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1: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너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많이
0: 아.
1: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0: I spent $50.
1: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0: on socks.
1: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0: Yes.
1: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이거 가능해요.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0: Too
1: 너무 많은
0: too much
1: 돈.
0: money.
1: Too much money, right?
0: Too much money.
1: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0: Don't spend too much money.
1: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0: Of it. On it.
1: On it. Alright?
0: 네.
1: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아.
1: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0: 죄송합니다. 예.
1: 아.
0: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1: 오케이.
0: 네.
1: Okay.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0: 여기 맞나요?
1: 그렇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0: I spent $50 on socks.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0: No, I spent most of it on games.
1: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0: 예.
1: 거죠?
0: Oh dear.
1: Oh dear.
0: A penny saved is a earned.
1: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0: 그렇죠.
1: 얘도 속담입니다.
0: 오!
1: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0: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1: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특급을 모아 뭔가 태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네.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0: 그쵸.
1: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0: 네. 어?
1: 똑같이 펜입니다.
0: 아, 그래요?
1: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0: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원.
1: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0: 1원은
1: 뭐,
0: 없어요.
1: 아, 없나요?
0: 예, 예.
1: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0: 예.
1: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0: So, 이 일단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쵸.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네,
1: 속담이니까요.
0: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뭔가
1: 그쵸.
0: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하는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1: 연속되는 거군요.
0: 가깝게,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라는
1: 그제.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1: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0: 거예요.
1: 않고 조금
0: That's right.
1: 조금씩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이런
1: 맞아요.
0: 느낌. 자, 이거가 어 이런.
1: 이런.
0: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1: 그게
0: 너무 약간
1: 갑자기
0: 나이가
1: 애어른.
0: 맞아요.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1: 저는
0: 한데
1: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같은 데서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1: Oh dear.
0: Oh dear. 하면서
1: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1: Okay.
0: How about that? Right? You
1: 챌린지.
0: guys too. Check this out. 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oh
1: 너무 갔어요?
0: dear.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연기가 중요해.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 응?
0: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1: 그게
0: 않아요.
1: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안다는 거.
1: 그쵸.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좀
1: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1: 보여요.
0: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0: 이렇게 하면
1: 어렵니?
0: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s not

0: difficult.
1: 오케이, 이해하는 게?
0: To understand.
1: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0: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1: Of course. 네.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1: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0: Yes.
1: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0: Mm-hmm.
1: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렇죠?
0: Yes.
1: 그럼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0: mm-hmm.
1: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0: 영어
1: to
0: 배우는
1: learn English 하는 게.
0: Yes.
1: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0: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0: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0: 네.
1: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0: 네.
1: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Yes.
1: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check-up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0: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1: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0: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그죠, every week?
0: Yes.
1: 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0: Mm-hmm.
1: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0: Yeah.
1: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0: Oh dear. That's not good.
1: That's not good.
0: Yeah.
1: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0: Oh dear. It's raining outside.
1: There you go. 하나 더요. Oh,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Oh, 이런, 일단.
0: Oh dear.
1: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0: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Very nice. 읽어볼게요.
3: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

0: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3: Oh, stop playing game.
4: Give me some more allowance.
3: No. Save money.
0: Ah. Great job, you guys.
3: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3: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0: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3: Yes.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3: 네.
0: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3: 오호.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Now, the question is, it was, why did you leave your job? 하지만 만약에 대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뭐 이제 직장이 없었어요. 새로운 이제 첫 직장인데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Why do you want to work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How do we answer this question? Okay, let's find out.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당신은 정말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합니다. 우! 최첨단이고 혁신적인. Al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ha, so that's why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자, 이거 이럴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if you are looking for a job, you want to be like passionate.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우,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막 저는 이런 데서 꼭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you get a better chance of getting the job. Alright, here we g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자, 저는 당신의 연구 부서 때문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So 이 pattern도 좋아요.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or I would like to work for your company 할 수도 있고요. Because,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이유를 대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 회사가 이좀 연구원인가 봐요. 뭐 기술. 그래서 이그 연구 그 부서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So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or because of your design department. 뭐 아니면은 because of your amazing location. 뭐 it could be whatever. All right. 자, 당신은 정말 최첨 단위고 혁신적인 기술 생산합니다. Okay, that's a little bit difficul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자, 한국말도 어렵고요. 영어도 어렵네요. All right. You produce 생산하는 거죠. Technology 기술이죠. 어떤 기술? That's truly, meaning that's very. Very보단 더 강조하는 거죠. That's truly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거는 it's very advanced. 완전히 그냥 앞서가는 거죠. 자, 최첨 단이고 그 다음에 innovative. 자, innovative 할 때는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홍보 이렇게 어떤 뭐 녹음이 있으면은 이런 단어들은 항상 나와요. Cutting edge, innovative. 네. All righ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I would like to work in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research department. You produce technology that's truly cutting edge and innovative.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key phrase, cutting edge. Cutting edge. 자, 최첨단. 네, 최첨단. Okay, cutting edge. It's so advanced. It's the latest. Okay? 그래서 뭐 기술이나 뭔가 사이언스나 과학이나 이럴 때 cutting edge를 많이 쓰죠.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The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es drugs that's cutting edge. 네, 제약회사는 최첨단 약품을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뭐 건강, 이렇게 어떤 사이언스나 어떤 메디슨이나 이럴 때는 cutting edge가 많이 들어가죠. Right? So they produce drugs는 약이죠. That's cutting edg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The movie director makes movies that are cutting edge. 자, 그 영화 감독은 최첨단 영화를 만든다. Yes, 기술이 또 필요하죠. Directing 하면은 뭐 요새는 특히 또막 디지털 어떤 막 이런 방법이 많아서 이렇게 영화가 되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컴퓨터로 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게좀 cutting edge가 될 수가 있습니다. Very advanced, very progressive, and very latest technology.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nnovative. Innovative, 획기적인 or 혁신적인, right? It's something new. It's something creative. It's really just like wow. Okay, it has the wow factor.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roducts. The company creates innovative products. 그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products가 다양한 뭐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집에서 쓸수 있는 뭐 기계들 아니면은 뭐 화장품 이런 것도 다 사실 it could be very innovative. It could be very new. Something that is not there before. How about the next sentence? That's a very innovative way of thinking. That's a very innovative way of thinking. 자, 그것은 매우 혁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사고방식도 it could be innovative. That's right. So we want to innovate. We want to change. We want to develop new things. We want to be innovative, especially a business or a company. All right, I think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혹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당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 그거 까먹지 말고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뭘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잊지 말고 문자 꼭 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forget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don't forget to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바로 don't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까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forget 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don't forg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은 까먹으면 안 돼, 까먹지 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기억할 일까지 넣어주시면 은 그렇죠, 그거를 까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억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don't forget to 동사가 돼서 그 행동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당부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동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text 뒤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ext라는 것 자체가 문자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다시 보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ext 대상 back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잊지 말고 문자 줘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잊지 말고 나중에 이따

0: 거는 그렇죠. 문 까먹는 거 잊으면 안 돼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해서 문꼭 잠그고 나가야 돼라는 의미로 문 잠그는 거 잊지 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잊지 말고 가스레인지 좀 꺼주세요라는 얘기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돼. 난 의미가 되겠죠. 가스레인지 좀 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한 솥에 이제 큰거 이제 어머니가 끓으셨을 때. 이거 이제 엄마 먼저 나갈 테니까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 일단 끄는 걸 잊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을 끄는 거는요, turn off 얘기라고. 전원을 켜는 거는 turn on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sto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해서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 그러면 켜는 거는, 그쵸? Turn on the stove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꼭 7시에 잊지 말고 기상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하는 거, 여러분들, wake up 이라는 동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시에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넣을 때는 전치사 at이 필요해요.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일어나야 돼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wake up at 7. 해서 7시에 일어나세요. 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그냥 너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그냥 wake up early.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당부로 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당부였죠? 그럴 때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text me back.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tove. Don't forget to wake up at 7. Don't forget to wake up at 7.
0: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라는 표현 Don't forget to text me back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착하면 잊지 말고 전화다오. 도착하면 잊지 말고 문자다오. 라고 얘기를 해서 도착을 할 때, 도착을 하면 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뭐할 때? 라고 얘기를 할때 뭐가 필요하죠? 그치, 바로 when이 필요합니다. 그 뒤엔 주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도착할 때 잊지 말고 문자 주세요란 얘기로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Don't forget to call me back when you arriv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도착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text me back when you arrive. 여기에서의 back이라는 거는 그쵸? reply 여러분들 이제 답장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don't forget to text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냥 문자 보내줘, 전화줘, call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back의 의미도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잊지 말고 7시에 기상하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wake up at 7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wake up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이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엄마, 나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7시에 꼭 깨워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깨울 때는요, wake 대상 of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 많으니까 같이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wake me up at 7. 이렇게 얘기를 해서 wake me up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꼭 하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 Don't forget to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 즐거움도 찾고 자신감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Your happiness seeker and finder. 예, 행복도 구해보고 찾기도 하는 그런 10분 동안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empty your mind first and let's give it a try, right?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뭐가 등장을 하면 걔를 가지고 그럼 영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먼저 머릿속에서 호주와는 달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느낌이 호주를 떠올리면서 호주랑 우리랑 뭐가 다르지? 예,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운전대 위치랑 도로의 통행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우측 통행이야. 오늘의 핵심은 뭐뭐와는 달리.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드러낼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unlike 해서 바로 unlike. 이때 un을 빼면 이번에는 유사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오늘은 unlike. 좀 더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는 시간이죠. 자, 보시면은 그와는 달리, 그녀와는 달리, 그들과는 달리, 프랑스와는 달리. 그럼 앞에 나왔던 unlike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 unlike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해.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nlike him.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 뭐예요? I drive. 운전한다. 그런데 많이가 a lot. 뒤에 이것만 붙이시면 되게 간단하죠. Unlike him, I drive a lot. 예,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a lot도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할 때, 그렇죠. Unlike her겠죠, 이번엔. 그 다음에 똑같이 I drink a lot. 쓰시면 돼요. 자, 이 a lot도 연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I read a lot. I swim a lot. I run a lot. I eat a lot. 다 가능하죠. 물론 drink는 뒤에 먹는 대상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술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문맥상 그런 거죠. 자, 그들과는 달리 일본은 부인을 한다고. 자, 그럼 일본과 대비되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는 달리 그래서 unlike them. 그렇죠? 예, 그래서 Japan하고 뒤에 뭐 나올까요? 부인하다. denies. 자, 그래서 unlike them, Japan denies. 아니면 더 쉬운 단어가 says no. 간단하죠? Japan says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김치를 먹어. 그러면 unlike France. 예, 그래서 바로 we eat 김치.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게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프랑스 아니고요. France. 영국식 발음이고요. 예, 물론 French 스타일로 France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영국식 영화에서 미국식 영화에선 당연히 이걸 France 아니면 France 이렇게 발음하겠죠. France 이렇게 하시면 그죠? 자, 그래서 unlike France 이렇게 됐습니다. We eat 김치. 예, 됐습니다. 네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your turn, right? 자, 그래서 여기 보지 마시고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will be given some hints and give it a try. 자, 그래서 try it out이죠. 첫 번째 거. 그와는 달리 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고. Your turn. 네, unlike him, I drive a lot. 간단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많이 마셔. 라고 하면은 Your turn. 맞습니다. Unlike her, I drink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참고로 사실은 거의 예, 뭐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들과는 달리 1번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unlike them,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Your turn. 네, unlike them, Japan says no. 됐죠? Says no to 블라블라블라. 어디에 부인을 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는 거죠. 자, your turn. 네. 자, 그렇다면 unlike France, we eat, 그렇죠? 김치. 김치가 fermented food, 그렇죠? Fermented cuisine. 그래서 발효된 요리잖아요. 이 발효 요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건강을 위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발효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풍성한 음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도 아마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 뭐뭐하는 달리가 아까 뭐였어요? Unlike.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Unlike Australia. 그렇죠. 호주가 Australia죠. 자, 여기서는 차는 우측 통행이야. 그러면은 drive겠죠. 그렇죠. 바로 we drive. 그래서 I 대신에 we drive.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차선이 오른쪽으로 차들이 가잖아요. 왼쪽으로 하지 않고. 자, 그래서 we drive on the right side. 그렇죠. On the right side. 물론 of the road를 쓰셔도 돼요.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됐죠? 자,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We drive on the right side. 혹은 we drive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친구와는 달리 나는 매일 차를 많이 마셔. Unlike him, I drink a lot. 뭘 마시는 거예요? Tea죠. A lot of tea every day. 어렵지 않죠? I drink a lot of tea every day. 맨 마지막으로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가 없다 해서 unlike, 그렇죠? Germany, Japan,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과 나는 거죠. Still hasn't apologized. 그렇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독일은 참고로 그들이 저지른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대통령 및 총리가 7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과거 한 50년, 60년 사이에. 보상도 정부에서만 7조 원 가까이를 했고요. 자, 그것도 참고로 대비되는 문장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자, 두 번 더 연습해 봅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호주와는 달리 우리는 그렇죠 우측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랬더니 당연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side here. 그렇죠? 그러면 driver's seat.

은 어디 있겠어요? The driver's seat is on the left side.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고 생각해 보시면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자, if you want to repeat these phrases again, right? These phrases are found just right here.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joining one more time.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0: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원인, 원인이에요. 원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원인, 어떤 이유?
3: 원인은 어떤 상황을 생기게 한 일이나 사건이란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또는 산불이 난 원인을 조사 중이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원인이라는 말은 언제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리아.
1: 저 몰라요. 몰라서 쓰는 거예요.
3: 준성이?
4: 저 잘 모르겠어.
3: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싱싱했던 화분이 갑자기 말라 죽어 있다거나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배 아파. 나만 배탈이 났다거나 이렇게 어떤 일의 이유가 궁금할 때 우리는 원인을 찾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이유라는 말을 원인 대신 쓸 수 있어요. 까닭이라는 말도 비슷한 뜻을 가졌는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원인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단